0: 양 파트너국 대표들과의 소인수 회담을 진행합니다. 나토 참석 뒤에는 몽골을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한몽 비즈니스 포럼 등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관련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소서이자 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중부지방 등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에 20에서 60mm, 강원 동해안과 전라권, 경상권에 5에서 40mm 등입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3.7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경남 의령군에서 운영 중인 대형 버스 이름입니다. 첨단 초음파 진단기와 산전검사 장비가 완비된 그야말로 움직이는 종합산부인과라고 할까요? 태아의 건강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20종이나 되고 진료비는 무료입니다. 경남 의령군을 시작으로 강원 고성과 충북 단양, 전남 곡성 등 현재는 분만 취약 지역 11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조건을 착착 만들어 간다면 낳을까 말까 출산을 고민하고 망설이는 일도 점점 더 줄어들겠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화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입니다. 여성시대 가족들 계신 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나요? 아니면 그 사이에 그쳤나요? 장마가 변화무쌍합니다. 빗줄기가 굳다가 금세 그치고 남쪽 지방에 내리다가 또 다음 날은 중부지방으로 올라오고요. 장마라고 하면 여름철에 여러 날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나 날씨 혹은 그 비를 말하는데 그 설명만으로는 부족해졌습니다.
1: 네, 그래서 학술단체인 한국기상학회에서는 장마를 셋으로 나눠서 새로 정의를 했다고 해요. 장마, 장마철, 장맛비로 나눴는데 장마는 전처럼 여름철에 여러 날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라고 하고 장마철은 한반도에 장마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 되는 기간을 말하고요. 장맛비는 장마철에 내리는 비라고 정의를 했답니다. 크게 장마로 퉁치던 것을 나눠놨는데 그만큼 장마가 달라졌다는 뜻이 되겠네요.
0: 네, 우리야 뭐 전처럼 편하게 불러도 좋겠네요. 그리고 당당이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번 장마에 낙동강 녹조가 씻기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지역에 사는 당당이님들도 사진으로 보셨죠? 부산과 경상남도 시민들의 취수원인 경남 양산시 물금 메리 취수장 주변의 낙동강 본류가 아주 네, 물감색 같은 녹색이에요. 더워지면 더 심할 수 있다는데 그 어느 해

0: 보다 빨리 찾아온 현상이라고 하네요.
1: 이 녹조 제거선을 운영하고 차단막을 설치하고 정수 처리 과정을 강화하고 있다는데 냄새 나고 식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장맛비에게 아 낙동강 그 녹조 좀 데려가 하고 네. 도움을 청해 봅니다. 산사태 유의하라는 산림청의 안전 안내 문자도 받으셨죠? 이 계절에도 우리의 화두는 건강과 안전입니다.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제초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3: 잠시 후 승선 시작하겠습니다.
4: 배를 타고 그렇게 도착한 섬에는 세상의 분주함 대신 파도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3: 설레는 신혼여행, 친구들과 떠난 여름휴가, 여러분의 섬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4: 여성시대 홈페이지 나의 섬 이야기 게시판에서 기다립니다.
3: 여성시대 여름특집 나의 섬 이야기는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와 함께합니다. 화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휴온수 글로벌,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익, 성원에드피아, 도드람 한돈, 금호타이어,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브람스 안마의자,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5: 차차 예. 흐린 하늘을 밀어 올리면서 만세. 비가 올 때는 특히 더 몸을 잘 풀어주셔야 돼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전신 스트레칭. 목도 크게 한 번씩 돌려주세요. 네.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시고 이번엔 목에 옆선을 늘릴 거예요. 오른손으로 정수리를 잡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당기기.
3: 네.
5: 네.
3: 어우, 왼쪽이 촥 늘어나죠.
5: 네. 반대로 왼손으로 머리 잡고 왼쪽으로 당기기. 그럼 옆목이 쭉 늘어나면서 또 아파요.
3: 네.
5: 운전하면서도 수시로 한 번씩 신호 걸렸을 때마다 해보세요.
3: 자, 그리고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여성시대와 더 친해지는 시간, 일간 여성시대.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시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야, 아주 맛있는 선물을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요즘 여성시대에 부산 해운대 쪽에서 아 맛있다고 소문난 떡볶이. 떡볶이가 들어왔거든요.
5: 오호호호.
3: 저희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아 맛있겠다.
5: 시뻘건데 아주 맛있게 예. 생겼어요.
3: 거기다가 아침으로 간단히 먹으면 좋은 간편죽 6개. 짜장면에 인절미까지 한 번에 다 드릴 거예요. 오, 이 상품 진짜 탐난다. 넉넉히 한 10인분은 될걸요.
5: 와, 떡볶이에 짜장면에 간편죽 6개에 인절미까지 한꺼번에 한 분께 다 몰아드린다는 거죠?
3: 네, 요거 한 번에 10인분씩 들어있는 거를 총 20분 와. 20분 뽑아서 드립니다.
5: 네, 좋아요. 문제 빨리 주세요.
3: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일간 여성시대 오늘의 문제. 여성시대 평일 3부는요 항상 이 코너 열린 사서함으로 시작하죠. 자, 벌써부터 마음 급하신 분들은 열린 사서함 하면서 이렇게 보내셨을
5: 그랬을 텐데
3: 예, 열린 사서함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의 목소리로 직접 사연을 남겨주시는 열린 사서함 참여 번호는 02789의 몇 번일까요? 자, 여성시대 열린 사서함 참여 번호 마지막 네 자리를 맞춰주세요. 02789의 몇 번일까요?
5: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세요. 정답 미니로 주시면 우대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문자는 유료고요. 참여 번호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더 들어요. 자, 힌트를 좀 드리자면 여성시대 홈페이지로 오시면 열린 사서함 참여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네 자리 잘 보이게 적어놨으니까요. 어머, 기억이 안 나네, 모르겠네 하시는 분들은 여성시대 홈페이지로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 네. 2500님 문자입니다. 안산이에요. 출근길에는 세차게 비가 오더니 지금은 햇님이 반그십니다.
5: 아하.
3: 진짜 여기 상암도 그렇죠.
5: 네. 어머, 정말 믿어지지 않아. 아니 비가
3: 해가 났어.
5: 아우, 그렇게 내리더니 해가 반짝하네요.
3: 예, 저도 아침에 눈 떴을 때는 빗소리에 그냥 야 오늘
5: 너무했어 오늘 새벽에.
3: 예, 이거 아우. 시원하겠구나 했는데 어머 해가 반짝 떴습니다.
5: 네. 5755님 저는 우산 아닌 양산에 사는데요. 남쪽은 진짜 윗동네에서 쓰다 버린 물 쓴다는 소리가 맞아요. 대구 반야월 살 때는 없던 피부 트러블이 엄청 많아요. 이게 물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시죠?
3: 그래요? 네. 이게 상류 쪽과 하류 쪽의 차이라는 말씀이신가?
5: 아니지.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구에서는 아무 트러블이 없었던 피부가
3: 네.
5: 양산에 살면서는 피부 트러블이 엄청 많다. 이게 취수원이 오염됐기 때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낙동강 본류.
3: 아,
5: 그
3: 네.
5: 낙동강의 본류가 오염이 돼서 그게 문제죠.
3: 그래서 아까 우리 낙동강 녹조 말씀드렸던
5: 게. 녹조는 아주 이번 장마가 녹조나 확 쓸어가라.
3: 진짜.
5: 그 얘기인데.
3: 우리나라가 참 저 전체적으로 산 좋고 물 좋기로 유명한
5: 그렇죠.
3: 말이죠.
5: 네.
3: 예, 이 비가 좀 깨끗하게 좀 씻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양미 씨입니다. 시험 기간인 고등학생 아들이 요즘 새벽에 일어나느라 고생이에요. 일어나서 공부하냐고요? 아니요. 월드컵 보느라고요. 이제 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래 재밌게 보고 건강만 해라.
5: 그렇죠. 네. 이거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거라도 보고 좀 스트레스 풀면 좋지.
3: 보고. 맞아. 점점 좁혀가고 있고요.
5: 네.
3: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결승전이 7월 20일에 치러지네요.
5: 네.
3: 아직은
5: 2주,
3: 좀 남았군요.
5: 약 2주 남았군요.
3: 네네. 네.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 고등학생 아들도 이거 보면서 스트레스 잠깐이라도 좀 풀어야지. 좋아요. 자, 여성시대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경기도 시흥시에서 원종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해외 입양인 연대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원종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돕고 있는 줄리 길버트슨, 한국명 박도숙 씨가 친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 오리건주에서 살고 있으며 결혼해서 딸 셋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교사입니다. 그녀가 직접 적은 편지가 소개되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박도수님의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엄마, 한국을 떠나온 지 어느덧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안타깝게도 수십 년의 시간 속에서 저는 모국어와 익숙했던 풍경과 냄새 그리고 제 삶의 시작을 함께했던 분들의

0: 얼굴과 기억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제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제게 선물해 주신 마음속의 사랑만큼은 단 한순간도 잃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출생에 대해 알고 있는 많지 않은 기록에 따르면 저는 1984년 11월 1일 오전 11시경 인천 현대시장에서 발견됐대요. 그날 제가 그저 길을 잃었던 것인지 아니면 저를 일부러 그곳에 두고 가셨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만약 저를 보내기로 결정해야 했었다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제 가슴도 미어지는 듯해요.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텐데 그토록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려야 했던 엄마의 심정을 제가 엄마가 되어보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난 40년 동안 죄책감이나 슬픔의 그늘 속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부디 건강하고 밝게 지내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아직도 제 모습을 마음에 품고 계시다면 저를 낳아주신 엄마와 아빠가 앞으로도 평안과 건강 그리고 행복 속에 살아가시길 바랄 뿐이에요. 지금 제 삶은 넘치는 사랑과 즐거운 기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저나 제 아이들과 관련해 가족력을 물으실 때면 제 삶에 잃어버린 조각들이 유독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제 딸들과 제가 앞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 무엇을 조심하고 살펴야 하는지 알고 싶은 마음도 간절합니다.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은 걸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예쁜 외손녀가 셋이나 있다는 걸 엄마가 아시면 아마 기뻐하실 거예요. 이 아이들은 엄마의 일부분이고 저희 모두는 언젠가 엄마와 할머니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하지만 설령 제가 엄마가 누구신지 끝내 알지 못한 채 지금처럼 멀리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해도 저는 그 운명을 받아들일 거예요. 서로 떨어져 지내는 것이 엄마가 원하시는 일이라면 저는 그 결정을 온전히 존중하고 따를 거예요. 저는 그 무엇보다 엄마가 힘들지 않고 행복하기만을 바라니까요. 사랑하는 딸 박도숙, 줄리 길버트슨 올림. 그러시면서 박도숙님을 소개하는 전단지도 보내주셨어요.
1: 네.
0: 예, 박도숙님을 도와주는 지인이 만드신 거라고 하는데 저희도 소개를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딱 전단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인 입양인이 헤어진 가족을 찾습니다. 박도숙. 입양기관 또는 보호소에서 지어진 이름일 가능성 있음. 현재 이름 줄리 길버트슨. 생년월일 1982년 8월 15일 추정. 발견 지역 인천 동구 현대시장 인근 입양기관 홀트 아동복지회. DNA 등록 여부 가족 찾기용 DNA 등록 완료. 기타 1984년 11월 1일 오전 11시 인천 동구 현대시장 인근 길거리에서 발견. 인천 남구청 인계 후 인천 용현동 해성보육원 위탁. 1984년 11월 1일부터 1985년 6월 28일까지. 왼손에 두 개의 흉터가 있다는 입양 서류 기록이 있으나 현재는 해당 흉터가 없음. 보육원 생활 당시 같은 방에 구미남이라는 남자아이와 매우 친하게 지냈다는 기록이 있음. 1985년 11월 홀트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 입양 서류상의 이름, 생년월일, 발견 장소 등은 행정 절차상 추정치일 수 있습니다. 기록과 완벽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진과 정황이 유사하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나는 네, 전단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0: 멀리 미국에서 네. 입양이 돼서 네. 이제 딸 셋의 엄마가 되셨네요.
1: 네, 아주 매력적인 모습이신데. 그렇죠? 네.
0: 어, 사진도 그 전단지에는 함께 네. 있군요.
1: 네. 아유, 참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0: 그리고 네. 그 멀리서도 절대 결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운 마음이고 엄마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1: 세상에 또 기적은 있으니까 이 편지를 통해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0: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박도숙님인데 이거는 원래 이름이 아닌 걸로.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보호소에서 지어진 이름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1982년 8월 15일생으로 추정되고 인천 동구 현대시장 인근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1: 보육원 생활 당시에는 인천시 용현동 해성보육원 당시에는 구미남이라는 남자아이와 친하게 지냈다는 기록도 있어요.
0: 네, 여러분들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구호님의 신청곡 흐르고 있습니다. 서영은의 비오는 거리.

0: 올해 장마는 피해 없이 조용히 지나갔으면 합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1: 네. 또 오혜미님은 여성시대 첫 댓글 달아보아요. 매번 출근길 듣기만 하다가 댓글 쓰고 싶어서 미니 다운받고 회원 가입해서 댓글 달아봅니다. 사연자님 친가족 꼭 찾으시길 바랄게요. 그러셨어요.
0: 네, 오혜미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진짜 네. 네, 박도순님 응원하고 계시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월드컵 이제 8강이 추려지는 중이죠. 지금 열리고 있는 미국과 벨기에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세계의 눈이 모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축구연맹 FIFA 회장한테 전화를 해서 레드카드를 받은 미국 선수 그 징계를 재검토해달라라고 했고 결국 징계 유예가 결정됐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벨기에 팀은 세계 축구 팬들의 응원을 듬뿍 받을 겁니다. 스포츠맨십이 대체 무엇인가요? 공정하게 경기에 임하고 비정상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으며 상대를 향해 예의를 지키고 정정당당하게 겨룬 경기에는 승패를 떠나 결과에 승복하는 게 스포츠 정신인데 그 근본 가치를 훼손했으니 국제사회의 비판과 비난은 거셉니다. 경기를 보기만 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 국가대표팀이 탈락하면서 우리 축구 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축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요즘 볼만한 경기가 많죠. 여성시대 가족께서는 어느 팀을 응원하십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팀을 응원하게도 되고 스타 선수의 묘기가 보고 싶어서 그 팀을 응원하게도 되는데 이번 월드컵의 탑스타는 이미 탄생했다는 평도 들립니다. 주인공은 바로 카보베르데 팀입니다. 32강전에서 축구의 신 메시가 버티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너무도 잘 싸운 팀. 인구 50만여 명, 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가

푸질한 무엇인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여줘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 나라 어린이들은 다들 축구선수를 꿈꾸며 맨발로 공을 찬다고 합니다. 여러 팀의 경기를 보면서 골잡이, 최전방 공격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금 느낍니다. 공이 발에 닿았다 하면 골이 들어가는 것 같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개인 득점에서 나란히 1위를 하고 있는 메시, 음바페, 홀란, 그리고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해리 케인. 당당이님은 어느 스트라이커를 가장 위급에 놓으시겠습니까? 저마다 매력이 달라서 누구 한 사람을 꼽기가 참 어려우시죠? 지금은 즐기는 시간,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축구 팬이기에 공정과 정정당당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면서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중입니다.

0: 네, 피가 끓는 노래 서바이버의 Eye of the Tiger.
1: 영화 예. 로키에 나왔던 주제곡이죠.
0: 맞습니다.
1: 네.
0: 박손희 님이요. 해서는

0: 안 될 일을 트럼프는 너무나 잘하네요. 유유 해주셨습니다. 진짜 전 세계를 그냥 전쟁으로 힘들게도 하고 이거 뭘 스포츠 개입까지 하고 말이죠. 예, 참네.
1: 3467님 동점 상황에서 방금 전 벨기에가 역전했어요. 이겨라.
0: 야, 그러게 찾아봤더니 진짜 미국과 벨기에가 지금 16강전 치르고 있는데 전반 예, 치르고 있는데 벨기에가 2-1로 역전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한 골을 더 넣었습니다.
0: 봐봐, 이러니까 벨기에를 응원할 수밖에 없지 지금.
1: 그렇게.
0: 네.
1: 참, 아유. 나 뜨거운 일이에요. 나 뜨거운 일이에요.
0: 뭐 하는 겁니까?
1: 자, 이번 사연은 경기도 용인시의 신재규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0년 차 남편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편지를 쓰게 된 건 요즘 제 일상의 전부이자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어버린 저희 아내의 유별난 남편 사랑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및 시공을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보니 아내는 제가 출근할 때마다 귀에 딱 딱지가 않도록 외치곤 합니다.
0: 여보, 오늘도 명심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1: 남편 걱정하는 마음이야. 세상 모든 아내들이 다 똑같겠지만 저희 아내는 약 1년 전부터 그 걱정의 방향이 조금 그 독특한 곳으로 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부적입니다. 시작은 가벼운 사고였습니다. 작년 봄 현장에서 가벼운 자재가 발등으로 떨어져 발가락에 실금이 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아내는 사색이 되었죠. 그날 이후 아내는 전국에서 용하다는 점집과 저를 수소문하더니 어느 날 제 지갑에 슬며시 노란 종이 한 장을 밀어 넣었습니다.
0: 자기야, 이거 몸에 지니고 있으면 사고를 막아준대. 믿져야 본전이니까 꼭 넣고 다니자.
1: 그때까진 뭐 저도 그 아내의 정성을 생각해 기분 좋게 지갑에 넣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더니 아내의 부적 컬렉션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출근용 가방 안쪽 주머니에는 안전 제일 부적, 매일 입는 안전조끼 안감에는 아내가 삐뚤빼뚤한 바느질로 꿰매놓은 액막이 부적, 심지어 안전모 안쪽 이마가 닿는 패드 뒤편에도 조그만 부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양말을 신으려고 보면 발바닥에 깔아두는 한자가 적힌 종이가 나올 때도 있었죠. 이쯤 되면 저는 움직이는 인간 부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귀신들이 진짜 무서워서 도망가겠다 싶을 정도로 많아서 몇 개는 빼놓고 다니고 싶어도 매일 밤 제가 무사히 퇴근할 때마다 부적 덕분이라며 안도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작업을 마치고 탈의실에서 동료들과 작업복을 갈아입을 때였습니다. 땀에 젖은 안전조끼와 상의를 훌러덩 벗어 던졌는데 갑자기 탈의실 사방으로 노랗고 빨간 종이 뭉치가 날리더군요. 아내가 제 지갑, 주머니, 심지어 러닝샷스 안쪽에 5핀으로 달아둔 부적들이 주머니가 뒤집히면서 사방으로 흩어진 겁니다. 순간 탈의실엔 정적이 흐르고 동료들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부적들과 저를 번갈아 향했습니다.
0: 어라, 신부장, 이게 다 뭐야? 아이고, 자네 혹시 투잡으로 무속인 하나?
1: 현장 소장님의 농담을 시작으로 탈의실은 그야말로 웃음바다가 되었고 동료들은 떨어진 부적들을 하나씩 주워 올리며 구경했습니다.
0: 와, 이건 글씨가 엄청 현란하네. 안전운전 부적인가? 어머, 신부장, 너 혼자만 오래 살려고 부적으로 아주 도배를 했구만. 아이, 우리한테도 좀 나눠주지.
1: 얼굴이 터질 것처럼 빨개진 저는 허겁지겁 부적을 주워 담으며 아, 집사람이 하도 걱정을 해서 말이죠 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참을 놀려대던 현장 반장 형님이 제 어깨를 툭 치며 한마디 하시더군요.
0: 야, 농담 아니고 부럽다 부러워. 우리 마누라는 나갈 때 인사도 안 하는데 네 와이프는 널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면 이 고생을 해서 부적을 다 구해왔겠냐. 야, 이거 부적 효과가 아니라

0: 와이프 사랑 덕분에 너 절대 안 다치겠다.
1: 그 말에 주변 동료들도 맞아 맞아. 요즘 세상에 저런 아내가 어딨냐야. 신부장 장가 진짜 잘 갔네.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놀림으로 시작했던 탈의실이 순식간에 저에 대한 부러움과 아내에 대한 칭찬으로 가득 찬 겁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니 아내는 민망해하면서도 당당하게 외치더군요.
0: 거봐, 다른 사람들도 부러워하잖아. 그러니까 절대 빼지 마.
1: 그리고 어제 제 자동차 햇빛 가리개 안쪽에서 새로운 부적이 또 하나 발견됐습니다. 아내의 지나친 부적 사랑에 여전히 가끔은 당황스럽지만 그 노란 종이 한 장 한 장에 담긴 것은 그냥 미신이 아니라 제발 제발 다치지 말고 내 곁으로 무사히 돌아와 달라는 아내의 간절한 기도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이 정도면 사랑받는 남편 맞죠? 그리고 나의 귀여운 부적 요정 여보, 당신 마음 다 아니까 이제 부적은 그만 사도 돼. 당신 사랑이라는 가장 큰 부적이 매일 내 가슴 속에 있으니까 앞으로도 당신 생각해서 현장에서 절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게. 사랑해.
0: 와, 부러움을 그냥 한 몸에 받으셨군요. 부적도 한 몸에 다 붙이고 다니시고.
1: 저기. 예. 야. 근데 1140님 말씀이 진짜 히트인데요.
0: 네. 강 씨도 그렇게 붙이진 않겠어요, 부적. 그치, 이마에 하나만 탁 붙이지.
1: 맞아. 아, 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양할 줄이야.
0: 네, 네. 맞아. 아유, 그러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부적으로 표현하셨는데,
1: 네.
0: 우리 신재균님 말씀 맞다나, 이제 부적은 여기까지만 하셔도 될 것 같아. 충분하신 것 같아. 이 사랑으로 충분히 예,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끼시니까 말이죠.
1: 부적이 이게 싸지 않을 텐데 이거 돈 많이 들거든요.
0: 그러니까
1: 이게 뭐 만 원, 이만 원은 아닐 거란 말이죠.
0: 그러니까 이 정도로 충분히 이제 사랑받는 걸 느끼셨으니까.
1: 네. 네.
0: 안전하게 이제 잘 지내시면 될 것 같아요.
1: 일중 씨는 언제 사랑받는다고 느끼세요?
0: 아, 저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예, 우리 라디오 팀 갖다 주라고 뭘 싸줬는데.
1: 예. 야, 두고 왔어요.
0: 제가 그걸 좀 두고 왔어요. 예, 그랬더니 사진 찍어서 이거 왜 안 가져왔냐고. 아이. 그래서 아이고, 내가 손이 없어갖고 내가 못 가져왔다.
1: 세상에.
0: 예, 그런 걸 또 이렇게 바리바리.
1: 한 손엔 자동차 열쇠, 한 손에는 커피. 주는 사랑도 못 받네, 그래.
0: 아, 이렇게 챙겨줬는데.
1: 아유, 참. 아,
0: 내일 꼭 가져올게요. 예.
1: 뭔데요? 내막이나 합시다.
0: 아, 감자, 감자.
1: 아, 좋지. 찐 감자. 알감자?
0: 몰라요?
1: 볶은 감자? 알감자 쪄서 볶은 거?
0: 아니, 그냥 감자.
1: 날감자?
0: 날감자.
1: 나눠 먹자고?
0: 예.
1: 아, 좋아요.
0: 아, 괜찮으세요?
1: 아유, 그럼.
0: 그래?
1: 요새 그냥 얼마나 분이 나고 폭 하면서 다 살이 트면서 뽀얗게 김이 나고.
0: 다행이네.
1: 네.
0: 아, 이거 좀 조리 좀 해서 드려야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1: 아니요, 아니요.
0: 아니, 괜찮아요?
1: 네.
0: 날감자 괜찮아요?
1: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찌면 되지 뭐.
0: 내일은 제가 잊지 않고 가져오겠습니다.
1: 네.
0: 예,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모든 인쇄
3: 역시 성원에드피아.
4: 국민인세 성원에드피아.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7: 우리 아이 도드람
8: 나왔어.
7: 우리 남편 도드람,
9: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검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3: 여성시대의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4: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3: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4: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3: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4: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3: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4: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3: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4: 안전한 식탁 라이프온도에서 내열유리 밥공기세트,
3: 50년 가마솥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4: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와,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원종훈님, 줄리 길버슨 이분께는 홈카페 선물 보내드리고요. 네. 신재균님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로 이분들께는 종합선물 세트가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리 아시면 되고요.
3: 네. 사연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그나저나 큰일이네 이거. 감자 얘기를 내일 진짜 꼭 챙겨야겠네. 김용수님이 나눠먹는 정이 있어서 더 만나겠어요. 내일 일중신의 감자 사진방에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4: 아, 네. 나눠먹는 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지으신 농산물을 가끔 여성시대 식구들 앞으로 보내주시잖아요.
3: 네네. 네. 맞아요.
4: 하여튼 제가 맡은 이후로는 좀 이렇게 뭐 오이, 도마도, 감자, 고구마 뭐 이런 거를 주로 보내주셔서 네. 흐뭇하게 나눠 먹고 있습니다.
3: 저도 옆에서 덩달아 잘 먹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김용수님이 일중님 두백인가요? 숨인가요? 그래서 나보고 배침이라는
4: 숨이 감자냐 두백 감자냐 그 얘기예요.
3: 아 이게 감자 종류야?
4: 감자 종류.
3: 오, 두백인가 수민가 그래서 나한테 백치미가 있다는 말씀이신가 나는
4: 감자칩 만드는 건 수미감자고요 보통.
3: 야, 네.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두백감자도 있어요?
4: 그렇다나 봐요. 전 지금 배웠어. 쫀득한 맛이 있고 분이 나는 이렇게 착착 트면서 포실포실 해가지고 분이 쭉 나는 거.
3: 어 그렇군요. 네.
4: 홍감자도 있고 요새는 또. 아니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 네.
3: 덕분에 배웁니다.
4: 최은주님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두 분은 감자 쪄서 드실 때 소금 찍어서 드세요? 설탕 찍어서 드세요?
3: 이야. 저 어렸을 때는 마요네즈 뿌려갖고 이렇게 으깨 갖고 먹었는데.
4: 그러셨구나.
3: 네. 요새는 이제 버터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감자 이렇게 싹 가운데 벌려갖고 버터
4: 거기다
3: 이렇게
4: 버터를.
3: 근데 저는 설탕 찍어서 먹었던 것 같은데.
4: 우리 어렸을 때는 설탕이 귀했죠.
3: 그죠.
4: 감자를 쪄갖고 다 으깨가지고 거기다 설탕을 해서 어머님이 그걸 이렇게 동그란 만두처럼 가재 수건으로 쏙 짜갖고 이쁘게 해주셨어요. 아, 그럼 또 맞아. 그걸 집어 먹었죠. 근데 김치가 있어야 돼요. 고구마나 감자나.
3: 아, 그럼요.
4: 그렇죠. 열무김치 있어야 되죠. 여름철은 열무김치예요.
3: 네. 시원하게 네, 먹어요.
4: 감자전 부쳐서 먹고 싶다는 분들도 꽤 계세요.
3: 감자전 좋다.
4: 감자를 채 칼에 예. 가느다란 채 칼, 아주 가늘게 나오는 채 칼에 슉슉슉슉슉 갈아가지고.
3: 오, 아, 감자 얘기 끊임없이 나오네. 이제 먹고 싶다.
4: 하게 하려면 밀가루보다는 네. 감자 녹말가루.
3: 감자전을
4: 감자 전분을 약간 넣어가지고 하면 아삭하게 부쳐진대요.
3: 그렇군요. 네.
4: 와 맛있는 감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든 스튜디오 바깥에 예. 우리 어린이들이 와 있네요.
3: 예, 우리 아기들.
4: 잠깐 인사할까요, 여러분?
3: 안녕.
4: 목소리 내세요, 크게.

0: 아이고 이뻐라. 그
1: 우리 아이들은 무슨 반이에요? 반.
0: 반. 무슨 반?
1: 기린 반.
0: 분홍 잎새 반?
2: 맞아요.
0: 네. 어, 분홍 잎새 반. 분홍 잎새 반. 네.
1: 감자 좋아해요? 감자?
2: 네.
1: 귀엽다.
0: 아이고 이뻐라. 예. 아이고 이뻐라.
1: 근처 어린이집에서 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산책 나왔나 보다. 네, 재밌게 봐요. 여기가 여성시대예요. 여성시대 뭐라고요?
2: 여성시대.
0: 아이고 똑똑하다. 자, 귀여운 간식 선물 보내드리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 아이스크림을 드릴 수 있거든요.
1: 쿠폰으로.
0: 선생님 잠깐만 계세요. 저희가 쿠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 계세요.
1: 예.
0: 자, 그리고
1: 자, 오늘 또 특별한 저 선물 매일매일 요새 드리고 있죠. 일간 여성시대 정답 맞춰보겠습니다. 여성시대 평일 3부의 시작. 열린 사소함 참여번호는 02789의 몇 번일까요?
0: 정답은 1004. 1004번입니다. 역시나 많이 주셨어요. 1458님 1004 당당이라면 꼭 알아둬야겠어요.
1: 임덕현님도 1004 우리 작은 아들 생일하고 같아서 기억합니다.
0: 10월 4일이시군요. 오. 자, 푸짐한 간식 세트 받으실 20분의 명단 여성시대 방송 내용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1: 자, 2부 끝곡으로 5041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비 오는 날 듣고 좋은 노래 추천합니다. 학창시절 장마철이면 항상 버스 라디오 어딘가에서 나오곤 했던 노래 안치환의 내가 만일. 자, 신청해 주신 곡 흐르고 있습니다.
0: 10시 5분에 다시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지기 박독자입니다. 제 서점은 동네 한켠에 정겹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립서점은 주제를 가지고 책의 향기와 더불어 문화를 팔고 공동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책방입니다. 세상에는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도 있는 법입니다. 이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삶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보는 것,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제가 독립서점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3: 제주 어선전복 사고 속보입니다.
4: 최근 5년간 선박사고 통계를 보면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가장 많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어선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의무 착용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선박용 구명조끼 어떻게 착용해야 할까요? 먼저 조끼형은 착용한 후 가슴과 허리끈을 당겨 묶습니다. 목걸이형은 머리를 먼저 넣고 구명조끼를 몸에 밀착시킨 후 버클을 단단히 조여줍니다. 팽창형 구명조끼 중 목걸이형은 물속에서 자동으로 팽창되지 않으면 작동끈을 당겨 팽창시키고 노즐에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허리벨트형의 경우 포켓이 뒤 버클이 앞으로 오도록 착용합니다. 구명조끼를 바르게 착용해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세요.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10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서울지역 선관위 관계자들과 투표용지 인쇄업자를 불러 조사합니다. 합수본은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송파구, 강남구, 강서구 선관위 직원 각각 1명, 서초구 선관위원, 투표용지 인쇄업자를 3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보고 경로와 대응 내용 등을 묻고 인쇄업자에겐 선관위와 투표용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과정 등을 확인할 계획인데요.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관악구, 서대문구, 중랑구, 마포구 선관위 관계자도 각각 한 명씩 불러서 투표용지 준비 과정에 대해 파악할 방침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국이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 수주 경쟁에서 고배를 마신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다음 도전에선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잠수함 수주전에 나섰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경제산업협력과 안보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린 캐나다 정부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실장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직접 현장을 챙기며 우리 방산 원팀과 함께 끝까지 모든 역량을 쏟았던 사업이기에 아쉬움이 큰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번 수주전은 대한민국 방산의 현 위치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스피가 하락 출발해 또다시 8,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132.13포인트, 즉 1.64% 내린 7,919.20으로 출발한 뒤 7,729까지 밀렸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이어갔지만 주가는 약 4% 빠지며 30만 2천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늘 새벽 6시 기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0.3원 내린 1530원으로 시작해서 현재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달러화 강세에 베팅하는 투자 심리가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달러 강세를 예상한 트레이더들의 베팅 규모는 약 400억 달러, 61조 원 규모로 2015년 12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충북과 충남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경북과 대구, 전북 지역 등에도 잇따라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5.4도입니다. MBC 10시 뉴스 엄정원이었습니다.
8: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9: 요즘 일부 축제 현장과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볼 수 있습니다. 식기를 여러 번 다시 써서 환경을 지키려는 건데요. 다만 이때 신경 써야 할 것이 위생입니다. 세척이 부실해서 이물질이 남으면 다회용기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세척업체에 위생지침을 제공하고 추후 인증제도를 도입해서 신뢰를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과정이 깨끗해야 결과도 좋아지기 마련이죠. 철저한 위생관리로 환경과 안전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0: 잘 모셨고?
11: 잘 모셨어.
10: 어디로?
11: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10: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11: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10: 가까운 곳이 굿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1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3: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4: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5: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16: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14: 생일인 아들한테 한마디 해도 될까요?
16: 아유, 그럼요. 두 마디도 가능합니다. 오늘 음성 편지는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17: 사랑하는 나의 아들 주원아, 21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원이의 친구들은 이제 군대에 가고 아직 대학이라는 울타리에 보호받고 있는데, 고3이라는 시기에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먼저 취업하고 조금 더 먼저 군생활도 마쳤지. 지금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많은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는 듯하지만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먼저 그 길을 걷고 있다고,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주원이에게 희망, 꿈, 그리고 노력의 열매가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걷다 지치고 고단하면 살며시 아빠 어깨에 기대. 주원이가 걸어가는 곳 어디에서도 주원이의 힘이 되어 의지가 되어 항상 설 수 있게. 주원아, 다시 한번 21번째 생일 축하하고 사랑해. 사랑해 주원아.
16: 아들을 향한 이 사랑을 담은, 네, 우리 아버지 박택준님의 음성 사전이었습니다.
18: 네.
16: 정말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18: 네.
16: 그렇죠.
18: 네.
16: 다른 또래들보다 이른 나이에 일도 시작하고 벌써 군 전역도 마쳤어요.
18: 다 마쳤어요. 네.
16: 네.
18: 자, 박택준님께는 여름철 무더위도 매콤하게 날려버릴 수 있도록 매운 실비김치 2.4kg 챙겨드리겠습니다.
16: 네, 그리고 21번째 우리 아드님의 생일, 김주원 씨의 생일, 박주원 씨도
18: 성을 바꾸다니. 박주원 군의 생일 축하드립니다.
16: 큰일 날 뻔했네.
18: 네.
16: 생일 중심으로 축하합니다.
18: 21번째 얼마나 찬란한 시절입니까?
16: 그러니까 네. 말이죠. 자, 여러분의 인생 시간표는 어떤가요? 각자 인생 시간표가 다를 텐데요. 친구들보다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한 분도, 또 늦게 꿈을 찾은 분도 계실 겁니다. 고마움, 미안함, 사랑, 나만의 속도로 느꼈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당당이님들의 목소리로 들어보는 시간. 02789-1004번 열린 사서함으로 음성 남겨주시면 소개되신 분들께 푸짐한 선물도 함께 드립니다.
18: 잠시 후 3, 4부에서는 여성시대 여름 특집 나의 섬 이야기, 곽재식 작가님과 다양한 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하고 있거든요. 가능한 분들 미니 켜시고 함께 해주세요.
16: 여성시대 3, 4부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유니베라, 데이펙, KB국민은행,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 비드랩, 안터지는 맥스부탄, 모빌코리아 윤활유, 롯데건설, 백조싱크, 음식물처리기 휴렉, 한국농어촌공사 클린농촌 만들기, 유성물산교역, 롯데렌탈, 노무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19: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여름에는 마음이 먼저 바다를 찾습니다. 푸른 바다를 보고 있으면 뭐 마음도 시원해지고 또 바다 위에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은 섬들이 떠 있잖아요.
8: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은 섬이 있습니다. 한번 다녀온 뒤로 잊히지 않는 섬도 있고 이름만 들어도 야 가고 싶다 마음을 흔드는 섬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 그런 섬이 있었어? 이름조차 생소한 섬도 많을 거예요.
7: 네, 배를 타고 잠깐 건너갔을 뿐인데 풍경도 시간도 다르게 흘러가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곳. 올여름 여성시대는 섬으로 떠납니다. 여성시대 여름 특집 나의 섬 이야기.
8: 앞으로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나라 곳곳의 아름다운 섬과 그 안에 숨겨진 역사, 과학, 문화 그리고 당당히 여러분의 추억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가이드가 있어야 더 재밌고 유익하겠죠?
7: 그렇죠.
8: 자칭 타칭 섬남. 네. 썸남인지 섬남인지. 자, 섬의 매력을 제대로 알려주실 분 모시죠.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과학소설가 곽재식 작가님.
7: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9: 안녕하십니까. 국민섬남 곽재식입니다.
8: 네. 아, 국민섬남. 네. 예, 예. 네.
7: 아니, 평소에도 뭐 워낙이 다방면에 박식하신 걸로 유명한데 언제 섬까지 접수하셨는지요?
9: 제가 학교에서 이제 과학, 공학 이런 과목 이제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이제 제 전공인데 제가 작가로 글 쓰면서는 뭐 전설, 신화 이런 거에 대한 걸 또 많이 하는데
7: 네.
9: 가만 보니까 우리나라의 섬이 과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많으면서도 네. 섬에 좀 독특한 전설 같은 게 깃들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8: 오, 예.
9: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좀 재밌는 아이템들이더라고요.
8: 아, 그래서 호기심이 있으셔가지고. 네,
9: 그래서 근래 섬남으로 좀 활동을 해보고 있습니다.
7: 오, 네. 네.
8: 아 진짜 섬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많죠.
7: 그렇죠.
8: 예. 저도 훌쩍 어디 이런가 만약에 떠난다면 이 남해 쪽.
9: 아,
8: 왜냐면 남해도 섬이 많고 늘 바다가 찬찬하게 이렇게 예, 그 바다 위에 볼록볼록볼록 올라와 있는
7: 다도해.
8: 예. 그것만 바라봐도 참 마음이 힐링이 돼요.
9: 아, 아름답죠.
8: 네.
7: 저는 섬 여행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진짜 많은 섬을 다니고 싶었으나 그렇게 여의치 않았고 지금 현재로는 백령도를 꼭 가보고 싶어요.
8: 아, 백령도.
7: 백령도.
8: 아, 진짜 네. 입대하시려고요.
7: 그래도 될 것 같아요.
8: 별성. 예.
7: 별성.
8: 아 근데 우리 섬남 우리 작가님은 진짜 최근에 그럼 다녀오신 섬이 어디 있으실까요?
9: 몇 달 전에 이제 일 때문에 거제도에 가게 됐었는데요.
8: 거제도. 네. 네.
9: 거제도도 전에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제도에 예. 뭐 세계적인 조선소 배 만드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8: 네. 네.
9: 그 조선소에서 그 거대한 배가 만들어지는 광경을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세계에서는 보기 드문 좀 경이롭고도 놀랍고도 신기한 그런 광경인데
8: 예.
9: 이번에 갈 때는 몇 년 전에 이제 부산 쪽에서 거제도로 바로 건너갈 수 있는 긴 그런 다리하고 해저 터널이 생겼거든요.
7: 있어요. 네. 네.
9: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경치를 보니까
8: 네.
9: 경치도 엄청나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거제도가 아 이렇게 아름답고도 되게 아름다운 섬이었구나. 에, 새삼 좀 알아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8: 해저 터널이면 진짜 바다 밑으로 갑니까?
9: 그렇죠.
8: 우와.
9: 예, 거제도 해저 터널 같은 경우는 이게 과학적으로 공학적으로도 되게 재밌는 게
8: 예.
9: 바다 밑에를 뚫어가지고 터널을 만든 게 아니라
8: 네.
9: 터널 모양의 그 콘크리트 되는 통을 만들어가지고
8: 예.
9: 물 위에서 가라앉히는 방식으로 터널을 만들었거든요.
8: 아~
9: 그래서 통과를 해보면 약간 느낌이 좀 특이해요.
8: 우모.
9: 예, 버스나 아니면 뭐 자가용으로 지나가 보면 조금 재밌습니다. 그러면 또 부산 쪽에서 가보시면 한번 경험해 보셔도 뭐 좋겠죠.
10: 네. 예. 그러니까
8: 물 밖에서 만들어서 그걸 쭉 가라앉히는 거군요.
9: 그렇죠.
8: 예. 오, 신기하다. 거제도를 최근에 다녀오셨고 우리 섬남 곽재식 작가님과 이제 섬에 관한 다양한 상식, 지식, 호기심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전에요. 예, 우리 여성시대 당당히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중요하죠. 네.
8: 그 섬에 가고 싶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내가 가봤던 섬 중에 여기 진짜 최고였다. 인생 섬 추천도 좋고요. 이번 여름엔 이 섬에 꼭 가보고 싶다는 로망, 꿈꾸는 섬도 좋습니다. 문자 또는 미니로 알려주세요.
7: 소개되신 분들께는 새콤달콤 시원한 과일 주스를 보내드리겠어요.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더 듭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고요.
8: 자, 우리 당당이 분들이 이제 사연 주시는 동안에 섬남 곽재식 작가님과 섬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볼 텐데요. 이게 제일 궁금해요. 어떤 땅을 섬이라고 할까요?
9: 우리나라의 수많은 법령 중에
8: 예.
9: 섬발전촉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8: 섬발전.
9: 네, 그래서 이 법의 2조 1항에 보면 섬이란 무엇인가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8: 예.
9: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바닷물은 만조라고 하고 간조라는 말이 있죠.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바닷물이 좀 높이 올라올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데
8: 네.
9: 바닷물이 제일 높이 올라왔을 때를 기준으로
8: 예.
9: 물 밖에 나와 있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8: 오.
9: 만약에 항상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땅처럼 보이는데 밀물 때는 그게 물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건 섬으로 안 쳐요.
10: 네. 네.
9: 그래서 아무리 밀물 때라도
8: 오륙도.
9: 네, 그러니까 오륙도에서 안 보이는 쪽이 만약에 물에 가라앉아서 물 밑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게 됐다라고 하면
8: 예.
9: 그런 것까지는 섬으로 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물 밖으로 나온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라는 얘기는 물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크게 따지지 않거든요.
8: 네.
9: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안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이게 뭐 기적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서
10: 네.
9: 썰물 때 되면 이렇게
8: 길이 나타나고
9: 드러나면서 육지하고 연결되는 길이 뚫리는 데들 있지 않습니까?
10: 네.
8: 예.
9: 그거는 육지하고 연결되면 그거 섬이라고 부를 수 있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조금 연결된 거는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8: 아,
10: 네. 네.
9: 물 밑으로 가라앉지 않고 위로 조금 나와 있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예, 물로 항상 둘러쳐져 있어요. 있을 때 그걸 이제 섬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다리나 방파제 같은 구조물로 육지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사실상 섬 같은 느낌이 별로 안 든다라는 것 중에 법령상의 네. 요건을 좀 만족을 하면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는 섬이 아닌 걸로 치는
10: 아~
9: 뭐 그런 규정도 있기는 합니다.
10: 네.
9: 그렇다 보니까 섬이다가도 섬이 아니게 되는 것이 있고 섬이 아니다가도 섬이 되는 곳들도 있거든요.
8: 예.
9: 예를 들어서 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 충청남도에 보면 비교적 큰 섬 중에 안면도라는 섬 있잖아요.
10: 안면도
8: 네, 유명하죠.
9: 안면도. 네.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기록에서 예를 들면 조선왕조 실록에서 안면도라는 지명을 찾아보면 조선 전기에 예를 들어서 뭐 세종대왕 시대나 태종 이방원 시대 이런 시대에는 안면도라는 지명이 안 나와요. 조선
8: 그래요?
9: 후기에는 안면도라는 지명이 나오거든요.
8: 네.
9: 조선 전기에는 안 나옵니다.
8: 그 땅이 멀쩡히 있는데 이름이
9: 네.
8: 안 나와요?
9: 대신에 안면도 대신에 어떤 지명이 나오냐면 안면곶이라는 지명이 나오거든요.
8: 곧?
9: 네, 안면곶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곶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육지에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곶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추정하고 있냐면 안면도가 원래는 육지의 일부였는데
8: 아.
9: 안면도하고 육지하고 연결되는 그 바다가 그 육지 땅이 굉장히 좁거든요.
8: 예.
9: 그래서 그거를 조선시대 사람들이 백기를 내려고 말하자면 일종의 운하죠.
8: 예.
9: 그거를

0: 백기를 파가지고 물을 파내서 이 안면도 땅을 육지하고 분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중기 정도
1: 오히려. 네.
0: 그래서 조선 네. 후기에 육지하고 분리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안면도라는 게 이제 탄생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섬이 아니다가 섬이 된 곳이죠. 그런가 하면 좀 특이한 걸로는 뭐 특이한 거지만 우리 주변의 생활에서 너무 많이 느끼는 걸로는 어떤 거를 또 꼽아볼 수도 있냐면 송파구에 있는 지하철역 중에 네. 송파나루역이라는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2: 네, 송파나루. 네,
0: 근데 나루터라는 게 이제 강가에서 배 타는 곳이 나루터잖아요.
2: 예.
0: 근데 송파나루역에 내리면 그냥 육지거든요.
2: 네.
0: 여기에 배가 들어올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오. 왜 여기를 송파나루라고 부르나.
2: 예.
0: 아, 그래도 뭐 한강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부른 건가 싶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사연이 있는 곳이냐면 이 잠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강 중앙에 떠 있는 섬이었습니다. 여의도처럼.
2: 아, 잠실 네. 지역이요? 네.
0: 특히나 그 중에서도 지금은 이제 송파구 하면 강남 3구로 흔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2: 네네.
0: 네. 한강 한가운데에 섬이 있을 지역의 이 잠실 지역은 오히려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광진구 쪽 이 강 북쪽에 오히려 조금 더 가까웠거든요.
2: 네. 네.
0: 그런데 1960년대 말부터 이거를 한강을 좀 정리를 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강물을 메워서 강 남쪽으로 잠실 지역을 다 붙여버렸어요.
2: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0: 아, 근데 뭐 꾸준히 뭐 요즘 현대 기술로 공사를 하면 뭐 공사를 뭘 못하겠습니까?
2: 원래 광진구 쪽에 가까웠는데 이걸 남쪽으로 내렸다고요?
0: 네, 남쪽으로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강강을 메워서 남쪽에 연결되는 강을 메워가지고.
2: 아~
0: 그래서 남쪽으로 건너오는 부분에 옛날에는 물길을 건너는 나루터가 있었겠죠?
2: 예.
0: 그 자리가 지금의 송파 나루역 있는 그 지하철역 있는 곳이고요. 거기에서 조금만 가보면 석촌호수가 있습니다.
2: 네네. 네,
0: 그 석촌호수가 원래는 한강의 일부였어요.
2: 아,
0: 그런데 강을 다 메우고 완전히 물이 아무것도 없게 하면 그것도 좀 거시기 하니까
2: 예.
0: 물이 있는 곳을 조금은 남겨놔가지고 그게 지금의 석촌호수가 됐거든요.
2: 오.
0: 그래서 이런 지역은 원래는 섬이었는데 땅으로 붙여버려가지고 섬이 아니게 된 지역이죠. 그래서 섬이라는 것이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2: 신기하다.
0: 네,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예.
3: 자, 물 위로 좀 떠 있으면 섬이라고 본다 하셨는데 물 아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섬은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0: 그렇죠. 예, 섬은 보통 이제 그 땅 밑에서 다 연결이 되고요.
3: 땅에 뿌리가 있겠죠.
0: 예.
3: 땅에
0: 그래서
3: 뿌리가?
0: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섬이 아닌 곳에 물이 차면 섬이 되는 수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유명한 곳으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임실에 가면 붕어섬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2: 붕어섬.
0: 예, 그 근처에 뭐 수암마을 이런 마을도 있고
2: 네.
0: 붕어섬도 원래 섬이 아니었습니다. 붕어섬이 원래 그 근처에 있는 나지막한 산 언덕배기 같은 곳이었는데
2: 네.
0: 섬진강 댐을 만들면서 거기에 호수가 크게 생겼 생기면서 호수 이름을 옥정호라고 하든가 그런데 호수가 생기면서 물이 차오르면서 원래는 산봉우리로 튀어나와 있던 곳이 언덕배기 꼭대기였던 곳이 지금은 물 위에 고개를 내민 섬처럼 돼서 붕어섬이 탄생을 한 거죠.
3: 아하,
0: 그래서 수면이 올라가느냐 내리냐에 따라서 산이 섬이 되기도 하고 섬이 산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도 뭐 세계적으로는 그런 지역 많지만 우리나라에도 가끔 가다 보면 산 꼭대기 이런 곳에서 그런 예를 들면 태백 이런 데 가면
2: 네.
0: 해양 생물, 뭐 조개라든가 삼엽충이라든가 가재라든가 뭐 이런 것에 화석이 발견되는 수가 있거든요.
2: 태백산맥에서.
0: 예, 그 이런 거는 아주 먼 옛날에는 여기는 이제 물이었다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태백산맥 꼭대기에 산봉우리 같은 곳이 사실은 섬이었겠죠.
2: 아니 누가 저게 해산물 이런 거 사다가 등산객들이 먹고.
3: 아, 그렇게는 될 수 없지.
0: 화석으로 변했기 때문에.
3: 화석이기 때문에.
0: 근데 오랜 세월에 걸쳐서 물이 빠지고 땅이 와. 위로 올라와가지고 산으로 변한 것이죠.
2: 그럼 우리 한반도도 대부분 땅 저기 바다 밑에 있었다는 얘기도 되는 거 아니에요?
0: 고생대 시절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지역이 땅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지금보다는 딴 위치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2: 예.
0: 열대 지방에 적도 가까운 곳에 있는 바다 밑에 많은 부분이 가라앉아 있는 땅덩어리였는데요.
2: 예.
0: 한 2억 년, 3억 년의 세월 동안 땅이 조금씩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예. 위로 점점 올라와가지고 지금 같은 이런 땅이 된 거죠.
3: 아니 그럼 섬도 움직인다는 소리 가설이 가능하잖아요.
0: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육지 전체하고 다 같이 섬이 조금씩 움직이기는 한다.
2: 대륙도 뭐 이동한다. 하니까.
0: 그렇습니다. 예,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에 그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반도 자체도 한 1, 2cm 정도 좀 움직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륙도 조금씩 움직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3: 그렇군요.
0: 그거에 맞춰서 섬이 움직일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신기하다.
3: 자, 우리나라에만 3,390여 개의 섬이 있다 들었는데 다 이름이 있나요? 무인도도 이름이 있나요?
0: 무인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이제 서류상으로는 이름들이 있는 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명확하게 이름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섬 목록을 관리하는 이 행안부의 목록을 살펴보면

0: 하면 그냥 뭐 섬 120호 무인도 아. 181호 뭐 이런 식으로 네. 붙어 있는 그런 식으로 이름이 네. 임의적으로 붙어져 있는 네. 그런 섬들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6년도에 이거를 공모전을 한번 개최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1: 공모전이요?
0: 그때 당시에 호호해요 공모전인가 뭐 한자어로 재밌게 말을 만들었어요.
2: 호호해요. 네,
0: 호호해요 공모전 뭐 바다를 좋아하고 뭐 사랑해 이런 뜻으로 붙인 말인데 그래서 19개 정도의 무인도에 이 네. 무인도는 이름이 있을 법한데 이름이 너무 안 붙여져서 좀 아쉽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무인도의 이름을 공모를 했었거든요.
2: 네.
0: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추자면에 가면 추자도 옆에 무인도가 하나 있는데 네. 이게 뭐 눈에 잘 띄는 섬이고 오다 가다 뭐라고 이름을 불러서 부를 만한 그런 섬인데 이름이 마땅히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22세의 박혜수라는 분이 이 섬의 이름을 곱지도라는 곱지가 이제 제주도 말로 이렇게 곁에 붙어서 잘 안 보이는 뭐 이런 걸 곱지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곱지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분이 그때 당시에 대상 수상하셔서 상금도 좀 받으시고 했었습니다.
2: 네.
1: 그 상금 대상 탔으면 그 섬의 이름도 이제 그렇게 정해진
0: 그렇죠.
1: 거예요.
0: 그렇죠. 이제 뭐 곱지도라고 부르는 게 이제 기준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예. 그때 당시에 19개의 무인도의 이름을 이렇게 일부러 붙인 적도 있었습니다.
1: 네.
0: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 말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오며 가며 부르던 이름들이 굳어져서 섬 이름이 되는 경우가 이제 제일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섬 이름 중에 제일 긴 섬 이름은
1: 네. 예,
0: 공식적으로 해안부에서 관리하는 이름 기준으로 제일 긴 섬 이름은 예, 충청남도 태안에 있는 작은 황새바위도라는 섬이 있어요.
1: 작은
0: 이게 7글자짜리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황새처럼 생겨가지고 황새바위, 황새바위라고 했겠죠. 근데 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었나 봐요. 네. 작은 황새바위라고 불러오고 네. 왔었는데
1: 예.
0: 그걸 이제 공식적인 섬 이름으로 등재를 하면서 작은 황새바위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굳어진 거죠.
1: 예, 아니 우리 섬남 우리 작가님하고 같이 하니까 배시간 지금 뭐 다 됐어요.
0: 아, 너무 좋군요.
1: 아니 그게
2: 좀 숨 좀 쉬시라고.
0: 아 네네. 네.
1: 마치 마지막 배 놓치면 섬에 못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달리셔가지고.
0: 네.
1: 아 그러니까 모든 섬이 정말 공모전으로 이름이 지어지는 건 아니니까
0: 네.
1: 예로부터 내려오는 섬의 이름도 있고
0: 네.
1: 아니면 뭐 공식적으로 이런 지정 뭐 이런 그 공식 기관에서 이렇게 섬 이름을
0: 그렇죠.
1: 추후에도 정하고 하는 건가요?
0: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행정자치 관리를 하면서 이런 섬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좀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특히 20세기 초반 이럴 때는 섬 이름은 좀 한자로 지어야 된다. 그런 인식이 되게 강해가지고 특히 이제 조선시대에는 그런 인식도 또 되게 강해가지고
1: 예.
0: 우리가 순우리말로 부르던 거를 한자화돼서 이름이 좀 바뀌어서 정해진 것들도 좀 있습니다.
2: 네.
0: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 이제 김도 많이 나는 진도 옆에 보면 완도라는 섬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완도의 완자가 무슨 완자인지 아세요? 요거 아시는 분 많지 않을 텐데.
1: 완도의 완자.
0: 완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한자인데요. 이 완도의 완자가
1: 완벽한 완자 뭐 이런 건.
0: 빙글의 우스를 완자입니다. 완도의 완자가.
1: 빙글의
0: 우스. 완도의 이 완도라는 섬이 신라 시대 때는 이 섬이 조음도라는 섬이었다라고들 사람들이 기록에 추적을 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도의 이 바다의 왕자 장보고가
1: 예.
0: 옛날에 큰 무역 기지를 세워 가지고 과거에는 큰 도시로 번성한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그래서 사람들이 아, 여기 섬 되게 좋은 섬이다. 그리고 뭐 부동산 가치도 좋고 좋네라고 해서 좋은 섬이라고 많이 불러왔었는데 요거를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좀 한자로 바꾸면서 한자로 한 글자로 좀 멋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조음도라는 좋은 섬이라는 말을 빙글의 웃을 완자를 써가지고 완도라는 이름으로 붙인 것 같고요. 좀 특이한 걸로는 여의도도 되게 특이한 섬 이름입니다.
1: 여의도가요?
0: 여의도에 의자는 뜻이 없는 한자로 보고 있고요. 여자가 무슨 여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의도의 여자.
1: 생각도 못해봤네.
0: 여의도 되게 많이 부르는 이 이름이 네.
2: 물수변의 계집여자
0: 맞아요. 맞아요. 이거 저기 네. 아 역시 양희 선생님 정확히 아시는군요.
1: 그래요?
0: 그 글자가 너라는 뜻의 한자입니다.
1: 너.
0: 그래서 너의 섬이라는 뜻이에요. 여의도가.
1: 너의 섬.
0: 네, 여의도의 다른 이름으로는 나의도라는 이름도 과거에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의도라는 섬이 원래는 너의 섬, 나의 섬 이런 식으로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설은 여의도가 큰 섬이잖아요. 비교적 한강에서는.
1: 예.
0: 그래서 한강가에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장난 삼아서 저 섬은 너의 섬, 뭐 이 섬은 나의 섬 뭐 이런 이야기를
2: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 별.
0: 영등포 홈페이지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설 중에 하나입니다.
1: 어, 그래요?
0: 그래서 너의 섬, 나의 섬 하다가 너의도가 되었고 그게 여의도로 한자가 되었다라는 설도 있고요.
1: 어머.
0: 또 하나는 섬이 넓다 보니까
1: 예.
0: 넓은 섬이라고 말하다가 그게 네. 발음이 변해서 너의도가 됐는데 예. 너의도를 조금 더 한자스럽게 말을 한다고
1: 작가님 저희
0: 여의도라고 했다라는 말도 있죠.
1: 예, 저희 광고 후에 네.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0: 하죠.
2: 한자. 네.

0: 성시대입니다.
1: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2: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3: 아버지, 어머니까? 나만 믿어.
2: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3: 조심해. 걱정 마요.
2: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3: 천천히 와.
4: 할 수 있어.
2: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3: 천천히 오라니까.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2: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5: 예, 119죠.
3: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6: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하천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 침수에 미리 대비합니다.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해 농경지 침수에 대비합니다. 논밭에는 지주목을 세우고 비닐끈으로 줄을 쳐 농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집 주변이나 농경지의 용 배수로를 미리 점검해 깊게 파둡니다. 농기계나 가축 등은 미리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7: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여성시대 여름 특집 나의 섬 이야기. 오늘은 섬과 사랑에 빠진 남자 섬남 곽재식 작가님의 가이드를 받으면서 섬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곽 작가님의 말씀 속도만큼이나 아주 빠르게 섬과 관련된 사연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요. 궁금증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1: 네.
0: 섬 이야기를 이렇게 그 섬의 이름을 풀어주시니까 4080님이 이어도라는 섬은 진짜 있는 건가요? 뜻은 어떻게 될까요?
2: 이어도는 옛날부터 순우리말로 제주도에서 내려오던 이름이기 때문에 뜻은 좀 밝히기는 좀 애매합니다.
0: 예.
2: 그런데 제주도 전설 속에서 예로부터 내려오기로 머나먼 바다 저편에 어떤 환상의 좋은 섬이 있는데 거기 가면 뭐 어떤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이상세계가 펼쳐져 있고 거기 그래서 한번 가면 아무데 다시는 딴 데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로 한번 가면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머문다. 그렇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바다에 나간 어떤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면 아, 그 사람 이어도로 갔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전설이 더 퍼져서 내려오고 있었던 뭐 그런 전설 속의 섬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전설이 생겼느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0: 네.
2: 뭐 최근에 제가 좀 관심 있게 살펴본 학설로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이제 해녀분들이 작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0: 네.
2: 해녀분들이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 숨을 진짜 오래 참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숨을 되게 오래 참다 보면 이 산소 결핍증 그 증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산소 결핍증의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가 산소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정말 생명이 위태로울 때가 되면
0: 네.
2: 희한하게 뇌에 약간 오작동 비슷하게 아주 큰 안도감이 몰려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0: 안도감이요?
2: 네.
0: 마음이 편안해지고. 네.
2: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야지 이제 마지막으로 정신을 한번 부여잡고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본능이 발휘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0: 예.
2: 그렇다 보니까 이게 되게 위험하게 잠수 활동을 하시면서 해녀분들이 작업을 하시다가 그때 물 속에 너무 깊이 들어가다가 오락가락하고 힘들 때 갑자기 이상하게 편안하고 되게 마음이 좋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어떤 용궁 같은 세계로 넘어가면 이어 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퍼졌던 것 같아요.
0: 상상 속에.
2: 네.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제주도 남쪽에 머나먼 곳에 이어도라고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명칭을 부여한 그런 섬 비슷한 것도 하나를 정해놨거든요. 여기가 아마도 전설 속에 나오는 이어도 위치에 있는 뭐 그런 데 갔다라고 해서 정해놓은 게 있는데
0: 예.
2: 그거는 그 우리나라에서 이어도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곳은 사실은 이제 물이 높이 올라왔을 때는 물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섬이라기보다는 암초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의견도 많이 있죠.
0: 네. 이어도에 이어서 김두래님 욕지도의 뜻은 뭘까요?
2: 아, 요거 한번 검색해 보시죠. 요거 한번 뜻은 대충 짐작이 가는데
0: 예.
2: 원래 요 연원 자체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욕지도 뭘까요?
0: 왠지 네. 왠지 이름에 그러니까 욕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2: 네.
0: 예 우리가 참 흥미롭게
2: 네.
0: 듣게 되는 욕지도라는 뜻.
2: 뭔가 누가 막 목욕을 하고 이런 거 아닐까요?
0: 아, 오히려 목욕적으로
2: 목욕을 하면서 지 뭘까요?
0: 뭐 작가님 요거는 아직 저기
2: 네.
0: 예, 연구를 안 해보셨다고 합니다. 네. 욕지도.
1: 박준성님이 우리나라 일부 무인도에 천연기념물 종들이 터전을 잡고 멸종해서 번식으로 늘어난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무인도에 천연기념물들이 살기 좋은 장점 어떤 요인이 있는 걸까요?
2: 에이,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1: 네.
2: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섬이 되게 큰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 많은 걸 알려준 그런 좋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0: 예.
2: 생물학에 아주 큰 변화였던 진화론을 개척한 다윈, 찰스 다윈이라는 연구 과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2: 이 과학자가 진화론을 개발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도 섬들을 조사하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생물이 있는데 섬에 이렇게 퍼져가지고 살다 보면 섬이라는 거는 바닷물로 고립된 공간이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그 각자의 그 섬의 환경에 맞게 적응한 놈들만 살아남고 최대한 적응하지 못한 것들은 점점 사라지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 원래 한 뿌리에서 한 조상에서 시작한 생물들이라도 섬에 나뉘어서 살면서 섬 각각의 환경에 맞게 서로 달라진 새로운 종들이 탄생한다.
0: 네.
2: 이런 식으로 종이 나타나고 진화를 한 게 아니겠느냐 라는 걸 이제 찰스 다윈이 얘기를 하면서 진화론이 탄생을 하게 됐거든요. 바로 그 마찬가지 원리로 딴 곳에는 굉장히 적응을 하기 어렵거나 천적이 나타나가지고 위험하게 잡아먹힐 수 있는 동물이라도 자기가 잘 적응을 할 수 있고 자기의 천적이 될 만한 그런 동물이 없는 섬에 잘 자리를 잡으면 그 섬에서는 아주 기세 좋게 번영을 하면서 오랫동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0: 네.
2: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별한 섬에 이상한 동물이 딴 데선 찾아볼 볼 수 없는 동물이 되게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좀 제일 대표적으로 이건 좀 뭐 극단적인 예시긴 합니다만 근래에 일본에 곰이 너무 많이 나타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네, 되게 고생한다.
1: 사람들을 공격하고 뭐 네. 해코지하고 그런다 그래요. 네,
2: 이런 소식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요즘에는 좀 너무 극심한 거긴 한데요. 되게 옛날부터 일본에는 좀 곰이 많기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는 왜 이렇게 곰이 많으냐라는 네. 뭐 이유를 이렇게 따져보다 보면 하나 과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자연환경이 되게 비슷하지만 이 바다로 갈려있다 보니까 일본에는 호랑이나 표범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뭐 조선시대 이럴 때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와보면 호랑이라는 동물이 있다는 걸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에서 곰 정도 되는 동물이 살면 곰을 잡아먹을 만한 천적이 전혀 없잖아요.
0: 네.
2: 그러다 보니까 일본 땅에서는 옛날부터 곰이 되게 살기 좋은 환경이다. 이런 게 좀 많이 있었죠. 아,
0: 곰보다 상위 포식자가 없으니까.
2: 네. 그런 식으로 뭐 이런 자잘한 이상한 동물들이 뭐 곤충이라든지 아니면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를 잡아먹을 수 없는 그런 섬 환경에 맞춰서 번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최근에는 요즘은 섬이라고 해도 뭐 배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으니까 교류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0: 예. 근데
2: 요즘에는 역으로 별것 아닌 것 같은 동물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쥐라든가. 쥐 뭐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0: 네.
2: 근데 쥐가 한 마리도 살지 않던 섬에 쥐가 한 마리 건너가면 그 섬이 쥐로 뒤덮이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섬에 살던 수많은 희귀한 동물, 곤충 이런 것들을 쥐한테 잡아먹혀서 다 없어지는 일, 뭐 이런 일이 생기고요.
0: 예.
2: 가끔 고양이가 건너가가지고 비슷한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만큼 섬의 생태계를 지키는데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1: 네.
0: 이게 정말 알면 알수록 섬이 신기한 장소네요.
2: 그렇습니다.
0: 네네. 아예 고양이 섬도 있다고 그러는데?
2: 그렇죠. 고양이가 건너갔는데 그 고양이를 잡아먹을 만한 천적이 없으면 고양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고양이가 드실거리는 섬이 되고
0: 네.
2: 우리나라에는 이제 방목을 한다고 인위적으로 염소라든가 사슴 같은 거를 풀어놨다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섬에 염소나 사슴이 우글우글 하게 되는 섬들이 있어가지고
1: 네.
2: 또 생태계적으로 좀 문제가 됐었던 그런 사건들도 좀 있었죠.
0: 이야 참. 자 우리 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신비하고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담겨있는 섬. 우리 당당이님들이 보내주신 사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그 섬에 가고 싶다. 당당이님들은 어떤 섬들을 떠올리셨을까요? 곽 작가님이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김경민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임실 여행길에 옥정호 붕어섬 여행을 다녀왔네요.
1: 아까 얘기하신
0: 네, 붕어섬을 조망하러 국사봉에 올라 옥정호를 바라보니 정말 붕어를 닮은 듯했어요. 옥정호 출렁다리를 건너 붕어섬에 도착. 가지고 간 간식을 먹으면서 종일 아이들과 놀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1: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 에. 옥정호 붕어섬 얘기를 하시.
2: 우리 임실하면 경험하셨네. 치즈만 떠올렸는데.
1: 네. 네.
2: 예, 옥정호 붕어섬.
0: 어, 여름에 그 붕어 모양 그 아이스크림.
1: 예.
0: 와서 붕어섬에서 그렇죠. 먹으면 별미일 것 같군요.
1: 그렇군요. 네.
2: 1766님 영종도요. 다들 공항 갈 때만 가시잖아요. 근데 저는 비행 시간 때문에 거기서 하루 전날 가서 보냈는데, 오 뭔가 라스베가스 같았어요. 화려한 호텔이 즐비해 있고 외국인들도 많고 외곽을 돌면 해안가 드라이브도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조용한 곳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1: 하셨습니다. 아, 네.
0: 영종도 사실 정말 재밌는 섬인데요.
2: 네.
0: 영종도가 지금은 그냥 영종도라고 하지만 영종도, 용유도, 삼목도, 신불도 이런 섬들을 다 바다를 다 메워가지고 연결해서 만든 섬입니다. 그래서 큰 섬만 따져도 영종도하고 용유도 두 개의 섬을 붙여버린 거예요.
2: 네.
0: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영종도 공항이라고 부르는 곳 있죠.
1: 네.
0: 그곳은 영종도에 원래 있던 곳이 아니라 원래는 바다였던 곳입니다. 근데 그거 메운 자리에 공항이 생긴 거고 공항으로 영종도하고 용유도하고 다른 섬을 붙여서 지금의 영종도가 되었다.
1: 그러니까
0: 용유도 분들은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옛날엔 다른 섬 이름이 있었는데
1: 네. 지금 합쳐져서, 네.
0: 합쳐져서 다들 합쳐졌구나. 그냥 영종도라고 하니까.
2: 네. 예.
1: 자, 4619님은 여기는 거제도. 지금 현재 한화 오션에서 배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소 풍경을 보실 수 있군요. 네. 네.
2: 거제도도 이제 뭐 차 타고 너무 쉽게
1: 그렇죠.
2: 오갈 수 있는 곳이니까.
0: 네. 거제시 쪽에서는 이제는 KTX를 연결해보자 이런 걸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1: 그렇군요. 네.
0: 그러면 네.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섬이 될 수 있지
2: 않을까 싶습니다. 좋다. 네. 7205님. 어릴 적 돌산대교 생기기 전 이모가 돌산도 국민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해서 여름이면 항상 여수에서 배 타고 멀미하면서 들어가 사택에서 방학 끝날 때까지 지냈던 기억이 있네요. 뱀이랑 고양이랑 싸우는 것도 보고 산 넘어 교회 가다 산딸기도 따먹고 뱀이 무서워서 숲길에 못 들어가고 고동을 주사기 바늘로 빼먹던 기억도 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특별한 추억인데 아 그땐 그게 귀한 줄 몰랐네요. 하셨습니다.
0: 네.
2: 아 돌산대교 여수에 있는 대교죠.
0: 아름답죠.
2: 네. 예. 야 거기서도 섬으로 들어가서 사택에서 이렇게 여름 방학을 지내셨구나.
1: 그렇군요. 귀한 추억이네 진짜. 그죠?
2: 예.
1: 자 다음 거 부탁드립니다.
0: 제가 읽어볼까요?
1: 네.
2: 예, 예.
0: 저는 올여름에 꼭 여수 금오도에 다시 가고 싶습니다. 수년 전 가을 회사 동료들과 십시일반 돈을 모아갔던 금오도는 제 인생 손가락 안에 드는 비경이었더랬죠. 어딜 가도 북적이는 곳 없이 조용하고 여수 벼랑의 방언인 비렁길 산책 구간도 정말 아름답고요. 해질녘 노을 지는 바다에 갈매기 지저귀는 소리 넘어 뱃니를 마치고 항구로 들어오는 배가 가르는 파도 소리 깃들어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하지요. 부모님 모시고 꼭 한번 찾고 싶은 섬이에요. 참고로 저희 가족은 완도군 약산이라는 섬에서 나고 자란 섬 사람들입니다.
2: 섬 사람 분들인데도 여수 금오도에 가서 야 여기도 참 좋다.
0: 이거 부모님 모시고 꼭 한번 찾고 싶은 섬 이런 데는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저 되게 많이 느꼈는데 부모님들이 이게 의외로 건강이 금방 안좋아지셔서 섬 여행 이런 거 못 가게 되는 수가 많더라고요.
1: 근데 저도 하죠, 섬에서 무릎. 나고 자란 친구가 있는데 네. 결국에는 강화도에 또 두 번째 집을 짓더라고요.
2: 예.
1: 그러면서 자기네들 얘기가 우리는 섬을 떠날 수 없어. 섬 사람들은 꼭 섬으로 또 간대요. 그거 참 희한하죠. 왜냐하면 뭐 산과 바다가 늘 있는 그곳이 고향이니까 그런 환경에 가면 편안함을 느끼나 봐요.
0: 저는 네. 여의도 쪽으로 좀 가보고 싶네요.
1: 여의도요?
2: 너의 섬.
1: 너의 섬, 나의 섬. 여의도에 옛날 비행장이 있었던 건 아시겠죠?
0: 네, 여의도가 원래 그것 때문에 이제 개발되기 시작한 거죠.
1: 옛날 김포공항 전에 예. 여의도에서 미국도 가고 뭐
2: 말도 안 돼.
1: 뭘 말도 안 돼. 여의도가 비행기장이었어, 비행기장.
2: 그래요?
1: 네, 원래 저기서 이제 김포로 갔다가 지금은 영종도 그쪽 간 거죠.
0: 네. 여의도에서 서강대교 타고 위쪽으로 가다 보면 밤섬이라는 섬 있잖아요.
1: 있죠. 네.
0: 원래는 밤섬에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았습니다.
1: 네, 오. 맞아요.
0: 그런데 여의도가 비행장도 있고 하니까 개발을 할 때 여의도를 개발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1968년에 밤섬을 폭파시켜서 없애버렸어요.
2: 어머.
0: 그리고 거기서 나온 돌과 모래로 여의도를 개발을 했는데
2: 예.
0: 그 후로 시간이 한 3, 40년 흐르는 동안 다시 거기에 흙이 쌓이면서 지금의 밤섬은 다시 그 후에 폭파된 자리 위에 다시 생긴 섬이죠.
1: 거기 새들이 얼마나 많이
2: 그렇죠.
1: 있던데요.
2: 네. 아주 육사 빌딩도 있고 안 돼 비행기 못 떠요 거기.
0: 옛날에 없었기 때문에.
1: 옛날에 아무것도 없었어.
2: 이렇게 어린 척 모르는 척.
1: 참.
2: 아, 3810님 충남 보령에 있는 호도섬 아. 여우를 닮았다는 섬인데요. 너무 아름답고 한적합니다. 모래사장도 좋고요. 무엇보다 차가 없어서 공기도 좋고 조용합니다. 아. 힐링하기에 너무 좋아서 적극 추천해요. 화려한 리조트는 없어도 정이 있는 민박집들이 있어서 편안히 쉬다 올 수 있어요.
1: 어, 이런 데가 좋겠다.
2: 그렇죠.
1: 차도 없고 네. 모래사장이 예쁘고 한적하고 아름답다. 좋죠.
0: 호도섬. 호도과자 먹어도 좋을 것 같고. 충남이니까.
1: 네. 민박집에서의 이 정겨운 집밥도 더 먹을 수 있고 말이죠.
0: 아, 네. 네.
2: 맞아. 리조트의 편안함도 있지만 이런 순박한 매력이 있는
1: 그렇죠.
2: 민박집도
1: 그렇죠.
2: 예.
1: 할머니 혼자 계시는 섬들도 많아요. 섬집을 아. 지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자녀분들은 다 도시로 육지로 떠나고 또 영감님은 또 뭐 하여튼 콩팔러 가서 아직도 안 오시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할머니가 혼자서 지키시면서 나는 여기를 못 떠난다 그러시는 할머니들이 많으세요.
2: 네.
1: 박상우님, 예로부터 제주 뱃사람들은 여름 보양식으로 자리돔 물회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먹으면 허리도 안 아프고 스태미너식으로 자리돔 물회 한 그릇 먹으면 한라산까지 거뜬히 올라간다는 속설이 있답니다.
2: 야.
1: 여름 제주도에 오시면 자리돔 물회를 맛보세요.
2: 오, 이게 또 보양식인가 보죠.
0: 아, 맛있겠다.
2: 우리 내륙 사람들은 낙지밖에 몰랐는데
1: 아, 그죠? 네.
2: 자리돔 물회를 먹으면 한라산까지 그냥 쫙 올라갈 수 있어요.
1: 아, 그렇죠.
2: 오, 신기하다. 9964님 꼭 가보고 싶은 섬이 있습니다. 올해 휴가 맞춰서 가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거기는 바로 완도 금당도입니다.
0: 아.
2: 죽기 전에 꼭 가보라고 하네요.
0: 아,
2: 아셨어요.
0: 완도 주변에 뭐 장도도 있고 그 말씀하신 금당도도 있고 아름다운 작은 섬들이 좀 있죠.
1: 네. 네.
0: 저도 뭐 이런 데 한번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은데 네, 부럽습니다.
2: 금당도는 네. 뭐 떠오르는 음식은 없으신가 보죠?
0: 금당도. 네.
2: 붕어섬에는 이제 붕어 아이스크림.
0: 약간 당도가 높은 좀 그런 능금류의 이런 거를 좀 먹어보고 싶네요. 금당도. 네.
1: 능금. 당도 높은 능금.
2: 네.
1: 예. 네, 2781님 읽어주세요.
0: 추암당진 국화도 추천. 작은 섬인데 조용하고 썰물 때면 바지락도 캐고 밤이면 낙지 꽃게도 잡을 수 있는 국화도에 저는 네. 여름마다 3년째 가고 있답니다.
1: 아,
0: 서해안 쪽에 이런 약간 해로질이라고 하죠.
1: 네,
0: 이런 거 잡는 재미.
1: 어.
0: 그걸 잡아가지고 바로 먹어보는 재미. 아, 요게 기가 막히죠.
2: 밤에 이렇게 후레쉬 켜고 이렇게.
0: 맞아요.
2: 예, 얕은 물때
1: 제대로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0: 이거를 해보는 걸 저는 정말 권해드리는 게
1: 네.
0: 우리나라 서해안처럼 이렇게 갯벌이 잘 발달돼 있고
2: 네.
0: 갯벌에서 뭔가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게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1: 없어요.
0: 네,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나셨다면 이 서해안에서 갯벌에서 뭐 잡는 거 이런
2: 해루질 네,
0: 한 번쯤은 좀 해보시면
1: 그래서
0: 좋겠습니다.
1: 생선도 조개도 맛이 달라요.
2: 어.
1: 강원도 조개랑
2: 네.
1: 우리 서해안의 조개랑 맛이 달라.
2: 아, 그래요.
1: 그 배틀한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2: 네. 그 갯벌이 주는 매력이군요. 그게.
1: 그렇죠. 네. 그렇죠. 뻘이 있어야 돼요. 9969님 저는 섬 투어를 자주 하는데요. 홍도와 욕지도를 추천합니다. 최고예요.
2: 야, 홍도와 욕지도는 진짜 이름 많이 들어본 섬들이다, 그렇죠?
1: 네. 욕지도는 저 가봤습니다.
2: 어,
1: 네.
2: 욕지도 가보셨어요, 직접?
1: 네, 네. 어머니 모시고 저 여성 시대 10주년인가 휴가 얻어가지고
2: 예.
1: 동생 둘하고 딸 셋과 아. 어머니 그리고 조카 딸 해서 3대가 여행을 했었어요.
2: 욕지도를 정한 것도 궁금하네요.
1: 네, 근데 거기에 정준하 씨 이모가 하는 밥집이 있잖아. 뭐. 하여튼 연예계에서 도는 설이 있어서
2: 예.
1: 아, 욕지도 그렇대? 그러면서 들어갔죠.
2: 어, 네. 좋으셨어요?
1: 좋았어요. 산책하기 아. 너무 좋았어요. 지금
2: 아.
1: 아마 너무 발전했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흙길이었거든요.
2: 아니 홍도와 육지도 추천해 주셨는데 9969님이 그 왜 우리가 노래 부르는 홍도야 우지마라.
1: 아유 여보세요
0: 그
1: 아저씨.
0: 홍도 사람 이름이죠.
1: 네. 왜 그러세요? 섬 이름이겠어요?
2: 아 홍도 그 거기서 홍도는 사람 이름이에요?
0: 사람 이름이죠. 서른도도 사람 이름이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렇죠.
2: 아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또 제가 또
1: 아이고 예. 못 살아.
2: 아 육지도 아까 저희가 뜻을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따로 아. 공식 안내로는 욕지 이게 알고자 하거든이라는 아. 한자라고 합니다. 예, 알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한 섬이라고 아. 공식 안내가 돼 있는데 예, 또 다른 설명으로는요 추사 김정희의 글귀 욕지. 그러니까 지형이 목욕하는 모습에서 유래했다. 아~
1: 그렇군요.
2: 네네. 아~ 이 한자에 따라서 뜻풀이가 이렇게 달라지네. 아~
0: 김정희 선생님이.

0: 드릴게요. 그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1: 네.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이
2: 벌써?
1: 됐습니다.
2: 그러네.
1: 네. 다음 주에는 더 본격적으로 여성시대 당당이님들이 남겨주신 나의 섬 이야기 사연을 만나보죠.
0: 아, 이제 배 시간 다 됐네, 작가님.
2: 아, 네.
0: 지금 못 나가시면 못 나가.
2: 아니, 예. 못 나가야 되겠네요. 네.
0: 빨리 나가셔야 돼. 네. 저희 다음 주에 한 번 더 와주세요.
2: 네, 다음 주에도 나와서 또 썸띵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예. 네.
0: 아, 최태형 님이 인사 이렇게 나눠주십니다. 곽 작가님, 닮은 섬 아세요?
2: 어, 어떤 섬이죠?
0: 핸섬.
1: 오! 예. 오!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해요. 살펴가세요.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큐레큐.

0: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1: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7: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8: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7: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8: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7: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8: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7: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8: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7: 물걸레 쉰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8: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7: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8: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올을 드립니다.
9: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8: 여성시대 여름 특집 나의 섬 이야기는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와 함께합니다. 섬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진짜 떠나고 싶으셨죠? 예, 오늘의 끝곡도 하찌와 TJ의 남쪽 끝섬 준비했습니다.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소설가 황정은 씨가 아주 맛있는 복숭아를 먹고는 지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맛도 향도 색도 그윽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먹은 복숭아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이런 말도 하네요. 이런 복숭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어쩐지 이번 한 번일 것 같아 단 한 번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천천히 모양을 보고 향을 맡으며 먹었습니다. 사람 일은 알 수 없으니 앞으로 더 좋은 걸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현재를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줍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주군청 해뜨미 씨름단 태백장사 노범수 선수입니다. 저는 통산 25번 장사에 올랐습니다. 노범수가 또 장사에 올랐다고 사람들은 제 별명을 노또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슬럼프라는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이대진 감독님과 이진영 코치님께서 옆에 계셨습니다. 옛날 노범수로 돌아가자, 좀 즐겨라, 나 씨름장에 올라가면 여기는 놀이공원에 온 거고 놀이터에 온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덕분에 다시 운동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살다 보면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 들 때가 있겠죠. 하지만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반드시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도움을 청해보세요. 누군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어보세요. 꼭 있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0: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 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담당 수사팀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 오전부터 광산경찰서에 수사관을 보내서 증거인멸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당시 강력팀장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해당 팀장은 장윤기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어를 발견하고 압수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검찰이 다시 확인했을 때 케이블 타이어는 사라졌습니다. 한편 해당 팀장은 어제 오전 긴급 체포돼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최측근으로 일명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2차 종합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오늘 오전 9시 40분쯤 특검에 출석하며 21g이 김건희 씨에게 디올 재킷을 전달한 과정에 관여했는지, 금품 제공이 관저공사 수주와 관련 있다고 인식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시공사 21g 측에서 김건희 씨에게 디올 의류 등을 건네는 과정에 유 전 행정관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인권 침해 사례를 점검할 법무부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가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대국민 공모 기한을 오는 18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검찰 미래위는 이달 4일까지 조사 대상 사건 제한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한 바 있는데 이 기간을 2주 연장한 겁니다. 검찰 미래위는 또 지난달 3일 열린 4차 회의에서 진상조사단 관계자를 면담하며 구체적인 운영 현황 등을 정취하고 추가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혐오를 조장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어온 단체 애국현수막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최근 이 단체 대표 김모 씨에 대해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내일로 미래로가 법을 위반해 받은 정치자금을 혐중이나 부정선거 의혹 등을 조장하는 현수막 제작에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서 스페인에 진 포르투갈 주장 호날두가 이번이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호날두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런 방식으로 월드컵을 떠나게 돼서 슬프다면서 오늘이 나의 마지막 월드컵이고 후련한 마음으로 떠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처음 월드컵 무대를 밟은 호날두는 2026년 대회까지 사상 처음으로 6회 연속 월드컵 출전과 득점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관세청이 지난 3월부터 환전 영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0: 을 벌여 고액 현금 거래를 보고하지 않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47곳을 적발했습니다. 환전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세관 당국에 알리지 않은 곳도 5곳 있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곳곳에 내려진 호우특보가 오전 중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강한 비구름이 빠르게 빠져나가자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남부, 강원 영서, 충북 일부, 세종, 경상권과 부산 등지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8도입니다. MBC 11시 뉴스 엄지원이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입고 바르고 사용하는 수많은 제품들에는 저마다 다양한 색이 입혀져 있습니다. 딸기 우유의 분홍색, 립스틱의 붉은색, 아이스크림이나 과자에도 알록달록한 색깔이 숨어 있죠. 그런데 정작 그 색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과학저과학에서는 생물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안주현 박사와 함께 우리 주변의 색을 만들어내는 색소 이야기, 특히 자연이 만들어낸 천연 색소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7일 화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첫 곡은 이무진의 신호등입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9: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예,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생명체를 연구하는 귀여운 생물학자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안주현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귀여운 생물체를 연구하는 귀여운 생명체 안주현입니다.
1: 네, 제가 외람되게 박사님을 그냥 귀여운 생물학자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괜찮으신가요?
2: 감사합니다.
1: 다행입니다. 오늘 박사님과 얘기 나눌 주제는 바로 색소예요.
2: 네.
1: 네. 색 하나에도 이게 생물의 진화 그리고 생존 전략 또 인류의 역사까지 담겨져 있다고 해서 박사님 책에서 네, 맨 앞에 부분에 빨간 색소 이야기를 담으신 게 있어서
2: 네.
1: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색소 얘기를 해보면 너무 재밌겠다 싶어서 이 주제를 마련해봤습니다. 우리는 사실 주변은 다 색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2: 그렇죠.
1: 예, 색깔이 없는 곳에 들어간 경험이 별로 없어요.
2: 네.
1: 주변에 어떤 색이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캄캄한 걸 검정색이라고 표현을 하죠.

0: 하니까 아, 네. 검정 것도 색깔이라고 하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게 다 색깔인데 그런데 정작 이 색깔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저 색깔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또 첫 질문은 늘 그렇지만 네, 정의에 대해서.
1: 과학이니까요. 네.
0: 색깔을 나타내는 그 재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색소라고 부르잖아요.
1: 네.
0: 네. 색소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1: 우리가 이제 색을 나타내는 분자를 이제 색소라고 하는데
0: 네.
1: 색은
0: 분자.
1: 역시 뭐랄까 우리의 시각기를 통해서 보여지는
0: 네.
1: 그 결과물이 결국 색으로 보여지는 건데
0: 네.
1: 어떻게 볼 수 있나라고 한다면 가시광선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자연에서 오는 그 태양 에너지죠. 결국 그 빛이 햇빛이 들어와서 무언가 물체나 아니면 대상에 흡수가 되기도 하고 반사가 되기도 하는데 그중에 반사된 빛들이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
0: 네.
1: 우리에게 특정 색깔로 인지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색 혹은 색을 본다는 것의 정의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0: 그러면 색소는 어떤 색을 가지고 있는 분자.
1: 네,라고
0: 할까?
1: 정확히는 빛을 흡수하거나 반사해서 빛과 상호작용한다는 표현도 좋겠네요. 빛과 이제 상호작용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색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그 분자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네요.
1: 그렇죠, 네.
0: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옷 같은 색을 보면 옷이 옷가게에 있을 때 조명 아래에 있을 땐 되게 예쁘게 잘 보여요.
1: 아.
0: 근데 집에 가져와서 이제 집에 있는 조명에 보면 아까 본 그 색깔이 아니야. 실제 이런 경우는 또 많죠.
1: 네.
0: 어떤 경우에는 또 노란색으로 보이다가 다른 뭐 밖에 이렇게 햇볕 아래에서 보면은 노란색이 아니라 주황색으로 보이는 경우도
1: 맞아요.
0: 있고. 그거는 색소가 가진 정확한 그 성질은 아닌 건가요? 아니면은 그런 색깔을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눈에 이렇게 착시 현상 같이 보이는 걸까요?
1: 그 예전에 유명한 논란이 하나 있었잖아요.
0: 맞아요.
1: 드레스 흰검
0: 흰색 금색 줄무늬가
1: 아.
0: 파란색 회색
1: 검은색
0: 뭐 그런 거.
1: 그쵸, 그쵸.
0: 검은색 그러니까 파란색
1: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게 도저히 어떻게 이 색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 색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냐?
0: 맞아요.
1: 서로 이제 논쟁처럼 이용하거든. 그게 있을 텐데 결국은. 엄밀히 말하면 그 대상 자체가 색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0: 네.
1: 빛에 의해서 우리가 인지하는 거기 때문에
0: 아.
1: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연광에서 보느냐 조명 색깔도 막 우리가 백색 조명도 쓰지만 주황 조명도 쓰기도 하고 또 다른 조명도 쓰는데 그 당시 그 조명 그 다음에 실제 그 어떤 대상 뭐 옷이면 옷 아니면 우리 물체가 얼마나 뭘 흡수하고 반사하는지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사람의 시각기 시각세포가 어떤 비율로 RGB가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화를 이루어서 최종적으로 우리 뇌로 인지가 되는 것 같아요.
0: 아. 그러니까 색소라는 것은 결국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 아니라 그
1: 네.
0: 고유의 성질 자체는 빛을 어떻게 흡수하고 반사하고 정도의 고유의
1: 네.
0: 성질을 가지고
1: 어떤
0: 있고
1: 어떤 파장의 빛을 잘 흡수하고 잘 반사하는가인데요. 그게 이제 분자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0: 네.
1: 정확히 분자 안에 뭐 전자들의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구조가 어떤지에 따라서
0: 알겠습니다.
1: 특정 에너지를 더 잘 흡수하고 아니면 몇 나노미터는 더 잘 반사하고 이런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그게 빛이 어떻게 반사되고 하는 뭐 각도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또 눈이 세포가 어떤 색을 잘 인지하거나 잘 못 인지하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1: 맞습니다.
0: 예. 근데 대부분은 다 비슷한 걸 보죠, 우리 사람은.
1: 그렇죠.
0: 예, 빨간색은 대부분 다 빨간색을
1: 시각 구조가
0: 보고.
1: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0: 알겠습니다.
1: 왜 과학은 이렇게 복잡할까요? 그냥 딱 떨어지게 맞아요, 아니요 하면 되는데.
0: 근데 우리가 이거는 딱 떨어질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이제 무지개를 보더라도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우리가 이름은 붙이긴 했지만
1: 네.
0: 그게 실제로 빨주노초 파남보로 딱 떨어지지 않잖아요.
1: 그것도 되게 재밌잖아요. 네. 뉴턴이 7가지로 딱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게 그전에는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무지개 색깔을 뭐 5개로 하기도 하고 7개로 하기도 하고 막 수백 개로 하는 데도 있고 수십 개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진짜 다 제각각이었대요. 근데 이제 뉴턴이 이제 프리즘으로 연구하면서 7가지 색깔로 딱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난 이후 우리가 일곱 색깔 무지개라는 표현이 널리 퍼졌다고
0: 네.
1: 알고 있습니다.
0: 맞아요. 저도 뭐 보라색이 없는 나라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리를 하자면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보는 건 빛을 보기 때문에
1: 네.
0: 예, 빛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어쨌든 사람들은 인류의 태초부터 빛을 볼 수는 있었던 거잖아요. 눈이라는 게 존재했다면
1: 그렇죠. 네.
0: 예, 언제부터 그러면 색소라는 걸 사용해서 색깔을 입히고 색깔을 묻히고 하는.

0: 했을까요?
1: 역시 이제 역사는 기록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과거의 유적들, 유물들 발견되는 것에 색소가 이제 얼마나 사용이 됐는지, 어떤 종류가 사용이 됐는지 이런 거를 이제 고고학 분야에서 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한 10만 년 전부터는 색소를 사용했던 것 같다라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타미라 동굴벽화 이런 것들, 네. 스페인이나 아니면 유럽에서 좀 그쪽에 석회 동굴들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 안을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화려한 과거의 동굴 벽화들이 많이 남아있더라, 이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연대의 추정을 한번 해보니까 적어도 최소한 한 4만 년 전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그게 참 신기한 부분인데 동굴 속에 있는 벽화가 막 4만 년 전이라고 말씀하셨고 수만 년 전에 색칠해놨던 것들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런 합성 색소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다 천연 색소였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연에서부터 얻는.
1: 네.
0: 그 천연 색소가 어떻게 몇만 년 동안 선명한 색을 유지하면서 그 버텨낼 수 있을까? 그 시간을.
1: 맞아요.
0: 굉장히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을까요?
1: 진짜 너무 신기해요. 네. 그리고 벽화 이제 그림들을 보다 보면 오랫동안 발색이 유지가 되고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색깔도 단일한 색깔이 아니라 붉은색, 검은색, 노란색 이런 다양한 색깔이 쓰이고 있는 것도 놀랐거든요. 네. 일단 어떻게 이렇게 선명하게 잘 보존이 됐는지를 연구했더니 아, 이게 석회 동굴이잖아요.
0: 네. 네,
1: 아시겠지만 비를 맞으면 석회석이 분해가 되면서 탄산칼슘이 생겨나거든요.
0: 예.
1: 네, 탄산칼슘이 물론 이제 너무 양이 많으면 막 쌓이고 침전이 되고 하는데 이게 동굴에서는 그
0: 석회 동굴에서 이렇게 밑에 종유석이라고 하나요? 조금 조금씩 점점 이렇게 올라오는 거?
1: 네. 그 종유석이 하얀 위에서 내려오고 석순이 위에서 올라와서
0: 석순이죠, 그게 맞아요.
1: 그러니까 만나면
0: 석주가 되는
1: 주입식 교육의 폐해.
0: 아, 네. 종유석이 달려 있는 거구나.
1: 네.
0: 아, 그 하얀 게 탄산칼슘이에요.
1: 네. 그래서 네. 왜 그 석회동굴 가보면 천장에 자꾸 물 뚝뚝 떨어지는 걸 느끼는데
0: 네.
1: 그 물 속에 사실은 탄산칼슘 성분이 녹아 있거든요.
0: 네네.
1: 신기한 게 그게 벽화 위에 어쨌든 습기가 차면서 한 번 이렇게 입혀지면 물은 나중에 증발이 돼도 탄산칼슘은 그 벽화에 그대로 남는 거예요.
0: 어, 예.
1: 네. 근데 이게 어쨌든 뭐 많은 양이 아니라 미량이니까 미량의 상태로 겉에 쌓이고. 근데 그게 한 번 쌓이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몇만 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 위에 겹겹이 쌓여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요즘에 어떤 그 그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막 바니쉬 같은 걸로 코팅을 하듯이
0: 유화나 뭐 프레스코화 뭐 그런 거 맞습니다. 달걀 흰자 이렇게 해가지고 싹 발랐다 그러잖아요.
1: 네, 접착해서 네. 이제 보존제로서 쓰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동굴벽화를 그렸던 그 색소들이 탄산칼슘 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로 남아 있는 거예요.
0: 코팅이 된 거군요.
1: 네. 오. 그리고 그 상태로 동굴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밀폐가 돼 있다가 사람에 의해서 발굴이 된 거니까 그 동안 굉장히 안전하게 보존이 된 마치 거대한 미술관이 돼버린 거죠.
0: 재밌어요. 아, 보존제 역할을 했구나.
1: 네.
0: 탄산칼슘이. 그 옛날에 어쨌든 그 사람들은 색소를 쓴 게 다 천연 색소였을 텐데
1: 네.
0: 오늘 또 천연 색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천연 색소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꽃이나
1: 네.
0: 예, 아니면 식물의 잎 뭐 이런 것들 그런 식물에서 온 것들을 떠올리는데
1: 맞습니다.
0: 동물에서 온 것들도 있다면서요?
1: 네. 의외로 동물에서 온 색소 중에 굉장히 널리 쓰이고 선명한 색깔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는데요.
0: 네.
1: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딸기 우유 좋아하세요?
0: 좋아합니다. 요즘은 잘 안 먹는데.
1: 딸기 우유 보면은 굉장히 선명한 분홍색을 띠고 있잖아요.
0: 네.
1: 요즘에는 되게 제품이 다양화되면서 사실은 뭐 다양화되긴 했는데 옛날 어린 시절에 딸기 우유 떠올리면은 굉장히 진한 이제 분홍색의 딸기 우유를 많이 보셨을 텐데
0: 예전이 좀 더 진했던 것 같아요.
1: 네. 대표적인 색소가 바로 그 곤충에서 얻은 붉은색을 사용한 이제 결과물입니다. 남미의 이제 멕시코에 가면
0: 예.
1: 선인장 농장이 있어서
0: 네.
1: 선인장들을 재배하는데 그중에 이제 손바닥 선인장들 보면 가시가 굉장히 많이 나 있고 그 사이사이에 그 과육이라고 부르나요? 선인장 그 몸체가 있잖아요.
0: 네, 초록색으로 된.
1: 네. 네. 거기에 주로 겉에 붙어서 사는 이제 특정한 벌레가 있어요. 곤충이 있는데.
0: 그걸 먹어요? 과육을 먹고 자라는.
1: 네, 맞습니다. 네. 연지벌레라고 부르는
0: 연지벌레.
1: 곤충이에요.
0: 네.
1: 연지벌레는 굉장히 독특한 게 몸 안에 색소를 쌓아놓습니다. 빨간색 색소를 몸 안에 이제 저장을 해놨다가
0: 그거는 선인장의 그 과육이 빨간색이라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자기 몸에서 빨간색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1: 선인장을 먹는 것도 있는데요. 선인장 과육도 있는데 근데 몸 안에서 빨간색으로 합성을 하는 거예요.
0: 우리 피가 빨간 것처럼?
1: 네네.
0: 그렇게?
1: 근데 그 색소를

0: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동물이 색소를 가지고 있다. 그것도 이렇게까지 빨간 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네. 보통은 뭐 위협이나 경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연지벌레는 살아가는 환경이나 어떻게 하고 사는지 보면 선인장 사이사이 가시에 이미 보호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약간 그 섬유 같은 그 하얀 털 같은 걸로 몸을 막 둘둘 감고 있거든요. 그럼 그 빨간색이 겉으로는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1: 아 실제 빨갛지는 않아요.
0: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색을 왜 가지고 있지라고 보니까 네. 성분 중에 그 몸을 보호하는 성분들이 들어 있어서 네. 그러니까 만약에 천적이 연지벌레를 잡아먹는다 네. 이러면은 맛이 없는 거예요.
1: 아, 그게 그 네. 빨간색 물질이?
0: 네. 네. 그래서 본인이 원해서 빨간색을 만든 게 아니라 몸 안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물질이 붉은색인 거죠. 네.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몰랐겠지만 벌레를 어떻게 잡아내다 보니까 빨간색 물이 나오고 손에 묻고 잘 안 지워진단 말이죠.
1: 안 지워져요, 실제.
0: 그리고 굉장히 선명하니까 이거 잘 사용하면 우리가 색소나 염료로 사용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벌레를 잡아가지고 잘 말린 다음에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들고요. 그거에 이제 약간의 매염제를 첨가하면 굉장히 선명한 빨간 가루 색소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1: 실제 이 연지벌레에서 나온 빨간색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사용했다면서요.
0: 네.
1: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을까요?
0: 정확히 시기 정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어느 기록이 남아있냐면 네. 예전에 그 멕시코에서 은을 주로 수출하면서 그 세계 무역의 거의 중심이 됐던 그 시절들이 있잖아요. 제가 대항해 시대 게임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갑자기 시기가 생각이 안 나죠?
1: 중세시대. 대충.
0: 그때 멕시코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네네. 가치가 높은 교역품이 첫 번째가 은이었는데 두 번째가 바로 이 연지벌레에서 만든 색소였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 정도로 굉장히 귀하고 그다음에 널리 사랑을 받았고 거의 쓰이지 않는 데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도 일단 식품들 아까 딸기우유 말씀드렸지만 딸기우유뿐만 아니라 빨간색 색소가 들어가는 대부분의 식품들
1: 네.
0: 그다음에 화장품들 네. 뭐 립스틱이나 아니면 어떤 색조 화장에 쓰이는 수많은 것들에 또 많이 쓰였고 그 이외에도 산업적으로도 많이 쓰였고요.
1: 네. 지금도 혹시 쓰이고 있습니까?
0: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다만 이제 옛날보다는 점점 이제 덜 쓰이는 추세라고는 해요.
1: 그건 왜 그래요?
0: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1: 네.
0: 일단은 첫 번째는 아무래도 곤충에서 유래한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몰랐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붉은색이 예쁘고 많이 썼는데
1: 네.
0: 유래를 알게 되면서부터 거부감을 갖는 그러니까 심리적 거부감을 갖는 이제 여론도 생기고
1: 네.
0: 두 번째는 아무래도 생물에서 유래하다 보니까 이제 드물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네. 계시다고 합니다.
1: 예.
0: 저희가 이제 알러지 반응이라는 게 사실은 뭐 누군가에겐 아무 영향이 없는데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심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건 문화가 또 생성이 되면서
1: 네.
0: 아무래도 이제 동물성이니까 이제 그것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대체품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점점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긴 합니다.
1: 천연 색소가 아닌 합성 색소로 빨갛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게 더 싸다면
0: 네.
1: 굳이 쓸 이유가 없어지기도
0: 맞습니다.
1: 하겠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연지벌레가 자기를 먹어서 공격하는
0: 네.
1: 그런 생물들에게 이제 그 액체를 예, 뿜어서 공격하는 용도라고 하셨잖아요.
0: 공격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거의 방어인데요.
1: 방어. 네.
0: 이게 자기 몸을 보호하는 방어라기보다는 이게 좀 슬프면서도 의미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연지벌레가 이제 암컷, 수컷이 있는데
1: 예.
0: 보통 암컷들은 평생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고 선인장 표면에 붙어서 생활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1: 네.
0: 수컷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교미를 하거든요. 암컷이 보통 몸의 크기가 크고 암컷은 이제 그 자리에서 거의 머물다가 이제 알을 낳고 그렇게 이제 한 사리가 진행이 돼요.
1: 네.
0: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암컷의 입장에서는 뭐 새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곤충이 될 수 있고 누군가가 와서 천적이 이제 먹을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럼 내 몸을 지키기 위해 뭐 이거를 분사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얘를 먹어서 맛이 없고 뭔가 이런 정도면 다른 연지벌레는 더 이상 덜 먹겠죠.
1: 내 몸을 희생해서.
0: 네, 집단 전체를 보호하는 그런 의미의 방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자, 나는 맛이 없었지. 나 말고 나같이 생긴 애들은 먹지 마.
0: 내 친구들 먹지 마. 내 자손들도 먹지 마. 이런
1: 그렇군요.
0: 게 됐죠. 네.
1: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안주현 박사와 함께 오늘은 색소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마저 나누겠습니다.

0: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윤태진 안과 전문의를 모시고 백내장과 녹내장, 황반변성 등 대표적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질환의 특징과 치료 방법, 그리고 눈 건강을 지키는 관리법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돼 있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달동 배양규 연합 비뇨의학과 의원, 범서 범서운천 지지 워터피아, 일산동 삼너머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건강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오늘 안주현 박사와 함께 색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자연계 생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모두 다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검정색까지 포함하면 진짜 맞습니다. 빼놓지 않고 다 색을 띠고 있는데 생물들은 왜 저마다 각기 다른 색을 가지게 된 걸까요?
1: 일단 인간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여러 가지 이유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일단은 보호색 같은 거 생각해보면 결국 주변 환경과 같은 색깔을 띠어야 내가 더 덜 먹히고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런 보호의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아예 강하게 날 뚜렷하게 드러내서 천적에게 경고하거나 위협하는 다가오지 마. 나 독 있어. 나 위험해. 이런 식으로 경고의 의미로 더 강하게 하기도 하고요.
0: 네.
1: 그 밖에는 어떤 그 의도치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색소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그 생물의 몸 안에 있을 때는 딱히 색깔을 띠지 않거든요.
0: 네.
1: 무색이거나 아니면 별로 이렇게 특징적인 색깔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그게 몸 밖으로 나왔을 때 색깔을 비로소 띠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뿔고둥? 바다에 사는 뭐 바다달팽이 영어로는 이제 시스네일이라고 하긴 하는데
0: 예.
1: 저희는 이제 뿔고둥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뿔고둥에서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제 보라색 색소를 많이 얻었어요. 티리언 퍼플이라고 해서 굉장히 귀한
0: 약간 그 안쪽이 조금 보라색 느낌이 나요.
1: 껍질 안쪽이 보라색.
0: 네, 맞아요.
1: 네. 그래서 그걸 얻었는데 이게 굉장히 귀하고 얻기가 힘들어서 마치 권력의 상징처럼 오랫동안 이제 불려왔던 색이기도 합니다.
0: 예.
1: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 몸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보라색을 띠지 않는데요.
0: 예.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얘네가 아가미를 가지거든요. 어류처럼 생기지 않아서 보기엔 아가미가 어디에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연체동물도 이제 숨 쉬려고 안에 몸 안에 아가미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미 주변에 무색으로 티리언 퍼플이 될 미래의 그것이 될 이제 전구체라고 부르거든요. 물질이 들어 있어요. 걔가 몸 안에 있을 때는 면역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아가미로 네. 워낙 외부 물질이 많이 들락날락하니까
0: 예.
1: 그 근처에 딱 있어가지고 과하게 뭔가 몸에 해가 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좀 면역 작용을 하는 거예요.
0: 우리가 이렇게 뭐 코로 안 좋은 물질 들어오면 재채기 해가지고 내보내듯이
1: 막 코털이랑 막 점막 있는 것처럼 약간의 그 최소한의 방어 작용을 좀 하고 있는데
0: 네.
1: 우연히 사람들이 고등 맛있잖아요.
0: 네.
1: 아마 처음에는 먹으려고 잡지 않았을까 싶어요.
0: 귀엽기도 하시죠.
1: 네, 그래서 귀엽기도 하고요. 배로 이렇게 기어다니잖아요.
0: 네.
1: 이제 잡아서 먹으려고 이제 분리하고 막 이렇게 손질을 하는데 그 부분이 갑자기 보라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보라색으로 변하지 봤더니 몸 안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일단 자외선을 받고 뭐 햇빛에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산소와 반응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0: 해서 마치 이 보라색을 띠듯이 다른 것들도 고유한 색깔들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뭐 보호나 뭐 또 위장이나 위협의 용도는 아니지만 네. 즉 의도를 가지고 어떤 얘네가 색깔을 가지고 만들고 이런 건 아닌데 네. 결과적으로는 내 몸을 지키거나 몸에 꼭 필요해서 가지고 있던 화학 분자들이 외부로 노출이 되면서 이제 색깔을 띠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아 생물들은 다양한 색을 띠고 있어라고 보이는 것 중에 한 종류가 되기도 합니다.
1: 근데 동물들마다 이렇게 서로 바라보는 그 색깔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면서요. 그 우리가 보는 색깔은 개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
0: 네.
1: 예. 우리가 보는 색 그대로 못 본다고 하던데.
0: 네.
1: 동물마다 다 다르게 느낀다면서요.
0: 네. 이게 처음에 이제 우리 색소 이야기 하면서 이제 했던 거랑 연관이 되는데요. 네. 결국 이 색깔이라는 게 이 대상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색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분자 구조를 갖고 있는 거고 그거에 의해서 빛이 어떻게 흡수되고 반사되느냐가 우리 눈으로 받아들여지는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우리의 시각 세포로는 RGB라고 해서 뭐 빨강,
1: 레드,
0: 네, 네. 블루, 그린? 뭐 그린,
1: 블루.
0: 네, 네. 이 세 가지의 조합을 가지고 다양한 색깔로 인식을 뇌에서 하는 건데
1: 네.
0: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시각 세포의 종류를 다르게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 우리는 빨강, 초록, 파란색의 불빛을 조합해가지고 네. 그걸로 막 주황색이라고 인식도 하고 이 세 가지를 같이 건드리는 어떻게 건드리냐에 따라서
0: 맞습니다. 네.
1: 근데 그 신경 자체가 세 개가 아니고 뭐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0: 네. 시각 세포라고 세포? 표현해야겠네요.
1: 네.
0: 이제 다양하게 있어서 예를 들어 뭐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뭐 적외선이나 자외선을 보는 경우들도 있고
1: 예.
0: 그러니까 가끔 다큐나 아니면 재미있는 사진들 같은 거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본 꽃과 곤충의 눈으로 본 꽃이
1: 맞아요.
0: 굉장히 무늬가 다르게 보이는 예. 경우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그게 이제 사람에겐 보이지 않지만 곤충이나 새에게만 보이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1: 네. 그러면 꽃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꿀벌을 오게끔 유도를 해야 되니까
0: 네.
1: 꿀벌에게 잘 보이는 색깔로 자기 몸을 치장하거나 뭐 이런 게 있겠군요.
0: 네, 맞습니다. 아까 사람은 가시광선이지만
1: 네.
0: 가시광선 영역 너머의 것들을 인식하는 동물들도 있어서 곤충들이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면 꽃들은
1: 네.
0: 이제 그런 무늬들을 꽃잎에 가지고 있는 거죠.
1: 네. 그렇게 생물들이 만들어낸 색소들을 어쨌든 우리 인간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0: 네.
1: 아까 말씀하신 연지벌레
0: 네.
1: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독특한 색소였어요. 근데 그거 말고 놀랄 만한 천연 색소가 또 있을까요? 어떤 예가?
0: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이제 뿔고동도 해당이 될 것 같기도
1: 네.
0: 하고요. 또 의외의 것들은 식물에서 이런 색이 나와 싶은 것들도 있는데 봄에 많이 피는 야생화 중에 애기똥풀이라는 거 있습니다.
1: 네. 애기똥풀.
0: 애기똥풀 굉장히 노란색 작은 꽃들이 많이 피어서 귀여운데 산에 가면 그렇게 많이 지천으로 피어 있어요.
1: 그래요.
0: 근데 이 애기똥풀이 재밌는 게 줄기를 이렇게 한번 꺾어보잖아요.
1: 네.
0: 그럼 거기서 이제 진액이 나오는데 샛노란색의 진액이 나옵니다.
1: 아, 진액 자체가 샛노래요.
0: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름을 붙였던 게 그게 마치 애기똥 같다고 해서.
1: 아, 그 진액이.
0: 네. 그래서 애기똥풀이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고요.
1: 애기똥이 좀 진액처럼 나오죠. 정말 신생아들은.
0: 네. 그리고 또 이제 식물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뭐 그 쪽이라고 부르는 거.
1: 쪽.
0: 네, 쪽 색깔하면은
1: 아, 쪽빛이다.
0: 아, 예. 쪽빛이라고 부르는 것도 실제로 쪽풀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식물에서 얻어내는 이제 그 색소인데 이것도 재미있는 게 쪽풀 자체는 그냥 초록색이에요. 파란색이 전혀 상상이 안 되는 그냥 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따서 발효를 시키면
1: 발효를 시켜요.
0: 네. 파란색 물이 추출된다고 합니다.
1: 어떻게 추출을 해요? 뭐 발효한 다음에 뭐 빠요 아니면 뭐
0: 네, 네, 발효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꾹꾹 이렇게 짜주면,
1: 짜주면
0: 파란색 물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1: 예.
0: 이것도 되게 이제 재밌는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1: 그러게요. 초록색인데 겉에서 볼 때는
0: 저는 이런 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물도 그렇지만 실제로는 내부에선 그 색깔이 전혀 아닌데 이제 이거를 뭐 채취하거나 아니면 먹으려고 손질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색깔이 발견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또 탐구 정신이 있으니까 조건을 좀 다르게 하면 더 진하고 선명한 색이 나오는구나. 이런 조건들을 점점 찾아왔던 것 같아요. 정말 과학자들이었던 거죠.
1: 모든 인류는 다 과학자. 왜냐하면 먹는 것도 그래요. 고사리 같은 거 먹잖아요.
0: 아.
1: 근데 고사리가 독이 좀 있다면서요.
0: 네, 네.
1: 근데 그 고사리 먹고 이제 배가 아프거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서 아 삶아 먹어야지 해서 지금 삶아 먹는 거잖아요.
0: 네.
1: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의 먹는 거나 지금의 옷 색깔을 염색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발견한 거 보면 참 좀
0: 너무 신기하죠.

0: 인류는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1: 네. 네.
0: 근데 이 색소 중에 문화재 보존이나 네. 법의학 뭐 이런 쪽에서 특이한 색소의 성분을 분석해가지고 위작을 가려낸다거나 아니면은 범죄를 가려낸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면서요.
1: 네. 네. 예전에 아무래도 그 오래된 그림들 뭐 서양화도 마찬가지고 동양화도 마찬가지고 네. 주로 사용했던 지금으로 치면 이제 물감일 텐데 네. 그 당시 사용했던 안료들 저도 요새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저는 이제 진채화라고 해서 동양 채색화를 이제 비단에 그리는 채색화를 이제 취미로 배우고 이제 그리고 있거든요.
0: 그렇군요. 저는 안주현 박사님은 애니메이션이랑 되게 어울린다 생각하고 있는데
1: 애니메이션도
0: 좋아합니다. 진채화. 예, 그렇군요.
1: 근데 그거를 그리면서 이제 저도 처음 깨달았는데 예.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천연 색소들이 정말 종류가 다양한 거예요. 그중에는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뭐 동물이나 식물에서 얻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광물에서 얻은 것도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뭐 식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풀이나 아까 뭐 잎 아니면 뭐 진액 이런 거 생각하는데 목재의 뭐 단단한 심재 부분 그러니까 그 우리 나이테를 보면 이제 중앙에 단단한 부분이 있죠.
0: 네.
1: 그 부분도 그냥 보면 그냥 나무 색깔이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누군가는 그거를 썰어가지고 조각조각을 내고 가루를 내서 물에 담가놨다가 그게 잘 오랫동안 놔두고 발효를 시키면 거기에서 색소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또 알아낸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뭐 과학 연구에 많이 쓰는 헤마토스길린이라고 하는 염료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다양한 용도가 있거든요. 다시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면
0: 네.
1: 그래서 그림에 쓰였던 안료들 중에는 그렇게 천연 재료로 남아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연대를 추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0: 아, 연대를 추정해요.
1: 네. 그 당시에 어떤 그 안료들이 처음 발랐을 때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오랫동안
0: 예.
1: 문화 보존 측면에서 연구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연대도 측정 할 수 있고
0: 네.
1: 그다음에 특정 연료들은 어느 시기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것도 있죠. 아니면 어떤 것들은 특정 시기에만 이용이 됐던 연료들이 또 있대요.
0: 네.
1: 예를 들어 뭐 청금석 같은 것들은 지금도 정말 비싸서 저도 한 번도 못 써봤거든요.
0: 청금석이요?
1: 네. 청금석이라고 해서 파란색 광물인데 금이 막 그 안에 금가루 같은 게 막 박혀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연료예요.
0: 예. 예.
1: 굉장히 고가이기도 하고요. 네, 저겁니다. 라피스 라줄리라고도 부를리우는 저건데 저거는 옛날에도 굉장히 귀하고 고급 재료였기 때문에
0: 예.
1: 뭐 오랫동안 막 다 누구나 쓸 수 있는 연료가 절대 아니었던 거죠. 근데 당시에 사회상과 문화상과 그다음에 그 화가의 어떤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0: 네.
1: 이런 걸 쓸 리가 없는데 이런 게 그림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위작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죠. 예를
0: 그렇군요.
1: 들어.
0: 연대를 측정할 수 있고
1: 네.
0: 연대를 계산해보면 위작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고요.
1: 과학과 역사와 문화와 네. 예술이 총동원되는 또 재미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중세시대의 그림이라고 해가지고 막 비싸게 팔려고 하는데 거기서 합성 연료가 발견됐다 그러면
1: 이건 그때 절대 쓸 수 없었던 연료인데?
0: 그런 식으로.
1: 네. 종이도 그렇고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연지벌레의 카미는 빨간색이잖아요.
1: 네.
0: 빨간색 색소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파란색 천연 색소는 조금 만들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1: 네.
0: 실제 그런가요?
1: 아무래도 이게 역시 그 시각 구조랑 또 관련이 있는데요.
0: 예.
1: 우리가 이제 색을 인지하는 건 어떤 대상에서 반사된 것을 인지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 생각해 보면 자연 상태에서 이제 생물들에게서 식물 동물 많이 관찰되는 색깔은 주로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이런 색소들을 가진 것들이 많이 관찰이 돼요.
0: 걔는 이제 전체 빛 중에서 나머지 색깔의 빛은 다 흡수하고 빨간색만 내보내면 빨간색으로 네. 보이는 거고.
1: 그런 것들이 많죠. 그치만 또 없진 않으니까요.
0: 근데
1: 있긴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래서 적게 보이는 거죠.
0: 예를 들어 주변에 파란색을 갖는 뭐 꽃도 있을 거고.
1: 네.
0: 예, 아까 말씀하신 초록색의 뭐였죠?
1: 그 쪽풀.
0: 쪽풀. 그거는 초록색인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파란색인 걸 발견했어요. 네. 우연히 그걸 염료로 쓰긴 하지만. 근데 주변에 파란색이 있는 걸 보면 꽤 찾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파랑새.
1: 아, 새.
0: 까치.
1: 까치.
0: 까치도 파란색.
1: 그 윤기 나는 네, 그 광택
0: 깃털
1: 있는,
0: 같은 거 있거든요. 네. 그럼 개 깃털은 푸드득 푸드득 하면서 땅에 막 떨어진단 말이죠.
1: 네.
0: 그거 곱게 빻으면은 파란색 염료로 쓸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
1: 네. 비슷한 그렇죠. 그런 것들 있죠. 파란색을 나타내는 그것도 되게 매력적으로 선명한 파란색을 나타내는 것들이 말씀하신 새들, 그다음에 나비 아니면
0: 맞아,
1: 이런
0: 나비.
1: 곤충들도 선명한 파란색 날개나 아니면 되게 좀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색이 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

0: 이런 매력적인 색들을 가지는데요. 네네. 그거는 결과적으로 우리 눈에는 색으로 인지가 되긴 하지만 그 과정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색소 분자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확대해서 살펴보면 나비 날개 같은 것들을 굉장히 확대해서 현미경 구조로 살펴보면 하나의 평평한 면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얇은 마치 태양전지 판들이 넓게 퍼져 있는 것처럼 얇은 판들이 굉장히 빽빽하고 조밀조밀하게 모여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그 판들이 어떤 식으로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판들이 서로 빛을 흡수하거나 반사하거나 그 안에서 산란이 일어나거나 이런 정도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것이 우리 눈에는 결과적으로 파란색으로 인지되는 경우들이다. 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1: 그러니까 색소 분자를 직접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빛을 반사하는 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달라지는 거군요.
0: 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색을 우리가 구조색이라고 부릅니다.
1: 천연 색소가 아닌 거예요. 걔네들은. 그냥 구조색.
0: 색소라기보다는 구조로부터 나타나는 색으로서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파란 깃털 빻아가지고 색소를 못 쓰겠네요.
0: 파란 깃털은 파란색이 안 나게. 아마 더 이상 파란색을 띄지 않게 될 것 같아요. 그 그렇죠. 구조가 망가지면 그 색을 나타내는 고유한 구조도 망가지게 되니까요.
1: 네, 알겠습니다. 파란색이 좀 천연색소를 얻기 어려운 색깔.
0: 귀하다.
1: 우리가 천연색소라고 하면 이제 건강하고 뭐 안전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네. 천연이라는 말 자체에서 그런 이미지인 거죠. 그냥 단어가 가지는. 예. 근데 정말 천연색소가 그렇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건 맞는 얘기인지 궁금해요.
0: 보통 이제 천연색소와 합성색소 혹은 인공색소 이걸 두 개를 놓고 마치 이분법적으로 천연은 좋은 거, 뭐 자연적인 건 좋은 거, 그다음에 인공적으로 만든 건 나쁜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둘은 만드는 방식, 즉 출신의 차이일 뿐이고요. 그것이 우리 몸에 해로운지 해롭지 않은지와는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 독립된 일이고 그 대신 그렇다고 해서 뭐 천연이라고 무조건 해롭지 않냐라고 한다면 천연에서 얻는 독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1: 독.
0: 네.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화학자 파라켈수스라는 화학자가 한 말 중에 모든 물질은 다 독인데 다만 용량에 따라서 독이 되거나 아니다가 결정될 뿐이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도 유명하기도 하거든요.
1: 물도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게 또 독처럼 작용을 한다고 하니까.
0: 그래서 그 유머처럼 뭐죠? 일산화 이수소 괴담 막 이렇게.
1: 그건 뭐예요?
0: H2O잖아요. 근데 이제 물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해롭다고 해도 이제 잘 안 믿으니까 H2O를 일산화 이수소라고 불러서 마치 되게 위험한 화학 물질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면 속는 물이고.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이제 농담이 있을 정도로
1: 우리 합성 화학물 하면 뭔가 좀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이미지 같은 게 있으니까
0: 맞습니다.
1: 그런 이야기가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돌고 있나 보네요.
0: 그래서 천연이든 합성이든 이것이 해롭지 해롭지 않은지는 추가에 별도적으로 안전성 검사 같은 걸 통해서 분명히 이제 확인은 해야 되고요. 천연이라고 해서 안 해로운 건 아니고 뭐 합성이라고 해서 해로운 건 아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우리가 뭐 식품 같은 거 살 때 친환경, 유기농 뭐 이런 마크와 함께 100% 천연 색소 식품 뭐 이런 것들도 막 써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천연 색소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라고
0: 맞습니다.
1: 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걸 고를 때 어떤 과학적 기준을 가지고 그런 문구들을 봐야 될까요?
0: 그 성분표들 보면 요즘에는 그 만약에 색소가 들어간 경우에는 색소도 같이 표기가 돼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천연색소라고만 되어 있으면 조금 천연색소 그 수많은 것 중에 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요즘에는 제품들 중에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어디에서 얻은 추출한 천연색소 예를 들어 파프리카에서 얻은 뭐 무슨 색소 막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원재료까지 써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좀 신뢰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식품류들은 어쨌든 국가에서 안전성 검사를 통과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증 마크 같은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합성 색소 같은 경우에 황색 몇 호, 뭐 적색 몇 호 해가지고 합성 색소라고 하면 뭐 어린이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라거나 뭐 발암성이 조금 있다라거나 뭐 이런 얘기들도 간혹 들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저건 절대 쓰면 안 돼.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것도 양에 따로 또 달라지는 건지
0: 실제로 예. 이제 식용색소라고 부르는 네. 종류 중에 그런 식으로 이제 위험성이 알려져서 사용이 금지된 색소들이 있어요. 네. 말씀하신 뭐 황색몇호, 적색몇호 이런 식으로 간 것들은 이제 인공색소들이죠. 네. 근데 이제 뭔가 그래도 지금은 예전보다 기준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좀 화학적으로 합성하더라도 좀 더 안전한 방식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것들이 많긴 한데 과거에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연색소는 인공색소만큼의 선명한 색깔을 내기

0: 그래서 요즘에는 좀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0: 네.
1: 색 하나에도 정말 많은 과학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박사님이 생각하는 자연에서 만들어낸 가장 놀라운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장 좋아하는 색소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좋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색색깔의 무언가들을 다 좋아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둘러보면 정말로 다채로운 색상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1: 너무 예쁘죠.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좋아하는 색깔이 뭐냐 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주저하고 말을 잘 못하긴 하는데 네. 오늘은 사실 이제 생각나는 색깔이 있는 게 그 자연에서 얻는 색깔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빨강, 노랑, 아까 뭐 파랑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네. 되게 독특한 색깔들도 의외로 많이 얻을 수 있더라고요. 그 중에는 광물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제가 그림 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석채라는 종류의 안료가 있어요. 석채는 이제 광물에서 얻는 것들을 부르는 이름인데 과거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그림들도 아직도 선명하게 색깔이 남아있을 수 있는 게 비단이나 종이에 그런 광물 안료를 얹었기 때문에 광물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잖아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그 색깔이 선명하게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 색소들의 매력에 빠져있는데 그중에서도 성록이라고 해서
1: 성록.
0: 네. 네. 소위 말하니까 에메랄드빛을 띠는 그런 색소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농도나 아니면 뭐 어떻게 채색하는지 방법에 따라서도 효과가 되게 다양하게 날 수 있어서 네. 요즘 되게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1: 아, 진채화라고 하셨죠?
0: 네, 맞습니다.
1: 요즘 그리고 계시다는 그림이 거기에 성록이라는 색을 산 같은 데서 칠하세요?
0: 아, 산수화할 때는 산을 표현할 때 네. 많이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동물이라도 뭔가 깃털 같은 부분, 아까 우리 구조색 얘기했지만 네. 네. 공작새나 이런 새들의 깃털 표현할 때도 굉장히 구조색 같은 느낌을 주어서 강조점 표현하기 너무 좋습니다.
1: 교수님의 진채화도 저희가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제가 8월에 전시하는데 초대해드릴게요.
1: 예, 저희 그 유튜브에도 올릴 수 있도록 작품 하나 이렇게 예, 보내주시면 저희가...
0: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0: 아, 네.
1: 네, 오늘도 즐거웠어요.
0: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5 3555 롯데건설.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주주만.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0: 커피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3: 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색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주변을 좀 둘러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주변에 정말 아름다운 색깔들이 우리를 채우고 있거든요. 예, 그 색깔들을 많이 느껴보시는 하루로 보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레인보우의 연극이 끝난 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과학 저과학은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됩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구경영입니다. 시를 가까이 하면 감성이 자라나고 사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며 사람들과 잘 어울려 분별심이 두터워진다. 논어에 담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들려주세요. 혹은 거울 속에 나에게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낭독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일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선물해 보세요.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0: 됐어.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0: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정오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입틀막법은 악법이자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벌써부터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며 입틀막법은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개정 정통망법을 두고 조선 연산군 때 신하와 내시가 목에 걸던 말조심 명패인 신원패라고 비유하며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이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해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 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는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이미 독일,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구축했다며 민주당은 개정된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는 광주 군공항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초대형 국가개발사업에 따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광주 군공항 인근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제 대통령실은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점검회의 결과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역대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급락하며 7,600까지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는 한때 7,568까지 밀렸고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외국인이 1조 8천억 이상 팔고 있고 개인이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적이 시장 기대보다 높았지만 고점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급락했고 실적 발표를 앞둔 SK하이닉스도 함께 급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한때 상승 전환했다 다시 하락해 830대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경기 파주시 와동동의 한 20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화재 발생 약 20분 만인 오전 11시쯤 담당 소방서 인력이 모두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하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16강에서 벨기에가 공동 개최국 미국의 대승을 거두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벨기에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16강전에서 전반 데 케텔레 라엘의 멀티골로 앞서갔고 후반 12분 바나켄의 골과 후반 추가 시간 루카쿠의 쐐기골을 더해 4-1로 승리했습니다. 벨기에가 8강에서 스페인과 맞붙게 된 가운데 미국이 패배하면서 공동 개최국은 모두 16강에서 탈락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7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대한민국 안전 1번지 여기는 울산. 시민이 안전의 주인이 되어 전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놀면서 배우고 느끼는 체험 중심의 다양한 안전문화 콘텐츠를 통해 가족 공동체가 공감하는 2026 울산 119 안전문화 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소방복을 입고 직접 불을 끄는 화재 진압 체험부터 지진 대피와 암벽 탈출 체험까지 심폐소생술과 소방시설 교육, 심리안전 교육 등 재난에 대비하는 유익한 안전 체험을 만나보고 소방안전과 불조심을 주제로 한 안전 골든벨과 전국 119 소방전도대회 울산 대표 선발전도 즐겨보세요. 우리 가족 안전지수를 높이는 특별한 경험을 울산 119 안전문화축제에서 함께하세요.
5: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의 12시 국제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마비 덕분에 새벽에 서울은 많이 내렸는데 오늘 아주 공기가 맑은 화요일의 한낮입니다. 공기도 맑고 또 장마 중이라도 가끔씩 이렇게 하늘이 맑으면 그냥 뭐든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죠. 첫 곡은 그래서 All Right였습니다. 크리스토퍼 크로스. 뭐 짧은 기간 동안의 정상에 있었지만 여운은 길게 남긴 가수이기도 하죠. 기분 좋게 한낮을 관통하시길 바랍니다. 손석희 12시는 MBC 라디오 표준 FM 95.9MHz 또는 유튜브에 손석희 12시를 검색하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작은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는데 벌써 뭐 며칠 동안에 많은 분들이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샤프 8001번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그중에 10분을 선정해서 소박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 있죠. 물론 유튜브 댓글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만 쿠폰은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셔야만 드릴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0: 부탄가스의 힘.
1: 与世界接轨.
2: Conectarse con el mundo.
3: 世界とつながる.
4: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5: Connect with the world.
6: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7: 지구촌 사이드 A. 오늘의 A면은 미국입니다. 7월 4일에 독립 250주년 행사가 열리던 날에 워싱턴에서 좀 이질적인 풍경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똑같은 옷을 입고 흰 복면을 쓴 채 행진을 했다고 하는군요. 이 사람들이 외친 구호는 미국을 되찾자, 미국을 백인만의 나라로 되돌리자, 뭐 이런 주장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백인 민족주의자들의 모임이었던 거죠.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는 송인근 편집장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예.
7: 최다 출연자이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8: 예. 네.
7: 아무튼 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저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그 독립기념일 행사 전부터 뭐 이제 둘로 갈라져서 좀 갈등이 있다라는 얘기는 지난번에 전해주셨는데, 행사 당일에도 뭔가 좀 일이 많았네요. 백인 민족주의자들의 집회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8: 네, 이 극우 성향의 백인 민족주의 단체 패트리엇 프런트라는 곳의 대원 수백 명이었는데요.
7: 예.
8: 그들은 이제 복면에 뭐 선글라스, 카고 바지에 뭐 제작한 모자까지 다 같이 이제 맞춰 입고 쓰고, 신분을 이렇게 철저히 가린 대원들이 7월 4일 독립기념일 오전 이 워싱턴 DC에서 국회의사당 이 캐피톨 힐 앞을 지나는 이제 행진을 하고
7: 예.
8: 짧게 집회를 열었습니다.
7: 예, 우리가 흔히 뭐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 하면 KKK단, 쿠클럭스 클랜. 아, 이거 상식 네. 공부하던 때 그 외웠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네. KKK단을 생각하잖아요. 이게 좀 다른 집단들인가요? 네.
8: 뭐 정확히 이름이 KKK는 아니지만 그
7: 예.
8: KKK가 뭐 외치던 구호나 뭐 따르던 그 지향이나 이런 건
7: 예.
8: 비슷한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 특히 사진 한 장 때문에 좀 크게 화제가 되기도 하고, 지금 뭐 미국 사회에서는 이 사진이 크게 뭐랄까요, 바이럴이라고 하죠, 많이 돌고 있는 모양입니다.
8: 네.
7: 어떤 사진인가요?
8: 네, 이들이 이제 뭐 행진 중에는 뭐 별다른 마찰이 없었지만, 뭐 아무래도 복장을 맞춰 입은 대원 수백 명이 이제 집회를 마치고 우르르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7: 예.
8: 이러니까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이제 이들을 취재하고 뭐 촬영하던 로이터의 체니 오르라는 기자가 찍은 사진 한 장이 특히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유명해졌는데
7: 예.
8: 지하철 차량에 탄 패트리엇 프론트 이제 대원 수십 명 사이에서 어쩌다 보니 이제 흑인 여성 한 명이 딱 갇혀버린 듯
7: 아.
8: 혼자 이제 우두커니 앉아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7: 예, 예. 그 이 사진은 사실 저희가 보여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예, 근데 아마 이게 검색해 보면 금방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 보도 사진은 봤습니다. 근데 뭐랄까 이렇게 갇혀버린 섬 이런 느낌을 주는 사진.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사진 한 장이 세상을 바꾼, 보도 사진 한 장이 세상을 바꾼 예도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 사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일견 들긴 합니다. 미국 사회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8: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사진은 삽시간에 이제 바이럴이 됐는데, 제가 이제 본 댓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와, 이 사진이 흑백 사진이었으면 1960년대라고 해도 믿겠다. 무엇보다 저 여성분이 이제 뭐 안전한지 진짜 걱정된다. 이런 것도 있었고.
7: 예.
8: 아니, 6년 전에 코로나 때는 마스크만 쓰면 숨 못 쉰다고 난리 피우던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 아닌가? 근데 이번에는 얼굴을 뭐 꽁꽁 잘도 싸맸네.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7: 아, 그렇군요. 그 설명해 주신 패트리엇 프론트. 어떻게 이 사람들은 모이게 된 겁니까, 애초에?
8: 네, 이들을 이제 백인 민족주의 단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은 White Supremacist,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 단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7: 예.
8: 2017년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첫 해에, 이때 8월에 버지니아주 샬롯스빌이란 곳에서 Unite the Right, 그러니까 우리말로 옮기면 보수 대통합 집회가 열렸습니다.
7: 예.
8: 이게 말이 보수 대통합이지 뱅거드 아메리카 같은 이제 백인 민족주의자 당시에도 있던 네오나치 성향의 극우 단체들이 모여서 마치 20세기 초에 쿠클럭스 클랜 KKK를 연상케 하는 복장을 하고 뭐 섬뜩한 구호를 외친 그런 집회였는데
7: 예, 예.
8: 이때 뱅가드 아메리카 소속 회원 한 명이 차를 몰고 보행자들이 많이 모여있던 광장으로 돌진해서 시민 한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크게 다치는 테러가 일어납니다.
7: 예.
8: 그래서 이 단체의 평판이 크게 추락했는데 이때 이 단체의 텍사스 지부장을 하던 뭐 토마스 루소라는 사람이 뱅가드 아메리카와 손절하고 만든 단체가 패트리엇 프런트고요.
7: 예.
8: 이게 뭐 손절하긴 했다지만 소위 간판만 갈아 끼웠지 극우 성향은 뭐 그대로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예예.
8: 패트리엇 프런트가 2024년, 2년 전에는 이 테네시주 내시빌 도심에 모여서 행진을 해서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샬롯스빌도 그렇고 내시빌도 그렇고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 15년 됐는데
7: 예.
8: 그중에 각각 2년씩 살았던 도시라서
7: 아.
8: 제가 뉴스를 보고 예, 어딘가 좀 소름 돋았던 기억도 납니다.
7: 예. 그래도 그 워싱턴 행진 때 어떤 뭐 폭력적인 그런 행위는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좀 조심은 아직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가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근데

0: 아무튼 워싱턴에서의 칭호가 미국을 되찾자입니다. 어떤 미국을 누구로부터 되찾자는 것인가? 뭐 감은 잡힙니다만은 짧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자면요.
1: 네, 이 패트리어 프론트 단체 로고를 보면 미국이 독립했을 때 처음에는 주가 13개 있었잖아요.
0: 예.
1: 그래서 그 13개를 상징하는 13개 하얀 별이 있고요. 뭐 집회나 행진에 나설 때는 성조기를 거꾸로 들거나 아니면 남북전쟁 때 그 남부연합이죠. Confederate 깃발을 드는 이도 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이들한테 미국의 위대했던 뭐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구호를 외치는 이제 트럼프하고도 통하는 게 이들인데
0: 예.
1: 이들한테서 미국을 그 빼앗아 간 건 백인이 아닌 이들이나 기독교 가치를 따르지 않는 이제 외부인들이고 그들한테서 미국을 되찾자 뭐 이런 구호를 외치는 겁니다.
0: 예. 트럼프 행정부는 이걸 가지고 뭐 그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이제 내무부 장관인 덕 버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들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래도 미국의 근본 원칙은 표현의 자유 아니냐라고 말을 했고요.
0: 예.
1: 워싱턴 DC 경찰도 평화로운 시위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뭐 실제로 행진이나 집회에서 별다른 소요 사태가 없긴 했습니다.
0: 예.
1: 다만 이제 불과 5년 전에 정확히 같은 극우 단체들이 의사당 테러를 일으켰을 때 하고 비슷한 복장을 하고 와서 미국은 백인의 나라라는 구호를 외치는데 직접 뭐 공공 기물을 파손하거나 뭐 시민들과 충돌하지 않았다고 이걸 평화 집회 뭐 표현의 자유로 보는 게 맞냐 뭐 이런 논란은 있습니다.
0: 예예. 예. 근데 이런 뉴스를 이제 접할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것이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과거와는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마치 이런 사람들이 전 미국을 크게 영향을 끼치는 지배적인 집단이라고 오해죠.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겠죠.
1: 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극우 단체들이 이렇게 뭐 활개를 치고 활보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0: 예.
1: 미국인 전체 중에 놓고 본다면은 이들은 여전히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0: 예. 근데 아무튼 트럼프는 이런 백인 민족주의자들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고 내버려두는 그런 모습인 것 같네요.
1: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진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뭐 알 수 없지만
0: 예.
1: 저는 이제 트럼프가 백인 민족주의 뭐 이런 혐오 발언, 인종차별적인 언사 뭐 이런 것도 개의치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예.
1: 트럼프는 원래 관심이나 뭐 칭송 뭐 소위 트비어 청가에 되게 목이 마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체들은 자기더러 백인만의 나라를 세워줄 구세주가 왔다라면서 열광을 하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예.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 아직은 소수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도 이렇게 모른 척하거나 심정적으로 도와주고 이러다 보면 이런 단체들이 점점 더 세력화할 가능성은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뭐 사실 지금 보면은 이들이 뭐 중앙 집권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뭐 그다음에 뭐 소위 그 회원 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조직들은 아니지만요.
0: 예.
1: 하지만 저희가 또 2021년에 봤듯이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줄 계기가 생긴다면 이들이 실력 행사에 나서서
0: 예.
1: 자칫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 싶은데 우려스러운 건 트럼프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0: 예, 미국 사신 지 15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하고 물론 이제 사회 분위기도 점점 바뀌어가고 그런 거 다 느끼실 텐데 혹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뭐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든가 그런 적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살다 보면 실제로 당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 같고 당하지 않으면 뭐 괜찮은 것 같고 이런 좀 그 특징이 있잖아요. 송 편집장께서는 어떤 경우신가요?
1: 네, 뭐 이런 사진을 볼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이런 보도를 접할 때마다
0: 예.
1: 뭐 그냥 당혹스러운 정도를 넘어서 정말 좀 내가 안전한가, 내가 여기 있어도 될까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딱 그 만약에 저 혼자서 뭐 워싱턴 DC에 갔다가 지하철을 타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사진 속 흑인 여성이 만약에 나였다면 또 내 가족이었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0: 예.
1: 동시에 이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을 미국 사회가 너무 좀 넓게 해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0: 예예. 예. 아니 이제 실제로 그 당해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일본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어깨빵 이게 좀 사회 문제가 되곤 하는데 어깨로 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깨빵보다 더한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다고 들었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실제로 사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위협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나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중간 선거에 이런 현상들이 혹시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요?
1: 네, 중간 선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보통은 이제 경제가 결국 선거 결과를 좌우할 거라는 게 뭐 이제 일반적인 의견이긴 한데요. 예. 사실 뭐 또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평소에 잘 돌아갈 때는 느껴지지 않지만 느낄 수 없지만 이게 훼손되고 또 삐걱거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소위 든자리보다 이제 난자리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민심이 만약에 민주주의를 망치는 이 원인, 범인을 누구로 보게 될 것이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패트리엇 프런트 같은 극우 파시스트 단체들이 2026년 대낮에 이제 수도를 활보하는데도 그것까지 표현의 자유라고 봐주자 아니면은 아니 뭐 뭐가 잘못됐냐라며 옹호하는 정당 또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포함한 가짜뉴스를 계속해서 퍼나르면서 예.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언론에는 끊임없이 재갈을 물리는 사람 그게 공화당 트럼프라는데 유권자들의 생각이 미치면 예.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으로서는 굉장히 난처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 송인근 편집장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예.
0: 자, 오늘 전해주신 내용하고 아마도 가장 어울리는 곡이 이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1968년에 발표된 앨범 The Beatles. 이 앨범은 화이트 앨범이라고 별칭이 있기도 한데 아무튼 The Beatles에 있는 Blackbird를 골랐습니다. 폴 맥카트니가 혼자 불렀고요. 아주 심플하고 아름다운 노랫말인데 멜로디도 그렇고 다만 노랫말에 담긴 의미는 꽤 깊습니다. 이 노래는 흑인 인권에 대한 노래로 잘 알려져 있는데 오늘 그 백인 단체에 둘러싸인 흑인 여성 사진 얘기도 했지만 제목인 블랙버드는 바로 흑인 소녀를 말하는 것이고 폴 맥카트니는 이 소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블랙버드 비틀즈의 노래입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오존 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3: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카메네이 사망에 대해
5: 시 주석은 투끼리 레스의 함정을 언급했습니다.
6: 일론 머스크의 SpaceX가 미국 나스닥에
7: 국제 뉴스 그리고 음악 MBC 라디오 95.9 메가헤르츠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8: 자,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독립 250주년을 맞은 미국 상황을 조금 전에 지구촌 사이드 A에서 알아봤는데 미국에서 한창 축제가 열리던 7월 4일에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는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미국의 죽음을 이런 구호를 외쳤죠. 이번 전쟁으로 숨진 이란의 최고 권력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장례식 그 자리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면 미국하고 이란이 다시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 될까 하는 걱정도 앞서고 지금부터 중동 정세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신 분이 벌써 올려주셨네요. 중동 박사님 오셨네요. 하셨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대중과 소통하면서 중동 문제를 쉽게 풀어주시는 전문가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9: 네, 안녕하십니까.
8: 반갑습니다.
9: 네, 반갑습니다. 네,
8: 저보다도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반가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9: 아유, 아닙니다. 그럼 제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8: 예. 근데 뭐 너무 바쁘셔서 짬이 안 나신다고 하셨다가
9: 네.
8: 손석희 12시라고 하니까 나오시겠다고.
9: 네, 무조건 나와야죠. 네. 무조건 나와야죠.
8: 그렇게 말씀하시면 후폭풍이 크다는 걸 알고 계시죠?
9: 아, 뭐 괜찮습니다.
8: 네, 계속 나와 주셔야 되는
9: 네,
8: 상황이에요.
9: 그러겠습니다.
8: 고맙습니다.
9: 네, 감사합니다.
8: 예, 예. 이렇게 생방송으로 섭외를 하고 앉았더니 참 죄송합니다. 예. 이란에서는 뭐 오늘도 장례식이 계속되고 있죠.
9: 네, 장례식이 이제 9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8: 예.
9: 9일까지 계속됩니다.
8: 아, 7월 9일까지.
9: 네, 7월 9일까지. 7월 9일에 이제 매장을 하거든요.
8: 아, 그렇군요.
9: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10일 날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그 행렬들이 다시 테헤란에 와서 끝내거든요.
8: 예. 그러니까
9: 지금 이게 장례식이 시작하는데 매장은 9일에 마슈아드 우르르 치면 이제 제2의 도시 부산과 같은
8: 네네.
9: 도시거든요. 거기서 하는데 테헤란에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이제 한 2시간 정도 내려가면 우리가 시아파의 바티칸이라고 부르는 도시가 있거든요.
8: 예.
9: 곰이라는 도시가
8: 곰.
9: 있습니다. 네.
8: 예.
9: 곰. 우리 보통 신문에서는 콤이라고 쓰는데 현지 발음은 곰이라고 합니다.
8: 예.
9: 곰에서 한번 또 행렬을 하고요. 거기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라크로 갑니다.
8: 아, 이라크로?
9: 네, 이라크가 시아파들이 많잖아요.
8: 예.
9: 시아파들이 전체 인구의 60% 되는데요. 바그다드로 갔다가 바그다드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나자프라는 곳에 갑니다. 이건 시아파의 예. 첫 번째 이맘의 무덤이 있는 곳이거든요.
8: 예.
9: 거기를 순례를 하고 거기서 다시 세 번째 이맘이 묻혀 있는 카르발라를 갔다가
8: 예.
9: 그리고 다시 이란으로 들어옵니다.
8: 아, 그 전부 얼마나 걸립니까?
9: 그러니까 4일부터 시작해가지고 9일까지니까 이제 공식은 6일이고요.
8: 예.
9: 예, 매일같이 움직이는 거죠.
8: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군요.
9: 네, 네.
8: 예. 시아파가 그렇게 중요한 거군요.
9: 네, 시아파의 성지들이요. 순니파와는 달리 순니파들은 그런 성지들이 없는데 시아파는
8: 예.
9: 예언자 무함마드의 성지 빼고 그 이맘이라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8: 예.
9: 이 존재들이 묻힌 곳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그 결국에는 하메네이가 묻히는 곳은 고향인 마슈아드거든요.
8: 예, 예.
9: 마슈아드는 여덟 번째 이맘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8: 아, 그렇군요. 예,
9: 그래서 이제 도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성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를 다 돌아보고 갑니다.
8: 예, 예. 어떤 나라가 장례식에 참석했는가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면서요?
9: 네, 일단 서방 국가들 그리고 한국

0: 한국과 일본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1: 네.
0: 참가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일본은 참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미국 눈치 봤겠죠.
1: 예.
0: 미국에서 째려보고 있었거든요.
1: 예.
0: 너 가나 보자. 아, 누가 가나 볼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나라들이 서방국과 나토 국가들 안 갔고요.
1: 예.
0: 우리하고 일본은 현지 있는 대사를 조문단으로 보내려고 그랬는데
1: 예.
0: 뭐 공식적으로는 이란 쪽에서 난색을 좀 표했다.
1: 아.
0: 왜냐하면
1: 오려면 더 높은 사람이 와라 뭐 이런
0: 사실은 거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보통 국가들이 적어도 외교부 차관 정도는 오거든요. 장관이나
1: 예.
0: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문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다.
1: 예.
0: 그래서 이란 쪽에서 난색을 표해서 결국에는 조문을 하지 못했고요.
1: 예.
0: 보통 가는 나라들은 정확하게 미국의 반대쪽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다 갔다고 보면 되겠죠.
0: 네, 다 갔습니다.
1: 중국, 러시아. 네,
0: 중국, 러시아는 당연히 가고요.
1: 예.
0: 소위 말해서 그 지금 G7을 대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브릭스라는 게 있잖아요.
1: 그렇죠.
0: 브릭스 멤버들은 다 갔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네.
1: 근데 아무튼 트럼프가 전쟁을 시작한 처음 목표는 내세우기는 정권 교체였습니다.
0: 네. 예. 아니요. 제일 처음에 내세울 때는 정권 교체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1: 아, 그랬나요?
0: 예. 핵이라고 그랬습니다.
1: 아 맞아요. 예.
0: 네 핵이라고 그랬는데
1: 예.
0: 그래서 계속 기자들이 정권 교체 아니냐 그랬더니 아 우리는 정권 교체 전쟁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바꿨었어요.
1: 예예. 예.
0: 그런데 그게 정권 교체라고 확실히 드러난 거는 이제 그 뉴욕 타임스와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를 하면서
1: 예, 예.
0: 이란이 당시 시위가 있었거든요. 그 시위대가 강경 진압당하니까 못 나오니까
1: 네.
0: 지도부를 정리를 해버리면 시위대들이 좀 편하게 시위하지 않겠느냐.
1: 예.
0: 시위해서 정권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1: 예.
0: 정권을 바꾸거나 아니면 좀 우리 쪽에 편한 애가 정권을 잡으면 좋지 않느냐.
1: 예.
0: 그거를 하러 들어간 겁니다.
1: 아, 근데 그 트럼프는 사실 상황에 따라서 다 말을 조금씩 바꿔왔기 때문에
0: 네.
1: 예를 들면 나중에는 호르무즈 해협 해방이 또
0: 네.
1: 목표가 되기도 했잖아요.
0: 네, 네.
1: 뭐 아무튼 그 반미 정서가 커지거나 점점 커지면서 정권 교체 그 수장을 사례를 했지만.
0: 네.
1: 결국 그 목표마저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0: 그렇죠.
1: 생각이
0: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하메네이를 제거를 하면 이란 정권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완전히 잘못 봤고요.
1: 예.
0: 제 생각에는 마두로 체포작전 성공이 독이 된 것 같습니다.
1: 예.
0: 그게 좀 실패를 하거나 어려웠으면 그런 생각까지 못했을 텐데 베네수엘라에서 너무 쉽게 성공을 하니까
1: 예.
0: 이란도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1: 아. 뭐 아무튼 이번 주에 그 장례식이 끝나면
0: 네.
1: 미국하고 이란은 다시 종전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0: 네.
1: 60일 중에 한 절반은 간 거 아닌가요?
0: 그 60일인데 일주일은 빼겠죠. 그렇게 되면은 일주일은 이제 빼는
1: 장례식 기간은
0: 일단은 빼고
1: 예,
0: 스탑 시켜 놓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7일 더해서 할 텐데요. 그러면 아마 8월 말까지 될 거고요.
1: 예.
0: 첫 회담은 괜찮았습니다. 첫 회담이 괜찮아서 사실은 저희는 60일 동안 한다고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60일 동안 안 된다고 봤거든요.
1: 예, 예.
0: 그리고 이란이 급하게 60일 동안 합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란 상황에서는.
1: 예.
0: 시간을 끌면 끌수록 좋은 거니까. 중간 선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죠.
0: 예,
1: 11월에.
0: 그러면 지금 예. 시간은 사실 이란 편이기 때문에 이란은 끌면 끌수록 좋은 거고 그다음에
1: 예.
0: 그 MOU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양측이 협의하면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은 연장할 거라고 봤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8월 말에 나오면 정말 고맙고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분위기가 좋았던 게 굉장히 모든 게 부드럽게 갔거든요. 그래서
1: 예.
0: 아, 이거 잘하면 60일 안에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1: 역시나
0: 현재는 다시 제가 또 왔다 갔다 합니다. 부채도 사처럼 예.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 되려나 또 그다음 날 보면 아,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예. 이런 마음입니다.
1: 오늘은 어떻습니까?
0: 오늘은 일단은 저도 지금 쉬고 있습니다. 장례식 기간이라서.
1: 아,
0: 별 나올 게 없어서요.
1: 예.
0: 네.
1: 장례식 끝나고 다시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호르무즈 해협.
0: 네.
1: 사실 그 전쟁이라는 것이 경제하고도 바로 직결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네. 세계 경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0: 네.
1: 이란은 뭐 지금 어떻게든 그 전쟁 후에도 해협을 지나가는 배는 자신들이 통제한다. 거기서 이제 통행료도 받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미국이 그걸 다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 같고요.
0: 미국이 받아들이면 미국은 완벽한 패배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 지금 현재 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이란이 또 60일 동안에는 공짜로 했는데
1: 예.
0: 60일 이후에 돈을 걷는다 했을 때 미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공격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1: 예.
0: 근데 공격을 해도 지금까지 안 됐는데 또 공격한다고 될 일은 없을 테고
1: 예.
0: 공격을 했을 때 세계 경제에 아무런 여파가 없으면 좋은데 여파는 분명히 오기 때문에 예. 이건 공격하기도 어렵고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1: 아 그런가요?
0: 예,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할 때 아예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걸 머릿속에 넣지 않고
1: 예.
0: 4일 동안 열심히 부시면 이란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게 일단 가장 큰 실수죠.
1: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그 미국이든 어디든 전쟁을 시작하려면 여러 가지 그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그러잖아요.
0: 네.
1: 그래서 미칠 수 있는 여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정교하게 해서 들어간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당사자들은 안 그런 모양이죠.
0: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계속적으로 만약에 미국이 이란에 전쟁을 걸어오면 이건 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아니라 중동 지역 전쟁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예. 이란이 주변 국가들을 공격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1: 예.
0: 호르무즈 해협도 말만 나오면 항상 막는다고 그랬는데 한 번도 한 적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예. 그런데 아무튼 이번에 상황이 달라졌어요.
0: 네,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 그 세상 일이라는 게 그 저 경험만으로만 학습 효과로만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이번
0: 근데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우리가 정말 큰 일이거든요.
1: 그러게요.
0: 예, 우리는 중동 지역에서 우리가 하루에 수입하는 석유가 285만 배럴인데요.
1: 예.
0: 70%가 중동에서 들어오고 70% 중에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옵니다.
1: 아. 그러면 그거를 그 저 통행할 수 있는 곳을 좀 바꾼다든가 하는 것도 현재로선 난감한 거죠.
0: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원래는 정상적인 상태였으면 들어갈 때는 오만 쪽으로 드나들거든요.
1: 네.
0: 오만 쪽으로 드나들고 나올 때는 이란을 통해서 오만 쪽으로 나오고 들어갈 때는 오만을 통해서 이란 쪽으로 들어가는데
1: 예.
0: 그거를 이란이 못하게 합니다 지금.
1: 예.
0: 그건 위험하니까 우리가 정해진 길로 와라. 그래서 이란 쪽으로 오라고 그러면서 통제를 하려고 그러고요. 오만한테도 계속 그 협의를 같이 해서 야 우리 좀 이거 같이 협의하면서
1: 예.
0: 좀 돈을 부과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만은 통제를 하는 건 좋은데 돈 받는 건 좀 그렇다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가 다소 요즘은 또 같이 돈을 받아볼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미국도 지금 니네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1: 예. 예.
0: 지금 현재로서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1: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란의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안 받겠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네요.
0: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렛대가 되니까요.
1: 그러니까요.
0: 가장 큰 지렛대입니다. 지금 뭐 핵무기보다 더 큰 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1: 예, 예.
0: 호르무즈 해협 막으면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힘들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더 좋은 조건이 나올 때까지 미국이 압력을 주는 그러한 지렛대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속 쓸 수
1: 예.
0: 있을 겁니다.
1: 그러면 앞으로 입장이 불리할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로 들고 나오면
0: 네.
1: 그게 끼칠 수 있는 여파가 또 커지잖아요.
0: 그렇죠.
1: 다른 나라들도 또 비슷한 무기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0: 네. 그런데 공격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하겠는데
1: 예.
0: 그게 만약에 국제사회도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이 하는 그러한 호르무즈 봉쇄에 여는 작전에 들어가지 않은 게
1: 예.
0: 그 무기라고 써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1: 아.
0: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1: 예. 말씀을 나누면서 자꾸 상황이 좀 답답하게 더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미국하고 이란의 종전은
0: 네.
1: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에 달려있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0: 네.
1: 예. 레바논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0: 레바논이 중요한 이유는요. 레바논이 이스라엘과 붙어있는 나라고요. 그 붙어있는 국경 부분에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가 암약하고 있는 곳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이스라엘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레바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 예.
0: 근데 그걸 이제 헤즈볼라를 레바논 정부가 막을 수 있으면 좋은데
1: 예.
0: 레바논 정부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1: 그 이스라엘은 그래서 계속 레바논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0: 네,
1: 뭐 좀 될까 네. 싶으면 레바논 공격하는 바람에 틀어지기도 하고 그러지
0: 네,
1: 않았습니까
0: 맞습니다.
1: 지금까지?
0: 네.
1: 근데 왜 레바논 정부는 그러면 이스라엘에 제대로 대항을 못 하는가? 그건 레바논
0: 예. 힘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요.
1: 레바논은
0: 정규군이 한 8만에서 9만 되는데요.
1: 예.
0: 헤즈볼라가 한 10만 됩니다. 그리고 헤즈볼라가 받는 돈이 레바논 정규군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요.
1: 예.
0: 헤즈볼라가 정당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로 치면 예를 들면 뭐 이런 말을 하는지 좀 그렇지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사병을 가지고 있는데
1: 예.
0: 그 사병 조직이 우리 국군보다 더 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가 아니죠. 상상이 안 가시죠?
1: 근데 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왜 나옵니까?
0: 아니 그러니까 정당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정당의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아, 정당이에요.
1: 아 정당 예 알겠습니다. 예,
0: 무장 조직이면서 정당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정규군이 이걸 해체를 못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 하는 얘기가 야 우리가 여기 위험한 지역 막고 있을 테니까 나머지 지역은 니네 정규군이 해체해라. 작년에 사실 12월까지 레바논 정규군이 해체하기로 했는데요.
1: 예.
0: 레바논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11월 때는 우리 더 못한다고 손들어 버린 거예요.
1: 아, 네. 일단 뭐 병력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0: 네.
1: 그래도 다행히 우리 저 박현덕 교수께서 양당을 모두 거론하셨기 때문에 네, 형평성은 지킨 것으로.
0: 네. 네. 아니 저는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 말씀드리려고요.
1: 이해는 너무나 잘 됐습니다.
0: 네. 네.
1: 그 전쟁이 대체 그러면 언제 끝나느냐.
0: 네.
1: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또 질질 늘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0: 네.
1: 그래서 뭐 한편에서 forever war, 그러니까 계속 가는 전쟁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또 안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일에 글쎄요 이건 뭐 이제 가정법이긴 하지만 전쟁이 언젠가 끝나면 그러면 세계 경제든 국제 사회든 이것은 그러면 전쟁 이전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0: 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이란은 그런 얘기하죠. 전쟁 전으로 못 돌아간다.
1: 예.
0: 전쟁 전으로 들어가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든 무슨 문제든 간에 전쟁 전의 상황으로 못 돌아가니까
1: 예.
0: 미국이 각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주로 인용 많이 하는 미국의 그 지정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조미어 샤이머 교수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 예.
0: 미국이 중동 전쟁 하지 말아야 될 전쟁을 하면서 수렁에 빠졌다. 미국이 해야 될 가장 큰 이런 2010년대부터 얘기했던 중국 봉쇄 작전인데
1: 예.
0: 중국이라는 거대한 적을 놔두고 좀 이상한 데서 힘을 빼가지고 스스로가 자멸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만약에 존 미어 샤이머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한판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실 정치적으로는요. 그런데 예. 중동에서 너무 힘을 뺀 미국이 과연 그걸 할 수 있겠느냐.
1: 아. 그러니까
0: 빨리 정리하고 나와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동 전쟁이 끝나면 이제 또 다른 전선이 또 열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1: 예. 예. 근데 지금 그 말씀은 그냥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0: 네.
1: 미국과 중국은 언젠가는 붙을 수밖에 없다.
0: 네.
1: 그 흔히 얘기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 뭐 이런 네. 얘기 많이 나왔고 시진핑이 주로 많이 인용을 하더군요.
0: 네, 네.
1: 근데 그 붙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붙는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0: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미어샤이머 교수의 얘기는 궁극적으로는 아. 어떻게 물리적이든 뭐 여러 가지든
1: 예.
0: 압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 예.
0: 동아시아에서 아시아에서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1: 예.
0: 그러니까 현실 정치론에서 지금 이란 전쟁에서 너무 미국이 힘을 많이 뺐다는 얘기입니다.
1: 예. 예. 하긴 뭐 거기에 들어간 돈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0: 네, 어마어마하죠.
1: 예. 네. 얘기 조금만 확장해 보겠습니다.
0: 네.
1: 미중 간의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0: 네.
1: 역시 관건은 대만입니까?
0: 아마도 그럴 겁니다. 네.
1: 예.
0: 그럴 것밖에 없고요. 근데 이번에 지금 미란 전쟁에서 가장 미국이 치명적인 거는 미국의
1: 예.
0: 전략 무기를 너무 많이 전개를 했거든요.
1: 예.
0: 전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작년 6월에 12일 전쟁을 했을 때하고
1: 예.
0: 이번 전쟁이 굉장히 다른 점이 뭐냐면요. 작년 6월 12일 전쟁할 때는 이란이 미국의 GPS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란의 미사일의 오차 범위가 500에서 1000m였습니다.
1: 예.
0: 그런데 작년 7월부터는 중국의 북두 위성으로 다 바꿨어요.
1: 그러니까 500에서 1000km를 말씀하신 거죠?
0: 1000m요.
1: 1000m?
0: 네, 1000m.
1: 예, 예. 그
0: 오차 범위가요. 때렸는데
1: 아,
0: 오차 범위가.
1: 예.
0: 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미국 언론에서 나온 얘기도 그렇고요. 이란이 주변에 미군 기지를 공격을 했는데 오발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1: 예.
0: 건물을 때리면 정확하게 건물을 때리지 운동장을 때려서 바닥이 움푹 패인 그런 상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 예.
0: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란의 뒤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줬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 굉장히 큰 실수를 했던 게 바로 이러한 미국의 모든 전력을 보여준 게 이란 전쟁에서 가장 큰 패착이라고들 많이 지적합니다.
1: 그렇군요. 자 다음 주가 또 기대됩니다.
0: 예. 아, 네.
1: 다음 주에 또 뵙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서강대 유럽앤아 연구소 박현도 교수와 함께 중동 정세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크란베리즈의 좀비입니다. 반전 방폭력을 담은 노래 중에는 뭐 대표적인 곡이기도 하죠. 크란베리즈는 아시는 것처럼 아일랜드 그룹이긴 한데 이 노래가 나온 배경에는 1993년 영국에서 벌어진 테러가 있습니다. 결국 노래가 주장하는 바는 중동이든 유럽이든 어디든 폭력 없는 세상이죠. 듣겠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어김없이 찾아오는 당신의 점심시간에 꽤나 괜찮은 선택. 손석희의 12시. You got a friend in me.
3: 예, 유튜브 도밀리브라고 쓰신 분 부산입니다. 날씨가 후덥지근하네요. 아이스커피 타서 손석희의 12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응원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랑하는 도시 부산에 살고 계시네요. 부럽습니다. 박가연님 유튜브에서 오늘 소서라고 하는데 소서에는 뭘 먹어야 할까요? 저녁 메뉴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물냉면입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미니의 김경민님, 방금 전에 탄 버스에서 손석희의 12시를 틀고 있더라고요. 좋은 방송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자 7222번 쓰신 분께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딸 무더위에 힘내라고 함께 도서관 동행하면서 방송을 듣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을 다해서 기원해드리겠습니다. 9265번 쓰시는 분, 흑인 인권을 생각하게 하는 비틀즈 블랙버드 잘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더 풍성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맙습니다. 7315번 쓰시는 분께서 박현도 쌤 이해가 쏙쏙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아주 잘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계속 나와주시기로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8137번 쓰시는 분, 상암동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마는 최근에 업무를 재택으로 전환해서 12시를 신나게 듣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 심은경의 플레이리스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시 5분에 뵙겠습니다.
4: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5: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6: 안녕하세요. 울산시립미술관 관장 임창섭입니다. 전문가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만이 예술은 아닙니다.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존 드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련되지 못한 경험이라고 해도 그게 진실로 하나의 경험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분리된 예술작품보다도 미적 경험의 본질을 풍부하게 이해하게 된다고요. 예술의 목적은 일상의 반복과 익숙함을 낯설게 해서 새로운 느낌을 갖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겁니다. 평소와 다른 커피잔을 써보는 것,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끔 바꿔주는 것, 이런 작은 새로운 경험들로 우리 일상을 예술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5: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다. 복날에도 까마치 통다.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0: 도시의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에 사는 주민은 호우가 예상될 경우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차단하고 대피를 준비합니다. 감전 위험이 있는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니다. 집안의 물건 중 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높은 선반이나 장롱 위 등 안전한 장소로 옮겨둡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예보 및 호우 상황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한시 뉴스입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조특위는 지난 6월 3일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을 최초 인지한 시점과 이후 보고 체계 등을 검증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서울시 선관위 사무실로 이동해 현장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선관위는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투표지 총 247만 표를 재검표하려면 5천만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해체 표결에 불참했다는 친천계의 공세에 꼭 대장동 때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오전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누가 얘기를 하나라고 생각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어제 출마 선언 이후 계엄 선포 직전 민주당 의원과 통화하고도 국회로 달려오지 않았다고 가장 먼저 언급한 같은 당 이성윤 최고위원을 향해 일단 허위 사실이라며 저런 식으로 정치하면 좀 어려워질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운동은 오늘 오후 서울경찰청에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쇄신파 모임 대안과 미래는 장동혁 대표가 노선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포정치, 징계정치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국민 인식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할 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10여 명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조찬 모임을 한 뒤 지방선거 참패 후 반성과 성찰을 통한 통합과 포용의 덧셈 정치를 하지 않고 다시 징계 정치를 재건한 것, 정적 제거와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소속 의원들이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윤리위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나온 바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대응 방안 논의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104명을 조사한 결과 탈세 규모가 731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현재까지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318억 원을 추징했으며 6명은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지인 등에게 명의만 허위로 넘겼던 20명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부모가 보유한 아파트를 자녀에게 시세보다 현저히 싸게 넘기는 등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가족 간 편법 거래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의 인권 침해 및 권한 남용을 조사해달라는 제안이 법무부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을 지낸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측 변호인은 최근 법무부 검찰 미래위에 이른바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불법 수사 의혹을 진상규명 대상 사건으로 선정해달라며 제안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차규근 의원 등이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 금지했다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차규근 의원 등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중부지방과 남부대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4도가 예상됩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공익광고 협의회.
1: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3: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4: 예, 손석희의 12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의 질문들은 어제에 이어서 배우 심은경 씨가 출연합니다. 그녀의 두 번째 플레이리스트. 문자 4923 쓰시는 분께서 어제 방송에서 배우 심은경님의 똑부러지지만 어딘가 수줍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또 보려고 오늘도 왔습니다. 연기도 잘하지만 속이 꽉 찬 그런 배우 심은경님 오늘도 기대합니다 하셨습니다. 가끔 저도 느끼는데 저보다 더 어른 같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모든 인쇄 가능한
8: 성원 에드피아.
7: 온라인 주문 간편한
8: 성원 에드피아.
7: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8: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9: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2: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0: 예, 질문들 어제에 이어서 배우 심은경의 플레이리스트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이 시작하는 음악 아주 정감 있고 좋죠.
1: 아, 너무 좋은 재즈고 약간 예. 처음 도입부가 마치 홀앤오츠 곡인가 처음에 살짝 이제 생각했다가
0: 아 그래요? 아 그렇고 그런 거 보니까 그러네요.
1: 예,
0: 네,
1: 예. 그 비트가 약간 비슷해서
0: 예, 예, 예. 아 저희가 그 잘 고른 것 같습니다. 이 시그널. 예. 그 어제는 뭐 꽉 채워서 말씀해 주시고 가느라고 뭐 인사도 못 제대로 못 하고 가셨을 정도로 꽉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는 잘 들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예,
0: 그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실리카겔의 디저트 이글까지 포함해서 예, 잘 들었습니다. 어제 선곡한 세 곡은 뭐랄까 심은경 씨의 그 배우로서의 궤적을 쫓아간 그런 노래들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더 뭐랄까 좀 사적인 타임라인 예, 이렇게 네.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한때 뮤지션을 꿈꿨던 사람의 플레이리스트여서 그랬는지 좀 심오한 곡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예, 그 뮤지션을 꿈꿨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엔 한 절반쯤은 이루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아니 왜냐면 그 동안에 OST 같은데 참여한 적도 있잖아요.
1: 아, 네 참여를 했었죠. 이제 예. 몇몇 작품에서. 뭐 영화 엔딩곡이라던가 예. 특히 수상한 그녀는 제가 좀 가창을 요했던 그런 그러게요. 역할이었기 때문에
0: 나성에 가면 뭐 하얀 나비
1: 한 번 더 빗물
0: 예. 예. 그럼 뭐 거의 다 꿈은 절반 이상 이룬 거 아닌가요?
1: 근데 이 뮤지션은 자기 자신이 해보고자 하는 그런 장르를 만들어가고 개척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하기
0: 그러면
1: 때문에
0: 그러면 원래 원했던 거는 락이었나요?
1: 네 어릴 때부터 정말 락밴드를 한번 결성을 해보고 싶었어요. 최근에는 좀 뉴웨이브 사운드를 좀 구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예.
0: 그,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수상한 그녀를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 OST에 심은경 씨의 노래가 들어가 있으니까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어제 세 곡을 이제 추천을 해주셨고
1: 네.
0: 오늘은 네 번째 곡들인데 네 번째 곡인데 오늘 플레이리스트 미리 좀 받아본 저의 감상은 어제보다 훨씬 좀 쉬워졌다.
1: 아,
0: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첫 곡은 여러분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너바나의 곡을 가져오셨군요.
1: 네.
0: 어떤 곡으로?
1: 너바나의 In Bloom이라는 곡이고요.
0: 네.
1: 예, 이 곡은 너바나의 최고 명반이죠. 이제 네버마인드의 예. 수록곡.
0: 여기에는 뭐 그 유명한 Smells Like Teen Spirit 예. 이것도 있고. 근데 이 곡에 좀 가려진 측면이 있죠.
1: 워낙 이 타이틀곡이 반향을 일으켰고 굉장히 예. 유명하기 때문에 수록곡들이 좀 많이 묻혀져 있어요.
0: 그러게요.
1: 그래서 예. 굉장히 이 앨범 안에도 명곡 수많은 명곡들이 존재하고요. 저는 예. 그 중에서 이제 In Bloom이라는 곡을 학창 시절부터 정말 즐겨 들었던 곡이었기 때문에
0: 예.
1: 라디오에서 제대로 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0: 아.
1: 이번에 특별히 좀 가져와봤습니다.
0: 아, 그럼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이군요. 사실 이 곡이 평론가들이나 아니면 좀 많이 듣는 분들 사이에서는 뭐랄까 이 앨범 중에서 완성도가 가장 높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 곡이기 때문에 예. 근데 아무튼 난생 두 번째로 95.9MHz에 참여하신 심은경 씨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어제부터 따지면 네 번째 추천곡이 되겠습니다. In Bloom 일단 시작해놓고 볼까요?
1: 네. 예.

0: 예. 계속 그냥 듣고 싶은데 일단 추천곡은 조금씩 들으면서 얘기를 듣고 나중에 한 곡을 완전히 틀기로 했거든요. 네. 이 곡이 될지 다른 곡이 될지 모르겠지만 컷 코베인 중학생 심은경이 컷 코베인을 좋아했다.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1: 겉으로는 굉장히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는데 제 안에서는 항상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주목받고 싶다라는 어떤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저를 뽐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좀 주저없이 무모하게 좀 나섰던 기억도 있고요. 이때는 정말 락 음악에 심취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제 안에서 뭔가 반항적인 것, 락 음악 특유의 어떤 반항적이고 날이 서 있고 그런 것들을 뭐 제가 좀 뭔가 표출해 보고 싶고 표현해 보고 싶었던 그렇지만 겉으로는 그것을 좀 잘 내색을 하질 않았죠. 평상시에는.
0: 한창 그럴 나이이기도 한데, 그죠? 그러나 겉으로 나타내긴 굉장히 어려웠던 성격. 그러나 안에선 이글이글 타고 있던.
1: 아, 네, 맞습니다.
0: 그렇군요. 그게 어찌 보면 너바나의 음악하고도 딱 연결.

0: 이 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컷 코베인이 오늘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돼서 사랑받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미움받는 것이 차라리 낫다. 공감하십니까?
1: 어릴 때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이제 싸이월드의 저의 메인 문구가 그 한동안 그 문장이었었어요.
0: 아, 그랬어요? 네. 예.
1: 어릴 때는 사실 그 의미를 크게 모르고 단지 뭔가 있어 보이고
0: 예.
1: 멋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에 그 문장을 이제 메인 화면에 띄워 놓았었는데 이제 어른이 돼서 다시 그 문장을 보니까 예. 굉장히 좀 와닿는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예, 그 커트 코베인은 그러니까 신문경 씨는 커트 코베인의 그 말을 그 문장을 따서 늘 썼다고 하지만 커트 코베인이 또 쓴 문장이 유명한 게 있는데 남의 가사에서 따온 게 하나 있는데 혹시 그거 뭔지 아세요?
1: 그게 뭐죠? 알려주실 수 있나요?
0: 커트 코베인이 늘 했던 말 중에 하나는 사라지느니 불타버리는 것이 낫다.
1: 아,
0: It's better to burn out than to fade away.
1: 아, 네네네.
0: 누구의 가사인지 아세요? 닐 영의 가사예요. 네. Out of the Blue라는 곡에 그 유명한 가사가 나오죠.
1: 아, 네. 저 되게 너무 부끄러운데 지금
0: 부끄럽긴요 뭐.
1: 알게 됐어요. 그 말의 출처가.
0: 네. 근데 하여간 그 심은경 씨가 좋아했던 문장이나 커트 코베인이 좋아했던 그 문장이나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뭔가 강렬하고 그죠? 예, 네. 남의 눈치 안 보고.
1: 저는
0: 뜨뜨미지근한 거 싫고
1: 눈치를 좀 많이 보는 편이긴 한데, 근데 예. 결국은 제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결국은 따르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러게.
1: 그게 가장 뭔가 저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0: 그렇습니다. 그 가장 옳은 자세일 수도 있죠. 사실 따지고 보면. 예. 자 이제 다섯 번째 곡으로 넘어갈까요? 심은경의 플레이리스트.
1: 다섯 번째 곡은 예. 마이클 잭슨의 Off the Wall입니다.
0: Off the Wall.
1: 예.
0: 마이클 잭슨 요즘 그 영화가 개봉됐잖아요.
1: 네, 영화 마이클이 예. 지금 극장에서 상영 중이기도 하고 저 역시도 극장에서 영화를
0: 그런가요?
1: 봤습니다.
0: 예, 오프 더 월을 잠깐 들으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1: 네.
0: 할까요?
1: 네. 예.

0: Up the Wall. 마이클 잭슨 노래로 잠깐 듣고 계십니다. 이 곡을 선곡한 이유는 다른 곡들하고 조금 튑니다. 제가 듣기에.
1: 마이클 잭슨을 일단 너무 좋아하고
0: 예.
1: 영화를 보고 나서 마이클 잭슨의 이제 음반들을 좀 한번 다시 훑었었거든요.
0: 예.
1: 그래서 근데 이 앨범이 너무 좋은 거예요.
0: 아.
1: 어릴 때는 사실 뭐 비릿이라던가
0: 예.
1: 이제 다른 뭐 힐더 월드라던가 이제 마이클 잭슨이 한창 전성기였을 때의 음반들, 음악들을 되게 즐겨 들었었는데
0: 예.
1: 이 오프 더 월은 사실 좀 잘 제가 듣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0: 예, 예.
1: 근데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앨범을 접한 다시 듣는데 오 너무나 완벽하고 정교하게 만든 최고의 디스코 명반이지 않나.
0: 예, 이게 1979년도에 나온 음반이기 때문에 마이클 잭슨이 이른바 월드스타로 가는 네. 첫 번째 길목에서 내놓은 음반 그렇게 네. 평가를 많이 받긴 하죠. 예. 퀸시 존스하고 뭐 그 유명한
1: 네.
0: 손잡고 이 곡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디스코, 뭐 펑크, 팝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그런 곡이기도 하네요. 그 마이클이란 영화는 보시고 난 다음에 감상이 어떠셨어요?
1: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마이클의 몇

0: 또 보여지지 않았던
1: 예, 예.
0: 그런 어떤 외로움과 그의 삶에 좀 더 집중된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1: 예.
0: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클 잭슨의 빅팬으로서 예. 너무나 감동적이었던 예. 영화였습니다.
1: 그 영화에 대한 평가는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0: 네,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
1: 예, 예.
0: 좀 다르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1: 그렇죠,
0: 저는 저희 어머님하고 같이 어머니하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1: 네.
0: 저희 어머니는 마음이 너무 이제 뭉클하게 나오셔가지고
1: 아 그래요?
0: 너무 너무 좋았다고 예. 하셨는데 저 또한 너무 좋게 즐기면서 또 아 마이클 잭슨의 이런 어떤 삶을 좀 다시 이게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1: 예.
0: 많은 좀 생각이 또 들고 마지막 장면 그 콘서트에서 이제 콘서트를 뭔가 준비했을 때의 어떤 그 나오는 어떤 절묘한 음악들과
1: 예, 예.
0: 어떤 콘서트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1: 아, 갑자기 또 영화 평론가가 되신 것 같기도 합니다.
0: 아닙니다.
1: 그 마이클 잭슨의 공연을 직접 보신 적은 있나요?
0: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1: 예.
0: DVD 콘서트 DVD와 또 영상들을
1: 예.
0: 이제 보면서
1: 저는 봤다는 거 아닙니까?
0: 아 한국에 내한했어요.
1: 예, 우리나라에 왔을 때
0: 아.
1: 1996년 10월 며칠이었는데 이틀 공연하고 갔거든요.
0: 어떠셨어요?
1: 뭐 대단했죠 그때. 예, 대단하고 그 잠실 스타디움에서 했는데 뭐 꽉 채운 상태에서. 그런데 그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무슨 노래더라? 그 왜 저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크레인 타고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0: 아, 네, 네.
1: 거기 웬 그 한국 관객이
0: 아, 네, 맞아요. 관객이
1: 올라가서 그 마이클 잭슨이 떨어질까 봐 부둥켜 안고 노래 부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0: 아, 그 장면은 워낙 너무 너무 유명한
1: 예. 전 그걸 직접 봤어요. 아, 근데 그 제가 그때 감탄한 거는 대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연이 중단되거나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꽉 껴안고 끝까지 노래 부르는데 노래가 안 흔들리더라고.
0: 워낙 그런 상황들이 또 다른
1: 예.
0: 나라에서도 뭐
1: 그럴 순 있겠지만
0: 일어났었고
1: 예.
0: 그럼에도 되게 놀랄 법도 한데 그 상황에서 너무 의연하게
1: 그러게요.
0: 마이클 잭슨은
1: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아 저게 연출인가?
0: 아
1: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워낙 그 관객이 올라와서 뭐 이렇게 그 안고 뭐 눈물 흘리면서 노래 부르고 이런 건 약간 연출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뭐 감동을 배가시키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연출하나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아주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별 얘기를 다 하게 되네.
0: 이렇게 생생한 예.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1: 그러게.
0: 다 흥분이 되네요.
1: 예. 뭐 심은경 씨가 아무리 마이클 잭슨의 왕팬이라고 해도 저는 못 당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 노래 Off the Wall은 뭐랄까 잠깐이라도 좀 숨을 돌리고 삶을 즐기자라는 내용의 노래인 것 같은데 일상 속에 심은경의 그런 뭐랄까 숨구멍이랄까 그건 뭘까요?
0: 역시 음악을 듣는 음악 감상
1: 예.
0: 인 것 같고요. 특히 요즘은 제가 산책을 좀 자주 하는데
1: 예.
0: 혼자서 산책할 때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요새는 많이 저에게 위안을 주는
1: 그렇군요.
0: 것 같아요.
1: 예, 가만 보면 이렇게 좀 그 뭐랄까 아주 활동적인 그런 생활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0: 네, 저는 사실 그렇게 활동적인 사람은 아니고
1: 예.
0: 제가 인터뷰에서도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여행과 나날에서 제가 연기한 캐릭터와
1: 예.
0: 상당히 닮은 구석이 많은
1: 아 그렇군요. 화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이렇게 응축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0: 네 맞습니다. 네,
1: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꿈보다 해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마지막 플레이리스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심은경의 어제 오늘 통틀어서 마지막 여섯 번째 곡 뭘까요?
0: 유셉 데이스 알파 미스트의 러브 이즈 더 메시지라는
1: 예.
0: 재즈

0: 곡입니다.
1: 두 사람이죠, 그러니까.
0: 네, 특히 유셉 데이스라는 영국 드러머가 굉장히 유명한
1: 예.
0: 재즈 드러머인데요.
1: 그렇군요. 알파미스트는요?
0: 알파미스트도 재즈 팬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예. 아티스트로 알고 있습니다.
1: 예. Love is the message. 네. 잠깐 나가고 있습니다. 들어보죠.

0: 이게 2018년에 발표된 곡이라고 하네요.
1: 네.
0: 뭐 지금 뭐 전 세계 재즈에서 이 사람들 빼놓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뜨겁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매일 듣는다면서요?
1: 네, 매일 같이 듣고 있습니다.
0: 그래요? 뭐 하루 중에 어떤 시간에?
1: 혼자 산책할 때.
0: 예.
1: 이 곡을 꼭 한 번은.
0: 예. 뭔가 명상에 잠기게 하는 그런 느낌도 줍니다. 뭔가, 좀 쿨하고 예. 부드럽고 뭐 이런.
1: 뭔가 기분을 이렇게 차분하게 만들어 주면서도
0: 예.
1: 이 곡을 들으면 뭔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0: 예.
1: 이 제목과 같이 뭔가 지금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리면서
0: 예.
1: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구나라는 그런 감상을 주는 곡입니다.
0: 진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실 것 같아요. 좀 아까 들었던 거 오프 더 월인데 지금 또 이런 분위기의 곡이 나가면서 이걸 매일 듣는다고 하시니 아무튼 플레이리스트를 쭉 어제 오늘 보니까 신문경 씨가 걸어온 시간 또 요즘의 일상 이런 것들이 다 보여서 좋은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이제 그 4부에서 들을 곡은 오늘 나간 세 곡 중에 한 곡을 추천해 주신다면?
1: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네요.
0: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정해도 될까요?
1: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정해 주시죠.
0: 많은 분들이 오프 더 월을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1: 네. 자, 마이클 예. 잭슨의 오프 더 월로 하겠습니다.
0: 그건 잠시 후 4부 시작할 때 듣도록 하고요. 뭐 기회 되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꼭 또 다시 오고 싶습니다.
0: 예. 제가 이런 얘기를 그 의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1: 아, 알고 있습니다.
0: 그러면 답변도 의례적으로 하시지 않은 거잖아요.
1: 네. 진심으로 한 겁니다.
0: 예, 알겠습니다. 뭐 조만간이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1: 네.
0: 괜찮으시다면 모시고 또 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1: 네, 배철수의 음악 캠프도 항상 이렇게
0: 예.
1: 막 금방 어떤 조만간 바로 나온 건 아니었지만 항상
0: 예.
1: 어떤 제가 어떤 뭐 영화 홍보라든가
0: 예.
1: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자주 저를 이렇게 또 연락을 주셔서 한번
0: 예.
1: 저는 또 스페셜 DJ도 한 적이 있었는데
0: 이거 배철수 DJ가 또 저한테 샘 내시겠는데
1: 아이고
0: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틀 동안 함께해 주셔서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1: 아닙니다
0: 반가우셨을 것 같습니다.
1: 저도 너무 반가웠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프 더 월은 4부 첫 곡으로 준비하겠습니다.

0: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려면 심야 시간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삼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0: 지키는 길입니다.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0: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최적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7월 7일 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입니다. 캐나다가 잠수함 12척을 건조하는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자에 독일 KTMS사를 선정했습니다. 우리나라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은 고배를 마신 건데요. 캐나다가 왜 독일을 선택했느냐. 태평양 협력보다 북극해 안보를 위한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하려 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도 등장합니다. 이른바 레드카드 스캔들인데요. 북중미 월드컵 32강전에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한 발로건 선수. 이번 대회 3골을 넣은 미국의 주전 공격수입니다. 당연히 레드카드 받았으니까 벨기에와의 16강전에는 출전할 수 없는데 오늘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전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에게 FIFA 평화상을 수여하는 등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스위스 출신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퇴장 징계가 취소됐다. 이게 바로 레드카드 스캔들인데 하지만 조금 전 경기 결과 미국 그러고도 벨기에 졌습니다. 1-4로 졌고요. 뉴욕타임즈 단독 보도였습니다. 우리나라 GDP는 올해 기준 세계 11위입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도 큰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런데 AI 없이도 한국을 넘어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GDP가 3,060조 원을 넘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다른 유럽 국가와는 독특한 행보를 보이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이민자 정책입니다. 100만 명 이상 불법 체류자의 거주 허가를 부여했더니 노동력이 늘고 소비 세수가 늘었다. 이게 GDP 상승을 견인했다는 블룸버그의 분석입니다. 물론 관광업 비중도 여전히 크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직원 4,800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3,200명은 엑스박스라고 하는 게임 부분인데요. 1,600명에게는 바로 해고 통보가 됐고요. 게임 좋아하신 분들은 아실 만한 마인크래프트, 폴아웃 같은 게임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유가 뭘까? 아마도 AI가 아닐까 짐작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AI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7월 7일 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이선영 아나운서가 고르고 편집한 뉴스로 시작하는 국제뉴스 잘 들었고 또 역시 이선영 아나운서 책임하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이드B를 시작하죠. 오늘 살펴본 사이드B는 어디입니까?
0: 자, 오늘은 앞서 이야기를 잠깐 했던 스페인 마드리드로 갑니다. 예. 음악 얘기도 잠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르몽델 기사 가지고 왔고요. 마드리드 주민이 메가 콘서트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다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예. 아, 기사의 이야기는 배드버니 콘서트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배드버니 지난해 그래미 어워즈 3관왕 수상자고 올해 앨범상에 스페인어 앨범으로는 최초로 수상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1: 선풍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죠.
0: 네. 예. 배드버니 음악 들어보셨습니까?
1: 아니요.
0: 예. 그랬을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트럼프도 최악이라고 했던 그런 이제 아티스트인데
1: 아 그런가요?
0: 네, 아무튼 예. 네, 배드버니가 5월 말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마드리드의 메트로폴리타노 경기장에서 10회에 걸쳐 콘서트를 열었는데 매회 약 6만 8천 명의 관람객이 몰렸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서 10번? 그럼 네. 거의 70만 명이 모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0: 네, 근데 이 동네 라스로사스의 인구가 3만 2천 명이니까 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작은 동네에 몰려들었던 것이죠.
1: 예. 그래서 아무튼 뭐 불편한 점이 많았던 모양이죠.
0: 그렇죠. 기사에 예. 따르면 이 동네 주민들은 정말 지옥이었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아. 이제 당연히 소음 문제가 1번이었습니다. 예. 경기장을 보면 축구 경기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넛 모양의 경기장이 이제 관객들이 비나 눈을 막지 못하게 예. 악천후를 막는 용도로 그렇게 설계가 된 건데 그게 소음을 가둬서 주변 사람들은 더 시끄럽게 느껴지는 아. 그런 구조라고 예. 하고요. 게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 길목도 안전을 이유로 이제 차단을 했는데 그냥 안전바를 놓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버스도 못 다니게 하고 예. 사실상의 고립을 초래하는 정도로 통제를 했다고 합니다.
1: 우리를 치면 뭐 하여간 잠실 경기장 같은 게 잠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막 대여섯 군데 있고 거기서 다 공연이 그 규모로 열린다는 얘기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럼 피곤하겠네요.
0: 네.
1: 하겠네요.
0: 네, 그래서 예. 시에서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마드리드 시는 미온적인데 바로 돈 때문입니다.
1: 그렇겠죠.
0: 네, 기사에 따르면 앞서 이야기한 배드버니 공연 하나만으로 거의 2억 유로, 우리 돈으로 3천억 정도의 경제 예. 효과가 창출됐다는.

0: 분석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사에서도 이런 대형 콘서트가 마드리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마드리드 시장은 아예 대놓고 마드리드는 소음의 도시라고 선언까지 하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1: 근데 이게 예, 예. 말씀하세요.
0: 게다가 이 경기장들이 뭐 고척 스카이돔이나 뭐 상암 월드컵 경기장처럼 시 운영이면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예. 이게 글로벌 거부들의 사유 재산인 경우가 아. 많아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경기 쉴 때는 다른 거래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1: 예.
0: 주민 편의는 계속해서 뒷전이 되는 것이죠.
1: 예. 그럼 이게 뭐 해결되기 어렵겠는데요? 얘기 들어봤더니.
0: 아, 이게 문제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1: 예.
0: 아, 2025년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락밴드인데 AC/DC 그 임신했을 때 이 아티스트의 노래 만들었어요.
1: 그 태교 음악이 AC/DC였다고요?
0: 예. 그래서 아이가 어. 굉장히 네, 힘이 넘칩니다.
1: 예.
0: 아무튼
1: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0: AC/DC의 콘서트 당시 예. 음향 기준치 초과를 이유로 이제 벌금을 1억 원 규모로 부과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시에서는 이게 공익과 문화적 이익이 있다라는 명목으로 자꾸만 예의를 주다 보니까
1: 예.
0: 주민들은 뭐가 공익이냐,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항의를 하는 상황이고 법적 이제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예.
0: 실제로 레알마 마드리드 경기장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1: 그러게요.
0: 그 인근 주민들의 모임이 있는데 수년간 법적 투쟁 끝에 2025년 10월부터는 메가 콘서트 개최가 잠정 중단된 상태라고는 아, 합니다.
1: 예.
0: 하지만 아직 최종 판결은 나지 않아서 끝까지 좀 싸움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그 사실 뭐 K-팝 같은 경우에도 그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다고 해서 좀 문제 제기가 좀 있었잖아요.
0: 예.
1: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많아도 걱정이겠군요.
0: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야구 팬이어서 잠실구장 갈 때마다 비슷한 생각하긴 하는데
1: 예.
0: 월요일 빼고 야구를 계속하다 보니까 여기 주민들은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예.
0: 그래도 잠실구장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좀 조율이 가능할 것 같은데
1: 예.
0: 마드리드 시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낼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 우리가 왜 지난번에 그 BTS 광화문 공연 때도 좀
0: 맞습니다.
1: 논란이 있었잖아요.
0: 예, 예.
1: 야, 근데 하여간 뭐 우리 입장에서도 좀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그런 내용이긴 하네요.
0: 네, 맞습니다.
1: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아나운서 AC/DC로 태교를 한
0: 하이웨이 투 더 헬.
1: 예. 다시 보게 됩니다.
0: 네, 다음에 네. 한번 틀어 주세요.
1: 알았습니다.
0: 네.
1: 이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네, LP에서는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번 주는 이야기가 담긴 컨셉 앨범을 추려서 들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의 앨범이 뭐랄까 짧은 소설을 이렇게 여러 개 묶어놓은 단편집이라면 이른바 이제 컨셉 앨범은 하나의 줄거리로 쭉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장편 소설 같은 음반이죠. 오늘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장편 한 편을 좀 펼쳐볼까 하는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김학선 선곡위원의 추천입니다. 비틀즈의 서전 페퍼스 론리 하츠 클럽 밴드, 직역하면 페퍼 상사의 외로운 마음 클럽 밴드, 뭐 이렇게 될 것 같긴 합니다. 1966년 8월에 비틀즈는 공식 투어를 완전히 중단합니다. 1966년이라면 뭐 비틀즈 활동계 가장 최전성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때 광적인 팬들, 이른바 이제 비틀매니아의 극성도 원인이 됐고, 지금 그 스케줄이 계속 극한에 가깝게 계속 펼쳐지다 보니까 그게 아마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 폴 매카트니가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는군요. 우리 요즘 말로 이제 부캐를 만들자. 그러니까 비틀즈가 아닌 가상의 밴드가 돼서 하고 싶은 음악을 마음껏 한번 해보는 거야, 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군요. 그렇게 페퍼 상사의 외로운 마음 클럽이라는 가상의 밴드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앨범의 구조 역시 하나의 어떤 그 콘서트처럼 정교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밴드 이름은 왜 이럴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이 페퍼 상사라는 인물이 만들어진 계기가 좀 어찌 보면 좀 싱겁습니다. 폴 매카트니가 밥을 먹다가 소금이랑 후추, salt and pepper 이거 좀 줘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을 같이 있던 스텝이 잘못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서전 페퍼라고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영감을 얻었다고 하네요. 앨범 가지고 와 있습니다. 예, 아주 뭐 화려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예. 근데 주변에 이제 인물들이 굉장히 그 역사적인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스카 와일드, 칼 막스, 뭐 그 버나드 쇼, 에드가 앨런 포 이런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 이른바 이제 명사들이 다 여기에 뒤에 포진해 있네요. 그러니까 공연이 끝나고 같이 공연 저 기념 사진을 찍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페퍼 상사의 외로운 마음 클럽 밴드. 상상의 관객석을 이렇게 앨범에 표현한, 여기에는 원래 그 예수 그리스도도 넣으려고 하다가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서 뺐다는 그런 후일담도 있습니다. 원래 그 비틀즈는 어디선가 우리가 예수보다 위대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크게 논란이 그때 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좀 해명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이 명반에서 우리가 함께 들을 곡은 3번 트랙을 수놓은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입니다. Lucy, Sky, Diamonds. 첫 글자만 따면 이저 LSD, 그러니까 환각제 이름하고 같아서 아직까지도 이게 혹시 그 마약에 취해가지고 만든 노래가 아니냐 이런 뒷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존 레논은 원작자입니다. 그까지 이제 아니라고 부인을 했죠. 그러니까 아들 이름이 줄리안 아닙니까? 나중에 가수로도 데뷔했습니다만 줄리안 레논이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는데 같은 반 친구인 루시가 등장하고 거기 걔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하늘에 떠 있더라. 이것도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 아무튼 그 그림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사실이야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한동안 금지곡이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풀렸죠. 비틀즈라는 이름표를 떼고 버린 천재들의 유쾌한 실험. 비틀즈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 위에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5: 백조싱크.
6: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7: 유동 골뱅이.
6: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8: 예, 유튜브에 올리신 분, LP 코너에 나오는 배경음악이 뭔가요? 익숙한 곡인데 생각이 안 나신다고요. 나자레트의 Love Hurts라는 곡이었습니다. 김혜란 작가의 안녕이라 그랬어에 이 음악이 등장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죠. 미니로 한 분이 이선영 아나운서의 태교음악을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예, 이선영 아나운서의 태교음악은 AC/DC의 Highway to Hell입니다. 아, 예.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음악을 조금 짧은 음악들을 많이 틀어드려서 후반에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 곡을 AC/DC의 Highway to Hell. 그러나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 이 곡은 이선영 아나운서의 태교 음악일 뿐 따라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듣겠습니다.

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 지도자 김동현입니다. 물을 바라보기만 해서는 강을 건널 수 없다고 하죠.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뛰어들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처음부터 물과 익숙하지 않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었고 꾸준히 배우고 연습한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수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에선 누구나 평등하며 성별, 연령, 직업과 상관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꾸준함이 탁월함이 되는 그날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는 나는 게 아니고 내는 겁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3: 잠시 후 2시 20분부터는
2: 배윤호, 이남희의
3: 확 깨는 라디오가
2: 방송됩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화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원을 기록해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며 엔비디아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분기 실적 기록마저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식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9% 넘게 급락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1: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 경쟁에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스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기술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가 같은 나토 회원국인 독일의 잠수함을 선택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K-방산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세계에 다시 한번 보여준 계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을 위해 3박 5일간의 해외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방력 강화에 나선 유럽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통해 나토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몽골과는 희토류 등 핵심 광물 협력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1: 옥수수 전분과 전분당 시장에서 7년간 담합을 통해 사실상 국내 시장을 독점해온 대상과 사조 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7,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자와 빵, 음료와 맥주, 아이스크림까지 다양한 식품의 재료로 쓰이는 전분당을 담합해 가격을 최대 73%까지 올렸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0: 첫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원을 넘기면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해 1분기 실적을 바로 갈아치웠습니다. 산업부 연결해서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은수 기자, 오늘 삼성전자가 공시한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2: 네, 삼성전자가 이번 2분기 매출액 171조 원, 영업이익은 89조 4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직전 분기보다 27.742%, 영업이익은 56.1% 증가했고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129.3%, 영업이익은 무려 1810%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실적에는 20조 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성과급 비용이 반영돼 있습니다. 성과급까지 포함하면 실제 벌어들인 돈은 100조 원이 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1분기에도 삼성전자는 매출액 133조 원, 영업이익 57조 원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이로써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0: 지난 1분기 때만 해도 우리 기업 역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이걸 뛰어넘었다면은 그럼 얼마나 대단한 규모일까요?
2: 네, 영업이익만 따지면요. 지난 3년간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다 합치면 약 82조 원입니다. 이번 2분기, 한 분기만에 지난 3년간 합산 영업이익보다 6조 원을 더 벌어들였습니다. 다시 말해 석달 만에 작년 1년 전체의 2배 이상 수익을 낸 거고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해도 역대급 실적입니다. 엔비디아 분기 최대 영업이익은 82조 원, 애플은 78조 원이었는데 이번 삼성 기록은 두 기업을 단번에 뛰어넘었고요. 사우디 국영 아람코만이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약 132조 원을 벌어들인 바 있습니다.
0: 이렇다면 주식가치가 이제 오를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삼성전자 주식이 이 주가가 크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시장도 굉장히 흔들렸고 왜 그럴까요?
2: 네,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는 장 초반부터 7%가량 떨어지면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조금 전 오후 1시 기준으로도 29만 원대를 붕괴됐고요. SK하이닉스도 함께 6% 가까이 떨어지면서 반도체 양대 산맥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도 7,400선까지 내주면서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10시 23분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였습니다. 역대급 실적에서 주가가 출렁인 건 시장 기대감이 이미 상당히 먼저 반영돼 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쏟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실적이 잘 나올 줄 알고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거죠. 호재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이른바 셀온 현상인데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정을 일시적인 숨고르기로 보면서 주가 추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AI 인프라 건설 확대와 메모리 반도체 수요 부족으로 DRAM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증권가들은 삼성전자 올 한 해 영업이익을 360조 원 넘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지윤수 기자였습니다.
1: 캐나다 정부가 우리 돈 최대 60조 원 규모로 평가되는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 TKMS를 선정했습니다. 우리 한화오션

0: 과 HD 현대중공업 컨소시엄도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아쉽게 수주에 실패했습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1: 캐나다 정부가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 TKMS를 선택했습니다.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이번 사업은 우리 돈 최대 60조 원 규모로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국방 조달 사업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국산 장보고 3, KSS-3 잠수함을 앞세워 최종 경쟁에 나섰지만 수주에는 실패했습니다. 한화오션은 실제 잠수함을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까지 보내 성능을 직접 시연하고 현지 투자와 기술 협력 방안까지 제시하며 막판 총력전을 펼쳤지만 캐나다의 선택은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 개발한 212CD 잠수함이었습니다. 북극 해역 운영에 적합한 데다 여러 나토 회원국이 운용하고 있어 상호 운용성이 뛰어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통령실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비록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K-방산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세계에 다시 한번 보여준 계기였다고 격려했습니다. 한화오션도 이번 사업을 통해 입증한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잠수함 시장 공략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국산 잠수함이 세계 최대 잠수함 수주전에서 마지막까지 경쟁력을 입증한 만큼 폴란드와 그리스 등 유럽 잠수함 시장에서 K-방산의 재도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을 위한 3박 5일간의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을 겨냥한 K-방산 세일즈 외교와 몽골과의 핵심 광물 협력이 이번 순방의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 3박 5일간의 외교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튀르키예로 출국했습니다. 유럽과의 안보 연대를 넓히고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을 상대로 K-방산 세일즈 외교를 본격화하는 대비 무대입니다. 특히 올해 정상회의의 주요 행사로 격상된 방산 포럼에서 기조 연설과 패널 토론에 참여해 K-방산의 역량과 신속한 조달 능력을 집중 부각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각국이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방산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폴란드와 노르웨이, 루마니아, 스페인 등 이미 방산 협력이 진행 중인 국가 정상들과의 연쇄 양자 회담도 추진 중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의 방문 주안점 중 하나가 방산 협력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G7 정상회의에서 만났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별도 회담이 계획되어 있진 않지만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튀르키예 일정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지인 몽골로 향합니다. 후레수 몽골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고 몽골 최대 명절인 나담축제 개막식에도 한국 정상 중 처음으로 주빈으로 참석합니다. 양국 정상은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함께 선언하고 희토류 등 핵심 광물과 식량 안보, 보건 과학 기술, 한반도 평화 협력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0: 과자와 빵, 음료 등에 들어가는 전분과 전분당 가격을 7년 넘게 짜고 올린 업체들의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담합을 주도한 업체들의 가격을 다시 정하라는 이례적인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이경미 기자입니다.
4: 과자와 빵, 음료와 맥주, 아이스크림까지 웬만한 식품에 거의 다 들어가는 옥수수 전분과 전분당. 국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온 대기업 4개사가 전분과 전분당 가격을 7년 넘게 짜고 올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대상과 사주 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가 지난 2018년 5월부터 전분과 전분당 가격을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가 부담이 커지자 이를 거래처와 소비자에게 떠넘기며 가격을 최대 73%까지 올렸습니다. 반대로 원가가 내려도 가격 인하는 늦추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해 높은 수익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임원과 팀장급 모임을 정기적으로 열어 품목별 인상 금액은 물론 공문 발송 날짜까지 치밀하게 맞췄습니다. 심지어 경쟁사가 합의대로 공문을 보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체국까지 함께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은밀한 공조는 모바일 메신저 대화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한 업체 직원이 포도당 도매가가 안 올랐다는 말이 나온다. 안 올린 거래처를 1대1로 오픈해야 할 것 같다며 경쟁사를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업체 직원은 혹시 안 되는 거래처는 서로 딱 찍어서 확인하자며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의 담합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7,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3년 동안 6개월마다 가격 변경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이른바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2: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오전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팀장이 증거 인멸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데 이어서 검찰도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5: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오늘 오전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형사과와 관련 경찰관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증거를 고의로 누락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검찰은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담당 팀장이 범행 입증의 핵심 물증인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증거 목록에서 누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팀장이 팀원들에게 해당 체증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팀이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범행 증거물인 성인용품 폐기를 도왔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이에 대해 수사팀장은 변호사를 통해 고의로 증거인멸을 하지 않았으며 장윤기 아버지와 일면식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꾸려 자체 진상규명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오늘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 경찰관들을 소환해 공무상 비밀 누설 및 증거인멸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2: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를 맡았던 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은 오늘 오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모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오늘 오전부터 광주경찰청에 사무실을 차리고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0: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는 광주 군공항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초대형 국가개발사업에 따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광주 군공항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제 대통령실은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 국세청이 지난해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104명을 조사한 결과 탈세 규모가 731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현재까지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318억 원을 추징했으며 6명은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지인 등에게 명의만 허위로 넘겼던 20명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부모가 보유한 아파트를 자녀에게 시세보다 현저히 싸게 넘기는 등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가족 간 편법 거래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0: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입틀막법은 악법이자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재판을 청구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남북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라며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고 밝혔습니다.
6: 이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의장단을 구성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친 제9대 울산시의회가 오늘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영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22명은 선서를 통해 시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 것을 다짐했고 김상욱 울산시장과 조용식 울산시 교육감도 참석해 개원을 축하했습니다. 시의회는 내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해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0: 울산시민연대가 김상욱 시장이 민선 9기에 시민들과 약속한 5대 비전 공동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시민연대는 김 시장의 선거운동 기간 산업전환과 시민참여 민주주의 등 5대 비전과 대중교통 공영제 또 공공의료 등 5대 공동정책에 합의했다며 임기 내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합의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약속은 지켜질 때 완성되는 것이라며 협약의 이행 과정을 시민의 이름으로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일상 속 혐오와 차별 표현 예방을 위한 학교 자율형 상호 존중 인권 교육을 추진합니다. 이번 교육은 학생 참여형 활동 5개 분야를 운영해 학생들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혐오와 차별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학생 인권 실태 조사 결과 응답 학생 가운데 12%는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차별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울산적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 전셋집을 새로 구하는 세입자의 보증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신규 계약의 전세 보증금 평균은 지난해 6월 2억 9천만 원에서 1년 뒤 3억 3천만 원으로 4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갱신계약은 같은 기간 2억 6천만 원에서 2억 9,700만 원으로 3,7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와 갱신계약 간 전세 보증금 차이는 지난 6월 3천만 원에서 지난달 3,300만 원으로 소폭 확대됐습니다. 항만 개발 등 인공적 요인과 더불어 침식, 퇴적 등 자연적 요인으로 울산의 해안선이 10년 사이 15km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울산의 해안선 길이는 151.4km로 10년 전 조사와 비교해 15.4km가 짧아졌습니다. 특히 울산은 인공 해안선의 감소폭이 더 컸는데 이는 산업단지와 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자연 해안선을 통째로 메우는 직선화 매립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울산시가 수소전기차 4,000대 보급시대를 앞두고 승용과 상용, 산업용 수소 차량을 모두 충전할 수 있는 기반 확충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태화강역 수소 충전소를 전국 최초로 수소 트럭과 트랙터, 수소 지게차까지 충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도심 지역 9개 충전소도 승용차와 버스를 모두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체감온도는 33도 안팎으로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외선 지수가 위험 단계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23도에서 31도의 분포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울산의 현재 기온은 30.1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관열이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오면서 더위를 피해 시원한 물놀이를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즐거운 물놀이를 떠났다가 안타깝게도 안전사고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어린이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호자는 어린이가 항상 확인 가능한 시야 내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하고 어린이는 신발 등의 물건이 떠내려갈 경우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물놀이 중에 친구를 세게 밀거나 물속에서 발을 잡는 등 무리한 장난을 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0: 배윤호
1: 이남미의
0: 확 깨는
1: 라디오.
0: 안녕하세요, 배윤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0: 아쉽게도 우리의 월드컵은 끝났지만 아, 지금 한창 월드컵 16강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네. 월드컵은 유독 스타 선수들의 그 라스트 댄스
1: 네.
0: 아, 마지막 경기가 참 많은데 오늘 새벽에 포르투갈이 스페인에 지면서
1: 아하.
0: 호날두의 라스트 댄스가 멈췄습니다.
1: 안 끝나길 아. 바란다고 하던 인터뷰가 생각나네요.
0: 그럼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1: 맞아요. 브라질의 네이마르, 크로아티아의 모드리치 선수도 팀에서 탈락하면서 라스트 댄스를 맞았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아, 이제 메시가 남았죠?
0: 그렇습니다. 이제 노장 선수, 노장 선수 가운데는 이제 메시가 남았는데 그런가 하면은 이 브라질을 탈락시켰던 16강전에서 브라질을 탈락시켰던 그 노르웨이의 엘링 홀란 선수가 두 골을 몰아넣으면서 사상 첫 8강에 올려놨는데 팀을
1: 네.
0: 그런데 이 홀란 선수가 때아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 홀란 선수가 예전에 다운증후군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자선 경기를 뛴 적이 있었거든요.
0: 그랬죠.
1: 이때 다운증후군 아이들을 상대로 무려 20골을 넣었습니다. 지독한 사람.
0: 예.
1: 저도 영상 봤거든요.
0: 봤어요?
1: 진짜 아. 월드컵처럼 하고 있더만.
0: 아 진짜 이거를 어떤 경기든 정말 몸을 사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좋아해야 할지 아, 이거 참 모르겠는데 또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선수도 있습니다.
1: 누굽니까?
0: 독일의 전설적인 골키퍼죠. 올리버 칸. 2002년 서울올림픽 때 아니
1: 네.
0: 서울올림픽이란다
1: 우리 월드컵
0: 한일
1: 때.
0: 월드컵
1: 예.
0: 때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또 경기를 한 선수였는데 일본 아이들과 자선 경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골을 먹을 때마다 자기가 한 골을 허용할 때마다
1: 네?
0: 천만 원을 기부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페널티킥 열 골을 모두 막았대요.
1: 지독하네, 지독하네.
0: 그래서 현장을
1: 아,
0: 굉장히
1: 다들 지독하냐.
0: 당황스럽게 한 적이 있답니다.
1: 아, 지독해야지 이렇게 월드컵까지 가는 거겠죠. 칸 선수가 아무리 가벼운 놀이여도 내가 지키는 골대에 골이 들어가게 할 순 없다 그러고서는 그래도 기부를 하게 해달라며 자신의 사비로 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0: 열 골을 막았으면 1억을 기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아, 우리 홀란 선수도 20골 넣고 2억 기부했으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0: 이게 어딘가 누군가 다 있습니다. 쓸데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무대든 최선을 다하는
1: 네.
0: 우리의 프로 선수들.
1: 아, 멋집니다.
0: 이거 보고 배워야 할지
1: 네.
0: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웃겨드리겠습니다.
1: 화개라 오늘도 열심히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0: 올리버 칸 최선이었습니까 그게?
1: 누가 불러줍니까?
0: 현서가 부릅니다.
1: 최선이었다.

0: 사랑했다.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5: 네, 화깨라. 네. 오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7일이네요 오늘이.
3: 아, 벌써 시간이 빠릅니다. 유튜브에서 울산 MBC 뮤직 검색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려 있습니다.
5: 쓸데없이 열심히 하는 우리 프로 선수들 얘기했는데 저희들도 쓸데없이 예.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과하게 얘기할 맞습니다. 때도 있어요.
3: 우리가 또 남의 일에 너무 흥분하다 보면은
5: 그렇습니다.
3: 자신의 본분을 잊고 가끔 선을 넘을 때가 있으니까
5: 그렇습니다.
3: 우리 서로 잘해주기로 해요.
5: 혹시라도 저도 그렇고 네. 이남미 씨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좀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3: 오늘도 선 넘는 난조 오시는 날이거든요.
5: 아이고 또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3: 여러분 언제든 예. 지적해 주세요.
5: 그렇습니다.
3: 네. 샵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과 신청곡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MBC
6: 라디오.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7: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8: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7: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8: 삼산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9: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아, 배윤호 이남미의 화끈한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세상의 모든 것을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문제 많은 작가 양 작가의 문제적 작가 시점.
1: 없던 문제도 일으키는 학계라의 문제 덩어리 양지영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양지영입니다.
1: 예. 아, 반갑습니다.
0: 쓸데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 여기 있잖아요.
1: 아, 우리 양 작가는 뭐 퀴즈 내시는 거 말고 항상. 본인이 생각할 때 좀 쓸데없이 열심히 하는 거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2: 그 이제 먹는 거 찾을 때.
0: 아, 찾을 때.
2: 근데 이게 뭐 일주일 전부터.
1: 아, 진심이구나.
2: 밤, 그러니까 뭐 밤에 잠을 안 자고 새벽 1시, 2시까지도 찾을 때가 있어요.
1: 메뉴를요?
2: 메뉴를 그 다음날 먹을 걸.
0: 그 먹는 것도 열심히 하십니까?
1: 아, 잘
2: 열심히 하죠.
1: 아,
0: 먹는 것도 열심히
2: 하고. 남기는 걸 싫어해요, 저는.
0: 아, 남기는 걸 싫어하고.
1: 예전에 그 저희 그 국장님께서 야, 앞을 보고 좀 먹어라.
0: 아, 누군지 알겠네.
1: 사람 이야기 좀 하게. 앞을 좀 봐라, 앞으로.
0: 요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1: 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네.
0: 뭐 이렇게
1: 여러분들도 쓸데없이 열심히 하시는 거 있으면 샵 2848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네요. 네, 선물 드릴게요. 예. 자, 오늘 양 작가님이 퀴즈 내시고 저희가 선물도 챙겨드릴 건데 예. 오늘 어떤 주제로 함께 해볼까요? 예.
0: 장르는요?
2: 네, 오늘의 주제는 예. 투표.
0: 투표.
2: 선거. 겨가인 문제입니다.
0: 이게 좀 예민한 거 아닙니까?
2: 그렇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0: 아, 그래서 준비하셨어요?
1: 아, 좋습니다.
0: 자, 그러면
1: 네.
0: 선거를 해야 투표를 하니까 아하. 선거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2: 네, 선거 문제 오. 갑니다. 사실 갸가예요.
0: 갸가예요.
1: 샵 2848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2: 자, 요즘 뭐 선거에 관한 네. 뭐 이제 뭐 뉴스도 많이 나오고 논란이 많기 때문에
0: 그렇죠.
2: 그래서 다른 나라에선 투표를 선거를 어떻게 하는지 오. 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1: 좋습니다. 오.
0: 뭐 많이 했습니까? 여러 나라 했습니까?
2: 여러 나라 했습니다. 여러 나라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도 재외국민 선거할 때
0: 그렇죠.
2: 이게 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까 국내 사는 것보다 몇 배의 비용이 드니까
0: 예.
2: 전자투표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1: 맞아요. 나오고 있죠.
2: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전자투표를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1: 있습니까?
0: 그 물어보잖아요.
2: 역질문
1: 괜찮았죠? 안 됩니까? 역질문 안 됩니까? 네.
0: 실로폰 좀 잘 치세요.
1: 그러면 얘기할 줄 알았어요. 살짝 놀래가지고.
0: 네. 아, 그래요?
2: 예. 자,
1: 안 넘어오네.
2: 있습니다.
0: 오. 아, 있어요?
2: 자, 오. 이 나라가 조금 예. 생소한 나라일 수 있는데 발칸반도 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
0: 오. 에스토니아.
2: 에스토니아는
1: 여기 전자투표예요?
2: 2005년에 이미 전 세계 최초로 이야. 전자투표를 도입했습니다.
1: 진짜 그럼, 빠르시네.
0: 와,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2: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자투표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반대한 게 가장 걱정한 게 뭐죠?
0: 해킹.
2: 그렇죠. 그거랑 또 내가 위변조를 해서
0: 아, 조작이나 뭐
2: 조작,
0: 이런 거.
2: 내가 아닌데 또 뭐 할 수도 있잖아요.
1: 맞아.
2: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서 예, 위변조 위험을 완벽히 차단해서 투표 비용도 절감하고 가장 미래 지향적인 투표로 이제 감당받고
1: 있는.
2: 그게 벌써 2005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0: 인구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2: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어쨌든 그 작은 나라에서 그렇게 선진적으로 먼저 했다는 게 네. 대단한 거죠.
0: 뭐.
2: 그리고 여기서 가장 특이한 점이 있어요. 전자투표에서 에스토니아.
0: 아, 특이한 점.
2: 가장 특이한 점 뭘 것 같습니까?
0: 전자투표?
1: 특이한 점.
0: 특이한 점?
2: 전자투표라서 혹시, 가능해요.
0: 혹시
1: 휴대폰 있는 사람만 한다?
0: 수정할 수 있다. 오, 진짜요?
1: 땅땅 하셔야죠.
2: 땅땅.
1: 아, 땅땅. 그러죠.
2: 아, 제가 잘 못 칩니다.
0: 실로폰.
1: 아,
2: 이게
1: 수정이 가능하다. 이 사람 뽑았다가
2: 선거 기간 중이면
0: 아, 기간 중이면
2: 몇 번이고 수정을 할 수 있어요.
0: 마감하지 않으면
2: 그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고른 표만 집계가 되는 거예요.
1: 오. 그러면 중간중간 토론회가 있으면 계속 달라질 수도
2: 그렇죠.
1: 있겠네요.
2: 그렇죠.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터지면 이게 스캔들이 터지면 큰일
1: 맞네요. 맞네요. 야, 끝날 그러네. 때까지 끝난 게 아니네 에스토니아는.
2: 그렇죠.
0: 중간에 뭐 스캔들이 터진다든가 그렇죠. 무슨 문제가
1: 욕설을 하거나
2: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면
2: 바로 이게 민심이 이렇게 반영이 되니까
1: 네.
2: 이런 특징이 있고
0: 여기네.
2: 그리고
0: 맞아요.
2: 이제 중동의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요 나라가 조금 문제가 항상
0: 예.
2: 종교 전쟁.
0: 아, 종교.
1: 맞아요.
2: 기독교 이슬람교. 그래서 무조건 이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국회의원 128석인데 기독교랑 이슬람계를 5대 5 비율로 무조건 강제 배분을 한다고 해요.
0: 아, 그래요?
2: 그리고
1: 강제 배분.
2: 투표할 때 내가 지지하는 종교 외에 무조건 타 종교 후보에게도 표를 반드시 던져야 하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0: 여기는 재정일치 사회네.
1: 맞아요.
0: 네,
1: 진짜 그렇게. 어렵네요. 네,
0: 정치와 종교가 막 합쳐져 네. 있는.
2: 자,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1: 네.
2: 미국의 버지니아주나 켄터키주 등의 기초의원 선거에서 만약에 동률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동률이 발생한 예, 예. 곳이 있었죠.
1: 맞아요. 예.
2: 선관위 직원과 후보들이 모여서 이것을 해서 당선자를 뽑는데요.
1: 가위바위보. 가장 민주적입니다. 이만한 게 어딨어요. 내가 그렇죠. 묵을 낼지 찌를 낼지 어떻게 합니까.
0: 역시 우리는
2: 아니, 근데 그렇게 단순하긴 해요 사실.
0: 우리는 수준이 다 비슷해.
2: 요 정도 수준이에요 사실.
1: 네. 진짜?
2: 자,
0: 나도 가위바위보 생각했다.
2: 네. 자, 다음 중 당선자를 뽑는 방식이 아닌 것을 아닌 골라주세요.
1: 여러 개예요 그러면?
2: 여러 개입니다. 자, 1번 동전 던지기.
1: 아, 요거 뭐 월드컵에서도 많이 보죠.
2: 그렇죠.
1: 예.
2: 2번 포커 카드 뽑기.
1: 아.
2: 카드 뽑기. 3번 문어한테 번호 뽑게 하기. 자, 세 개인데 두 개는 맞고 실제로 하고 있고 하나가 아닙니다.
1: 자, 그렇다면 1번 동전 던지기, 2번 포커 카드 뽑기, 3번 문어한테
2: 번호 뽑게 하기.
1: 자, 그러면 이 투표할 때 동률일 때 이거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닌 것인지. 자, 정답 하시는 분들 1번, 2번, 3번 중에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남겨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힌트곡을 보기 전에 저는 맞췄습니다.
2: 아, 그래요?
1: 제가 남아공, 남아공 경기할 때 지금 확실한 문어 아닙니까 제가.
2: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1: 제가 뭐라고. 제가 뭐라고. 자, 정답 하시는 분들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이게 힌트곡일지 교란곡일지.
1: 아, 고른다.
2: 네.
0: 교란곡일 수도 있다.
1: 네. 그러니까 하나만 고르는 거죠 작가님. 아닌 것 하나.
2: 아닌 것 하나. 두 네. 개는 맞고 하나는 아닙니다.
1: 하나를 골라주셔야 돼요.
2: 아닌 것 하나.
0: 자. 나는 교란곡이라고 하더라도 난 3번 같아요.
1: 아, 진짜요?
2: 3번.
1: 아, 저는 동전 던지기. 아,
0: 왜냐하면
2: 문어가 얼마나 신통방통한데.
0: 아, 신통한데. 네. 문어가 수명이 짧잖아요.
2: 아니, 새 문어가 문어 이 세상에는
1: 문어 자제분들이 있잖아요.
0: 이 사람들이 왜
2: 이렇게 몇만 마리가 있습니다.
0: 왜 이렇게 문어에
1: 1번 동전 던지기
0: 하고 이래.
1: 2번 포커 카드 뽑기, 3번 문어한테 뽑아달라고 하기. 자, 여러분 정답이 아닌 것,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2: 자, 힌트곡일지 교란곡일지 안내은이 부릅니다. 문어의 꿈.

0: 네, 안현의 네. 문어의 꿈을 들었습니다.
1: 자, 정치적으로 개입 잘못되면 그 도시의 문어 멸종될 수도 있어요. 라고 해픈 의원님이 아주 좋은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2: 그럼 또. 멸종은 안 됩니다.
1: 네. 문어라는 네. 종 자체를 그렇죠. 미워할 수 있다. 네네. 맞네요.
2: 안 됩니다.
1: 중요한 문제네요. 네.
0: 더군다나 뭐 문어 먹고 싶다고 보내주신 분도 계신데 이게
2: 그래서 멸종되면 안 됩니다. 맛있으니까요.
1: 맛있으니까. 아, 그 네. 정답은요?
2: 정답은 3번 문어. 였습니다.
1: 아, 문어는 아니다.
0: 번호를 뽑게 하는 거.
1: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앞서가는 나라에서
2: 그렇죠. 전 세계 제일 선진국인데 선관위 직원이랑 후보들이 모여서 동전을 던지거나 카드를 뽑아서 그냥 만약에 포커 카드를 뽑았다. 높은 숫자가 나온 후보가 당선.
1: 근데 진짜 오랫동안 선거운동하고 이랬는데 그걸로 결정되면 너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0: 우리나라도 동률일 때 규정이 그렇죠. 있잖아요.
2: 그러면 이제 연장자가
0: 연장자가
2: 아, 우리나라의 네. 경우 네.
0: 근데 연장자도 좀
2: 그렇죠.
0: 좀 불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2: 아까 얘기한 게 제일 합리적인 건
0: 가위바위보가 아니에요.
1: 그럼요. 심리전 아닙니까?
0: 그렇죠. 심리전이고 이게
1: 아니면 뭐 오목 한 판 이런 걸로
2: 네. 오목 좋네요.
0: 동전은 50대 50이지만 네. 가위바위보는 3분의 1이거든요.
1: 우리나라는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게임이
0: 굉장히 그렇습니다. 공정한 게임입니다.
1: 자, 네. 정답자 한번 발표할까요?
2: 7406번님 축하합니다.
0: 축하합니다.
1: 자, 두 번째 문제 주시죠.
2: 투표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네. 만약 내가 투표날 뭐 몸살이 걸렸다 어디 없어 지금 여기에
1: 그러면 출장 갔다 뭐 이러면
2: 출장 갔다 그러면 투표를 하러 갈 수 없습니다.
1: 네.
2: 그럼 내가 아 내가 뭐니까 남미 씨가 가요 대신 아, 내 거
0: 대리 투표
2: 대리 투표 좀 해줘 이게 됩니까?
0: 안 되죠.
1: 안 되죠.
2: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이거는
0: 말도 안 되죠.
1: 다른 나라가 혹시 됩니까?
2: 이게 되는 나라가 있어요.
0: 진짜요?
2: 어느 나라일까요? 저는 조금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0: 이게 선진국입니까 혹시?
2: 맞습니다.
0: 아 선진 유럽?
2: 유럽입니다.
0: 유럽.
1: 파리?
0: 파리가 나라예요? 맞아요?
2: 프랑스.
0: 아, 프랑스가 대리 투표가 돼요?
2: 네. 프랑스는 선거 당일날
1: 진짜 알 수 없는데요, 뭐, 거기.
0: 질병.
2: 출장 혹은 휴가 등 휴가도 포함이 됩니다.
0: 휴가도.
2: 사유가 있는 유권자가 미리 경찰서나 법원에 신고를 하면 내가 뭐 이남미 씨한테 대리인으로 지정합니다.
0: 네. 위임장을 써주면
2: 투표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와. 이남미 씨가 그날 투표장에 가면 투표 용지 두 장을 줍니다.
0: 아,
1: 그럼 만약에 솔직히 네. 제가 양정 작가한테 네. 아 내가 이 사람 뽑고 싶은데 내가 배윤호 후보 뽑고 싶은데 네. 내가 10,000원 줄게 네. 투표권 좀 놔줘.
2: 그럴 수 있죠.
1: 이러면 넘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 그럴 수 있죠. 만 원에
1: 이거 좀 위험할 수 있는데.
2: 그렇죠.
1: 그렇지 않나요?
0: 만 원 갖고 되겠어요?
1: 해줄 것 같은데요.
2: 전화합니다.
1: 보세요, 제가 해준다 그랬잖아요.
2: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걸 허용을 하지 않는데 그 이 하는 이유가 그 주권 행사를 예. 최대한 보장해서. 전체 투표율 하락을 막으려고.
1: 높이려고.
2: 아. 네, 그렇죠.
0: 사표를 방지하겠다.
2: 그래서.
0: 뭐 그런 의미
2: 그래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0: 그래도 이건 부작용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2: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런 선진국에서 이걸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저는 참 신기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감비아.
0: 감비아.
2: 요 나라 같은 경우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제 글자가 적힌
0: 맞네.
2: 투표지를
1: 하기 힘들잖아요.
2: 힘들죠.
0: 네. 어떻게 해요?
2: 그럼 어떻게 하냐?
1: 그림?
0: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2: 그렇죠.
0: 오.
2: 그러니까 그 색색깔의 드럼통에 후보자의 얼굴을 그려요.
1: 너무 어렵다.
2: 후보자의 얼굴을 그려서 이제 얼굴 보고 내가 투표를 하는데 근데 이거를 또 글씨를 모르면 투표 용지에 이걸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냐? 거기 통에 구슬을 떨어뜨림. 근데 여기서
1: 이거 뭐 이장님 뽑는 것도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0: 투표 비용이 되게 많이 들겠네요.
2: 근데 여기서도 약간 뭐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2: 어떤 부정행위? 내가 구슬을 예. 두 개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뭐 그랬잖아요. 그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0: 예.
2: 그 밑에다가 그 벨을 붙여요. 뭐 자전거 같은 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구슬 똑 떨어뜨리면 거기 벨에 딱 맞아서 띵
1: 소리가 나야 된다.
2: 근데 이제 밖에서 들었을 때 기표소 안에서 이제 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들 때 하나가 떨어지면 땡, 딩 하는데 두 개가 떨면 띠딩,
1: 띠딩
2: 요 소리를 듣고 부정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감별해낸다고 합니다.
1: 야, 진짜 어렵네.
0: 넣었던 걸 다시 뺄 수는 없는 거고요?
2: 그건 너무 깊지 않을까?
1: 아무래도 그 네. 그림으로 하면 잘생긴 사람이 유리하겠네요.
2: 그렇죠.
1: 투표에서.
2: 그렇죠.
1: 굉장히.
2: 저라면 그렇게 뽑습니다. 네. 잘생긴 사람.
0: 아니 그 우리나라도 뭐 잘생긴 사람 뽑는 사람
2: 그렇죠,
0: 많아요.
2: 그렇죠.
1: 그럴 수 있죠. 맞네요. 네.
2: 자, 그렇다면 네. 문제입니다.
0: 문제.
2: 자, 직접 민주주의의 성지인 스위스에 아펜첼 인너로덴 주에서는 예. 매년 봄이면 유권자들이 광장에 모여서 공직자를 선출합니다. 오, 자, 이 제도의 가장 특이한 점은 주민들이 투표권 확인증 대신 뭐 우리나라 같으면 신분증이죠.
0: 네. 네.
2: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이것을 차고 광장에 입장해서 내가 주권자임을 증명을 합니다.
1: 네.
2: 과연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무엇을 차고 투표를 진행할까요?
1: 족보.
0: 족보요?
1: 족보를 이렇게 드르르르 늘어뜨려가지고.
2: 그렇죠. 우리나라는 신분증으로 인증을 하죠.
1: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걸 갖고 와야 돼요?
2: 이것을 차고.
0: 찬다고요?
2: 허리에 차. 뭐가 네, 차, 찹니다.
1: 치즈.
0: 그 냄새나요. 꼬른 꼬리.
2: 잘생긴 사람 뽑는 거면 배국장님 나갑시다.
0: 아니요.
1: 아, 연수맘.
0: 제가 나가면
1: 잘생긴 사람 나오면 울산에 뽑을 사람이 없대요.
0: 고마워요. 없어요.
1: 그래서 배국장님을 네. 추천하셨습니다.
2: 윤일돈 씨한테 지금 물들었어요.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네. 자,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이거. 자,
0: 무엇을 차고? 보기가 있어요?
2: 네. 어려우니까 제가 보기 드릴게요.
1: 차고 온다고요?
2: 차고 옵니다.
0: 예.
2: 자, 1번.
0: 1번.
2: 허리띠.
0: 허리띠.
1: 차고 옵니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거 생각했는데.
0: 예. 2번.
2: 2번. 기저귀.
0: 기저귀.
1: 아, 잠깐 너무 갔다.
0: 예.
2: 3번. 전통 도검. 칼이죠.
0: 전통 아,
1: 집마다
0: 도검.
1: 이게 있나?
2: 4번. 삐삐.
0: 삐삐.
1: 본인이 내고도 웃고 있네요. 예. 5번도 있습니까?
2: 4번까지입니다.
1: 자, 정답 하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스위스에서 이걸 차고 와야 되는데요. 1번 허리띠, 2번 기저귀, 3번 전통 도검, 4번 삐삐. 선거할 때 차고 오는 거 무엇인지 맞춰주세요.
0: 광고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3: 울산 화개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개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4: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을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오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먹은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우 기자 나와주세요.
3: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모자, 대형 주차장 연중무휴 브레이크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식사권,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미인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만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가족 외식도 중요한 회식도 최상급 재료로 만든 깊고 진한 샤브샤브 울산 동구 샤브안에서 식사권,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화개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캠핑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네. 네. 스위스에서는 선거할 때 가문 대대로 이것을 차고 네. 선거를 하는데 뭘까요?
7: 저는 당연히 허리띠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까?
8: 허리띠. 배윤호 아나운서는?
6: 저는 이거 답이 도건밖에 없잖아요.
7: 아니 어떻게 그걸 찾아요? 싸움 나면 어쩌려고.
8: 둘 중에 답이 있습니다.
7: 정말요?
8: 정답은 3번 전통 도검.
7: 네. 와. 네,
8: 긴 칼 있죠. 네. 그거를 차고 입장을 합니다.
6: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이거라고 하니까.
8: 아니, 허리띠도 가죽이 소화 좋은 맞죠? 전통
7: 대대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6: 허리띠는요. 시간이 흐르면 사가요.
8: 좋은 가죽은 안 삭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조금 또 특이한 게 네. 광장에 모여서 투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도감을 차고. 이거를 투표 용지에 적어서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광장에 수만 명이 모이거든요.
7: 네. 그렇죠?
8: 자, 이남미 후보 뽑을 사람 손 들어주세요.
6: 아, 거슬해서
7: 요즘 우리나라 반장 선거도 이렇게 하네요.
8: 선관위 직원이 눈으로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거수 손을 몇 명 들었는지 그걸 눈으로 확인을 해서 당락을 결정한다.
7: 여기 선관위는 더 엉망이겠는데?
8: 그리고 이거 제가 찾다 보니까
7: 말도 안 돼. 이거 우리가 뭐 돈 세다가도 틀리는데.
8: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너무 논란이 많아서 그쵸? 다른 나라 얼마나 공정하게 하게 하고 있나 찾아봤는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아니, 더
7: 아, 애매하네.
6: 그거 세고 네. 있는데 옆에서 말 시켜.
7: 어, 내려. 도검 내리고 뭐라고?
8: 아, 팔 아프니까 조금 내릴 수도 있고.
6: 말 시키면 진짜 와.
7: 그걸 광장에 모이는 게 그 이유였군요.
8: 수만 명이 모였는데 그걸 거수로.
7: 야, 아니 해픈 의원님께서 작가님 이런 재미진 퀴즈 누가 알려줘요? AI한테 물어보세요라고 물어봤어요.
6: 진짜 누가 알려줘요?
8: 제가 그냥 진짜 냅다 무식하게 찾습니다.
7: 검색으로.
8: 그러니까 선거가 지금 약간 논란인데 뭔가 찾아볼까 하고 찾고 월드컵인데 월드컵 찾아보고.
7: 와.
8: 근데 AI한테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7: 이렇게 하면 재미없어져. 많은 분들 보내주셨는데요. 2772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어느 나라든 선거가 참 어려운 거였네요.
6: 요거 힌트곡이 있었어요?
8: 원래 힌트곡이 있었는데 시간 그래. 관계상 못 들었습니다.
6: 그러면 요거 듣죠 여기.
7: 마지막 네. 곡으로 어떤 곡인가요?
8: 박보 검의 별 보러 가자입니다.
7: 요거 들었으면 허리띠 안 보내셨을 그렇죠. 텐데 허리띠 많이 왔거든요.
8: 죄송합니다.
7: 자 오늘도 양 작가님과 함께 저희 퀴즈 풀어봤습니다. 저희 3시 5분에 돌아올게요.
6: 어디 가지 마.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철새 홍보관 생태해설사 박명희입니다. 태화강에 오리들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인데도 모여 지내죠. 먹이도 비슷하고 서식 환경도 비슷해 경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무리지어 다닙니다. 이는 포식자를 함께 경계하기 위한 일시적 동맹, 즉 공동 방어 전략입니다. 함께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경쟁도 있지만 다르다고 배척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사람들은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MBC 시민건강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윤태진 안과 전문의를 모시고 백내장과 녹내장, 황반변성 등 대표적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질환의 특징과 치료 방법, 그리고 눈 건강을 지키는 관리법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돼 있는 울산MBC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달동 배양규 연합비뇨의학과 의원, 범서 범서운천 지지 워터피아, 일산동 삼너머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MBC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MBC 시민건강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누나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3시 뉴스입니다. 조현 외교장관과 마코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대신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현지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엽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핵 고도화 등 한반도 문제, 3국 간 안보, 경제 협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중국군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보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인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2차 핵 공격 능력이 강해질수록 핵 억지 역할도 더욱 커진다며

0: 이는 특정 국가들의 핵 협박에 대응하는 근본적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위계 공무집행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유세 도중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에 맞아 쓰러졌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음료를 던진 남성은 정 전 후보의 지인이었고 사건 전 서로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5월 5일 사건 직후 장윤기 차량을 압수수색하면서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인멸한 혐의를 받습니다. 과학수사대 도착 전 차 안에서 케이블 타이를 발견했지만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케이블 타이는 장윤기를 최소 무기징역 이상 처벌할 수 있는 강간살인죄의 핵심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특수팀은 광주 지역 현직 경찰인 부친 장모 경감과 수사팀과의 유착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장기간 아이를 방임해 2개월간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다 숨지게 했는데 아이 상태를 인식하고도 개인 생활을 영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박상철입니다. 중국의 한 시인이 문장에 밀퇴를 쓸까 두드릴 고를 쓸까 고민하다 길을 잃었다지요. 저야말로 퇴고하다가 볼장 다 봅니다. 그런데 시원한 문장만 고쳐지는 게 아니었어요. 퇴고하다 보니 제가 했던 실수도 거칠고 못난 마음도 많이 다듬어지더라고요. 오늘 내가 말하고 행동한 거 곱씹어보고 고쳐도 보세요. 퇴고만 잘해도 괜찮은 시가 되고 괜찮은 사람까지 될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아줌마 내일 영화 보러 안 갈랑겨?
1: 아, 영화에 요즘 슈퍼 장사도 안 돼서 영화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저는 영화 사치라고요.
0: 아이고 내일부터 영화 6,000원 할인권 배포한다 카던데.
1: 어머머
0: 그거 받아서 그 할인받고 보러 가면 되지.
1: 6,000원 할인권을 준다고요?
0: 아모
1: 어머 그거 어디서 봤는데요?
0: 보자, 각 영화관 홈페이지나 어플 들어가 받으면 되는데 C땡 로땡 매땡 하는 그 영화관들 있잖아요.
1: 네.
0: 그거 내일 들어가 보면은 할인권 다 받을 수 있다 카네.
1: 어머머 그래요? 그럼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겠네. 어 근데 몇 시부터 다운받을 수 있어요?
0: 보자, 오전 10시부터 205만 장을 배포한다는데.
1: 205만 장이요?
0: 응.
1: 어 맞네. 그러면 1인당 마음껏 다운받을 수 있는 거예요?
0: 어 네. 1인 2매씩만 받을 수 있으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넘도 혜택을 줘야지.
1: 아 그래요? 그러면 가만 있어봐. 아 그럼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그 문화가 있는 날 있잖아요.
0: 오케이.
1: 할인권을 써서 예매하면 영화를 대체 얼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0: 보자, 문화가 있는 날에 할인권 6,000원 써가 단돈 4,000원에 볼 수 있다. 엄마야 이런 행제가 어디 있노? 요새 이런 게 어디 있노? 다 비싼데.
1: 단돈 4,000원이라고요?
0: 아모
1: 그날 영화 보러 가야 되겠네. 어, 미리 뭐 볼지 골라둬야 되겠네요. 아이고 좋아라.
0: 근데 이거 알아야 돼. 각 영화관마다 할당된 수량이 전부 소진돼 보면은 내가 아직 할인권을 안 사용했어도 자동 소멸이 돼 본다 하니까네. 이런 거는 받았을 때 금방 뛰어서 빨리 사용해야 되거든.
1: 그러면 당장 이번 달에 사용해야겠네요.
0: 그렇지 그렇지.
1: 지난번에 영화 할인권 어디서 받느냐고 누가 물어보셨는데 잘 들으셨죠? 시땡 로땡 매땡 하는 영화관들 중에 자주 가는 영화관 어플에 들어가서 내일 오전 10시 땡 하고 할인받으시면 됩니다.
0: 영화관에서 할인받다가 영화 보면서 막 시원한 여름 좀 보내보이시다. 퀴즈 주이소.
1: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것 관람 6,000원 할인권을 배포하는데요. 과연 무슨 관람 할인권을 배포할까요?
0: 1번
1: 영화,
0: 2번
1: 월드컵.
0: 정답 아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정답 1번 영화냐 2번 월드컵이냐 난가주의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 최성건이 부릅니다.
0: 이 사람 원래 오정세 씨잖아요.
1: 네.
0: 얼마 전에 영화 OST죠.
1: 네가 좋아.

0: 사서 좋아.
1: 호우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B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5: TBX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가슴이
12: 뻥 뚫려 나 죽을 것만 같아. 가슴이 뻥 뚫려.
13: 자,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을
14: 네?
13: 받도록 하겠습니다.
14: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 고민 있으시면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는데요. 앞서 나갔던 정답은요 1번이었죠.
13: 영화였습니다. 영화.
14: 네, 지금 할인권 받아서 빨리 보러 가고 싶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2195-0063번님께 선물 갑니다.
13: 축하합니다.
14: 자, 사소한 고민. 날씨도 꾸물꾸물한데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고민 남겨주시면 함께 해결도 하고 고민 남겨주신 분, 해결해주신 분께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13: 요즘 아침에 제가 지금 출근이 늦거든요.
14: 네.
13: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서 이렇게 거실에 나오면 TV를 틀어놔요.
14: 아.
13: 그럼 보통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안 보고 싶은데 꼭 축구를 틀어놔요, 제 아내가.
14: 아니, 근데 다른 나라 하는 거 재밌잖아요. 저 열심히 보는데 아직.
13: 아니, 재미는 있죠. 누가 아까, 재미없대요.
14: 화가 올라온단 말씀이시죠.
13: 재미없는, 재미있는데 우리 축구 생각이 자꾸 나니까.
14: 그럴 수 있습니다.
13: 아니, 그렇지 않아도
14: 네.
13: 아까 그 스타 선수들의 라스트 댄스 했잖아요. 이번 월드컵이 마지막인 정말 유명한 축구 선수들
14: 너무 많죠, 세계적으로
13: 있었잖아요. 네이마르도 있었고 뭐 호날두도 있었고
14: 네.
13: 근데 그 중에 이제 크로아티아의 모드리치 선수 이 선수가 마흔이 넘었는데
14: 대단하다.
13: 근데 아직도 참 잘 뛰더라고요.
14: 아, 그니까요.
13: 근데 이 선수가 이제 크로아티아가 떨어졌어요.
14: 어.
13: 떨어지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나라에도 손흥민 선수 같은 공격수가 있었다면 성적이 더 좋았을 것이다.
14: 아.
13: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14: 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네요. 정말 화가 난다, 화가 근데 나.
13: 우리는 있는데.
14: 네.
13: 왜 성적이 이렇죠?
14: 있는데. 휴, 내가 미국에 가서 잡아올 수.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갔다 올 수도 없고, 진짜.
13: 네.
14: 자,
13: 와,
14: 지금 고민이 왔습니다. 네. 제가 긴 생머리거든요.
13: 네.
14: 여름이라 단발을 해야 말아야 하나 고민이에요. 고생해서 기르긴 했는데. 여자분들은 항상 고민이에요. 자를까 기를까 자를까 기를까.
13: 요거는
14: 네.
13: 가장 자신의 모습을 자주 보는 사람.
14: 아.
13: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 또는 아내 한테 물어보는 게 맞겠죠.
14: 혹은 긴 머리이신 분들이 장점을 주시고 짧은 머리인 분들이 장점을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여러분 샵 2848번으로 여러분의 고민과 이야기 받는 동안 신청곡이네요. 정재욱 씨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13: Season in the 뭐죠?
14: Sun.
13: Sun인가요?
14: 갑니다.
13: 아,
14: 네.

0: 네, 정재욱의 Season in the Sun.
1: 네, 듣고 왔습니다.
2: Sun이 다 글자가 없어졌어요.
1: 맞아요. 그래서 S로 보였어요. S로 저희가. 보여가지고. 아 근데 고민이 엄청 많이 왔어요.
0: 아니 이 코너를 보통 1, 2부에 하다가 예. 3, 4부로 옮겼더니 고민이 많이 오네요.
1: 그러게 말입니다. 오후 시간으로 갈수록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아 우리 3045번님의 고민입니다.
0: 남편은 스포츠 같은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오. 완전히 드라마 광이다 보니까 모두 귀차게 챙겨 보느라 저녁 운동할 때도 폰을 어깨에 메고 다녀요.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아니 근데 3045번님 다른 집에는 너무 드라마를 같이 안 봐줘서 서운해하시는 경우도 있던데.
0: 아니, 근데 이런 집은 예. 남편이 아마 혼자 볼 거예요.
1: 아
0: 아마 되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드라마에 빠져 있는 분은
1: 네.
0: 아내가 뭘 보든지 상관 안 하고
1: 나의 길을 간다.
0: 내가 재밌는 드라마를 와. 계속 보시고 계시지 않을까.
1: 근데 저녁 운동할 때까지 메고 나오시면 조금 서운하시긴 하겠다, 그죠?
0: 근데 운동도 하시네요.
1: 예, 근데 따라오긴 하지만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또 의견 주셨으면 좋겠고요.
0: 근데 진짜 드라마 광은 운동하러 안 나가거든요.
1: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당신 갔다 와.
0: 드라마 봐야지.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1: 아, 자 그리고요. 문자 주신 분 중에 9837번님
0: 40년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한 명이 부득이 탈퇴하게 돼서 5명에서 4명으로 이제 계속 모임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할 5명에서 이제 4명으로 줄어드는데
1: 야 근데 40년 직인데 아직 한 명만 나가셨으면 진짜 잘 사신 거 아닌가요?
0: 그러니까 사이가 되게 좋으시네요.
1: 저는 남은 분들이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0: 그러게요.
1: 한 혹시... 분이 나가셨다고 없애는 건 좀 아쉽다.
0: 그러니까 네 명이서 계속 그 모임을 유지하고 계시면
1: 네.
0: 그 나가셨던 분이 또 사정이 괜찮아져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1: 아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이거를 모임을 깨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1: 네 아쉽습니다. 요거는 계속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간단한 고민도 있습니다. 저도.
0: 근데 사연은 길게 보내셨네요.
1: 사돈이랑 식사나 커피 이런 사소한 만남을 제가 갖고 싶거든요.
0: 왜요?
1: 딸 결혼식 이후로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저는 성격도 활발하고 외향적이고 사람 만나는 게 좋은데 너무 그 아쉬워요. 왕래가 없어가지고 좋은 유대관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3830번님이 그러니까 이제 사위의 부모님.
0: 이분은 굉장히 외향적이신가 봐요.
1: 아 만나고 싶으시다고.
0: 근데 저는 이제 내성적이거든요.
1: 나중에 이제 따님들 결혼하면 안 만나실 거예요? 사돈이랑?
0: 못 만나죠.
1: 에이 그래도 또 이렇게 친하게 지내실 수도 아니, 있는데
0: 제일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가 사돈 관계라고 하거든요.
1: 아
0: 근데 그 사돈이 자꾸 나한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
1: 그러면 3830번님이 외향적이시니까 네. 먼저 좋은 식당을 알아놨는데 한번 사돈이랑 가고 싶다 해서 자리를 먼저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0: 자리를 만들자고 연락이 오면 그 자리 나갈 때까지
1: 좌불안석.
0: 고민할 것 같아요.
1: 아...
0: 왜 만나서 밥을 먹자고 하실까?
1: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0: 무슨 이유일까?
1: 자식을 나눠 가진 사이니까 또 친하게 지내도 괜찮지 않아요?
0: 남미 씨 부모님은 잘 지내시죠?
1: 엄청 친하시죠. 예, 저희는 그래서 한 번에 해결하죠. 다 같이 만나가지고 그런 편이에요. 예.
0: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1: 저는. 아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0: 그래서 저희 어머님과 저희 그 장인 장모님도
1: 예.
0: 결혼식장 이후에 한 번도 안 만나셨죠.
1: 아무래도 또 이제 뭐
0: 거리가 멀고
1: 맞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데 저희는 또 가깝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얘기들을 서로 알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0: 아 진짜요?
1: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예.
0: 와.
1: 아 지금 고민 해결이 하나 왔습니다.
0: 왜요?
1: 남편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함께 헬스장을 가세요. 남편분은 드라마 보면서 실내 자전거를 타시고 아내는 런닝머신이나 천국의 계단 이런 운동을 하면 됩니다. 아 그러네요. 같이 가셔도 요새 TV도 잘 돼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0: 그런
1: 괜찮습니다.
0: 방법도
1: 네.
0: 아까 그 머리 잘라야 되는지
1: 궁금해하셨잖아요. 해결 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3283번님
0: 머리카락 25cm 이상이면 기부도 된다고 하는데
1: 네.
0: 좋은 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자르고 기부하시고 다시 기르세요.
1: 다른 분은 긴 머리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어요. 여름은 금방 가잖아요. 가을 되면요 머리 또 커트한 거 분명히 후회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0: 이남희 씨는 지금 머리가 짧잖아요.
1: 저는 이제 길러본 적이 너무 오래됐죠.
0: 머리 기르는 게 관리가 편해요? 짧은 게 편해요?
1: 진짜 짧으면 불편합니다. 금방 남자분들 자르는 만큼 가서 잘라야 돼요.
0: 아.
1: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긴 머리가 안 어울린다는 거죠.
0: 아 그래요?
1: 네, 안 어울려요.
0: 왜요?
1: 예.
0: 길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9837번님이 우리는 명절 두 번 사돈 만나 함께 식사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꽤 만나시는 분들이 또 있긴 있더라고요.
0: 있구나.
1: 예.
0: 아니, 난 불편할 것 같은데.
1: 벌써 아직 사돈도 없는데 너무 힘들어하셔.
0: 너무 불편해.
1: 자, 그래서 1019번님도 해결책 주셨는데요.
0: 먼저 만나자고 하세요.
1: 보세요.
0: 사돈은 먼저 집으로 고기 싸서 쳐들.
1: 아, 여기 사돈은요?
0: 아, 고기 싸들고 쳐들어온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사돈과 우리 집에서
1: 고기 파티 하시나 보다.
0: 고기 파티를 하면 얼마 좋은데요? 이렇게 하셨어요. 오, 그렇구나.
1: 저희 시어머니가 요리를 진짜 잘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진짜 염치없게 가끔 그 요리를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0: 아니, 맛있으면 기다릴 수도 있지.
1: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되게 뿌듯하게 내가 그럼 한번 할까? 이렇게.
0: 그게 왜 염치가 없어요?
1: 아니, 너무 그래도 사돈이니까 좀 기다리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0: 불편하긴 해도 그게 또 염치 없다고 할 수는 없죠.
1: 우와, 여기는 저희 엄마랑 그 시어머니랑 친하시다고 자주 만나서 커피 드시고 밥도 먹고 취미생활도 같이 하신대요.
0: 아, 진짜?
1: 이건 찐친이다.
0: 아, 우와. 그러면 자식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1: 좋죠.
0: 좋아요?
1: 왜냐면 어디 갈 때도 다 같이 가시면 또 좀 보기가 좋기도 해요. 좀 즐거울 때도 있어요.
0: 좀 불안하지 않아요?
1: 어떤 부분이?
0: 만나서 싸우지는 않으실까?
1: 저희만 안 싸우면 되죠. 저희가 싸웠을 땐 취소해야죠, 약속을.
0: 아.
1: 내성적인 사돈은 진짜 먼 곳으로 이사 가고 싶을 거야. 그러니까. 해픈 우연님.
0: 그래. 저게 딱 제 생각이에요.
1: 이해해 주셨어요, 지금 그 마음을.
0: 너무 불편할 것 같아.
1: 맞아요. 이것도 성향이 맞아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0: 특히 얘기하다가 맞든다 그러잖아요.
1: 아, 그 맞아.
0: 약간의 침묵이 흐를 때.
1: 뭔가 잘해야 될 것 같고.
0: 저는 또 그 직업병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되게 못 견디거든요.
1: 계속 사회보거든요. 8243번님.
0: 저희 아버지 드라마 진짜 광이세요. 엄마가 아빠한테 방송국 편집국장이라고 하세요. 저희 남편 처음 인사 온 날도 저녁엔 좀 조용하라고 하시고 드라마를 보셨어요. 이게 뭐야?
1: 이거 인정. 이거 편집국장님 인정.
0: 아니, 그러면
1: 지금 사위가 인사 왔는데 드라마 보셨대.
0: 와, 그러면 따님은 되게 서운하셨겠다.
1: 아니, 이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빠 드라마 볼 시간이야. 자기야, 이리 나와. 자기야, 이제 가자.
0: 와, 그렇구나.
1: 아, 저도 이런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0: 아, 이 정도로 드라마를 좋아한다고요?
1: 아니, 어떤 시어머니가 막 놀고 있는데 집에서 나 드라마 볼 시간이니까 다 가라고 그런 얘기 했다고 좀 들은 적 있거든요. 나 이거 다시 보기 못하니까 이제 그만 가,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웃기네. 아, 이 정도로 사랑하시면 진짜입니다. 아, 이분 남편이 여섯 끼 드시는 분 있었잖아요.
0: 예, 예, 예.
1: 고민 주셨던 이분 뭔가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0: 저 기분이 너무 좋아요.
1: 왜요?
0: 남편이 이제 네 끼만 먹도록 해본다고 하네요. 네 끼? 예, 진짜 행복합니다. 그래도 여섯 끼에서 네 끼로 오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1: 너무 착하시다. 아, 너무 착하시다. 야, 멋지시네요, 진짜.
0: 남편이 고민을 들었나 봅니다.
1: 아,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0: 하셨는데.
1: 자, 근데 지금 김은영님도 저는 사돈이랑 자주 통화를 해요. 근데 오신다고 해도 바깥 사돈은 부담스러워서 집에 초대하고 싶진 않다고.
0: 그렇지. 아, 사돈이 되게 불편한 사이이네요.
1: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정말 이 어려우면서도 가까운 사이 진짜 어렵네요.
0: 진짜 이 코너를 오후로 옮기니까,
1: 네.
0: 3시 때로 옮기니까
1: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0: 많은 분들이 고민이 왔어요.
1: 다음에 그러면 사돈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야 되나, 요걸 또 유닐톤 씨하고 토론을 한번 해야 될 것 같네요.
0: 이거 유닐톤 씨도 좀 고민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1: 엄청 친하게 지내실 것 같은데 탁구 같이 칠 것 같지 않아요?
0: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한번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1: 자, 저희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선 넘는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MBC
3: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4: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5: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97.5 MBC 라디오.
6: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7: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8: 여러분의 친구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라가 왔단다. 한번 들어보이소, 좋다이.

0: 어마어마한 꼰대력으로 어디까지 선을 넘을지 조마조마한 남자.
1: 울산 MBC 대표 선 넘는 남자 개콘 윤일돈 선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돈들어던 윤일돈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2: 아 반가워요.
1: 아 지금도 뭐 많은 분들이 사돈 이야기로 함께해 주셨지만 예. 이제 또 새로운 토론으로 윤일돈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1: 오늘의 주제 안내해 주시죠.
2: 음악. 숨갔다 강했네. 자 오늘의 선 넘는 토론 주제입니다. 자녀 혹은 배우자의 덕질, 가족의 덕질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하나?
1: 아...
2: 인정하나 또는 인정하지 않나? 뭐 이런 거.
1: 뭐 이제 아이들 같으면은 아이돌을 좋아해요.
2: 아이돌 되고요. 좋아하는 거 예전에 많죠.
1: 지금 뭐 아내분들 같은 경우는 뭐 트로트 가수라든지
2: 가수.
1: 배우에 또 빠지실 수 있기 때문에
2: 그렇습니다.
1: 요럴 때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냐.
2: 남편들 아, 같은 경우는 뭐 낚시도 있고
1: 아, 그러네요,
2: 자기 좋아하는 취미생활 뭐 이런 거.
3: 지난주에 청취자하고 아. 통화를 했는데요.
2: 어머, 그래요?
3: 예, 통화를 했는데 네. 윤일돈 씨가 보라고 해서
1: 아.
3: 남아공 경기를 봤답니다.
2: 봤어, 봤어.
1: 근데 본인만 보면 진대요.
3: 졌잖아요.
2: 근데 봐서 졌어.
1: 윤일돈 씨 때문에 봤던.
2: 근데 제가 이제 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온 우주의 기운과 에너지를 선수들의 발끝에 모아라 그랬는데 우리 남미 씨가 뭐라 그랬어. 나는 진다 그랬잖아. 그러는 순간 이거 와장창 무너진 거야.
1: 나 때문이야.
2: 그러니까 그 전 국민이 하나가 돼.
3: 그러니까
2: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니다.
3: 그럴 수
2: 그분의 잘못은 아니야.
3: 그분은. 본인의 잘못으로
1: 어, 자꾸 자책을 하시는
2: 게 살 필요 없습니다.
3: 졌다고 생각을 하시죠.
1: 그분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2: 절대 잘못이 아니고 이거 이남희 씨 때문에 진 겁니다.
1: 그러니까
2: 편안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조마조마하게 보는 순간 오히려 질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보시고 그냥 응원만 하세요. 응원.
3: 그러면 네. 홍명보 감독도 네. 미국으로 출국 안 해도 됐었는데 이남희 씨 때문에 졌으면
1: 제가 오늘 LA에 다녀오겠습니다.
2: 뭐 본인 생각인데 뭐 또 본인이 느끼는 그런 게 있겠죠. 가는 이유가
1: 네. 예. 어쨌든 월드컵 얘기는 다시 해도 슬프네요.
2: 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뭐 다른 나라 하는 거 보는 거 재밌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예,
2: 또 메시 보는 거 재밌고 혼란 보는 거 재밌고
1: 자.
3: 재밌다가 불끈불끈해요.
1: 아, 아 우리가 갔으면 어땠을까.
3: 울컥울컥
2: 그런 건 있습니다.
3: 불끈불끈하고
1: 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자녀 혹은 배우자의 덕질 어디까지 이해해 줄 것인가. 먼저 정말 열린 남자, 아내에게만 네? 다친 남자, 윤일돈 씨.
2: 아내에게만 열려 있어 너.
3: 자, 윤일돈 씨 시작합니다.
1: 예. 갑니다.
2: 팍팍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에 덕질은 최고의 합법적 도파민 충전소입니다.
1: 아하.
2: 덕질을 하면 삶의 생기가 돌고 그 열정으로 현실을 더 열심히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죠. 덕질 때문에 새로운 능력이나 직업을 갖게 되는 덕업일체의 기적도 일어납니다. 스트레스를 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가족이 멍하니 무기력하게 있는 것보다 무언가에 미쳐서 행복하게 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아. 행복한 덕후가 건강한 가족을 5, 만듭니다.
3: 4, 3, 2. 시간이 남았어요.
1: 오늘 처음으로 시간이 남았다는 건데
2: 뭘 또 남아.
1: 그러면 아내분의 덕질을 이해해 주겠다라는 아, 의견이시네요.
2: 우리 아내는 등산이 덕질이거든요.
3: 자 그러면 다음 의견 네. 가겠습니다.
1: 예. 자 좋습니다.
2: 배우로 갑니까?
1: 두 번째 배우 아나운서의 의견 덕질 관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3: 마음으로 덕질을 하는 건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2: 오케이.
3: 하지만 현금을 투입하는 덕질은 안 됩니다. 제 딸이 덕질을 하기 시작했다가 무지무지하게
1: 알지,
3: 굿즈를 알지. 사대는 바람에
2: 맞아.
3: 정말 온 집안이 흔들흔들했던 적이 있습니다.
1: 사춘기 아빠.
3: 그런데 그게 또 오래가냐?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1: 아. 네.
3: 그 친구가 덕질이 끝나는 순간 그 굿즈는 정말 처분도 못하는
2: 당근에
3: 그런
2: 당근에
3: 그래서
1: 이건 아빠의 마음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 다음은 이남미 씨 의견
1: 네.
3: 들어봅니다.
1: 네. 저는 배은호 아나운서와 윤일돈 씨의 의견을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덕질은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그 사람의 사진을 보거나 그 사람의 음악을 들으면 상대에게 덜 화내고 덜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많이 쓸 때는 상황이 곤란해져요. 그래서 저는 1년에 20만 원 내외의 덕질은 1회는 가능하다.
2: 그게 무슨 덕질이야.
1: 콘서트나 그러니까 20만 원 안짝에서만 허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2: 참고로 1년에 20만 원이잖아.
1: 네.
2: 그게 무슨 덕질이에요.
1: 콘서트 1회권 정도는 사랑하는 그 팬으로서 갈
2: 그러면 수 있다. 그 덕질이 아니에요. 그건 덕질이 아니고.
1: 요게 넘어가면요. 네. 가정생활에 굉장한 치명타를 줄 수 있습니다. 여기 느끼셨잖아요.
2: 그래서 제가 맞벌이 하시잖아요. 남편도 돈 벌잖아.
1: 네.
2: 그래서 자신의 벌어들인 수익의
1: 5%. 5%나요?
2: 그럼요. 또는
1: 10%. 지금 정말 씨 창구에 얼마 쓰고 계십니까? 한 달에.
2: 5% 씁니다.
1: 딱 5%입니까? 더 플러스입니까?
2: 그 5% 정도 쓰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다면 아내는 지금 어느 곳에 지금 덕질 중이신지?
2: 아내도 최근에 덕질하기 시작했어요.
3: 뭘?
2: 등산복에 빠졌어.
3: 아 등산을 좋아하시는
1: 아니 야구도 좋아하시잖아요 언니가.
2: 야구도 좋아하죠.
3: 아니 근데
2: 그런데 야구는 표 끊는 게 그 다잖아. 네. 야구 표 봐야 얼마 되지 않아.
3: 무릎이 근데 안 좋아가지고 등산 못 한다면서요.
2: 등산복. 아 그런데 네. 등산복을 입고서 예쁘게 사진이 나오니까 아. 이 또 등산복에 또 꽂혀가지고 와 거기 있잖아요 그, 그 유명한 할인 매장 네. 갔는데 거기서 와 나 우리 아내가 그렇게 카드로 몇백만을 끊는 거 처음 봤어.
1: 아 잠깐만요. 근데 놔두셨단 말이에요?
2: 네 왜냐하면 아내가 돈을 벌잖아요. 제가 그동안 아내가 아 자식들한테 투자하는 거 봤는데 어 자기 옷을 사는데
1: 아 그건 좋다고 생각한다.
2: 너무 행복해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야 아내가 저렇게 행복해하는구나 해서
1: 처음으로 돈 쓰는데 화를 안 내셨네요.
2: 못 냈죠. 제가 아내 돈을 언젠가는 쓸 거니까. 근데 뭐 돈을
1: 미래를 위한 투자다
2: 이것은. 그럼요. 자제했습니다.
1: 그럼 언니가 그 지금 등산에 빠져 있지만
3: 그거는 덕질이 아닌 거 아니에요?
2: 아니에요. 그거 예를 들어서 아까 경제 거니까. 얘기했잖아. 네. 아내가 등산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도 화 안 내죠. 안 나죠. 근데 그걸로 등산복 사고 등산화 사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부품 사봐봐.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 근데 샀는데 여름 거 산다고 가을 거 산다고 겨울 거 산다고 자꾸 해봐봐.
3: 아니 근데
1: 화가 그, 날 수 있다.
3: 등산복은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는 옷이니까.
2: 언제 평상복? 학교 갈 때 어떻게 등산복 입고 가요?
3: 뭐
1: 자, 여러분도
3: 되지.
1: 의견 주세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2: 뉴스할 때 등산복 입고 해라.
1: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덕질 어느 정도 허용이 가능한가? 아내나 뭐 배우자가. 그렇다면 만약에 네. 언니가 노선을 바꾸셔가지고 네. 임영웅 씨나 영탁 씨 혹은 뭐 손태진 씨로 갈아탔다. 네. 그러면 덕질
2: 사람에 있죠? 빠지는 건 난 약간 별로야. 그럼 생각해봐. 임영웅하고 윤일돈하고 비교해봐. 와, 나 완전 오징어 되잖아.
3: 그게 진짜 덕질이죠.
2: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아. 그러니까 딴 거 해라고 나는.
1: 제가 덕질 해봤는데 별개예요.
2: 어?
1: 옷다 비교해요. 별개예요. 남편은 남편이고 덕질은 덕질이에요.
2: 아 근데 남자들은 안 그렇다. 남자는 그 대상하고 나를 비교해요.
1: 그럴 수 있다.
2: 그럼요.
1: 자 그럼 우리 배우 아나운서 어떠세요? 만약에 언니가 갑자기 뭐 최근에 뭐 배우에게 덕질을 내가 좀 시작했다.
2: 이분은 없다니까.
1: 아 왜 언니?
2: 웬만하면 자기 얼굴이 낫다고 생각하는 아니. 사람이야. 웬만하면 이거 말하면 분명히 아니 내가 못생긴 사람인데 은근히 분명히 내가 아나운서인데
1: 왜 있는데 굳이?
2: 나는 사장님이 인정한 얼굴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3: 윤일돈 씨 여기 나와서 왜 자꾸 저를 매기는 거예요?
2: 생겼잖아.
1: 아니 만약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3: 제 아내가 몇 주 전에 아니 몇 달 전이구나 몇 달 전에 중국 드라마.
1: 이 빠지면 답이 없더라고요.
3: 무려 드라마? 무려 40편짜리
2: 있어요?
3: 40편짜리
1: 한 번 빠지시면 어마어마해요.
3: 거기에 남자 주인공한테 빠져가지고
2: 그게 현대물이에요? 뭐 과거물이에요?
1: 시대극?
3: 아, 시대극인데
2: 아 시대극이야?
1: 솔직히 서운하셨어요? 안 서운하셨어요?
3: 아니 서운한 게 아니라 저도 봤는데 너무
2: 잘생겼어.
3: 너무 잘생겨가지고
1: 인정하신 거예요?
3: 이 와. 현실에 있는 사람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잘생겼더라고. 근데 실제로는 인물이야. 그래서 실제로 덕질하는 그 주부들이 굉장히 많대요.
2: 너무 잘생겼어.
3: 그거를 전파해 준 사람이 우리 처제거든요.
2: 언니 그 사람 봤어? 언니 그 사람 봤어?
1: 언니 그거 봤어? 그거 봤어?
2: 어머야. 어머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잘생겼어?
3: 오죽했으면 우리 처제는 그 40편짜리를 두 번을 봤대요.
1: 아, 정주행하셨네. 완전.
3: 두 번을.
1: 근데 서운하지 않으시고 인정했다.
3: 아니, 저희 처제가 그거 볼 때까지만 해도 뭐 그런 게
2: 그랬는데
3: 우리 집사람이 보기 보니까? 시작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1: 근데 만약에 언니가 이제 중국으로 한번 갔다 오겠다.
3: 아, 그건 아, 그거는 좀
1: 라고 하시면
3: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2: 요때부터 이제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적 요소가 발생하는 거야.
1: 때문에. 왜냐하면 청소년들도 자꾸 콘서트 가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랑 많이 싸우거든요.
3: 아니 근데 우리 딸이 그 콘서트 덕질할 때 콘서트에 저희들도 같이 올라가서
2: 아 이거 좋다.
3: 서울의 고척에서 했는데
1: 기다려주시고
2: 밖에서
3: 그 입장 그 줄은 딸이 쓰고
1: 네.
3: 굿즈 줄은 우리가 쓰고
2: 어머
1: 너무 좋은 부모님이다.
2: 그러면 그 덕질을 인정해주면서 함께 같이 교감을 그러니까. 했네 공감을 했네.
1: 네, 이것만도 참 중요하다고
2: 아니,
1: 봐요.
2: 이러니까 배윤호가 훌륭한 거야. 이러니까 가족이 사춘기를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거야.
1: 아, 그럼 그렇죠. 혹시 따님이 덕질 만약에 돈을 쓴다고
2: 그러면
1: 하셨으면
2: 아빠가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좀 해달라고 난 말을 해요. 미리.
1: 아 오히려?
3: 어떻게 해요?
2: 혹시 아빠가 탁구 치는 데 있어서 네가 혹시 방해받거나 불편한 거 있었니? 없었어. 근데 아빠가 너 콘서트 가는 것 때문에 불편하면 안 돼. 아빠 태워달라고 하지 마. 아빠 보고 태워달라고 하지 마. 아빠가 태워달라고 하지 마. 또는 아빠가 너한테 주는 용돈 안으로 네가 그걸 해결해.
3: 그래 그거는 그렇지.
1: 너무 친구 같다. 근데 너무 좋다.
2: 그 돈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지한테 주는 용돈 그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막 100만을 원한다. 이렇게 되면 할 수가 없잖아.
1: 해줄 수 없다.
2: 그러면 이때부터 가족 간에 분란이 생겨. 나의 덕질 때문에 가족 간에 분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아. 이런 거는 참아줘야 된다는 얘기지.
1: 아.
3: 생각해보세요. 콘서트 비용 들잖아요. 티켓값 들죠. 굿즈값 들죠. 교통비.
2: 뭐 그러니까.
3: 그래서 맞아요. 먹고. 와. 엄청 깨졌어.
2: 엄마 아빠가 같이 나누었다는 얘기 아니야.
3: 네. 엄청 깨졌어요. 엄청.
2: 얼마나 지지하는 거야.
1: 하지만 윤희도 선배님은 애가 잘못될까 봐.
2: 나는 이게 안 돼. 나는 배윤호가 아니네. 어, 배윤호 은근히 멋지다.
1: 하지만 아내의 등산복을 참은 이유는?
2: 내가 다음에 아내 돈을 받았을 남자이기 때문에. 그건 참아야 돼요. 아니 연금이 나오잖아.
1: 먼 미래를 봐라.
2: 그럼요.
1: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 아니 근데 네. 그 정도로 자기 옷을 산 적이 없다면서요.
1: 그러니까. 그러니까.
2: 그래서 나는 아내가 그걸 행복하는 거 보고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입어보고 막 좋아하시고. 자기 전에 입어보고 막 거울 비춰보고 여보 어때라고 얘기하는데 그 표정이 너무 예쁜 거야.
3: 진짜 사랑하나 봐.
2: 평소도 안 그랬거든.
1: 예쁘다고 하셨어요.
2: 그리고 아내 최근에 또 예쁜 모습이 또 있어요.
3: 어, 진짜?
2: 아내가 예전에는 자기가 살이 찌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콤플렉스 있었어.
1: 네.
2: 근데 최근에는 자기 몸무게를 나한테 오픈을 했어.
1: 어?
3: 오.
2: 근데 생각보다 많더라고. 이 말은 뭐냐면 드디어 자신의 몸무게에 대한 해방감을 가져왔구나. 아 조금 두렵기도 한데.
1: 제가 볼 때는 좀 윤희돈 선배님은 좀 놀라신 것 같은데요.
2: 저보다는 몸무게 많이 나.
1: 이게 듣고 좀 놀라신. 아니 워낙 날씬하시잖아요.
2: 날이 놀랐어.
3: 윤희돈 씨는 진짜 그
1: 사람, 너무 날씬해.
2: 아니야 날씬한 게 아니고
3: 사람 몸이 아니에요. 사람 몸이.
1: 울트라에서 옆에 있을 때 미치겠어.
2: 아니 내가 정상인데
1: 그 뭐가 아내가 정상이야.
3: 아내가 몸무게 40, 50kg대죠.
2: 내가 63이야. 64. 63, 64.
1: 많이 나가시네.
2: 아니 그러니까. 예. 근데 아내가 그 몸무게를 얘기하면서 너무 태연스럽게 얘기하길래.
1: 몸무게라뇨?
2: 와 우리 아내가 이제 드디어 나왔구나 이거를.
3: 64kg면 나 중학교 때 몸무게예요.
2: 참고로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빠가 항상 엄마보다 작은 줄 알았습니다.
1: 아
2: 우리 와이프가 그 정도로 건강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자신의 몸무게를 오픈하면서 나한테 아무렇지 않은 얘기야. 예전에는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했거든.
1: 아 근데 언니가 지금 놓으신 거 아닌가요 모든 걸?
2: 그러니까. 그래 나 이 겁이 나.
1: 어떤 부분 이제 너무 대범해지니까
2: 그러니까 자기 쓸 거 쓰고 몸무게도 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래서 내가 아 건강한 좀, 갱년기를 가고 있구나
3: 이제 좀 쓸 때도 됐어요.
2: 그렇지.
1: 맞아요.
2: 네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1: 아, 지금 의견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자식이 없지만 주위 친구들 보니까 네. 처음부터 같이 하더라고요. 시험 성적이 올라가면 브로마이드 사도 된다.
2: 같이
1: 합의를 봤다.
2: 어허.
1: 너 잘하면 콘서트 보내주마. 이런 어허. 합의가 있더라고요.
2: 네.
1: 성적이 떨어지면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 애들은 또 그런 거 하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3: 신청곡이 2PM의 네가 밉다.
2: 네가 밉다. 그렇지만 그 미움이 사랑이죠.
1: 지금 신랑이 낚시하는 걸 좋아해서 낚시용품 사는데 저는 덕질 200% 찬성합니다.
3: 근데 낚시용품도
2: 비싼데 이거.
1: 왜 찬성하는지 아세요? 가끔 떨어져 쉬는 시간이 너무 좋아.
2: 오히려
3: 진짜?
1: 결혼 26년 차에 내 아이의 엄마입니다.
2: 26년 차야.
1: 그러니까 나의 시간이
3: 없지.
1: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3: 26년간 없었을 거예요.
2: 그러니까 주말 부부 처음에는 되게 신혼 때는 어렵다가
1: 맞아,
2: 어느 순간인가 이거 뭐 3대가 덕을 쌓아야지 막 주말 부부 한다 그러잖아. 네.
3: 전생에 나라를 구겠다.
2: 그렇지.
1: 최근에 제가 이제 16년 차 된 부부가 다시 이렇게 주말 부부에서 합친다는 거예요.
2: 너무 힘들구나.
1: 저도 모르게 말했잖아. 너 이제 큰일 났다.
2: 큰일 났다.
1: 야, 너 떨어져 살아도 같이는 못 살 걸. 이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3: 특히 떨어져 봤던 분들이 다시 합치면 맞아요.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2: 그러니까.
1: 자, 여러분들 의견 주세요. 샵 2848번으로 이 서로 간에 덕질 어느 정도 이해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 네.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덕질도 과몰입하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적당히 덕질하는 게 좋죠.
3: 맞아요, 맞아요.
1: 예를 들어서 가수 팬이면 전국 콘서트 있을 때마다 다 편을 끊어서 가는 분들도 있던데
3: 그건 좀 그렇죠.
1: 재정이 허락하는 선에서 즐기고
3: 맞아요,
1: 팬이
3: 맞아요.
1: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3: 그러니까
1: 이게 전국적으로 행사를 가면 다 따라가는 팬들도 있으시더라고요.
3: 저희 집에 그래서 그 굿즈가 두 박스나 있어요.
2: 그런데 어쨌든 건강한 그 사춘기를 지냈잖아요.
1: 맞아요.
2: 딸이
1: 도움이 됐잖아요.
2: 사고 안 쳤잖아.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런 거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사춘기가 안 지나가면 그냥 보이는 젊은 남자 오토바이 다 탄다니까 뒤에. 그래서 엄마 아빠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 네. 너의 이 좋아함을 인정해주마.
2: 그럼.
1: 나쁜 곳에 빠지는 것보단 덕질이 낫습니다.
3: 그건 맞아요.
2: 우리 아이가 왜 맞아요, 저기 진짜. 빠진 이유가 뭘까? 함께 공감해주는 아빠가 있다는 건 진짜 그건 축복이야 아이한테.
3: 그래서 그 가수 이름도 다 외우고 그랬어요.
1: 진짜 좋은 아빠시다.
3: 퀴즈도 내고 우리끼리.
2: 그러니까
1: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건 것 같아요. 말씀하신
2: 지혜롭다.
1: 것처럼 만약에 아내가 갱년기에 어떤 가수에 빠졌는데 그러면 이상하게 생긴 걸 따라다니더라고.
2: 그래.
1: 바보가.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4: 근데 내가 그 남자 노래 들었는데 여보 너무 좋던데?
2: 이렇게 거. 해주는 순간 아내가 아 여보 고마워.
3: 그 중국 배우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4: 진짜 잘생겼는가 봐.
1: 질투하신다. 질투하신다.
4: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1: 아, 저는 근데 진짜로 배우를 좋아해서 한번 팬콘서트에 간 적이 있는데 신랑이 한번 보내줬거든요. 와. 아이 봐주겠다고 갔다 오라고. 예전에 제가 BTS 부산에서 콘서트 할 때.
4: 아, 갔었구나.
1: 근데 진짜 오래 남더라고요. 아.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제가 마음이. 그래서 본인 하고 싶은 거 한 세 번 해줬던 것 같아요. 와. 이게 이제 너무 고마우니까. 예. 심지어 저 혼자 갔어요. 그랬는데 갔다 와라 이렇게 하는데
3: 남편이 큰 그림을 그렸네.
1: 그런 것 같아요.
2: 남편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름 자체가 벌써 성인이에요. 남편 이름이 성인이라니까.
3: 남편 이름이 성인이에요?
2: 성인이야.
1: 자기 너무 부담스럽대요. 그 이름 때문에
2: 말하지 마라.
1: 앞으로 살 수가 없대. 자기가 사는 동안 괴롭대.
2: 이름이 성인이니까
3: 화도 못 낼 거야 아마.
1: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약간 거야. 화내면 괴로워해요.
3: 주변에서 성인이 무슨 화를 내 이럴 거 아니야.
1: 네, 성인 군자 별명이거든요. 저희 남편은 축구 당구 가는데 저는 완전 찬성합니다.
3: 축구.
1: 야 이렇게 뭔가에 빠져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많네요. 그래, 생각보다.
3: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가 봐요.
2: 근데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될 게 그 감정의 기복이라는 게 있는데 지고 왔다. 그 감정의 쓰레기통을 집안에서 풀 수가 있어요.
1: 그러면 안 되지.
2: 아씨 오늘 내 지가 내가 진짜 금방 와 이렇게 하면 가족들이 불안. 하면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거는 거기에서 해결하고 와요.
1: 혹시 탁구 지면 그렇게 하세요 집에 가서?
2: 예전에는 그랬어요.
3: 요즘은 안 그래요?
2: 예전에는
3: 요즘 잘 안 지는구나.
2: 여보 여보 당신 탁구 치는 거 좋은데 그럴 거면 탁구 안 쳤으면 좋겠어라고 번쩍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거 탁구장에서 했더니 탁구장에서 다 끝내고 와야 돼요. 실제로 요거 안 되는 분들 많아요.
3: 윤희도 씨 되게 현명해요.
2: 왜냐면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니까 내가.
1: 근데 이거 되게 기분
3: 나쁘다. 보기와는 다르게 되게 현명해.
1: 아니 이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주제로. 뭐요? 우리 남편이 기타, 탁구, 파크 골프, 기타까지 치는데
2: 다섯 가지.
1: 파크 골프 칠 때 여자한테 너무 친절해요.
2: 이거는 기질이에요. 이거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배윤호가 그래. 배윤호는 여기 스튜디오에 들어오는 사람 있으면 다 친절해요.
1: 아, 요거 한번 합시다. 친절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가. 옛날에 깻잎 논쟁도 있었잖아요.
2: 그러네.
1: 요거 어느 정도인지 요 얘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2: 근데 안 친절한 게 그게 나쁜 거지.
1: 굳이 친절해야 되나요?
2: 친절해야지.
1: 무슨 생각으로요?
3: 아니 그렇다고 툴툴댈 수는 없잖아.
2: 홍익 인간이 뭐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게 아니, 우리
1: 홍익 인간까지 가야 돼?
2: 홍익 인간이야 우리 주제가.
3: 아니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랬어요? 뭐 어떻게 하는 건데요?
2: 그러니까,
3: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2: 그러니까 친절해야 된다고.
1: 하지만 과도한 친절은 혹 그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거든요.
2: 남미 씨 친절한 남자 좋아하잖아.
1: 완전 좋아.
3: 친절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자
2: 그러니까.
1: 자 그럼 광고 듣겠습니다. 듣고 올게요.
5: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녀딸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6: 선물은 무슨 선물이야? 화끼라 듣고 문자 보내서 받아.
5: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 할인 울산 부자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거동 숙성한우 전문점 토호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6: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5: 진짜 최고다.
6: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트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촌점에서 식사권,
5: 와우!
6: 21년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5: 우후!
6: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공간 에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5: 끝난 줄 알았죠?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 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 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욕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6: 가족보다 화개라가 낫네.
5: 진짜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0: 5가지 만기 외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타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타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뉴 2027 타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식 고객 부담. 인재사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3: 한얼사이언스.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9: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10: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9: 탄탄방수
10: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1: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 대부분의 의견은 저희 애청자분들은 덕질은 좋다.
12: 덕질 좋아요, 괜찮아요.
11: 서로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문자를 많이 주셨습니다.
12: 너무 과도하게만 안 하면
13: 네, 행복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
12: 그 전국에 있는 모든 콘서트를 다 간다. 이건 좀 문제가
11: 그건 안
12: 있죠.
11: 되죠. 그건 정말 그렇습니다. 가족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12: 그렇죠.
11: 네. 많은 분들도 예, 의견 주셨거든요. 두 분 네. 발표하겠습니다.
13: 8243번님, 3830번님 축하합니다.
11: 마지막 곡은요 6551번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윤희도 씨 소개해 주시죠.
13: 2PM입니다. 네가 밉다. 네, 난 네가 좋다.
11: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2: 저희는 내일 오후 2시 20분에 다시 옵니다.
11: 여러분 고맙습니다.
13: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명미자입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봉사시간이 3만 시간을 넘게 되었네요. 지식은 머리에 머물 때 자격이 되지만 손끝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될 때는 기적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도움이 돼서 손끝에 수고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나누기 좋은 때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유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자원봉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1: 요즘 그렇죠 뭐.
0: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1: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0: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4: 잘 모셨어.
3: 어디로?
4: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3: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4: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3: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5: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6: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4시 뉴스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4.9% 내린 7656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1.87% 내린 831.2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1원 내린 1528.2원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가 오는 14일 1차 청문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포함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태훈 검경합동수사본부장 등 9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현장조사에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 9명을 포함해 증인 97명과 참고인 15명에 대한 1차 청문회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한화 오션이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데 대해 방위사업청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한국 방산 역량을 국제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대응해온 만큼 기대했던

0: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캐나다 정부의 선정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다만 과거 독일로부터 잠수함 기술을 도입했던 대한민국이 잠수함 원조국과 성능, 납기 등 모든 기술 능력 면에서 대등하게 경쟁했다는 점은 방산 기술력의 비약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중국군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보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인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2차 핵 공격 능력이 강해질수록 핵 억지 역할도 더욱 커진다며 이는 특정 국가들의 핵 협박에 대응하는 근본적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장기간 아이를 방임해 2개월간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다 숨지게 했는데 아이 상태를 인식하고도 개인 생활을 영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 5에서 40mm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31도입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개미가 굴을 파서 집을 짓는 걸 보신 적 있나요? 터널 공사에서 제일 중요하고도 성가신 문제가 파낸 흙을 어떻게 밖으로 운반하느냐인데요. 오직한 개미는 그냥 흙 알갱이를 앞발로 안고 하나하나 지상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이때 대부분은 갖고 나온 흙이 입구를 안 막도록 멀리까지 가서 내려놓는데 가끔 힘들다고 꾀를 피우며 그냥 입구 가까이 쓱 두고 가는 녀석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부지런한 개미 중에도 얌체는 있다. 그러니 사람은 말해 뭐해? 착한 내가 좀 참자고요.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톡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선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김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아직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 아닐지는 모른다고 하는데 네? 제9호 태풍 바비가 북상 중이라고 합니다.
0: 맞아요.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한반도를 직접적으로 향하진 않지만 강도가 워낙에 세서 장마, 이 폭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 태풍 바비는 베트남 산맥 이름이래요. 부디 별 피해 없이 제발 확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그렇죠.
1: 근데 그 태풍 이름 짓는 거 누가 처음 시작했는지 혹시 아세요? 궁금하지 않아요?
0: 국가에서 몇 개씩 지어서 낸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1: 찾아보니까 그 태풍에 처음으로 이름을 붙인 건 호주의 예보관들이었답니다. 당시 호주 예보관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정치가 이름을 붙였대요.
0: 네?
1: 예를 들어 싫어하는 정치가 이름이 앤더슨이다. 그러면 앤더슨을 넣어서 예보하는 거죠. 자, 호주식으로.
2: 현재 앤더슨이 태평양 해상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앤더슨이 제

0: 나는 이렇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1: 그렇습니다. 이 지금은 태풍위원회 회원국이 제출한 이름을 쓰고 있는데 제출된 이름이 총 한 140여 개 정도 된대요.
0: 그걸 다 쓰면 새로 지어요?
1: 다 쓰면 1번부터 다시 사용한대요.
0: 진짜? 네. 예전에는 태풍에 정치인 이름 붙였다. 이게 좀 특이하네요. 그죠?
1: 아무래도 태풍이 좀 예쁘다는 생각은 안 들잖아요. 네. 피해가 있으니까 그 뒤에. 그래서 좀 싫어하는 정치인 이름을 붙여서 대리 어떤 스트레스 해소를 했나 봐요.
0: 그럼 우리도 날씨에다가 사람 이름 한번 붙여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그 하늘, 그 하늘에 어떤 이름을 붙이고 싶은지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1: 이거는 하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또 어떤 마음의 내 온도가 정해지겠네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를 들어 흐린 하늘이면 막 짜증만 계속 내는 우리 부장님이나 뭐 상사 이름.
0: 아 그러네.
1: 맑은 하늘이면 항상 웃어주는 친구 이름이나 아니면 썸 타고 있는 그 혹은 그녀의 이름.
0: 아니면 비 오듯이 이렇게 눈물 흘리듯이 비가 오고 있으면 첫사랑.
1: 그 목소리 뭐야?
0: 그래야 재수가 없고 그래야 누나가 뭐라 하니까.
1: 아 떡밥이었구나.
0: 그렇죠.
1: 난 낚였네.
0: 이런 식으로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1: 예. 예. 자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뽑히시면 시원한 수박 주스 보내드릴게요.
0: 오늘 화요일 첫 곡은요.
1: QWER의 노래입니다. 내 이름 말금.

0: 네, 내 이름 맑음 노래 나가는 동안 하늘에 이름 붙이기 문자를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요.
1: 네네.
0: 오, 너무 감성적이고 낭만적이셔.
1: 볼까요?
0: 네. 9906님, 여기는 부산 흐림 하늘 이름 문정씨.
1: 그럴 리가요.
0: 바로 튕겨내네. 망설임 없이.
1: 네.
0: 2899님, 하늘 맑아요. 그래서 정선이 예쁘니까요.
1: 그럴 리가요.
0: 반복인데 웃긴데.
1: 네.
0: 4138님,
1: 오늘 하늘

0: 하늘 이름은 우리 와이프 수빈이.
1: 수빈이라는 네, 이름인가?
0: 수빈 씨인가 봐요. 수빈이 지금 날씨는 맑음인데 잘 못하는 남편 때문에 미안해. 내가 맑게 해줄게.
1: 어머, 신혼이신가 보다.
0: 그런가 보다. 에. 아니면 결혼한 지 오래되셨는데 남편분이 약주를 많이 하셨을 수도 있고요.
1: 지금? 지금 어제, 취하신 어제. 거. 아, 어제. 어제. 아, 그러니까 큰 잘못을 했다. 아니,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미안해 내가 맑게 해줄게 라는 말이 뭐 믿음직스럽든 아니든 표현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난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0: 제가 지금 결혼 16년 네. 차인데요. 저 얘기가 3년 이상 못 가더라고요.
1: 아유, 내가 초를 치냐. 아니 되게 좋다고 막 박수 쳐줘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상황에 초를 그러니까 치냐.
0: 제 경험을 말씀드린 거예요. 계속하면 안 된다.
1: 그러니까 나만 죽을 수 없다 이거야 지금. 보니까 그냥 같이 죽자 이거야.
0: 네, 어쨌든 4138님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1: 높이 사요. 네. 임선자님. 충주입니다. 구름이 맑아요. 네. 아, 많아요.
0: 많아요.
1: 꼭 솜사탕 같아요. 사랑을 알게 해준 첫사랑님이 생각나네요. 우와. 생각만 해도 구름같이 마음이 뜨네요. 아.
0: 솜사탕 첫사랑이 표현들이 좋네요. 그죠?
1: 사실 첫사랑이랑 결혼하신 분들은 영원히 모를 네. 그런 감성이잖아요.
0: 그렇죠.
1: 약간의 내 청춘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 아. 회상.
0: 아이러니 아니에요? 그 사랑이 실패해야 평생 네. 그 첫사랑 아름답게 기억한다는 게 그죠?
1: 아, 목소리 왜 실패해요?
0: 참.
1: 기억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0: 아, 너무 많아가지고.
1: 네. 어, 부인 어디 외국에 여행 갔어요 지금?
0: 오늘 저는 그래서 와이프한테 결혼할 때 얘기했어요. 나는 많이 놀았어 아, 라고 얘기했어요.
1: 네. 나중에 지금도 괜찮대요.
0: 나중에 혼날까 봐.
1: 아, 아예?
0: 예.
1: 그래 근데 내가 봤을 땐 진짜 신사임당이 따로 없어 부인이.
0: 그래서 잘하잖아요.
1: 다음 5만 원 집회에는 손유라 씨가 박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0: 강종선님께서는 경담입니다. 오늘 날씨가 아침에는 흐리면서 비가 날렸는데 점심 이후에는 해가 반짝 잠시 나와서 더워져서 폭염이고요. 지금은 흐린데 더워요. 날씨가 사춘기 딸처럼 종잡을 수가 없네요.
1: 아~
0: 오늘 날씨는 사춘기 딸입니다.
1: 설득력 있다.
0: 우와 강종선님 되게 표현력 좋으시다.
1: 사춘기 때는 진짜 사계절을 다 쓸어 넣잖아요.
0: 그쵸.
1: 하루에 봄이었다가 여름이었다 겨울이었다 막 폭풍우 치는 밤이었다 막 와 너무 적확한 네. 표현이셨어요.
0: 근데 전국적으로 많이 더우실 거예요. 비가 오든 안 오든.
1: 아니 그죠? 어제부터 진짜 후텁지근 찜통이에요. 자 지금 소개된 분들께 일단 수박 주스 보내드릴 거고요.
0: 네.
1: 이분들만 드리느냐? 아우 저희 그렇게 속 좁지 않아요. 네. 오늘 주스 가게 문 활짝 엽니다. 문짝 띄었어요.
0: 그러면요?
1: 예. 1, 2부 소개된 모든 분들께 수박 주스 쏩니다. 뿜뿜뿜뿜. 대박 대박.
0: 어 수박 주스 1, 2부 모든 소개된 분들.
1: 수박 주스가 진짜 이 더위를 가시게 해주는 정말 1등 공신이에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3, 4부에는 유쾌한 손님 모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돌아온 코요태의 멤버죠. 백가 씨와 함께할게요.
1: 어 백가 단독 출연이에요?
0: 우와.
1: 어, 흥미로운데요?
0: 근데 백가 씨가 엄청 토크가 재밌더라고요.
1: 재밌어요. 네. 엉뚱하고 4차원인데 또 그 친구가 되게 현명하기도
0: 맞아요.
1: 하고. 자 지금은 백가 시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0: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1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유니베라
0: 하이퍼스 세라하임
1: 한올 사이언스 타타타
0: 안 터지는 맥스부탄
1: 올품
0: IS 동서
1: 성원 에드피아
0: 백조싱크
1: 한국 타이어엔 테크놀로지
0: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브람스 안마의자
0: SK 케미칼
1: 키움증권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1: 함께합니다.
2: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호

0: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사이언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지라시 웃음 편지 안 들으면 손해 지라시 웃음 편지 안 쓰면 더 손해
5: 정말 손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웃음 편지 쓰실 배짱이씨
6: 맞습니다 안 쓰면 진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꼭 두 대
5: 월 12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이 걸려있는 지라시 웃음편지
6: 작은 에피소드 하나도 좋습니다 웃음편지방에 올려주세요
5: 저희가
7: 집요하게 살려드리겠습니다
4: 지라시 웃음편지 안 들으면 손해 지라시 웃음편지 안 쓰면 더 손해
8: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9: 배꼽 조심하세요
10: 조심할게요.
6: 제목 직진 본능. 서울에서 박대용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1: 예,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6: 안녕하세요.
11: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988년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우리
6: 와, 1988년이요?
11: 6학년 형님이실 것 같아요, 이제.
6: 수동.
11: 그렇죠. 뭐 예, 맞아요.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운전 학원에서 도로 연수를 받는 문화가 거의 없었어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배우는 것이 전부였죠. 게다가 대부분의 차량이 정선희 씨 말대로 수동 변속기였습니다. 클러치와 악셀 그리고 브레이크를 동시에 조절해야 했고 변속 타이밍을 놓치면 어김없이 시동이 꺼졌더랬죠. 그래서 길 한복판에서 시동이 꺼지면 아하 저 사람 초보구나 하고 모두가 바로 알아봤던 그 시절
6: 맞아.
11: 그런데 면허를 딴 지 한 1년쯤 지났을 무렵 당시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아내가 저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6: 자기야 운전할 줄 알지? 우리 보습학원 비품하고 교재를 옮겨야 되거든 학원차 좀 운전해 줄래?
11: 그래 알았어
6: 고마워 역시 자기 못하는 게 없어
11: 사실 저는 운전을 못합니다
6: 아하
11: 예, 당시에 면허는 땄지만 도로 연수를 하지 않아서 장롱 면허 상태였거든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크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냥 솔직하게 초보라서 운전을 아직 못해라고 사실대로 말할 걸. 아, 저는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다 생각했죠. 그래, 연습하면 되지. 면허를 따긴 딴 거잖아. 그래서 운전 잘하는 친구들에게 함께 렌트카를 빌렸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연수할 수 있는 도로까지만 운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제가 선택한 연습 장소는 의정부의 국도 뒤편 군사도로였습니다.
6: 있어요.
11: 네, 당시에 왕복 2차선 신호등도 없고 차량도 거의 다니지 않는 최고의 연습장이었습니다. 친구를 보내고 드디어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1단, 2단, 3단 덜컹거리긴 했지만 나름 살살 아주 살살 달릴만 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나자 어이구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이젠 돌아가자 했죠.
6: 좀 더 하시지.
11: 아니야. 차를 돌릴 만한 공간을 찾아서 세운 뒤에 후진 기어를 딱 넣었습니다.
6: 네.
11: 근데 이제 이게 그 아무리 해도 후진이 안 되는 겁니다.
6: 왜?
11: 몰라요. 기어를 아래 넣었는데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시에 빌린 차는 르망이라는 지금 단종된 차인데 네. 당시 그 차량은 특이하게 기어봉 아래에 링을 들어 올려야 들어 올려야 후진 기어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나는 몰랐던 거예요. 휴대전화도 없던 시절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공중전화도 없는 군사도로. 친구에게 연락해서 이거 왜 후진기어가 안 먹냐 물어볼 방법도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직진하자였습니다. 언젠가는 차를 돌릴 수 있는 곳이 나오겠지. 그래서 저는 달렸습니다. 예, 앞으로 쭉 한참을 가는데 차를 돌릴 공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또 달렸습니다. 역시나 차 돌릴 공간은 없었어요.
6: 어떡해.
11: 또 달렸습니다. 없어. 안 나와. 예, 또 달려. 없어. 또 달리고 계속 직진한 끝에 겨우 구세주 같은 새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됐다. 야, 저는 이 길로 들어가서 차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나와야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새길로 들어서자 갑자기 군인들 여러 명이 제 차를 세우는 것입니다.
9: 차를 세우십시오.
11: 순간 저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요즘 군인도 교통단속을 하는 건가?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9: 어디까지 가십니까?
11: 의정부요.
9: 의정부 어디입니까?
11: 의정부 사거리.
9: 잘 됐습니다.
11: 예, 뭐가요?
9: 저희는 제대하는 병사인데 가시는 길에 시내까지만 태워주십시오.
11: 아하, 알고 보니 그는 그날 제대하는 군인이었고 아하. 그 시절엔 제대 병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까지 아무 차량이나 얻어 타고서 시내로 가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9: 저 좀 타겠습니다.
11: 저는 사실 제가 초보라 어려울 것 같다

0: 마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입 밖으로는 다른 말이 나오고 있었어요. 예, 타세요. 그거 뭐 어렵습니까?
1: 감사합니다. 아, 자,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0: 그렇게 인사를 마친 제대병은 제차 동반석에 앉았고 배웅 나온 전우들은 단체로 거수 경례를 하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동승자가 생기자 저는 두 배로 긴장을 한 채로 차를 몰았습니다. 양손은 10시 10분 핸들을 꽉 잡고 등은 꿋꿋하게 세우고 눈은 오직 전방만 바라보며 1단, 2단, 3단 붕! 차의 고통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요란하기만 했지 변속은 하지 못하고 엔진 소리는 크게 들리고 속도는 안 나는 그런 민망한 상황. 처음에 제대병은 감사하다면서 이런저런 고향 얘기를 들려주었지만 제 상황을 눈치채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 제 부모님 계신 곳이 부산입니다. 부산이래요. 부모님 댁 바로 앞이 바다 전경이 되게 저 여름이면 사람들이 다 북적북적 모여.
0: 제가 계속 직진만 하자 이 병사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 제대 병도 본능적으로 느낌이 왔겠죠. 옆을 슬쩍 보니까 조수석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붙잡고 있더군요. 손잡이를 잡은 팔뚝엔 얼마나 힘을 줬는지 그 건장한 청년의 힘줄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대병이 말했습니다.
1: 죄송합니다. 저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0: 예?
1: 조금만 더 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지 말입니다. 저 앞에서 세우십시오.
0: 아, 저도 죄송하지만 예예.
1: 예, 왜요?
0: 차선을 못 바꿉니다.
1: 예?
0: 도로에 나온 지 이제 2시간 된 생초보라 차선을 바꾸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1: 아니, 저기 선생님, 우리 그래도 그냥 옆으로 붙여가지고 내려주기만 하면
0: 되는... 아니요, 옆으로 붙이는 걸 못하죠. 예, 그거 하면 제가 내려드렸죠.
1: 아, 지금 차선 바꾸시면 되잖아요. 저 뒤차가 저 뒤에 오는데...
0: 아, 못합니다. 안 해봤어요. 못해요.
1: 아니요, 선생님, 하실 수 있어요. 지금 깜빡이.
0: 아, 못해.
1: 아니, 언제까지 직진만 하실 겁니까?
0: 아, 이 길이 끝날 때까지. 차는 무겁고 조용한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병은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오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운기보다 더 느린 속도로 직진을 하던 저는 간신히 차선을 바꿔서 그를 내려줄 수 있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0: 제 차에서 내린 제대병은 우리가 지나온 길을 거슬러 한참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버스 정류장을 너무 많이 지나와서 다시 돌아가는 데는 좋게 1km는 더 걸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는 제 차에 타고 있는 것보다 걷는 게 행복했겠지요. 그날 저는 후진 없이 직진으로만 무사히 렌터카를 반납했고 제가 왕복 4시간 직진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후 다행히 착한 친구의 자발적 연수 도움으로 저는 운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배우게 됐고 아내의 학원차 심부름도 끝내 잘 할 수 있게 됐죠. 그때 제 차를 탔던 장병님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그날은 정말 미안했어요. 덕분에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직진 본능이라는 추억 하나를 갖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와우.
2: 아, 정말 남의 일 같지도 않고.
0: 그러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오영수님이 맞아요. 그땐 수동이었어요. 오르막은 기본으로 시동 한 번쯤은 꺼졌죠.
2: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인이었을 때 친한 언니가 수동으로 와 운전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때 왜 사실은 여자분들 수동 운전하면 되게 멋있게 보던 그렇죠. 때였잖아요. 와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자 나도.
0: 연비가 좀 안 좋아도 대부분 수동을 타던 시절이었죠.
2: 그렇죠. 예. 한번 해보자.
0: 아, 자동이 연비가 안 좋고 수동이.
2: 했어. 예. 아빠한테 연수를 받았지.
0: 그래서요?
2: 뭘 그랬어요?
0: 꺼졌지 시동이.
2: 시동만 꺼졌겠어. 부녀 사이에 어떤 애정도 다 꺼졌지.
0: 아, 그렇지.
2: 망했지.
0: 아빠들이 막
2: 망했지.
0: 뭐라 그러니까.
2: 엉망이 됐지. 아, 근데 수동은 진짜 트라우마만 남겼는데 지금도 수동 가끔씩 운전하는 분들 보잖아요. 멋있어.
0: 저도 일종 수동 트럭으로 면허를 땄는데 안 해버릇하니까 못하겠어요.
2: 그렇지. 10년 넘게 안 했잖아요. 네. 20년 가깝게. 네. 그러니까. 오영숙님이 그래요. 그땐 수동이었지. 네, 오르막은 기본으로 네. 시동 한두 번 다 꺼졌어.
0: 오영숙님께 수박주스 네. 보내드릴게요.
2: 아, 아까 사연 소개했구나. 자, 수박주스 드리고 트와이스의 노래 듣고 올게요. 네. I can't stop me.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2: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6: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7: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6: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7: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6: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세트,
7: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6: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자기야 운전할 줄 알지?
0: 아, 그럼.
1: 보습학원 교주를 내가 옮겨야 돼가지고.
0: 아유 내가 해주면 되지. 나 운전 진짜 잘해요.
1: 오 진짜? 어. 아니, 내가 운전하는 거 본 적이 없는데.
0: 아유 아무튼 잘해요.
1: 아 그래?
0: 어 나만 믿어.
1: 고마워. 자기밖에 없어.
0: 아 어쩌지.
1: 그래요.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특히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서는 좀 뭔가 좋은 거 보여주고 싶고 싫은 거 감추고 싶으니까.
0: 맞아요. 아 이거 허세 그
1: 내가 못하는 걸 들키기 싫은 거야.
0: 맞아요. 그러니까
1: 어 나 할 줄 알아. 어 알아 나 그 문제 알아. 어 나 그 거기 지명

0: 알아갈 수 있어. 뭐 이렇게.
1: 저도 민망해서 다 지워버렸지 기억을. 이런 경험 많습니다 저도.
0: 그래서 오늘 다 예, 옷장문 열고 꺼내보아요. 예. 쿰쿰했던 이런 기억들 까발려지기 싫었어.
1: 그렇죠. 들키기 싫은 거예요. 내가 노래 못하는 걸 들키기 싫고 내가 수학을 포기했다는 걸 들키기 싫고.
0: 맞아 맞아.
1: 그죠?
0: 그러나 결국 들켜버린 이야기. 언젠간 들킨다요.
1: 아.
0: 언젠간 들켰고 언젠간 그리해서 떠나보낸 기억들.
1: 그렇죠.
0: 뭐 키스 같은 것도 막 선수인 것처럼. 아, 나 좀 오빠 좀 놀았어. 아, 오빠한테 진짜 진심인데 난 네. 진짜 너한테는 진심인데 오빠 좀 있어 과거가 뭐 이랬는데 모쏠이야.
1: 그렇죠. 잘하는 척 고개만 까딱까딱 꺾었는데
0: 오빠 오빠 다 맞어? 장난 아니?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왜 영화나 뭐 좀 유명한 막 천만 관객 들었는데 안 보면 조금 소외되니까 그쵸. 본 것처럼 허세를 부리다가
1: 아는 척하는. 네. 그렇죠. 최근에 S본부 소지섭 드라마 김부장.
0: 그렇죠. 야 김부장 봤어? 소지섭 씨 나오는 거?
2: 그거 그거 아니야 김부장. 그 꼰대 나와가지고 또 회사 생활 에피소드 하는 거 아니야 그거.
0: 너 가. 너 가서 좀 자고 와. 피곤해 보인다.
1: 네, 이런 거.
0: 뭐 이런 것들. 김부장이라니까 다 꼰대로 연결하는 거지.
1: 그렇죠.
0: 보지 않았으니까.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다 까발려졌던 기억들입니다.
1: 이상하게 모르면 모른다 말하면 되고 안 해보면 안 해봤다 말하면 되는데 안 될까요? 왜 그게?
0: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죠.
1: 그렇죠.
0: 이런 주제로.
1: 네. 여러분도 있으시죠? 그런 경험.
0: 함께해요. 예.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문자가 소개되시면 아 시원하다 수박 주스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되시면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얹어드릴게요.
0: 문자 기다리는 동안 빅뱅의 노래 들을까요? 눈물뿐인 바보.

0: that's my world. Yeah, baby. Only one.
1: 자, 까발려지기 싫어서라는 주제인데요. 조민주님, 예전에 여자친구가 클래식을 좋아했는데요. 라디오에서 클래식 음악이 나오니까 아, 오빠 이 음악 알지? 하길래 아이, 알지 했거든요. 뭐야? 하길래 어, 그거 아니야? 그 차 후진할 때 나오는 그... 지금도 창피합니다라고 민준 씨 이제는 솔직해 주셨네요.
2: 근데 보통 직관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네. 후진할 때 나온 음악이죠. 네. 전진할 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1: 저도 몰라요. 이게 베토벤인지 뭔지 몰라요 나도.
2: 그거 아니에요? 엘리제를 위하여.
1: 그런가 보다.
2: 엘리제를 위하여라고 들었어. 누구한테. 네, 네. 나도 후진할 때 나오는 음악으로 알고 있어요.
1: 그러니까요.
2: 왜요? 이거를 왜 다 후진할 때 썼을까? 그때.
1: 그러게. 유명해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네. 네.
2: 그래도 오빠 이 곡이 뭔지 알아? 아 이거 소곡이지. 이런 것보다 낫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막... 하하군 호호양 막 이런 데 나왔잖아요.
1: 깔깔 유머집에
2: 깔깔 유머집에. 네. 1730님. 연애도 몇 번 못해봤고 남 위로도 못하는데 네. 동료한테 우연히 해준 연애 상담으로 둘이 화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연애 박사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제가. 그다음부터 동료들이 자꾸 저한테 연애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척은 하기 싫어가지고 연애를 검색으로 공부 중입니다.
1: 아하.
2: 이럴 수 있어요.
1: 이 소 뒷걸음질 치다가 그죠.
2: 그리고 연애를 많이 잘 한다고 상담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1: 그렇죠.
2: 예, 연애와 상담은 또 다른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1: 네, 선수가 있고 상담가가 있는 거예요.
2: 그렇죠. 예. 이게 상담을 또 잘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좀 바라보는 통찰력이 그렇죠. 있는 분인 거지.
1: 그래서 제가 상담을 잘 못해드린 이유가 전 선수 출신이지만 지도자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왜 그렇게 보죠?
2: 야매라고 하나요? 진짜 방송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사장된 그렇죠. 말인데 뒷골목 용어인데
1: 그렇죠.
2: 예, 갑자기 떠오르네요.
1: 예.
2: 자, 6676님. 중학교 동기 단체 중국 여행 갔는데 친구들이 중문학 나온 저에게 너만 믿는다고 해가지고 날밤새워 까맣게 잊었던 기초 단어 영어회화 기본 관용어까지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평소에 공부 손 놨던 거 후회했어요.
1: 와,
2: 아, 이거 진짜 뭔지 알아.
1: 그럴 수 있죠. 한 2, 30년 만에 중국말을 하게 된 거예요.
2: 언어라는 게 근육이라 혈은 네. 근육이잖아요.
1: 지금 문천식보다 못하는데 그죠?
2: 이거 안 쓰면은 진짜 도태되거든.
1: 네.
2: 이 혀끝에서 나오지도 않거든. 근데 그렇죠. 야, 너 중국 했잖아. 중국말. 야, 얘가 중국말 통이야.
1: 통이야. 어?
2: 야, 다해 얘는.
1: 야, 얼른 해석해봐. 야.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봐.
2: 쫙 한번 야, 읽어봐봐라. 야, 중국어로 바로.
1: 어떡해.
2: 아, 어쨌든 그래도 성의 표현을 하시려고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예. 중문학과를 전공하셨으니까
1: 그쵸.
2: 기억이라는 게 자극하면 나와요.
1: 그렇죠. 예.
2: 그래도 많이 당황하셨다는.
1: 고생하셨네요.
2: 0721님.
1: 20대 초반 운전면허증을 따고 아빠 차 몰래 타고 다녔는데 차를 벽에 부딪혀서 긁었어요. 감쪽같이 흔적을 없애겠다고 차에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안 타고 있었는데요. 비가 오는 날 들켰네요.
2: 아, 립스틱은 수용성이구나.
1: 그렇구나. 물에 적셔지는구나. 없어지는구나.
2: 그 참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하려고 노력은 했잖아요. 아빠는 그 노력을 볼 거예요.
1: 네.
2: 더 이상은 이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1: 아빠 차를 립스틱을 막 칠했구나.
2: 립스틱 짙게 바르고.
1: 수용성, 정선혜 씨 되게 과학자 같다, 그죠?
2: 왜요?
1: 어쩐지
2: 뭐가
1: 뽀뽀하면 사라지더라고요 립스틱이.
2: 아 너무 싫어.
1: 오늘 왜? 아니요, 과학적인 접근을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2: 과한 설정 들어갔을까? 오늘 집에 안 들어가도 돼요? 괜찮겠어요?
1: 찜질방 가면 돼요.
2: 그러니까 예. 요새 윤천식 씨 내일이 없듯이 살고 있어요. 애드립 예. 치는 게 지금 범상치 않아.
1: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독하게만 쳐보겠습니다.
2: 가정을 헌납하고
1: 수박 주스 갖고 안 될 것 같아서.
2: 아하.
1: 예예.
2: 그래요. 어쨌든 뭐 자신을 갈아 넣네요. 수박 주스에.
1: 집에 안 가면 되지 뭐.
2: 수박이랑 자기를 갈아 넣었어. 예, 예. 김용화님. 손자랑 TV보다 영어 자막이 나와서 그냥 읽었더니 할머니 영어 잘해? 이러는 거예요. 오. 그래서

0: 그러고는 손자 얼굴 잘 못 쳐다보고 있어요. 손자는 제가 영어를 꽤 잘하는 줄 알아요. 아, 또 딴 거 물어볼까 너무 겁나요. 아, 이제 또 영어 자막 쑥 읽으셨다면 우리 김용환이 그래도 기본 표준은 하시는 거 아닐까요?
1: 아, 그렇죠. 솔직히 해야 돼요. 저도 아들한테 수학 잘 못한다 미리 얘기해놨습니다. 한번 오더니 아빠 이 원주유 이거 아빠 아, 아니에요. 그렇다고.
0: 그때 제일 수치스럽다.
1: 예.
0: 나도 조카가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놓더라고 나를.
1: 그렇죠.
0: 고모 이걸 이렇게 아니야. 내가 학원 가서 물어볼게.
1: 어, 나도 똑같이 그랬어요.
0: 네. 어, 도전 안 하고 그냥 바로 꺾더라고 애가.
1: 근데 솔직한 게 좋은 거예요.
0: 그래요. 네. 다 잘하는 사람들이 맡아서 해야지 뭐 못한 사람들까지 뭘 그렇게 뛰어다닐 필요가 있어.
1: 아, 0740님. 저희 아내는 차만 타면 졸아요. 졸 거면 편하게 목 쿠션에 기대서 자라 해도 끝까지
0: 안 잤어.
1: 이러면서 안 잤다고
0: 안 잤어.
1: 화를 냅니다.
0: 잠깐 내 눈이 피곤해서 담은 거야 내가.
1: 이미 들켰거든 저한테. 근데 우기는
0: 아,
1: 거
0: 왜
1: 너무.
0: 왜 저래? 안약 있어?
1: 아 밉습니다. 아, 진짜. 미워요.
0: 너 만날까?
1: 그럼 눈 감고 있었던 거야? 뭐 뭐야?
0: 아니 눈이 뻑뻑해가지고 감고 있었다고. 누가 잔다 그래? 나 잠이 없어.
1: 목이 왜 잠깐 꺾였어?
0: 예민해가지고.
1: 왜? 목이 잠깐 꺾였잖아.
0: 아 이거는 내 스트레칭 한 거라고.
1: 아유 됐다 됐다.
0: 아유. 아 내려. 자, 지금 소개된 분들 문천식의 가정사를 갈아 넣은 예. 수박 주스 보내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예.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예. 박지윤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0: 네,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주제입니다. 들키기 싫고 까발려지기 싫어서.
1: 네, 7329님 대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저는 말이 없고 수줍은 성격이라 늘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지냈습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MT 준비를 하다가 잘하는 게 브레이크 댄스라고 했더니 MT 때 춤을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날부터 비디오 틀어놓고 얼마나 연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MT 때 주섬주섬 준비한 춤을 선보였고 아 다행히 모두 격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0: 우와.
1: 그럼 어느 정도는 좀 춤 사이가 되는 분 아니에요?
2: 이게 금방 안 되는 건데 브레이크 댄스가.
1: 그럼요. 저는 뚝딱이라 이거 브레이크 그냥 브레이크일걸?
2: 다 멈추지. 반응도 멈추고 박수도 멈추고.
1: 싹 다 그냥 그 브레이크. 네. 그 브레이크.
2: 이분 어떻게 하신 거지?
1: 이분 전화 연결해볼게요. 네. 댄스 통신원.
3: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기도 군포에 있는 댄스 통신원 국중석입니다. 제가 평소에 성격이 내성적이고 저 대학교 1학년 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훨씬 많았는데 제가 존재감이 없었어요. 어느 날 MT 준비를 하다가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브레이크 댄스를 잘 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웨이브만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반응에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그날부터 방문 닫고 일주일 동안 거울 보면서 뼈 빠져라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 서게 되었을 때 제가 있는 실력을 다 보여주었고 그래서 제 춤을 보고 여학생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정말 다행이었죠. 지금까지 댄스 통신원 국중석이었습니다.
1: 와, 국중석 씨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아, 그러면은 춤을 추시는 분이네. 네. 일주일 정도 맹훈련을 통해서 반응이 그 정도 나왔다는 건 있어요. 이게 그쵸. 바이브가 있어.
0: 아, 중석 님.
3: 네네.
0: 웨이브는 좀 하셨었고 어떤
3: 네.
0: 연예인 어떤 가수의
1: 뭐 이런 걸
0: 춤을 보고 배우신 건가요?
1: 네, H.O.T.
3: 아, 그 당시에 이제 친구들한테 수소문해가지고 네. 그 흑인들 네, 네, 흑인들 춤 영상을 좀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0: 예예.
3: 받고 그 당시에 또 이제 그 서태지와 아이들
0: 그 세대시구나.
3: 또 마이클 잭슨 네. 그래서 문워크 로봇 춤 이런 거랑 준비해서 네, 이제 레퍼토리 준비해서 가서 쳤죠.
1: 야 대단하시다. 아 근데 웨이브를 어느 정도 하셨다는 건 이 남자분이 웨이브 힘들거든요.
0: 네. 그렇죠.
1: 근데 음악적 리듬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학생들이 엄청 반응이 좋았다고. 하셨는데.
3: 네네네. 막 와서 얘기 걸어주고 같이 배울 수 없냐고 막 그래서 정말 구름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1: 아니 그중에 고백한 여학생이나 잘 연결된 여학생은 없었어요?
3: 근데 안타깝게도 네. 그러지는 못했는데 네 그냥 인기가 좋아져서 그걸로 만족합니다.
1: 부인이 옆에 계세요?
3: 네.
1: 아, 네, 그러시구나.
3: 네. 나가 있으라 그랬어요.
1: 아, 그래요? 아니 혹시나 많이 주눅 들어 있으셔가지고 지금
0: 냄새가 갑자기 수줍어지시길래 네. 저희가
1: 지금 혹시 고백받지 않았어요? 연결된 여학생 없어요? 네. 그럴 때 되게 주눅이 갑자기 드시길래 아 부인 옆에 계시나 그랬죠.
0: 아 그러면 국중성님
3: 네네.
0: 아내분께서는 우리 남편이 젊었을 때 춤 잘 췄던 거 아세요?
3: 아, 네네. 잘 쳤다는 얘기는 이제 했는데 그 뒤로도 제가 학교 교사인데 네. 애들 뭐 MT나 수련회 때 춤추면 네. 되게 싫어했어요.
1: 왜요?
3: 창피하다고 나대지 말라고.
1: 아니 그 정도 실력이면 좀 나대주셔야 되는데
0: 그렇죠.
1: 그래도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3: 너무 좋아하죠.
0: 그렇죠.
3: 이 한몸 희생해서 애들이 좋아한다면.
1: 아니 이렇게 얌전하게 말씀하셔도 왠지 국중석 씨 몸 안에 그쵸. 뭔가 불꽃 바이브가 있는 것 같아요.
0: 너무 좋은 선생님일 것 같아요.
1: 맞아. 나는 진짜 너무
3: 아유, 감사합니다.
1: 그 학생들 너무 좋겠다. 덕이 네. 없잖아.
0: 그렇죠. 자, 전국 방송이니까 편안하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3: 여보, 내가 춤을 너무 좋아하는데 당신이 너무 부담스러워해서 그렇지 사실 춤추는 거 너무 좋아해. 앞으로 춤출 때마다 응원 좀 해줘. 사랑해.
1: 와 근데 진짜 끼가 있으시구나 국중성님이.
0: 그렇죠.
1: 보통은 추억으로만 간직하지 지금도 이렇게 옴싹옴싹 들썩들썩 하신다는 건 네. 열정이 있다는 네. 건데 그렇습니다. 아니 취미생활로 네. 좀 댄스 동아리 같은 것도 활동을 넓혀보세요.
3: 그러고 싶은데 이제 나이도 있고 근데 예전에 대학교 그 MT 갔다 와서는 댄스 동아리 만들어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공연도 하고

0: 보겠습니다.
1: 열정을 불태우셨다는 기억이 있군요.
2: 그렇습니다. 네, 저는 네. 퀴즈도 준비하셨죠?
0: 네네 됐습니다. 네,
2: 퀴즈 부탁드립니다.
0: 네, 퀴즈 내겠습니다.

0: 깊고 건전하게 잘 지어주지 않았어요?
1: 맞아요. 네,
0: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정답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부인 들어오시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2: 네. 두 분 너무 사랑합니다. 두 분 덕분에 퇴근길에 너무 네. 행복해요.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저희가 네. 준비한 수박주스랑 녹용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너무 감동해서 네. 막 선물
1: 그러니까요.
0: 세트
1: 그러니까요. 나 우렁.
0: 오늘 왜 안 하나 했다.
1: 광고요.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10: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11: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0: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11: 혹시 TVX 멤버십?
10: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11: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0: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12: TVX
1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13: 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3: 에어렉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5: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네, 댄스 통신원이 MT에서 춤추거나 생긴 별명, 정답은요?
8: 1번 개구리였습니다.
7: 어? 로봇가 아니고요?
8: 뭔가 폴짝폴짝 잘 뛰셨나?
7: 그런가 보다.
8: 점프. 윤소영님, 5135님, 9275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수박주스 보내드릴게요.
7: 문자 조금 더 볼게요. 까발려지기 싫어서 0581님인데요. 결혼해 청와대 가서 장인어른이 바둑 좋아하신다는 걸 알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바둑 잘 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청와댁만 가면 아버님께 붙잡혀 바둑을 몇 시간씩 둡니다. 아, 어쩐지 형님들도 바둑 둘 줄 알면서도 바둑 둘 줄 안다고 안 하더니. 아,
8: 이미 0581님 결혼할 때 이 형님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7: 그렇구나.
8: 드디어 왔다. 네. 드디어 바둑알을 물려줄 후배가 왔다.
7: 그러게요.
8: 김영수님, 초보 운전 시절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자분이 주차 부탁했는데
7: 예예.
8: 주차 잘하는 척하다가 결국 도망 나왔어요.
7: 도망을 하셨구나.
8: 운전석으로 들어갔다 동반자석으로 나오신 거예요? 아. 어떻게 도망 나오신 거예요?
7: 냅다 그냥 줄행랑.
8: 그러니까 어, 차 문이 왜 열려있지? 어? 왜 아무도 없지?
7: 고생하셨어요.
8: 자, 이 두 분께도 수박주스 보내드리고요. 예. 저희 뉴스 듣고 5시 5분에 또 와요. 네.

0: 7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시내버스를 14년째 운전하고 있는 최재호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이동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승무원들은 승객 여러분이 안전하게 내리실 때까지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다 보면 승객들 표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루의 고단함이 가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한 분 한 분 꽃이 돼서 버스가 꽃밭이 되면 좋겠습니다. 버스는 여러분의 일상을 예쁘게 그릴 수 있는 캔버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니 어제 또 달렸나?
1: 와 진짜 죽겠다.
0: 으이구 그래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1: 어디? 진사골 감자탕?
0: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 입하면
1: 속이 확 풀리네.
0: 울산이 만든 해장국
2: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3: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하천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 침수에 미리 대비합니다.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해 농경지 침수에 대비합니다. 논밭에는 지주목을 세우고 비닐끈으로 줄을 쳐 농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집 주변이나 농경지의 용폐수로를 미리 점검해 깊게 파둡니다. 농기계나 가축 등은 미리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4: 오존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5: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5시 뉴스입니다. 야구대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하는 구호를 외쳐 논란을 빚은 배재고가 역사와 인권, 차별 혐오 표현 방지 교육을 받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 전교생에 대해 모레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전문 인력을 파견해 이 같은 교육들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일고 동문들이 배재고 학생들의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일고 총동창회는 성명서를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학생들의 가슴에 주홍 글씨를 새기는 일은 우리가 바라는 길이 결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뼈아픈 실수가 배재고 학생들에게 훌륭한 인생 나침반으로 승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위계 공무 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유세 도중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에 맞아 쓰러졌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음료를 던진 남성은 정 전 후보의 지인이었고 사건 전 서로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5월 5일 사건 직후 장윤기 차량을 압수수색하면서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인멸한 혐의를 받습니다. 과학수사대 도착 전 차 안에서 케이블 타이를 발견했지만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케이블 타이는 장윤기

0: 최소 무기징역 이상 처벌할 수 있는 강간살인죄의 핵심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특수팀은 광주지역 현직 경찰인 부친 장모 경감과 수사팀과의 유착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장기간 아이를 방임해 2개월간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다 숨지게 했는데 아이 상태를 인식하고도 개인 생활을 영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박상철입니다. 중국의 한 시인이 문장에 밀퇴를 쓸까 두드릴 고를 쓸까 고민하다 길을 잃었다지요. 저야말로 퇴고하다가 볼장 다 봅니다. 그런데 시원한 문장만 고쳐지는 게 아니었어요. 퇴고하다 보니 제가 했던 실수도 거칠고 못난 마음도 많이 다듬어지더라고요. 오늘 내가 말하고 행동한 거 곱씹어보고 고쳐도 보세요. 퇴고만 잘해도 괜찮은 시가 되고 괜찮은 사람까지 될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5: 지금은 라디오.

0: 고!
1: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누나 일어나. 일어나세요.
2: 아, 진짜 일어나세요. 왜 이럴까? 진짜 왜 이럴까?
1: 아, 왜 보이는 데가 켜졌는데.
2: 아, 잠깐 뉴스 나올 때 잠깐.
1: 엎드리면 안 되죠, 누나 지금.
2: 아유, 진짜.
1: 프로페셔널인데.
2: 아, 거추장스러워. 아니 이구지구 갈 수도 없고.
1: 네.
2: 보이는 라디오 눈 활짝 떴습니다. 네.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들어오시면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3, 4분은요. 한 가지로는 네. 설명이 안 되는 다재다능한 매력의 소유자죠. 사진도 잘 찍어 춤도 잘 춰 랩도 잘해 만능 엔터테이너 코요태 백가시와 지금은 백가시네 함께합니다.
2: 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고요. 백가시 얘기하고 싶은 말이나 또 궁금한 점들 주저하지 말고 문자로 보내주세요.
1: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코요태 멤버 신지 씨, 김종민 씨 다 결혼했는데
2: 아~
1: 백가시는 좋은 소식 없나요? 라든지.
2: 자, 이제 우리끼리는 이런 질문 진짜 지양합시다.
1: 제가 지금 대본이라 읽었는데 읽으면서 아 이거 아닌데 싶어서.
2: 실례다 실례 이거 진짜. 네, 나 미혼인데 이런 질문 받으면 난 일어날 것 같아.
1: 죄송합니다.
2: 네, 근데 물어본다며. 가장 싸구려 틱한 방법.
1: 저는 궁금한 게 백가시가 옷을 엄청 잘 입거든요.
2: 아, 스타일.
1: 옷 어디서 사요? 이런 거.
2: 맞아, 스타일 진짜 네. 좋아. 자, 백가시에게 궁금한 점 혹은 나 어디서 백가 봤어요? 라는 제보설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소개되신 분께는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지금은 라디오 시대 문자 샵 8001번 늘 갔죠.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데 나 지금 큰일 날 뻔했네.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1: 3, 4부 도움이시는 분들이에요. 주식회사 두드림 SNC.
2: 주식회사 본컴퍼니.
1: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현장협의회
2: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1: 환인제약
2: 국민연료 선연료
1: 데이펙
2: 웰템
1: 한국주택금융공사
2: 음식물 처리기 효래
1: 그리고 빅토스
2: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4: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부너크림,
4: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3: 산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4: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3: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토요일에 펼쳐지는 아주 특별한 만남.
1: 지금은 백가시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다재다능한 재주꾼 코요태 백가시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백가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진짜 팝스타 내한한 것 같아.
1: 진짜?
0: 너무 멋있어요.
2: 아, 제, 원래 안 그런데 이번에 앨범 컨셉이
0: 아,
2: 좀 밴드 쪽이라 아.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해봤습니다.
0: 와 밴드 쪽이에요? 와
2: 네.
0: 아, 잠깐만. 3417님.
1: 예, 예.
0: 보라 켰는데 어? 홍진경 누나 아니구나. 슬쩍 지나갔구나. 살짝 비슷한 것 같아.
1: 그쪽은 아니에요.
0: 백가 씨 반갑습니다. 근데 네. 예전에 그 얘기 꽤 들었어요. 진경 씨도.
2: 어, 네, 네 그래서 어. 얼마 전에 그 소라와 진경에 또 나갔었거든요.
0: 맞아, 맞아. 네.
2: 누나한테 제가 사과를 했어요. 누나
0: 왜?
2: 죄송하다고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닮았단 말씀 드리는 게 어. 죄송해서 나 미안해요 그랬어요.
0: 어 진짜 왜 서로 미안해하지 맙시다.
1: 네. 저랑 같은 의견 333 고은님께서 네. 저 코스코 땡에서 뵀어요. 얼마 전에 백가시 봤는데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멋지시더라고요.
2: 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도 굉장히 볼드한 액세서리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보통 네. 패션이 본인을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포스가 있으니까 이게 쫙 혼연일체가 됐다.
1: 오, 너무 들어오시는데 모델은 백가시 190대요 키가?
2: 아니요 187입니다.
1: 와 늘씬하더라고요. 네.
0: 확실히 좀 미적 감각이 있다고 느낀 게 색깔 배합이나 뭐 포인트나 이런 게 그죠. 남다른 것 같아요.
1: 다르세요.
0: 그런 게 좋죠. 요즘 아, 약간 이런 패션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르죠.
2: 아니 근데 그러니까 어릴 때 좋아했다가 네. 좀 이제 40대 되면서 되게 그냥 되게 캄하게 미니멀하게 어. 입는데 요번 어. 앨범 때문에 좀 이렇게
0: 근데 아, 이렇게 입었으면 거예요? 좋겠어.
1: 아, 진짜로?
0: 아니 잘 어울려요.
2: 아, 그렇습니까?
0: 네.
2: 아,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0: 이제 억누르지 말아요.
2: 네. 아, 알겠습니다.
0: 하고 싶은 거 다 해.
2: 아 그렇겠습니다. 네.
0: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는 게
1: 어, 네. 약간 미국에서 네. 내한공연은 약간 팝스타 느낌 있어.
0: 그렇죠. 3인 체제로 다니다가 네. 혼자 좀 가뿐하게 또 짧게라도 이렇게 활동할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2: 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0: 좀 쓸쓸하긴 하죠 근데.
2: 안 쓸쓸한데요?
0: 아 그래요?
2: 네. 네.
0: 그래
2: 네.
0: 자유로움을 느끼는
2: 아니 근데
0: 거야.
2: 멤버들을 너무 자주 봐서 저희가 아. 공연이 많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별로 그런 게 없어요.
1: 그런 시간이 없거든요.
2: 네. 계속 이번 엊그저께도 보고 이번 주에 또 보고 그러니까
0: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라디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양현양아처럼 양현 보면 양아 궁금하고 맞아. 양아 보면 양현 궁금해하고 어, 그게 맞아. 두 분한테는 스트레스일 거야 했는데 코요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지금도 어, 가면은 신지 씨나 또 종민 씨 안부를 백가한테 묻기도 하고 또 반대로 종민 씨한테 백가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그렇죠. 너, 세 분이 경계가 없지 않아요? 그런
2: 네. 점에서? 별로 이제 그런 게 없어요.
0: 어, 네. 한 몸이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2: 마, 솔직히 말하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 못했어요.
0: 아 진짜? 네. 진짜.
1: 아, 이런 그러니까, 얘기 너무 재밌어. 아, 네.
0: 왜? 네. 당사자의 안부를 물어야 되는데
2: 아 네. 그다 그쵸 그쵸 그쵸
0: 네.
1: 멤버들 문제 네.
2: 먼저 뭐 인사하고 어 신진은 잘 지내 종민이 형 잘 지내 뭐 아, 이런 거 물어보고
0: 진짜 많이 물어보잖아요.
2: 네, 네 저희는 다 그런 거 같아요.
1: 그리고 백가 씨 그 신지 씨가 네. 최근에 결혼해서
2: 네.
1: 그 이후에 백가 씨한테 아니 언제 결혼해 이런 질문 많이 받았다고요.
2: 진짜 많이 받았어요.
0: 스트레스 받죠.
2: 어
0: 괜찮아.
2: 어, 뭐 받을 때도 있고
0: 괜찮으면 네. 우리도 질문하게.
2: 어, 나, 아, 뭐,
1: 안돼?
2: 아니 아십시오.
0: 아니, 아니 결혼은 안 할게. 결혼은 안 물어볼게. 네.
1: 만나는 분은 있나요?
0: 연애.
2: 어, 모르겠습니다.
1: 아, 됐어, 알겠습니다.
0: 지웠다.
2: 아,
1: 그래.
0: 연예인은 이래야지.
2: 예. 종민이 형이 항상 그랬어요. 야, 우리가 그럴 때 그냥 무조건 모른다고 해.
1: 모른다고.
2: 어, 그건 있어도 모르는 거 없어도 모르는 거 아니야?
0: 진짜 맞아.
1: 약간 네. 멋있게. 정선희 씨 만나는 분 있나요?
0: 없어요.
1: 너무 솔직하시네요.
2: 네. 네.
0: 아니 근데. 백가를 제가 예전에 봤을 때 대화법이랑 또 오랜만에 봤을 때 대화법이 종민 씨를 많이 닮아가네요.
2: 아 그게 사실 네. 제가 지금까지 숨기고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예. 제가 막 사진도 찍고 네. 막 그러다 보니까 네. 좀 아티스트인 척을 하려고 어. 일부러 원래 이런 사람인데
0: 진짜?
2: 말도 안 하고
1: 아, 진짜.
2: 톤도 완전 다운시키고
0: 어, 맞아요,
2: 되게
0: 맞아요.
2: 아웃사이더처럼 행동했었는데
0: 맞아요.
2: 어느 날 보니까 그 제 모습이 진짜 비읍시옥 같은 거예요.
1: 아, 바보 같아요. 네,
2: 그렇죠. 네, 그래갖고 아, 저건 아니다. 어. 이제 40대가 넘어가면서 저의 아. 본 모습을 지금 아. 하니까 오히려 네, 오히려 더 많이 찾아주시고
1: 그래서 요즘 네, 백가 씨 영상을
0: 맞아.
1: 우울할 때 찾아본다는 분이 되게 많아요. 진짜.
2: 아 그렇습니까?
1: 네, 토크가 네. 너무 재밌으니까.
2: 아 감사합니다.
1: 그래도 어쩐지 7148님.
0: 네.
1: 백가님 저는 사회복지사인데요. 일이 힘들고 지칠 때 요즘 백가 영상 찾아보면 웃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분이에요.
2: 아, 감사합니다. 오. 네.
0: 그래 얼마나 눌러쓰겠어.
2: 네.
0: 그
2: 아,
0: 사진 그 포토그래퍼 그 이미지 때문에 많이 눌렀다 그러면.
2: 그러니까요. 그렇죠.
0: 지금 백가가 자기한테 맞는 옷을 찾은 것 같아서. 맞아요.
2: 네, 맞습니다. 네.
0: 이번에 네. 솔로 신곡을 발표하셨잖아요.
2: 네.
0: 와우. 이게 약간 뭔가 좀 레트로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비치 네. 베이비예요?
2: 비치 네, 베이비? 비치 베이비. 해변 아기.
0: 비치보이가 아니라 비치베이비.
2: 네, 그 원래 그 뭐냐 연인을 예. 미국에서 뭐 베이비나 우리 애기 뭐 맞아요, 아니면 맞아요. 뭐 스위티 스윗이라고도 하고 네,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그 제가 사실 20대 때 꿈이 그러니까 바램 중에 하나가 해변에서 사람들 없을 때 사랑을 나누는 거가 꿈이었어요. 어. 네, 근데
0: 해변에서 네, 사랑을 나누는
2: 한번 나눠보고 싶었는데 귀엽다, 그 꿈을 못 이뤘었는데
0: 아, 이런, 이런.
2: 그래서 그 꿈을 녹여갖고 이 가사에 거기다가 이제 어. 녹였습니다.
0: Oh, bitch, baby.
2: 네, 심의에 약간. 딱 안 걸리지 않게끔.
0: 네네.
2: 지난번 어. 앨범이 제가 작년에 냈을 때 심의 불리가 판정받아서 하나도 활동 못했거든요.
0: 진짜?
1: 네. 진짜? 아이고.
2: 그래갖고 이번에는 예. 그 딱 그 문제 없게끔 아. 네, 잘 풀어가지고.
1: 어, 심지어 이번에 피처링 김창원 씨?
2: 네. 김창원 선배님이 오. 또 도와주셔서.
1: 어떤 인연으로요?
0: 해변에서 사랑 나누는 얘기에 김창원 씨가 피처링을 어떤 거 할까요?
2: 어, 저 너무 신기했던
0: 넌
2: 게.
0: 넌 이름이 뭐니?
2: 근데
0: 거?
2: 뭐 그런 거예요.
0: 아.
2: 이게
0: 아이유랑 아, 협업했던.
2: 네 맞아요. 근데 저랑은 사실 연이 없습니다.
0: 네.
2: 어, 아무 연이 없어요.
0: 그럼 누구랑?
2: 아무랑도 연이 없는데.
1: 전화를 드린 거예요?
2: 아니 제가 전화번호를 통해갖고
1: 예, 예.
2: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네? 안녕하세요 형님 저 백간데요. 안녕하세요 했더니 아 예 그래갖고 혹시 제가 이번에 곡이 나오는데 혹시 형님께서 그런 나레이션이나 아, 그런 네. 피처링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했더니 네. 아 그럼 음악을 들어보고 아, 결정을 네. 하시겠다고.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가사를 다 써놓은 상태였고 형님께서 이제 그거를 듣고 이제 저한테 이제 수락을 해주시면 이제 가사를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아예 답장으로 가사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1: 진짜.
2: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했던 가사는 이만큼인데 네. 되게 짧게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뭐지 했는데 엄청 깊은 뜻이 담겨 있는. 네, 또 그분이 워낙 또 약간
0: 그렇죠. 시적이시죠.
2: 진짜 예, 아티스트잖아요.
0: 네.
2: 그래서 너무 잘 도와주셔서.
1: 오.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연주 라인업에 그 기타의 배경 필름이 계신데.
2: 오? 네.
0: 아버님이시잖아요.
2: 네, 저희 아버님. 아버지가 원래 기타리스트시고요.
1: 멋있다.
2: 저희 원래 코요테 앨범에도 와. 계속 기타 세션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셨었고.
0: 근사하다.
2: 네, 제 앨범에도 계속 참여해 주셨었는데 이번에도 또 참여를 해주셔서.
1: 멋있다.
2: 네, 사실 저희 아버지가. 그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네. 그 젊음의 행진이라고
0: 네, 맞아요.
2: 예, 그래서 지금처럼 MR이 아니라 그 방송국에서 밴드로 다 네, 라이브를 네, 네, 네. 했었잖아요.
0: 네, 네.
2: 저희 아버지가 그 젊음의 행진에서 밴드 기타 치셨어요.
0: 와,
2: 그래서
0: 진짜?
2: 어릴 때 맨날 한 저녁 때쯤 되면 어머니가
1: 예.
2: 성현이 광현이 일로 와 이제 아빠 테레비 나온다 그러면 이제 테레비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젊은 맹진은 아버지가 이제 기타 치시고 예, 그래서
0: 진정한 아티스트
2: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아버지 때문에 사실 그런 음악을 좀 많이 듣고 자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0: 아, 음악적 영감은 그럼 아버지한테 많이 받으셨죠?
2: 아, 그럼요 다 아버지한테 받았어요.
0: 그 당시에 또 아버지가 연주했던 노래 즐겨 들으시던 노래가 고스란히 그냥 백가시 안에 들어왔겠다.
2: 아 맞습니다.
0: 아,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시대적 배경이 70년대예요?
1: 그런가 봐요.
2: 어 그건 아닙니다.
1: 아니래요.
2: 예, 그건 아니고 네. 그냥
0: 어,
2: 그,
0: 칼을 확실히 딱.
2: 아니 제가 요즘 최근에 그 김정미 선배님의 네. 노래에 약간 꽂혔어요.
0: 아,
2: 그 바람이라는 곡이랑 그다음에 네. 뭐 봄 이런 곡들이 있거든요. 너무 오. 좋은 곡들이 있는데
1: 그래요?
2: 그 노래를 듣다 보니까 그게 이제 70년대 사이키델릭이라는 장르였고
0: 아.
2: 그 신중현 형님께서
0: 네네네.
2: 선배님께서
0: 네네.
2: 네 했던 음악 장르였더라고요.
0: 아.
2: 그래서 그런 음악들을 듣다가 아 나도 이런 장르 음악을 해보고 싶다.
1: 우와.
2: 그래서 이제 그것을 듣다가 이제 곡을 만들게 됐어요.
0: 아, 그랬구나.
2: 네.
0: 야 백가시 안에 어마어마한 서사가 있네. 네.
2: 아.
0: 아니 진짜 지금 되게 자유로워 보여.
2: 그렇습니까?
0: 네. 예전에 백가에 네. 비해서는 어떤 틀에 갇힌 느낌이 없어요.
2: 아,
0: 근데 종민이가 자꾸 보여요.
2: 아,
1: 약간 말투가 비슷해. 친구끼리 비슷해진 것 같긴 한데.
2: 아, 예. 아니 다른데 좀 이렇게 사람들이 저랑 종민이 형이 다른데요.
1: 네.
2: 제가 말하는 걸 잘 못 보셨었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0: 아,
2: 예.
0: 약간 아티스트 병 걸렸을 때?
2: 아 그때는 장난. 그때는 일단 누가 물어보기 전에는 대답을 말을 안 했어요.
0: 나 그때 제 인터뷰 했잖아.
2: 그리고
1: 컨셉이었구나.
2: 예, 네, 아, 완전 저는 두 가지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때 막 예를 들면
1: 네.
2: 지금 저한테 백가시 한번 인사 한번
1: 네 백가시 안녕하세요.
2: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가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요?
1: 네.
2: 그때로 한번 돌아왔습니다.
1: 백가시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맞아 저랬어. 털었다고. 아. 그럼 신지가 수습하고.
2: 네, 신지. 그러니까 톤 좀 올려. 막 이런. 네, 그랬단 말이에요. 예. 네, 그래도 아, 이제 말 안 하고 막 그랬었었는데.
0: 그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2: 네.
0: 아,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2: 네, 알겠습니다.
0: 아. 아니 그때 그래가지고 막 유학 준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막 파리, 아, 네. 파리 비자 받아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2: 아, 맞아요. 그때 그래서 저 코요테 멤버들한테 네. 이제 제가 이제 거의 아티스트 병 중증 끝까지 가서. 네. 안 되겠다 미안한데 나는 코요테 못할 것 같다.
1: 진짜
2: 말을 했어요. 맞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프랑스 가서 사진을 하려고 예. 아티스트 비자도 받아놓고 이제 그때 이제 브로드 레슨을 그 과외를 받으면서 우와. 아예 떠날 채비를 준비 다 끝내놨었거든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멤버들한테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멤버들이 전 뜻을 이해해주고 그래 뺄까 이렇게 보내줄 줄 알았는데 멤버들이 안 된다고 오. 함께 해야 된다고. 와. 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사실 그때도 제가 거절을 했어요. 막, 미안하다. 근데 가야겠다. 어. 근데 또 이제 뭐 신지도 연락이 오고 종민 형도 만나서 얘기를 하자는데 멤버들이 그러면 수익 구조를 4-3-3으로 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1: 우와.
2: 제가 그때 3이 아니었거든요.
1: 아 진짜요? 네,
2: 왜 저만 좀 늦게 들어갔으니까.
0: 맞아, 늦게 들어갔죠.
2: 근데 그렇구나. 멤버들이 다 양보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4-3-3? 우리 안 갔습니다.
1: 자본주의
0: 433?
2: 아, 난 가요. 어떻게 합니까?
0: 진정한 금융치료지.
2: 그래서 예. 지금까지 열심히 코요테 하고 있고 그렇구나. 그때 그 멤버들이 잡아준 게 예.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파리를 제가 여행으로 가는 사람이 됐죠.
1: 오히려 더 잘 됐네요. 그죠?
2: 진짜 저는 우리 멤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0: 그 아. 왼쪽 팔목 안쪽에 433 새겨.
1: 아, 세일만하지.
0: 이런 서사면 타투로 만들 법해. 433.
2: 아, 좋습니다. 좋네요.
0: 로마 숫자로.
2: 네.
1: 아, 이렇게 되니까 백가 씨 노래가 너무 궁금한데.
0: 맞아.
2: 아 그래요.
0: 집에서 네. 들어봐야죠. 네. 우리가 자 백가의 노래 여기 지금 이 비치 보이즈 아, 비치 베이비의 타이틀곡이 비치 베이비예요?
2: 네, 저 이거 한 곡 들어주세요.
0: 아, 한 곡.
2: 네.
0: 아, 굉장히 여러 곡이 들어가 있는.
2: 아 이게 느낌? 이제 김창완 네. 선배님의 피처링 또. 그 사운드 트랙 버전이 있고
0: 아, 네,
2: 이게 제 오리지널 버전이 있고 인스트루멘탈 그래요? 버전이 있는데 네. 일단은 제 원래 곡을 보고 이따가 중간에 시간 되면 그 한 십몇 초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은 따로 한번 부탁드려서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너무 재밌는 발상이에요.
1: 심지어 여기 지금 작사 작곡 편곡 다 백가 씨가 함께 하신 거죠?
2: 제가 다 했는데.
1: 와, 네.
0: 아니 다자라는 것도 문제인 게 사진도 기가 막히게 찍거든요.
1: 아, 사진은 뭐 작가님인데 이미 네.
0: 그러니까 네. 이 노래도 그렇고. 네. 이 아티스트 병이 아니라 사실 아티스트 그 자체긴 해요. 네,
1: 그래요.
2: 이게 지금 보이는 라디오죠?
0: 네, 보이는 라디오.
2: 제가 오늘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제가 특별히 저 립싱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우와! 진짜? 네,
0: 아니 우리 백가가 달라졌어.
2: 립싱크는 사실 뭐 잘하는 게
0: 어디가?
2: 아닌데.
1: 마이크 들어가시는 거지?
0: 마이크 들어가는 우와, 거야?
1: 진짜 해주시나요? 네.
0: 우리 백가가 달라졌어. 나 지금 적응이 안 돼. 쟤 네. 누구야?
2: 여기서 잘 나오나요? 네,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네.
0: 빨리 백가 뱉어. 너 누구야?
1: 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보시다시피.
0: 우와, 멋있다!
1: 우와, 진짜 아티스트야.
2: 자, 립싱크.
0: 완전 팝스타 같아.
2: 립싱크. 네.
0: 자, 여러분 보는 라디오로 백가가
1: 좋습니다.
0: 최초 보는 라디오 시도인 것 같아요.
1: 네.
0: 자신의 곡에 립싱크로 얹어줍니다.
1: 당당하게.
0: 팬서비스 차원에서 예. 백가의 신곡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영상은 립싱크입니다. 네. 비치 베이비. 우후!

0: 아니 라디오 최초 립싱크 무대 반응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아,
1: 이야. 네. 네. 이게 되네.
0: 어, 신기하네요. 아,
1: 왜냐하면 네. 이 퍼포먼스, 그러니까 몸짓 하나 하나가 다 빽가를 드러낸 빽가의 결이 그대로 드러나는 무대라.
0: 맞아요. 네.
1: 뭐 립싱크다, 아 웃긴다 이게 아니라 네. 이거 하나로도 작품이 되는 것 같아요.
2: 아, 감사합니다.
1: 와, 난리 났어요. 반응 뜨거워요.
0: 와, 나이스 빽가. 어, 근데 듣다 보니 라이브 같아요.
2: 아, 네.
1: 얼추 라이브 같다는 생각을 살짝 했어요. 반만 열어놓은 건가? 네. 막 싶었어. 이동욱님,
2: 네.
1: 야 근데 누가 하나 시킨 사람이 없었는데 혼자 립싱크 하시는 건 너무 웃기고 제 스타일이네요.
2: 아, 감사합니다. 네.
1: 여러분 저 먼데 가가지고 마이크를 집어오셨어요.
2: 네.
0: 직접.
2: 네.
0: 어, 이 부분은 지금 김창완 선생님, 아, 김창완님 부분인데요.
1: 아, 약간의 몇 초, 십몇 초 구간.
0: 이쯤에서 나오나요, 백가님?
2: 네, 모르겠는데.
1: 아 지금 이어폰을 안 끼셨구나.
0: 아, 4부로 넘어가죠.
1: 아, 넘어가다. 아, 깜짝이야. 네. 저희는 다른 버전을 들려줄 줄 알았어요 저, 지금.
2: 네.
1: 아, 그럼 좀 이따 와가지고 네. 얘기하죠.
3: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4: 네 어제 또 달렸나?
5: 와 진짜 죽겠다.
4: 으이구 그래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5: 어디? 진사골 감자탕?
4: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5: 속이 확 풀리네.
4: 울산이 만든 해장국.
6: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7: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8: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네, 백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백가 시대 0909님이 근데 립싱크도 립싱크인데 노래 자체가 너무 좋아요.
1: 맞아요.
0: 저희 지금 진짜.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2: 아, 진짜 여러분 많이 좀 좀 들어주세요.
0: 네. 지금 보세요. 왜냐면 백가시 노래 듣고 오늘부터 팬 됐다고 6288님이.
2: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아 그동안의 백가도 충분히 매력적이었는데 이 노래로 태어난 백가가 좀 남달라요.
2: 아 그렇습니까? 네.
0: 그리고 진짜 그 굉장히 관능적인
1: 노래인데
0: 싼티 안 나게 잘 불렀어.
1: 노래가 섹시하네.
2: 네 이게 네. 여러분들.
0: 관능미지 퇴폐미지 근데 약간 뭐 천한 느낌이 없어. 네. 1도 없어.
2: 아 그래요? 네. 네. 이게 밤에 여러분 가사 들으시면 진짜 장난
0: 아니 그 가사 중에 제일 맴도는 거 어우 네, 이게 그, 립싱크가 제일 잘 맞았어요.
2: 그렇죠. 네.
1: 정말 여우구 스캇 네. 네, 좋았습니다.
2: 네.
0: 아우, 이건 뭐야 저고리처럼 이렇게 저고리 쩜매는 느낌의 이
1: 나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예. 네. 김창완 씨 목소리가 네. 이렇게 들어간 부분 네. 저희가 준비돼 있나요? 한번 네, 들어봐도 될까요?
1: 우리 PD님이 준비해 주셨대요.
0: 네. 네.
3: 슬리퍼 가져왔니?
1: 슬리퍼.
3: 아니요. 나도 안 가져왔는데.
4: 형, 백사장 엄청 뜨거운데?
3: 그래서?
4: 네, 그냥 가시죠, 가시죠.
1: 우와.
0: 김창완 씨는 이런 툭툭 던지는 연기 호흡이
1: 진짜.
2: 그냥 목소리만으로 아예 맞아요. 분위기를 바꿔주시는 건데 사실 이제 이게 네. 보시면 슬리퍼 가져왔니?
1: 네.
2: 나도 안 가져왔는데 그냥 가자.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처음에 왔을 때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1: 네.
2: 무슨 의미로 이제 갔나 제가 여쭤봤더니 이제 어쨌든 저희가 지금 뜨거운 백사장 왔는데 슬리퍼가 없어서 다시 돌아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돌아가? 그냥 가는 거지. 너가 여기서 사랑하고 싶어? 그냥 해. 어떻게 여기서 다시 안 할 거야. 약간 이런 의미.
1: 아,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군요.
0: 지져.
2: 그, 예.
0: 그래서
1: 뜨겁게 뜨겁게.
0: 뜨겁게 지져.
1: 철사장 하듯이.
2: 네, 그치. 여기가 뜨거워도 그냥 가는
0: 몸이
2: 거야.
0: 몸이 투톤이 될지언정.
2: 그렇죠. 그래서 네,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해서.
1: 근데 두 분 대화하는 게 약간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죠?
0: 은유의 화신. 네, 네. 맞아요.
1: 영화.
0: 그래서 사실 김창완님은 너무 연기도 잘하시고
1: 아,
0: 그냥 한숨 소리도 그분은 막 서사가 되고 막 음악이 되는 분이잖아요.
2: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앨범 발표하는 날 너무 감사드린다고 그 약주 좋아하신다고 소문이 나셔서
0: 맞아요, 맞아요.
2: 약주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 했더니 답장이 오셔서 축하주는 내가 사야지 딱 오신 거예요.
1: 내가
2: 연락 주신다고 하는데
0: 네. 아, 너무 좋은 시간 될 것 같아요.
2: 아, 네, 정말 네. 정말 영광입니다.
1: 네.
0: 아 근데 백가 진짜 행복해 보이는 게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지금 맘껏 하는 그 즐거움으로 가득 찼어요.
2: 그렇죠? 아, 네, 너무 행복해요.
0: 그리고 모처럼 우리 문천식 씨도 되게 좋았던 게
1: 네.
0: 우리가 요즘 듣는 이제 막 좋은 음악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이 1970년대의 낭만을 느끼는 질감이 있어요.
2: 네.
0: 음악적 질감 있잖아요.
2: 맞죠.
0: 그걸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2: 그래서 녹음할 때도 마이크도 다 60년대 마이크로 정말 아, 녹음을 했고요. 네, 녹음도 그 마스터링이나 다 전부 다 릴 그 테이프 작업으로 네네. 다 해서 다 완전 100% 아날로그로.
1: 어쩐지 진짜 그랬구나. 질감은 옛날 그 스타일 그대로 가져오셔서. 그
0: 네. 오래된 영화 한 편 보는 듯한 느낌?
2: 네. 네.
0: 그렇죠. 그리고 뭐 레코드로 LP로 듣는 느낌도.
2: 아, 네. 네.
1: 근데 백가 씨 진짜 재주가 많으신 그렇죠. 게 네. 포토그래퍼, 사진 작가 외에도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기억나는 창업만 8번이다 이러셨거든요.
0: 창업?
2: 네, 사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1: 기억나는 거 말씀해 주세요.
2: 지금 기억나는 거요?
1: 네.
2: 뭐 캠핑 식당, 그 옷가게, 그 선인장.
0: 옷가게 했었죠.
1: 선인장?
2: 예, 선인장, 뭐 카페, 뭐
1: 우와.
2: 선인장이 좀 재밌으시지 않으십니까?
1: 그래요?
0: 선인장이 뭐 어떤?
2: 아, 제가 네. 그 예전에 많이 아팠었잖아요.
1: 맞아요. 네, 네, 네.
2: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네. 그 선인장 누가 이제 그게 이제 선인장을 지금 막 병원에 놓고 가셨었는데.
0: 네.
2: 꽃들도 많았는데 꽃들은 다 죽고 선인장 누가 준지 모르는 선인장만 탁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제가 선인장을 한번 키워볼까 하다가 네 그때 또 그때 만났던 친구가 되게 감이 좋았거든요.
1: 예, 예.
2: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영감을 또 줘가지고 야 그럼 이거를 한번 사업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왜? 꽃집은 굉장히 많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저는 식물에 관심이 없어서
0: 네.
2: 선인장 가게도 그냥 꽃집처럼 막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관심이 아예 없으니까. 근데 갔는데 선인장 가게가 없는 거예요.
0: 딱히 없어요.
2: 그래서 선인장만 파는 가게가 왜 없지? 그럼 선인장만 파는 가게를 해볼까? 그래서 선인장 가게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냥 진짜 연남동에 지하에다 조그맣게 했어요. 광고도 아무것도 안 하고.
1: 예, 예.
2: 근데 그 한 달 정도 있다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더니 정말 말도 안 되게 오는 거예요.
1: 진짜?
2: 그러면서 진짜 커지고 그러다가 이제 막 다른 데서도 매장을 차려달라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백화점 명품관에서
0: 진짜?
2: 네, 전체를 다 저희랑 콜라보하고 싶다고 해서 막 그런 막 질센땡 뭐 루이비땡 이런 데 매장마다 다 저희가 세팅을 하고
1: 진짜?
2: 마지막에는 이제 무한도전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0: 네.
2: 무대 세트를 다 선인장으로 해달라. 근데 네. 중요한 건 그거 다 제가 하는지 모르고
0: 세상에
2: 모르고 그렇게 해서 다 연락이 왔었더라고요.
0: 네, 미적 감각이 워낙 탁월하고
1: 그런가 봐요.
2: 네, 그러다 이제 카피가 많아지면서 아. 또 이제 인기가 많아지니까 네네. 카피가 많아지면서
1: 그렇구나. 네. 그러면 백화 씨 그 뭐 선인장 뭐
0: 수익을 받겠네요.
1: 옷가게 고깃집 네. 다양한 게 많이 네. 하셨는데 네. 가수 빼고
2: 네.
1: 그중에 수입이 좀 괜찮았던 게 어떤
2: 거? 그거는 가수 빼고는 사진이 아무래도
1: 그랬구나.
0: 네. 그때 가수들 그 음반 작업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앨범
2: 앨범 네. 자켓도 네. 많이 찍고 광고도 많이 하고
0: 그렇죠.
2: 네, 뭐 화보도 찍고 그랬었어가지고
0: 프랑스어를 배우고 비자를 그렇죠. 신청했지.
1: 심지어 오동통 그 라면 사진도 찍었잖아요.
0: 옛날에 네. 그거 화제가 됐었는데 네. 그 오동통 라면에 그 음식 요리된 그 예시 네. 그 사진이 백가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 그렇게 들어간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2: 그건 아니고요.
1: 아니래요.
2: 아니에요. 네, 그 동물 너구리 있잖아요. 동물 너구리랑
0: 네.
2: 똑같은 이름의 라면 있잖아요.
0: 네네.
2: 네, 그 라면의 앞에 표지 그 있잖아요.
0: 네네.
2: 제가 그때 이제 다른 그 광고 지면 촬영을 하러 갔는데
0: 오동통이 동물 개 아니에요?
1: 그거 제가 말했죠.
2: 그 저는 동물 너구리를 말씀드린 거고요.
0: 아.
2: 라면 이름을 말할 수는 없으니까 동물 너구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0: 아, 그래요?
2: 네.
0: 뭐. 예. 우리가 미묘하게 조금 다르네요.
2: 네네네.
0: 뭔지 알았어요.
2: 네네네.
0: 이제.
2: 그래서 그거 촬영하는데 그 클라이언트 분께서 이 앞에 라면 표지 네. 사진을 15년이나 20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데 혹시 그 수사님이 서비스로 좀 찍어줄 수 있느냐. 저는 궁금했던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찍는지.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라면을 잘 끓여도 그 조리에처럼 안 나오잖아요.
1: 안 나오죠, 안 나오죠.
2: 그게 궁금해서 사실 저도 한번 해보겠다고 한 거였는데 그건 이제 푸드 아티스트 분들이
0: 맞아요.
2: 다 이렇게 만들어갖고 오시는 거예요.
0: 푸드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2: 네, 그래서
0: 이게 언제예요?
2: 이게 제 기억에는 2010 몇 년 몇 년 뭐
0: 아주 어렸을 때가 아니구나.
2: 네, 뭐 그때로 기억을 하거든요.
0: 그랬구나.
2: 네.
0: 야, 그 손만 대면 마이더스의 손이네. 디자인이나 이런 색감 있는 아티스트들의 일을 그러니까
1: 네.
0: 정말 타고난 크리에이터인 것 같아요.
1: 진짜 네. 창의적인 일을 많이 하시는데.
0: 아 근데 너무 웃긴 게 백가가
2: 네.
0: 문천식 씨랑 겹치는 부분이 있더만요.
1: 뭐요?
0: 청소 좋아해요?
2: 저 청소 정리벽이 너무 심해서 청소하는 거랑
0: 피곤해 또 만났다 둘이
2: 네 저 진짜 저는 그래서 제 그걸로 제 삶의 스트레스를 풀어요.
0: 그러니까 윤소영님이 너튜브에서 청소하시는 거 보고 사람이 좀 달라 보였어요. 생각보다 너무 깔끔하시던데요 하셨어요.
2: 아 네
0: 제 자유분방하고 지금은 약간 또 히피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2: 네.
0: 근데 정리벽이 그렇게
2: 너무 심해서 저는 그 사실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진짜 심할 때는 설거지를 해놓잖아요.
0: 네.
2: 근데 그 설거지 해놓은 걸 못 봐요. 그 위에 건조되어 있는 걸.
0: 네.
2: 그래서 키친타월로 닦아갖고 그 안에 넣어놔야 돼.
0: 뒤숭숭하구나.
2: 네, 그런 거 못 보고 뭐 그 각 정리 안 된 거 흔들리는 거. 제가 종민이 형하고 같이 살 때
1: 예.
2: 종민이 형은 정리 잘 안 해요.
0: 그래
2: 근데
0: 보여요?
2: 저는 네, 뭐 행복한 예. 거예요. 이걸 치울 수 있으니까. 피어를 느끼니까. 근데 제가 종민이 형한테 진짜 처음으로 혼났던 때가
0: 네.
2: 그날 저희 둘이 늦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빨리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래서 막 진짜 불이 나게 막 옷만 입고 나 뛰어나가는데 종민이가 빨리야 빨리야 그러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침대에 그 이불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0: 아, 뭔지 알아.
2: 근데 지금 뛰어나가야 되는데 죄송해요 하면서 뛰어가가지고 이걸 하고 왔다가 정말 혼났어요 그때.
0: 약간의 강박이 있구나.
2: 너 미쳤어 지금 저것 때문에. 근데
0: 그렇죠,
2: 만약에 그거 안 하고 나갔으면
0: 그렇죠,
2: 저
0: 맞아요.
2: 그날 일을 못했을 거야.
0: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2: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좋아하고 저는 이제 쉬는 날 보통 사람들 뭐 하냐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이수 있죠 다이수.
0: 네, 다이소.
2: 네 거기 가서 막 하루 막 3시간 4시간씩 천천히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0: 청소용품 보는 거.
2: 네 청소용품 보고.
0: 수납 이런 거.
2: 네네 그런 거 좋아하고요. 그래서 뭐 이키아나 뭐 제주 이런 데 있잖아요.
1: 와, 네. 완전 내 스타일이야.
2: 네. 그래서
0: 아니 보니까 구독자 집을 12시간 청소를 해주는데 그 자신의 장비를 다 가져가서
2: 네.
0: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를 오롯이 보여줬다고.
2: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집에 청소 도구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청소를 너무 좋아하니까 저희 너튜브 우리 제작진이 그러면 청소해주는 거 한번 해볼래요? 해서 갔는데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막
0: 어질러져 있었어요.
2: 네, 막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정말 그런 집들 있잖아요.
0: 마음이 힘든 분이었나?
2: 네,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놓기 시작하면 막 몇 년씩 그냥 놓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집을 갔는데, 사실 너무 힘들었는데,
0: 그러니까.
2: 저도 즐겁기도 했고, 근데 이분이 이제 힘들었던 거를 조금 이렇게 치유하시는 느낌을 받아서 저도 이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지금 계속 그걸 하고 있어요.
0: 하고 있어요. 네. 챌린지처럼.
2: 네.
0: 근데 남의 집을 이렇게 청소하는 게 쉽지 않은 게 뭐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넣어야 될지 이게 처음부터 다 하나하나 또 해나가야 되잖아요.
2: 그렇죠. 그래서 일단 다 꺼내서 제가 봤을 때 버려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도저히 쓸 수 없는 것들이나 뭐 냉장고 열었을 때도 유통기한 지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버리게 다 정리해놓고 애매한 것들은 중간에 두고 놔둬야 될 것들은 정리를 하고.
0: 아 이게 개인적인 규모의 루틴이 아니네. 이게 사업적인 규모의 루틴이네. 정리 정돈 자격증 있으시다고 문갑순 씨가 제보해 주셨어요.
2: 네, 정리 수납 전문가 1급하고요. 인테리어 스타일리스트 1급하고요. 그리고 그 가사 도우미 하시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랑 하나 더 있는데
0: 4개. 나 진짜 궁금한 거 질문해도 돼요?
1: 네. 너무 멋있다.
0: 그런 시험은 실기를 어떻게 봐요?
2: 아 이거는 실기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영상으로 받아서 29일 동안 그 수업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시험을 봐서
0: 해야겠다.
1: 너.
2: 네.
0: 이 정말
1: 지금 깔끔해 있거든요.
2: 그래요?
1: 아 너무 갑자기 백가시가 더 멋있어 보여요.
2: 그 하고면 좋으실 것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뭐 정리전동 자격증도 가사 도움 자격증도 있고 인테리어 스타일리스트
2: 네.
0: 자격증까지
2: 하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거 하나 더 있어요.
0: 아 이거는 뭐 이제 백가시 혼자만의 이 취미가 아니라 이거는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 사회적 재능이에요. 이거는.
2: 사실 얼마 전에 그래서 그 청소 업체에 그 달인에 나오셨던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보니 그분이 지금 엄청 큰 청소 업체를 하고 있는데 저를 같이 저랑 같이 새로운 라인을 만들고 싶다. 럭셔리 라인을 정말 그런데 제가 지금은 시간이 안 돼서
0: 진짜?
2: 네, 거절을 하고
0: 세상에.
2: 다음에 왜냐면 뭐 김병만 형님도 뭐 이사 이런 거 있고 막
0: 네 맞아요
2: 뭐 대리운전 있고
0: 그런
2: 것처럼
0: 백과는 좀 다르잖아요.
2: 네 저는 이제 청소.
0: 네. 근데 브라이언하고 이렇게 봤을 때 차이가 있다면 어떤 거예요?
2: 아 브라는 약간 유럽 스타일이에요. 걔는.
0: 아하.
2: 네, 그 저는 약간 미국. 아 걔는 미국 스타일, 저 유럽 스타일.
0: 아.
2: 집 정리하는 방식이나
0: 미국 유럽이 달라요.
2: 네. 그래서 어허. 그 가구나 그런 것도. 근데 이제 그런 세대나 이런 건 교류가 되는데 네. 저랑 또 브라랑 친해요. 둘이 친구여서.
1: 아, 동갑내기 친구.
2: 네.
1: 뭐라고 불러요?
2: 브라야.
0: 브라라고 불러요.
1: 그렇군요.
2: 네. 네. 네. 그리고
0: 잘 부르면 돼.
2: 둘이서 스케줄도 엄청 많이 겹쳐요. 같이 불러서 네. 뭐 같이 뭐
1: 청소도 하시고
2: 네. 청소하는 것도 많이 하고 네.
0: 그래 이게 백브라 콜라보를 한번 해봐요. 백브라.
2: 괜찮습니다. 네. 네.
0: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2: 백브라.
0: 백브라. 백브라 클린.
2: 예.
0: 네. 이렇게 해서 콜라보로 한번
2: 제가 또 이름이 백가가 원래 뜻이 원래 제가 백시여서
1: 그렇죠.
2: 흰 백의 집가예요. 깨끗하고 하얀 집이 제 이름이에요.
0: 그래서
2: 원래.
0: 백가구나.
1: 그래서 백가구나.
0: 성씨 네. 백가 김가 이게 아니라 네. 집가를 쓰는구나.
2: 네네네. 네.
1: 하얀 집.
2: 그래 네. 하얀 집이 제 그거여서.
1: 몰랐어요. 클린하우스구나. 와.
2: 네 맞습니다.
0: 아니 잠깐만 지금 백가 쪽으로 운이 들어오나 봐요.
1: 네.
0: 아니 0902님 제보해 주셨는데 얼마 전 방송에서 봤는데 백가씨 주식도 대박 났다고요. 진짜요? 어쩐지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2: 이거는 네, 지금 오해가 좀 있습니다.
0: 예. 오해래요?
2: 예, 이게 그 제가 작년에 제 매니저가 그 주식을 하길래 제가 예전 전 그런 거 잘 몰라서 야 이거 뭐야 했더니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조금만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백시니까 그 백주를 샀어요.
1: 백주.
2: 네, 그때는 이제 그 10만 원 아래일 때.
1: 네.
2: 근데 지금 그게 이제 막 얼마 전에 30몇만 원까지 갖고 막 이랬잖아요. 그건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그러니까 더 많이 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그게 약간 좀 와전이 돼서 뭐 700-800%가 늘었다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네 그냥 10만
0: 기분 좋을 원. 정도.
2: 근데 그냥 왜냐면 저는 그걸로 뭘 돈을 벌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재미로.
1: 재미로 처음으로.
0: 내가 주식은 제일 재밌었어.
2: 네, 그냥 그렇게 했는데 운이 좋아서 조금 이제.
1: 백가신 성실해서 뭐 지금 가난한 시달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보니까. 뭐 열심히 하시네 뭐든지.
0: 아니 지금 성실도 성실인데 재능이 이렇게 많은 친구였어.
1: 되게 많아요 재능이.
0: 자격증도 이렇게 있다는 거는 본인이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는 거잖아요.
2: 재밌어서.
1: 백가신 뭐 집에 누워있는 시간이 잘 없겠어요.
2: 누워있는데요?
1: 이렇게 부지런한데?
2: 쉴 때는 계신 완전히 쉬고요. 왜냐면 사실 청소하고 정리할 게 없어요.
1: 아, 다 해놔서.
2: 네, 그래서 이틀에 한 번, 2-3일에 한 번 먼지 터는 거 말고는 아, 저는
1: 그렇구나. 그러니까
2: 제가 친구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청소를 하고 그렇게 됐냐.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 3살, 4살 때 요만할 때 있잖아요. 네. 말도 잘 못할 때 그 저 이태원 살아갖고 어머니가 영어를 그 가르치셨어요. 네. One is 막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One which라는 거를. 그래서 그건 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하면 뭔가를 치운다는.
0: One is
2: 치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른 되니까 그 원래 위치 갖다 놔라. One is
0: 원래
2: 치 원인데 저는 엄마가 생각해. 발음이 One is One is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One is 를 해요. 그래서 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청소를 잘할 수 있나요? 그러면 One is
1: 아, 재밌다. 원래 있던 자리.
2: 네, 그렇게.
0: 아니, 백가의 원위치라는 두 채널을 파도 되겠는데. 그냥 존재 자체가 콘텐츠예요, 이분이. 아,
1: 네. 브라와 함께 합니다, 원위치.
0: 어, 너무 좋다. 백브라의 원위치.
1: 야, 네. 브라, 원위치!
0: 너무 좋다. 유기유기님이. 네. 백가님 캠핑도 자주 하셨잖아요. 요즘도 하세요. 폭염이라 캠핑카나 카라반 구매하고 싶은데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고르는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어요.
2: 오, 캠핑은 지금도 자주 하는데 원래 사실 여름에는 쉬어요. 근데 제가 한 3일 전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캠핑은 이제 여름 휴가에 들어갔는데 네. 제가 사실 캠핑을 하지만 캠핑카는 카라반으로 캠핑을 하지 않아서 저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0: 어, 그러면 백가의 캠핑은 어떤 컨셉이에요?
2: 저는 일단 노지라고 해서 네. 물과 전기와 네, 그런 것들 없는 사람이 없는 완전 수준 자연으로 캠핑. 가서 거기서 되게 미니멀하게 캠핑을 하고 와요.
1: 그렇구나.
2: 네, 그러고 이제 해외로 가서 캠핑을 하러 가고.
1: 야, 멋있다.
0: 캠핑도 네. 잘 어울린다. 느낌이. 네. 어, 백가 오빠 인생 롤 모델이 있나요? 있다면 누구예요, 이보미님?
2: 어, 없는데요.
0: 어, 그래. 네. 지금 누군가가 백가를 롤 모델로 삼으면 삼았지. 백가는 그냥 자체로 너무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백가 씨 오늘 제가 토크는 처음 나눠봤는데 네. 네. 되게 솔직하시네요.
2: 그렇습니까?
1: 김연 기다 아니면 아니다.
0: 아, 옛날에 안 그랬다니까.
1: 그래요?
0: 아, 얘기를 안 했어.
2: 아니 근데 이, 네. 제가 뭘 느꼈냐면 세상이 너무 편해진 게 네.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0: 그렇죠.
2: 아~ 이제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당연히 그거 알지 했을 때 옛날에는 네. 어 해놓고서 이거 어디에서 물어볼까 막 조마조마하고 무섭고 막 그런 느낌이 너무 싫거든요.
0: 그건 조민 씨가 자유를 네. 줬을 거예요.
2: 네, 그, 근데 네. 그래서 그냥 아, 몰라요 그러면 너무 편하더라고요.
0: 김종민 씨가 그런 캐릭터로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2: 뭐 종민 형도 뭐
0: 알고 보니까 백가도 그랬네.
2: 네, 네, 그냥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합니다.
1: 아, 그때 용기거든요. 아, 멋있네요.
0: 근데 보니까 네. 지금 약간 진화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게 네. 예전에 백가도 굉장히 멋있었는데 어떤 틀을 자기가 만들어서 우리가 모두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고 문천식 씨도 그랬고
1: 맞아요.
0: 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1: 아, 맞아요.
0: 근데 그거를 부순 사람의 자유로움이 느껴져요.
2: 아, 그 근데 저는 왜 뭐가 있냐면 제가 지금 해왔던 것들을. 우리가 보통 자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막 네. 아이디어도 막 떠오르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머릿속에만 두는 거랑 이거를 어쨌든 현실화시키는 거랑은 정말 아예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예를 들면은 코요티 백가를 거기서 랩하는 애인데 네. 갑자기 보컬을 하고 싱어가 되는데 네. 심지어 밴드 음악을 하겠대. 이거 봤을 때 저는 이제 예전 같으면 겁을 먹고 괜히 욕만 먹고 괜히 돈만 날리고 하겠지만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도 10년 전을 돌이켰을 때 네. 아 내가 이때로 돌아가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을 것 같고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게 많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지금을 제 10년대라고 생각해요. 어. 저는 지금 제가 56살인데 네. 아 내가 1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이때 이 밴드 음악을 하는 걸 하겠지? 이 생각으로 하니까 지금 저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0: 아, 멋있는 발상이다.
1: 멋있다.
2: 그래서 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0: 좋은 생각인데요.
1: 그러게요.
0: 네. 생각의 전환. 자, 저희 광고 듣고 네. 아쉽지만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살짝쿵 몇 분 안에 마무리.
2: 아, 네, 알겠습니다. 네,
0: 잠시만요.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조강지

0: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바다는 우리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지만 잠깐의 방심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

0: 낚시할 때도 배를 탈 때도 구명조끼 착용.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와 함께합니다.
1: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강원도 원주에서 두 번째 논매기 때 부르던 단홀입니다. 초벌매기하고 보름이 지나니 잡초가 무성해져서 또다시 논매기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동해요왕이 물을 주어.
2: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3: 홍향수님께서 저랑 똑같은 의견. 백가시 다시 보여요. 멋진 분이다.
4: 오, 감사합니다. 네. 네.
5: 저도 오늘 되게 다시 보이는
3: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6: 네. 6611님. 코요태 오늘부터 백가사 종민삼 신지삼으로 합시다.
4: 말도 안 돼요. 제가 어디 가서 맨날 말해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해도 제가 생각할 때 최고의 어떤 그 나눔은 신지칠 종민형 2다 1. 이게 사실 맞아요. 신지가 다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신지한테 진짜 고맙다 신지야.
6: 갑자기. 아 근데 네. 세 분의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네. 이 색깔이 더 너무나 서로 창의적인데 셋이 합해져 있을 땐 또 그 색깔보다 또 강한 코요테만의 또 색깔이 있어요.
3: 그럼요.
6: 이게 국민 그룹이 되고 지금껏 사랑받는 비결인 것 같아요. 네.
4: 저희는 네. 그런 말이에요. 코요테는 집이다.
3: 집이다.
6: 맞아. 네. 그런 것 같아요.
4: 나갔다가 정말. 다 어차피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네.
3: 그렇죠.
4: 예. 네, 그리고 집이 있음에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고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저희 코요테는 집이라고 생각해요.
3: 너무 좋은 표현이다.
6: 아, 진짜. 네. 집은 언제 그래요. 돌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아, 좀 집 식구들 언제 봐요?
4: 좀만
6: 더 돌다가
4: 아, 주말에 들어가. 주말에.
6: 네. 오늘 어떠셨어요?
4: 너무 짧았습니다.
3: 네. 맞아요. 짧아요. 진짜.
4: 네, 너무 짧았고.
6: 아쉬웠어.
4: 네. 근데도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우리 형님하고 누나 보니까 네. 또 네. 반갑고.
3: 저도요.
4: 네, 너무 좋습니다.
6: 좋습니다. 저도 네. 좋습니다.
3: 끝곡도 백가시 노래 준비했습니다.
4: 아, 네, UNI란 곡인데요. 네. 여름에 들으면 탁 아주 시원할 그런 곡이니까 들어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3: 좋아요.
6: 멋지다, 백가.
3: 진짜 훌륭하다.
6: 진짜 존경하는 마음이 샘솟네요.
4: 맞습니다. 네.
6: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4: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치 베이비 많이 사랑해주세요.
6: 비치 베이비.
3: 네, 또 뵙게 안녕.
4: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6: 자, 이 노래 UNI 백가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4시 5분에 돌아옵니다.
3: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유태균입니다. 재난 상황을 겪게 되면 극심한 불안, 혼란, 죄책감 또는 사고 장면의 반복 회상 같은 강한 스트레스 반응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심리 지원이 필수적인데요. 지금은 안전하다는 감각을 회복하고 불안과 긴장을 낮출 수 있도록 곁에서 지지하고 이후에는 심리 회복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0: 마음에도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슬픔과 불안을 억누른 채 방치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전문적인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로 생긴 무거운 마음을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0: Lucy.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4: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5: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4: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6: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6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를 끝낼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백악관에서 이를 끝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1시간 안에 이란 교량을 무너뜨리고 에너지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면서 이란인 9,100만명에게 영향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합의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망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최근 주가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꼽히는 것에 대해 보완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교육도 받게 하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했지만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안정화할 방안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율 관리 차원에서 레버리지 ETF 상품 도입을 주장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여러 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도입했다고 답했습니다. 삼성전자의 89조 원대 역대 최대 실적에도 코스피가 4.9% 급락하며 7,656까지 밀렸습니다. 1.6% 내린 7,919로 시작한 지수는 오전에 낙폭이 커지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오후에는 8% 이상 급락하며 올해 6번째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렸습니다. 삼성전자는 한때 10%까지 급락했다 6.9% 내린 채 마감했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SK하이닉스도 6% 넘게 떨어졌습니다. 농업 산림 관리, 산림 변화 모니터링용 농림 위성으로 개발된 차세대 중형 위성 4호가 오늘 우주로 향했습니다. 한국 시간 오늘 오후 4시 12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발사체 펠컨9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4호는 500kg급 표준형 플랫폼을 활용한 농림위성으로 국내 기술로 개발된 탑재체가 실렸고 광역관측 카메라를 통해 전국을 3일 주기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모레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남, 전남 많은 곳 200mm 이상, 충북, 강원 산지, 경기 남부 150mm 이상, 그 밖의 지역 최대 10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3도 등 21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32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4도로 예보됐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2: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개미가 굴을 파서 집을 짓는 걸 보신 적 있나요? 터널 공사에서 제일 중요하고도 성가신 문제가 파낸 흙을 어떻게 밖으로 운반하느냐인데요. 오직한 개미는 그냥 흙 알갱이를 앞발로 안고 하나하나 지상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이때 대부분은 갖고 나온 흙이 입구를 안 막도록 멀리까지 가서 내려놓는데 가끔 힘들다고 꾀를 피우며 그냥 입구 가까이 쓱 두고 가는 녀석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부지런한 개미 중에도 얌체는 있다. 그러니 사람은 말해 뭐해? 착한 내가 좀 참자고요.
3: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깊이를 아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점프나 다이빙은 적어도 수심이 4m 이상인 곳에서만 즐겨야 합니다. 물놀이 중 체온 저하로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부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오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에도 물놀이를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음식물을 물고 수영을 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 등의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네, 여러분께서는 바다 하면은 무슨 색이 떠오르시는지요? 보통은 파랑을 먼저 떠올리겠지만은요, 바다가 푸르다는 인식이 생긴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바다를 포도주빛이나 검은색, 또 금빛처럼 아주 다양한 색으로 묘사를 했고, 또 중세시대에는 녹색 바다가 더 익숙한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자, 바다는 변한 적이 없는데 바다를 바라보는 눈과 언어는 시대마다 또 문화마다 조금씩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만약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뻔하고 지루한 회색빛이었다면요, 마음을 좀 다르게 가져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하루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빛깔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행운의 숫자가 두 개나 들어 있습니다. 7월 7일 화요일 퇴근길 톡톡차는 이관열입니다. 자, 오늘 하루 있었던 작은 행운 하나씩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는 소소한 이야기들 문자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문자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톡톡 호기심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주제가요, 풀만 먹는데 몸집은 거대한 이유입니다. 풀만 먹어도 살이 찐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자, 지구에는 코끼리, 기린, 소, 하마, 이렇게 육식동물보다 몸집이 훨씬 큰 초식동물들이 있죠. 근데 풀만 먹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큰 몸집을 유지할 수 있을까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자, 먼저 일단 몸집을 키우려면은 몸을 만드는 재료인 단백질, 또 이걸 유지할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단백질은 고기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식물에도 단백질은 들어있습니다. 다만 고기보다는 이게 밀도가 낮아가지고 훨씬 많은 양을 먹어야만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초식동물을 보면 하루 종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한 비밀이 하나 더 있는데요. 소나 사슴같이 되새김질하는 반추동물은 첫 번째 위인 반추위 속에 수많은 미생물을 키우면서 풀을 발효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고 미생물 자체도 단백질 공급원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0: 자, 말이나 코끼리는 소처럼 되새김질을 하진 않지만은 엄청난 양의 풀을 먹고 아주 긴 장에서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발효를 시킵니다. 그렇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몸집이 큰 것도 오히려 이게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몸이 클수록 발효시킬 공간이 넓어지고 이 풀이 장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거대한 초식 동물들은 풀만 먹는 게 아니고 엄청난 양의 풀과 함께 장내 미생물의 도움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풀만 먹고도 그렇게 거대한 몸집을 만들고 또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의 톡톡 호기심, 초식동물의 몸집이 큰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사실 평소에 궁금하기도 하긴 했어요. 풀만 먹는데 어떻게 저런 몸집이 생길까. 예. 자, 오늘 순서 미리 안내해드리죠. 오늘은 수의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먹양 상담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고양이 전문가 박소라 원장님과 함께하고요. 또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들은 샵2848 문자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러의 시간 여행에서는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 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금 전에 광고는 녹음된 광고였고요. 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저는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에 6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들어오시면은요,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댓글로 소통 가능합니다. 또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목소리 들어서 너무 좋아요 관열님 하면서 문자, 예, 딱 한 분께서 지금 보내오셨습니다. 아무리 대타지만은 문자 너무 안 보내시는 거 아닌가요? 예. 예. 제 마음을 어루만진다는 의미로 조금만 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생색은 좀 내야지 않겠습니까? 대타지만은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지금 여러분 지나시는 길에 교통 상황, 또 오늘 있었던 뭐 일들, 소소한 일들, 또 퀴즈 정답 계속해서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전국 해수욕장이 하나둘 개장하면서 주말이나 휴가를 맞아 바다를 찾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즐거운 물놀이를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안전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수온이 오르면서 출몰이 잦아진 이것입니다. 이것은 반투명한 젤라틴질 구조를 가진 무척추 동물인데, 먹이를 사냥하거나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몸에 있는 촉수에서 독을 쏴서 공격합니다. 만약 물놀이를 하다가 이것에 쏘였다면 딱 하나만 기억을 해야 할게요. 쏘인 부위는 바닷물로 씻어낸다. 예, 이거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간혹 이거 소독해야 한다 해가지고 생수, 알코올, 심지어 식초를 붓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행동이 오히려 남아있던 독주머니를 자극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증상을 악화.

0: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축소는 맨손으로 떼어내지 마시고요. 장갑이나 핀셋 같은 거 이런 거 이용해서 제거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해수욕장에서도 해수욕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또 조치를 취하고 있죠. 이제 서로가 다 같이 조심한다면은 피해는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겠습니다. 또 바닷가 찾기 전에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이것 속보를 확인하면은 출몰 지역과 주의 정보를 미리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여름철 바닷가를 찾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이 생물은 무엇일까요? 자, 1번 해파리, 2번 초파리. 자, 정답 아시는 분들께서는 샵2848 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OIL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동해 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드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타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대형 주차장 연중무휴 브레이크 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식사권, 21년 이상의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 초밥 스시 전문점 지바스시에서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 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 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앤아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소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0: 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순간을 더 즐겁고 건강하게 행복한 먹냥 상담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수의사 선생님과 함께 강아지, 고양이를 비롯한 다양한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동, 또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샵2848 또는 울산의 MBC 홈페이지 퇴근길 톡톡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오늘 주제는 예, 고양이의 공격성 되겠습니다. 예, 상당히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자, 고양이 전문가 박소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오늘 주제가 고양이의 공격성입니다. 공격적인 그런 모습 보일 때는 좀 무섭기도 해요.
1: 근데
0: 예, 평소에 좀 온순하던 고양이한테도 이게 해당이 됩니까? 어떤가요?
1: 네, 이제 평소에 온순하고 사람을 잘 따르던 고양이도 특정 상황이나 원인에 의해서 갑자기 공격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집사가 모르는 심각한 이유, 예를 들면 질병이나 통증, 공포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0: 예, 평소에 공격성이 전혀 없었다. 하긴 고양이도 감정이 있으니까요.
1: 그죠.
0: 예, 두려움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고요. 성격에 따라 공격성을 보는 양상에도 이게 차이가 좀 있나요, 그럼?
1: 네, 뭐 그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에 따라서 공격성을 표출하는 방식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 예, 예.
1: 예를 들면 이제 소심하고 겁이 많은 고양이의 경우에는 위협이나 공포감을 느낄 때, 아니면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인해서 공격성을 보일 수가 있고, 호기심이 많고 에너지가 넘치는 고양이의 경우에는
0: 예, 예.
1: 뭐 문 뒤에 숨어 있거나 그러다가 갑자기 집사가 지나갈 때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0: 그건 장난 아닌가요?
1: 장난인데 이제 공격처럼 하기도 해요.
0: 예, 상당히 그 양상이 다양하네요.
1: 네.
0: 예. 가장 흔한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뭐 어떤 위협감을 느꼈다거나 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1: 네, 맞아요. 두려움과 불안으로 이제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가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예를 들면 낯선 사람이 집에 방문을 한다든지
0: 예, 예.
1: 갑작스러운 큰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동물병원을 방문했을 때, 이사를 했을 때 등 자신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 적응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만약에 이사를 한다면은.
1: 아이들마다 좀 다르기는 하는데
0: 예.
1: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한두 달씩 가기도 해요.
0: 일단 같이 사는 사람이 좀 많이 좀 이렇게 보듬어 주고 해야겠네요.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게요.
1: 네, 네.
0: 특정한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1: 네, 있습니다. 보호사님이 밖에 나갔다가 이제 길고양이를 만지고 왔다든지
0: 예.
1: 동거묘 중 한 마리가 동물병원에 다녀와서 이제 낯선 냄새를 묻히고 왔을 때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0: 고양이의 청력이나 이 후각이 사람의 한 몇 배 정도 예민할까요?
1: 뭐 엄청 많이 예민하다고는 알고 있는데
0: 예. 큰 소리에 그만큼 또 반응을 많이 하고 그런 냄새에도 반응을 하네요.
1: 그죠. 냄새에도 심하게 반응을 하고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그 안전을 좀 중요시하게
0: 예, 예, 예.
1: 친구들이니까 자신의 안전이 위협하다고 느낄 수 있어서
0: 예, 예.
1: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어요.
0: TV 보면은 고양이 말씀 피우면 막 주인이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1: 네네.
0: 예,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네요.
1: 절대 아닙니다. 네.
0: 예. 자, 장난처럼 보이는 그 무 깨무는 거 있잖아요.
1: 네.
0: 이거하고 실제 아기를 가지고 깨무는 거하고 예, 이게 구분이 될까요? 아프고 안 아프고?
1: 그죠. 이제 이빨에 닿는 느낌도 좀 다를 수가 있고, 고양이들이 온몸으로 보내는 이제 시그널을 보고서 어느 정도 구분은 할 수 있는데
0: 예.
1: 장난치는 행동일 때는 꼬리를 보통 바짝 세우고 있고 공격할 때는 꼬리를 이제 낮추고 있다든지 옆으로 채찍질 하듯이 흔들기도 하고요. 귀 같은 경우에는 장난을 칠 때는 보통 쫑긋 세우고 있는데 공격을 할 때는 뒤로 눕히거나 마징각이라고 하거든요. 완전히
0: 예.
1: 눕혀서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으로 이제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0: 일단 꼬리의 상태를 좀 봐야겠네요.
1: 네.
0: 얘가 장난인지 정말 화가 났는지요. 사람도 사실 뭐 갑자기 화를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1: 네.
0: 또 어쩌다 참다 터지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일단 이 친구가 심기가 불편하다. 네, 저기압이다. 이거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1: 보통 먼저 꼬리를 바닥에 탁탁 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0: 예, 예.
1: 지금 짜증나니까 그만해라.
0: 건드리지 마라.
1: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가 이제 서서히 옆으로 눕게 되고
0: 예.
1: 등 가죽이 움찔움찔 거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던 행동을 갑자기 멈추고 손을 째려보기도 하고요.
0: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둬야 되네요.
1: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격적인 행동이 건드리게 되면 갑자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0: 예.
1: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0: 일반적으로 그 버릇 고친다고 오히려 더 사람이 화를 내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이 녀석이 어디서 이게 응? 그러면서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겠네요.
1: 그렇죠. 이제 고양이한테 사람의 그런 훈육 방식을 적용하는 거는 절대 통하지 않고 오히려 네네. 관계를 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 공격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0: 아,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나를 공격을 한다.
1: 네네.
0: 보호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핥히거나 물려고 할 때 이때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역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1: 네.
0: 예,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1: 아, 그죠. 이제 절대 놀랬다고 소리를 지르시면 안 되고 손도 확 빼지 않고 네. 혼내거나 때리시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낮고 좀 단호한 목소리로 안 돼 이렇게 짧게 외쳐가지고 고양이의 행동을 좀 순간적으로 정지시키시는 게 중요하고 그때 고양이의 공격이 멈췄다면 쳐다보거나 뭐 말을 걸지 말고 네. 방문 닫고 이렇게 자리를 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0: 일반적으로 부부싸움 했을 때 하고 상황이 좀 비슷하네요. 네. 일단 그 자리를 좀 벗어나고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요.
1: 무시. 네.
0: 예. 굉장히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상황에 오히려 행동을 악화시키는 보호자의 반응.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오히려 뭐 더 화를 낸다거나 네. 소리를 지르거나. 자, 공격 대상이 일단 사람이 아니고 같은 고양이라면은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1: 그죠. 보통은 영역이나 서열 갈등인 경우가 많은데요. 네. 고양이들은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에 매우 집착을 함으로 밥그릇이나 물그릇, 화장실, 캣타워, 숨숨집 등이 이제 부족하거나 네. 너무 가까이 붙어 있게 되면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 전환 공격성이라고 해서 A라는 고양이한테 맞았는데 네. B라는 고양이한테 가서 화풀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0: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1: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병원이나 외출 다녀와서 다른 냄새를 묻히고 오는 경우 그런 네, 원인들이 네. 있을 수 있습니다.
0: 이걸 훈육으로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뭐 어릴 때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1: 그죠. 이제 어릴 때는 어느 정도 가능은 할 수 있지만 뭐 소리를 지르고 콧등 때리는 것은 절대 추천되는 방법이 아니고.
0: 아, 콧등을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1: 아, 그러신 분들이 이제 종종 있으시거든요. 근데 예. 네,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키게 되고 그러니까 성묘일 경우에는 행동이 좀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단순한 방법으로는 교정이 어려운 게 사실이나 서서히 환경 개선이나 행동 교정 으로 천천히 바로 잡도록 하셔야 합니다.
0: 고양이가 많은 집 있잖아요.
1: 네.
0: 예. 집안의 환경 변화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집이 좀

0: 넓어야 되나요? 그러면요.
1: 아, 넓은 것은 중요하지 않고
0: 예, 이제 아까 영역을 말씀하시길.
1: 그죠. 아이들이 쓰는 영역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보통은 시각적으로 좀 차단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도망갈 경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캣타워 같은 거 설치를 할 때 막다른 곳에 놔두는 게 아니라 선반을 이어지게 해서 캣타워에 올라갔다가 선반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예, 예. 것이 중요하고 밥그릇이나 물그릇, 화장실 같은 것을 붙여놓지 않고 좀 띄워주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0: 그래도 어떤 특이한 어떤 행동 행태 그런 게 바뀌지 않아도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까?
1: 아, 그죠. 이제 그런 시도를 하시다가 도저히 안 돼서 병원을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그런 공격성을 보일 때는 집에서 그런 시도를 먼저 해보시는 것도 좋지만 아이가 아파서 그런 공격성을 나타낼 수도 있으므로 동물병원에 가서 검진을 먼저 받아보시고 이상이 없다면 환경 변화나 이제 행동 교정 필요하다면 이제 약물 처방까지 좀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0: 그러면 어떤 고양이의 어떤 그 심리 상태라든지 어떤 행태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 되겠네요.
1: 네네.
0: 글쎄 뭐 사람하고 사람이 지내는 것도 사실 서로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1: 네.
0: 사람하고 반려묘 사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저쪽에서 공부를 좀 우리 좀 사람에 대해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고요. 아. 예. 자, 반려동물에 대해 궁금한 점 미리 질문하고 싶은 내용 있다면요. 샵 2848 혹은 울산의 매시 홈페이지 퇴근길 톡톡 게시판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고양이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1: 네.
0: 오늘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아, 한 가지 궁금한 거 있는데요.
1: 네.
0: 길거리 고양이들 있잖아요. 길고양이.
1: 네네.
0: 사람이 불러도 반응을 안 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건 원래 그런 건가요?
1: 아, 그죠. 원래 개인적인 성향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0: 예, 예.
1: 자기가 관심이 없고 모르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반응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0: 아, 저이기 때문이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그렇게 하는
1: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0: 네, 모든 고양이들이 저한테 그런 것 같아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고양이 전문가 박소라 원장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5년)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3: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2: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4: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5: 97.5
0: 자, 지금 시각이 6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효문 고가에서 태화강역 쪽으로 살짝 밀리는데 신호 한 번에 빠질 수 있다고 제보해 주셨습니다. 대신에 아산로 방향으로는 길게 늘어져 있다는 제보 보내 오셨습니다. 4209번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각이 6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시라고 아까 말씀드렸나요? 안 드렸어요? 예, 말씀하셔도 돼요. 예.
5: 안 주셨습니다. 예.
0: 남성영 씨 지금 옆에 미리 나와 계시고요. 자, 전국 해수욕장이 하나둘 개장하면서 주말이나 휴가를 맞아 바다를 찾는 분들 많이 계시죠. 즐거운 물놀이를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안전정보 있습니다. 수온이 오르면서 출몰이 잦아진 이것입니다. 이것은 반투명한 젤라틴 몸을 가진 무척추동물로 먹이를 잡거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촉수에서 독을 쏘아서 공격을 합니다. 만약 이것에 쏘였다면 척수는 장갑이나 핀셋을 사용해서 제거를 하고 쏘인 부위는 반드시 바닷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생수, 알코올, 식초 등은 오히려 독주머니를 자극해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닷가도 찾기 전에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이것 속보를 확인해서 출몰 지역을 미리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름철 바닷물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이 생물은 무엇일까요? 1번 해파리, 2번 초파리가 되겠습니다. 정답 샵 2848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참여 가능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문자 없다고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한 분께서 보낸 게 딱 도착을 했었거든요. 근데 49번까지 와 있네요. 예, 51번까지 도착을 했고요. 예, 저 지금 보이는 라디오는 동시 시청자가 예, 5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문자 개수, 뭐 시청자 수 연연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지역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갑니다. 지방러의 시간 여행, 자, 남선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남선영입니다.
0: 예, 아, 오랜만에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네요.
5: 아,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도 이 코너는 저랑 처음 해보시는 예, 처음이죠. 거잖아요. 혹시 예. 어떤 코너인지 아세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0: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지역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간다.
5: 네, 예, 이렇게만 예. 알고 계시니까 뭐 하는 코너인지 설명부터 잠깐 예, 드릴게요. 예. 지방러의 시간 여행은 지역 처한 현실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인구가 자꾸 빠져나간다거나 뭐 쇠퇴를 한다거나 이런 걱정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예. 과연 이 저물어가는 도시에 대한 고민이 요즘에만 있었을까? 지역의 흥망성쇠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을 텐데 위기를 잘 풀어간 사례는 없을까? 이런 호기심으로 좀 역사에서 찾아보는 그런 코너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아, 이 네. 자료를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았겠어요.
5: 예, 맞습니다. 사실 제가 역사학자도 아니고 예, 이 예. 전공을 한 사람도 아니어서 되게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요. 아, 그래도 작가 일을 하면서 좀 이렇게 정보를 찾는 능력들이 예, 조금씩 예. 쌓여가고 있어서 그 힘으로 지역의 숨은 얘기들을 하나 둘씩 찾아보고 있습니다.
0: 역사에서 네. 해답을 찾아본다.
5: 네, 네 맞습니다.
0: 상당히 의미 있어요.
5: 네. 네. 오늘 준비한 주제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지역 관련한 기사를 보면 요즘 정말 자주 보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컬 브랜딩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지역이 가진 고유한 이야기라든지 특징을 발굴해서 이걸 하나의 브랜드로 만드는 일을 뜻하잖아요. 예. 잘만 활용한다면 관광 콘텐츠가 되기도 하고 지역 경제와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역의 매력을 찾아서 널리 널리 알리는 일이 과연 지금의 우리만 하고 있는 고민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도 로컬 브랜딩이 있었을까라는 호기심으로 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0: 요새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는 지역의 축제 같은 거.
5: 네.
0: 예, 뭐 이 축제는 어디가 유명하고.
5: 맞아요.
0: 올해 어디가 가면은 이 축제 할 때가 됐는데.
5: 네.
0: 이 정도면은 뭐 비슷한 개념으로
5: 맞아요.
0: 다가갈 수 있겠는 특산물도 마찬가지겠고
5: 특산물도 마찬가지고
0: 그러니까 로컬 맞아요. 브랜딩이란 개념 자체는 그렇게 오래전에 생긴 건 아닌 것 같은데?
5: 네, 이게 비교적 최근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2020년대 초반에 2022년이거든요. 행정안전부 사업과 함께 널리 쓰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고민은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꽤 오래된 거거든요. 이 역사를 찾아가려다 보니까 그 브랜딩이라고 해서 소비자들한테 어떤 가치를 소개하고 또 이미지를 부여하는 작업이 언제 시작됐을까 그걸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진짜 오래됐습니다.
0: 진짜 오래됐다는 거는?
5: 진짜 오래됐습니다.
0: 그 진짜가 얼마 전이에요?
5: 기원전 2700년이요. 고대까지 갑니다.
0: 기원전 2700년.
5: 네. 예. 고대 와. 이집트까지 가야 되는데요. 가축에 소유 표시를 남기는 낙인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브랜딩 초기 형태로 자주 언급이 되는데 당시 무덤 벽화에 가축의 표시를 남기는 모습이 발견된다고 해요. 그게 처음에는 내 소유라는 걸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를 하다가 시간이

0: 지나면서 이건 어디서 온 물건이다, 어떤 생산자가 만든 거다 이런 걸 표시하는 수단으로 좀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1: 이 가축은 어느 집안에서 키운 거라서 네. 힘도 세고 일도 잘한다.
0: 맞아요.
1: 어떤 그런 느낌?
0: 네, 맞습니다.
1: 원산지 표시.
0: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이런 방식은 물건이 다양해지면서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도자기를 이용해서 상품이나 재산을 표시를 했고요. 고대 지중해 지역은 항아리에다가 생산자랑 내용물이랑 출처를 좀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에서는 티툴루스 픽투스라는 어려운 이름의 일종의 상품 라벨이 사용이 됐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무슨 물건인지 어디서 왔는지 누가 만든 것인지 이렇게 적는 부분들이 다 있었다고 해요.
1: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이 어떤 똑같은 제품이라도 누가 만들고 누가 관리를 했고 네. 어떻게 나온 거다.
0: 맞아요.
1: 그걸 좀 가려서 구분을 하게 된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1: 선호가 생기는 거네요.
0: 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누군가의 이름 자체가 브랜드처럼 작용된 사례도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고대 로마에서 살았던 폼페이의 상인 움브리키우스 스카우루스라는 사람입니다.
1: 예.
0: 네. 이분이 그 가룸이라고 하는 생선 소스를 만들던 사람인데요. 이 당시 가룸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즐겨 먹던 조미료의 한 종류인데 이 스카우루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만든 상품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이고 품질이 이렇게나 좋습니다 라고 표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가룸을 살 건데 이거 이름 적혀 있으니까 조금 더 잘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걸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 뭐 똑같은 가룸을 산다고 해도 야, 그 사람 이름 찍혀 있는 거 그걸로 사와라.
0: 네, 그렇죠. 좀 믿을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1: 그러면서 브랜드가 탄생을 하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누가 만들었나가 최대 관심사였는데 이 관심이 점차 어디서 만들었나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로컬의 개념이겠죠.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만든 거 괜찮던데 재료가 특별한가? 이거 어디서 만들지? 거기는 좀 특별한 방법이 있는가? 이런 호기심으로 발전하면서 관심사가 조금 더 넓어졌다고 해요.
1: 네. 와인 같은 경우도 그 지역을 굉장히 따지잖아요.
0: 네, 맞아요.
1: 어디서 만든 거냐, 어디에 포도를 이용한 것이냐.
0: 네, 맞아요. 그 와인도 그렇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또 샴페인이 소개가 예. 되더라고요. 샴페인 하면은 그냥 탄산이 들어간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프랑스의 샹파뉴라는 지방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만들어진 발포성 와인인데요. 그 샹파뉴가 변형이 돼서 샴페인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1: 아, 샹파뉴가 네. 샴페인으로요?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샴페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 지역의 뭐 역사와 기술 품질을 조금 떠올리면서 아, 이거 괜찮겠다 하고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된 거라고 해요.
1: 네.
0: 말씀하신 것처럼 와인도 본질은 포도주인데 땡땡 와인이라고 하면서 지역 이름을 많이 붙이잖아요. 유럽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만든 제품만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도 같이 마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1: 하긴 우리도 지역 특산물 유명하잖아요. 요새 뭐 참외 많이 나오잖아요.
0: 네.
1: 전부 다 이제 상주 참외.
0: 성주 참외.
1: 성주 참외.
0: 네.
1: 이렇게 다 찍혀 있어요. 상자마다.
0: 네, 맞습니다. 네. 네. 사실 지금 우리가 접하는 그런 지역 브랜드 중에 상당수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다고 해요. 처음부터 우리 지역을 브랜드로 만들어야 이렇게 계획하다기보다는 지역의 자연 환경이나 오랜 기술,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이 괜찮더라 이렇게 쌓여갔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일부러 전략적으로 다가간 게 아니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꾸준히 열심히 성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0: 네.
1: 브랜드로 정착이 된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찾기 시작하니까요. 네.
1: 근데 로컬 브랜딩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또 알려야 되잖아요.
0: 네.
1: 나만 뭐 꾸준히 한다고 해서 뭐 잘 되면 물론 좋겠지만은
0: 네.
1: 예, 알리는 노력도 좀 있다면 더 효율적이잖아요.
0: 맞아요. 그런데 그 옛날 사람들도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지금처럼 광고를 만든다거나 예. 축제를 열었던 건 아닌데 이걸 하나하나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자면 지역마다 그 존재했던 읍지라는 책이 있거든요.
1: 예.
0: 이게 말하자면 로컬 가이드북 같은 기록이 되는 거예요.
1: 그 원래 이 지역을 알리자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네요.
0: 그 시작은 그렇지 않았고요.
1: 지역을 알리자.
0: 네. 취지 자체는 지역을 알리자는 아니었지만 지방 행정을 위해서 지역의 정보를 정리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그 고장의 산과 강은 물론이고 어떤 특산물이 나는지, 어떤 명소가 있는지, 여기서 어떤 유명한 인물이 났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록을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어떻게 기억했는지 이렇게 자료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네.
1: 울산은 어떻게 기록이 돼 있을까요?
0: 그 조선시대 읍지를 보면요. 울산을 설명할 때 대표 특산물로 등장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1: 예.
0: 제가 어떤 것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1: 퀴즈가 나오겠네요.
0: 맞습니다. 네, 퀴즈 예. 드려도 괜찮을까요?
1: 예, 주세요. 예.
0: 네, 조선시대 읍지에서 울산을 설명할 때 대표 특산물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울산은 예부터 바다의 고장이라서 고래가 잡혔고 뭐 해산물도 풍부하고

0: 또 바닷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이것도 유명하다고 전해졌는데요. 이것을 대규모로 생산하던 전남이나 서해안과는 다르게 해안가에서 바닷물을 끓여서 생산해낸 이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 흔적으로 북구의 연포라는 지명도 남아있는데요. 오늘의 정답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자, 1번
0: 소금,
1: 2번
0: 간장.
1: 예, 다 짭짤하네요.
0: 짠짠 것들만 골라봤습니다. 네. 네, 정답은 #2848 문자 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항상 이게 중간에 노래 예. 한 곡 들으면서 이제 문자 보내실 시간을 좀 확보를 하거든요.
1: 예.
0: 노래를 짠 노래로 한번 골라봤어요.
1: 어떤 노래?
0: 청하와 선미가 함께 부른 솔티라는 노래입니다. 네, 예.
1: 자,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자, 제목은 굉장히 짭짤한데요. 예, 두 분의 목소리는 상당히 상큼했습니다.
1: 네.
0: 예, 자, 힌트곡 듣고 왔고요. 자, 오늘 정답 발표해 주실까요?
1: 네, 정답은 1번 소금이었습니다. 항상 당첨자도 한 분 발표를 해드리는데요.
0: 예.
1: 5154번님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0: 소금 보내셨고요. 바닷물을 끓여서 만

0: 들었다니 정말 많이 힘들었겠네요. 저는 배인 줄 알았는데 울산배 네. 보내오셨어요.
1: 맞아요. 그 지금 북구에 연포라는 지명이 남아 있는 것처럼 울산에서는 바닷물을 끓여서 만드는 자염이라는 게 생산이 됐다고 전해지고요. 규모는 서해안의 천일염 산지처럼 크지는 않았다고 전해지는데 울산이 바다를 활용한 그 중요한 생업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소금이.
0: 연포동 가면 소금포 역사관.
1: 네.
0: 네, 있다면서요.
1: 있습니다. 있습니다.
0: 네. 소금 산업의 흔적을 또 들여다 볼 수 있는 공간. 네. 네. 한번쯤 가봐도 괜찮겠어요.
1: 맞아요. 네.
0: 가봐야죠. 그리고
1: 네, 거기서 설명을 또 해주시거든요. 예, 예. 너무 재밌고요. 또 조선시대에는 국가 차원에서도 지리지라는 기록을 통해서 지역의 모습을 기록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요. 신증 동국여 지승람 같은 기록을 보면요, 울산은 바다에서 나는 산물이 풍부한 고장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소금뿐만 아니라 전복이나 미역 같은 해산물도 함께 여기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
0: 울산은 바다가 있어서 모든 게 풍족하다.
1: 네.
0: 그게 바로 울산의 정체성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1: 네, 맞습니다. 지금 북구의 구유동 앞바다에 가면 곽암이라고 불리는 미역바위가 남아있거든요.
0: 곽암.
1: 곽암 맞아요. 네. 네, 지금처럼 양식 미역이 없던 시절이라서 자연산 미역이 워낙 귀하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위의 가치가 아주 컸다고 전해지고요.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이곳에서 나는 미역에다가 곽암세라고 하는 세금까지 매겼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남아있어요. 또 신증 동국여 지승람에는요, 울산 미역이 진상품으로 내용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0: 미역을 진상했다.
1: 네. 왕상에 올랐던 임금님께. 네, 네. 그만큼 울산 미역의 품질이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다 자원으로 이름을 날리는 도시였다는 걸 이렇게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0: 일단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뭐 채집하고 수확을 했지만은 지금도 뭔가를 계속 생산해내는 도시잖아요. 울산이.
1: 네. 맞아요. 네.
0: 그만큼
1: 네.
0: 활기가 가득한 도시. 예나 지금이랑 비슷하다.
1: 네.
0: 예. 그런 기분 좋은 결론을 내려도 되지 않을까요?
1: 맞아요. 이외에도 뭐 동해를 지키는 중요한 군사 항구 도시다 이런 특징도 적혀 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나 삼국시대에도 울산은 동해를 오가는 중요한 항구이고 군사 거점이다 이런 기록이 또 남아 있어요.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공간이었다는 점에서도 울산하고 지금의 울산하고도 많이 닮아 있잖아요. 네. 물론 시대마다 도시를 구성하는 산업이나 모습은 좀 달랐지만 한 지역이 가진 분위기나 역할 또 사람 들이 모이고 움직이는 방식이 하나의 도시의 기질처럼 느껴진다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0: 그러면 과거에도 굉장히 활기 넘친 다이나믹했고
1: 네.
0: 지금도 그렇잖아요.
1: 네, 맞아요.
0: 뭐 미래도 그렇겠죠.
1: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역을 구성하는 알맹이는 계속해서 달라져도 그 안에 쌓여온 시간과 이야기는 지역만의 자산으로 남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그래서 차곡차곡 쌓인 이런 이야기들을 잘 살려서 현재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게 이 로컬 브랜딩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그걸 또 잘 살린 도시들이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0: 예를 들면
1: 뭐 성수동에 있는 팝업거리라든지 뭐 군산의 근대 역사문화거리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 팝업거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공단이 있었던 곳인데 그 공단 단의 모형을 그대로 살리고 그 안에서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팝업들을 많이 이렇게 연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래된 건물은 좀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새로운 문화 자체를 만들어 가면서 도시의 정체성을 새롭게 입혀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SNS 사진으로나 영상으로 기록이 되니까 그 기록 자체가 홍보 수단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순환을 만들려면은 우리가 사는 지역에 뭐가 있었었는지 그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0: 과거에 있었던 거를 다시 재현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요, 그 새로운 스토리 이야기를 입히는 게
1: 네.
0: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한편으로
1: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지역을 낯설게 바라보는 눈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아까 방송 시작하면서 바다 색깔 얘기했잖아요.
1: 네.
0: 울산을 어떤 색깔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모습이 또 달라질 것도 같아요.
1: 네, 맞아요. 사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저희는 지역의 이야기들을 많이 담잖아요. 그런데 예. 이미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공간도 알려지지 못해서 조용히 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내 주변에 흘려보내기 아까운 지역의 이야기가 있다면 청취자 여러분들이 직접 발견자가 되거나 기록자가 되어서 알려주시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0: 모든 도시의 구도심 같은 경우는 다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1: 네.
0: 이 도시가 과거에는 어땠고 어떤 한 역할을 했고 그런 이야기들을 접하다 보면은 또 새롭게 다가오기도 하고 새로운 모습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1: 네.
0: 그 오래된 건물의 현대적인 이미지에 새로운 어떤 가게가 들어가기도 하고.
1: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또 관찰을 하는 네. 것만으로도 지역 사랑이 되고 이게 좀 브랜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0: 그래 뭐 연령 세대 구분 없이 모든 세대가 다 같이 찾는 네. 그런 장소가 될 것도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이야기가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0: 네, 도움도 많이 됐고요.
1: 네.
0: 신증 동국 여지 승람을 꼭 한번 읽어봐야겠다.
1: 어려웠는데.
0: 예, 네. 울산역이 진상품이었다는 내용을 네. 확인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 네, 다음번에 제가 사진으로도 한번 이렇게 자료를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0: 그거 읽어봤어요? 신증 동국 여지 승람?
1: 그거 이제 해석본을 이렇게 읽어봤었어요. 네. 제가 이거를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0: 그렇죠.
1: 네, 그런 식으로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예. 매주 그러고 있습니다.
0: 자, 다음 주에 또 어떤 주제가 나올지
1: 네.
0: 대타 진행자 입장에서 궁금하네요. 다음 주에는 제가 청취자 입장으로
1: 네.
0: 예, 꼭 챙겨 듣겠습니다.
1: 추천을 미리 해주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0: 갑자기요?
1: 네.
0: 제가 천천히 추천을 한번 해볼게요.
1: 그러면요. 네, 생각나면 알려주세요. 네. 예.
0: 자, 지금까지 지방러의 시간 여행 자 남선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1: 예, 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건강기능식품.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4: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5: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7: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7: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7: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8: 현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5: 네, 퇴근길 톡톡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퀴즈 정답은 해파리였습니다. 바닷가 찾기 전에요.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 속보 미리 확인하시면은 해파리 출현 현황 미리 알 수 있다는 점. 얼마나 어디에 해파리들이 모였는지 알아야 또 조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안내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안 쏘이는 게 중요하겠지만은 만약 쏘였을 때는 통증이 심하거나 구토 또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은 즉시 또 병원을 또 찾아야겠습니다. 자, 당첨되신 분 발표하겠습니다. 바른 사진관 촬영권은 1450번님, 또 S5일 주유권은 4974번님 되겠고요. 또 지방러 퀴즈 소금 맞춰주신 분 중에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 한 분은 한주소금 한 상자 보내드리겠습니다. 5154번님 이렇게 해서 세 분 예,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폭염주의보 발령됐잖아요. 오늘 참 더운 날씨. 지금도 사실 뭐 해가 떨어졌다고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분만큼은 시원하게 예, 그렇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계절마다 그 향기가 있고요. 또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여름에 어울리는 노래가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여름의 소리는 개구리들 우는 소리. 조금만 외곽으로 벗어나도 요새 굉장히 소리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로 오늘 퇴근길 톡톡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잔잔하게 전 떠나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울산 MC 캠페인 S.O.1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마음을 위해 상담하는 유영미입니다. 우리는 매일 나도 모르게 타인과 나를 비교합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시선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쓰고 계신가요? 비교는 기쁨을 도둑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는 잠시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머무는 순간 기쁨을 빼앗습니다. 당당한 나를 외면한 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 작아지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성장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나를 응원하세요.
1: 울산 MC 캠페인 S.O.1 협찬입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녁엔 뉴스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산 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된 수사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2: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오늘 오전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형사과와 관련 경찰관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증거를 고의로 누락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검찰은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담당 팀장이 범행 입증의 핵심 물증인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증거 목록에서 누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팀장이 팀원들에게 해당 체증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팀이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범행 증거물인 성인용품 폐기를 도왔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이에 대해 수사팀장은 변호사를 통해 고의로 증거인멸을 하지 않았으며 장윤기 아버지와 일면식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3: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을 배제하고 꾸려진 경찰청 진상규명특별수사팀도 어제 긴급체포된 수사팀장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1: 경찰이 음료 테러 자작극 의혹을 받는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학생부 허위기재, 선거운동에 부친 회사 동원 등 부실 공천을 둘러싼 의혹은 큰데 경찰 수사는 더딥니다. 이승엽 기자입니다.
4: 지난 4월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유세 중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 신청 대상엔 정 후보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헬스 트레이너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난 상황에서 뒤늦게 신병 확보에 나선 이유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 후보 아버지 회사 직원들을 불법 선거운동에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선관위 수사 의뢰 이후 넉 달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승엽입니다.
1: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 10명 가운데 7명이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전면 혹은 부분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변은 회원 변호사 403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보안 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5.9%가 부분 존치, 21.1%가 전면 존치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전면 폐지 의견은 31.3%

0: 이벤트에 그쳤습니다. 야구대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하는 구호를 외쳐 논란을 빚은 배재고가 역사와 인권, 차별 혐오 표현 방지 교육을 받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 전교생에 대해 모레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전문 인력을 파견해 이 같은 교육들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지만 코스피는 급락했습니다. 이경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매출액은 171조 원, 영업이익은 89조 4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9.3%, 영업이익은 무려 1810% 증가한 규모로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영업이익을 따져보면 지난 2분기 석 달 동안 작년 1년 전체의 2배 이상 수익을 낸 셈입니다.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음에도 국내 증시는 오히려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는 1.6% 하락한 7,919로 출발한 뒤 낙폭을 키우며 한때 8% 넘게 급락했습니다. 오전에는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오후에는 코스피가 전날보다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이어지면서 올해 6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모든 종목의 거래가 20분간 중단됐습니다. 거래 재개 이후에도 낙폭을 줄이지 못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9% 내린 7,656의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10% 가까이 밀렸다가 6.9% 하락 마감했고 실적 발표를 앞둔 SK하이닉스도 6% 넘게 떨어졌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경쟁에서 탈락한 한화오션은 22% 넘게 폭락했고 조선주 전반으로 매도세가 확산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어제보다 2원 내린 1,52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0: 한국이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의 승전국 중 한 곳으로 평가받지만 경력직 선호 현상이 다른 나라보다 두드러져 청년층 일자리 감소 현상이 매우 뚜렷하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현지 시간 7일 사설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세계적 수요 덕에 엄청난 부를 획득했지만 이익이 기업 외부로 확산하진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에 진입 발판을 마련하지 못한 청년들은 인공지능 호황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대표적 집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은행의 지난해 자료를 인용해 지난 3년간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 일자리는 21만 1000개가 사라졌지만 같은 기간 50대 이상 일자리는 20만 9000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최근 주가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꼽히는 것에 대해 보완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교육도 받게 하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했지만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안정화할 방안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율 관리 차원에서 레버리지 ETF 상품 도입을 주장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여러 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도입했다고 답했습니다.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장기간 아이를 방임해 2개월간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다 숨지게 했는데 아이 상태를 인식하고도 개인 생활을 영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여성은 아이에게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주지 않았고 숨지기 직전인 2월 28일부터 닷새 동안 아이 혼자 집에 둔 채 놀이동산, 찜질방 등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변호인은 수급비에 기대 생활한 여성이 양육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다면서 경계선 지능인으로 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중국군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보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인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2차 핵 공격 능력이 강해질수록 핵 억제 역할도 더욱 커진다며 이는 특정 국가들의 핵 협박에 대응하는 근본적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모레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남, 전남 많은 곳이 200mm 이상, 충북, 강원 산지, 경기 남부가 15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최대 10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3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2: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0: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2: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저는 어제부터 뉴스 하이킥 진행을 맡게 된 MBC 30년차 기자 조승원입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청취율 조사 시작됐습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꼭 받으시고요.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잘 듣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주신 분들 가운데 다섯 분께 치킨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내일 송영길 의원이 공식 출마 선언에 나섰는데요. 3부에 송영길 의원의 출사표 하루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쿠팡을 놓고 한미 양국이 충돌 중입니다. 미국 백악관과 의회가 우리 정부를 함께 압박하고 있는데요. 4부에 최광철 미주 민주 참여 포럼 KPEC 대표와 관련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0: 떠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토익은 해커스.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0: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2: 아이고.
3: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4: 우리 직원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거움네.
3: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5: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3: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4: 좋다.
3: 두루두루 누리라고?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7: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8: 자, 예고해드린 대로 송영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아우, 정말 반갑습니다.
9: 네, 감사합니다. 예.
8: 그냥 바로 물어볼게요.
9: 네네.
8: 내일 하시나요, 출마?
9: 네, 그렇습니다. 네.
8: 어디서 하시나요?
9: 내일 그 당사에 당원 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께서 당원 존을 만들어서.
8: 당원 존?
9: 예, 우리 평당원 권리당원들이 당사에 항상 와서 거기서 자기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었는데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당원 주권, 당원이 주인된 당을 만들겠다라는 네. 실질적으로 만들겠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장소를 그곳으로 선택했습니다. 또 당대표를 나가려니까 당에서 해야죠.
8: 당대표니까 당원존에서 하겠다.
9: 그렇습니다.
8: 아, 그런 상징성을 갖고. 네네. 몇 시에 하세요?
9: 10시에.
8: 오전 10시에?
9: 네네. 아,
8: 그러면은 몇 시간 안 남았네.
9: 네, 그렇습니다.
8: 그 이번 출마하시면서 이제 아마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5년 전에 하셨잖아요.
9: 네.
8: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나오시는 이유가 뭔지 국민들이 좀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출마에서 가장 좀 강조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좀 있나요?
9: 네, 우리 민주당이 너무나 중요한 순간을 맞고 있어서 이 전당대회가 당대표를 뽑는 것도 뽑는 거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주목할 텐데 어떠한 네, 그렇죠. 메시지와 담론으로 이 집권 여당이 고민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됩니다. 아, 믿을 만한 정당으로 갈 수 있겠구나. 아, 이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토론을 보니까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구나. 이걸 보여줘야지 당대표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전혀 다른 진단을 하면서 다른 해법을 내놓는다면 우리 민주당의 지도 더 떨어질 것입니다.
8: 국민들은 물가 걱정하고 있고 뭐 기름값 걱정하고 있고 전세값 걱정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당 대표 후보로 나오는 분들이 지금 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9: 딴 얘기보다도 뭔가 중심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30 세대의 이야기도 잘 반영이 안 되잖아요. 당 지도부의 언어 속에.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나 이번에 제가 출마 기자회견에도 2030 문제를 많이 다뤘습니다.
8: 원래 청년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2030 없으면 2030 없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2030의 표심을 못 얻으면 네. 총선은 물론이고 2030 대선도 없다. 이거 그렇습니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9: 그렇습니다. 네. 아니 원래 우리 민주당의 장점이 청년 그렇죠. 세대가 미래를 보고 기득권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이렇게 개혁을 해왔던 정당 아닙니까? 근데 어쩌다 우리가 꼰대 정당으로 비춰지고 20, 30대 외면받는 정당이 되면 희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8: 그러니까 2030의 표심이 멀어지면 네. 그거는 당의 미래도
9: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절박한 그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8: 그럼 내일 출마 선언할 때도 이런 내용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주요하게 담길 걸로 예상이 좀 되네요.
9: 네.
8: 자, 2026년에 송영길 그리고 2021년 당대표 5년 전 내 네. 송영길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공통점은 제가 볼 때 그때도 청년을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9: 네.
8: 그때 청년 특임 장관 그 얘기 하셨던 거 아직도 기억이
9: 네,
8: 나거든요.
9: 그렇습니다. 네. 예.
8: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또 차이점이 있습니까?
9: 예, 그때는 정권 말기고 지금은 정권 초기의 차이가 있죠. 그때 문재인 정권 말기 때 네. 제가 당대표가 돼서 대선을 치러야 될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고 지금은 총선을 치러야 될 그런 상황이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0: 임기가 4년이 남아있는 이 정권 초기에 중요한 집권 여당의 대표였고 당시에는 정권 말기에 상당히 그때 우리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았었잖아요. 그걸 막아내서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그런 당대표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1: 자, 김민석 의원 어제 이제 당대표 출마 공식 선언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민석 의원.
0: 예, 무난하게 기자회견 하신 것 같고요. 그 내용에 지금의 당정 간의 그런 문제의식을 일부 저도 공유합니다. 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인이 당대표로 나가서 당정 간의 일체를 이루겠다. 이런
1: 일부 공유한다는 거 어떤 건지.
0: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당정 간의 관계가 매끄럽지가 않았잖아요.
1: 당정 간에.
0: 예, 예, 그렇죠.
1: 갈등.
0: 당청 간에.
1: 예, 당청. 예. 예. 당과 청와대가.
0: 당정청이다 그랬죠. 예. 어찌됐건 당정청 간의 협력관계가 원활히 안 되면서 상당한 갈등이 발생한 것이고 또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도 서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문제 원인에 대한 분석도 다르고.
1: 원인 분석도 다르고 평가도 다르고.
0: 평가도 다르고. 그러니까 평가가 다르면 개선 방향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 누구를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객관적으로 당원과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서 노선을 정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정청래 지도부를 예전에 네, 네. 민주당이 운동장 너무 좋게 쓴다. 네. 축구도 이렇게 좋게 쓰면 안 된다. 창조적인 플레이가 안 나온다. 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좁아졌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0: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들 이름이 나오니까 적절치가 않고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돌아보니까 많은 의원들이 이에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161명의 헌법기관을 가지고 있는
1: 그렇죠.
0: 예, 압도적 다수의 제1당 집권당인데 그 일부 소수 빼놓고는 당의 정보도 잘 공유가 안 되고 뭔가 좀 투명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지가 않고 민주적 수기 과정이 좀 보이지 않고 다 따로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당장 예를 들어서 조국당과 합당 추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방선거 공천 과정이나 이런 모든 분야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
0: 네네.
1: 그런 문제점들을 좀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를 하려고 한다.
0: 네.
1: 그런 거네요. 자기 정치 공방 지금 한창이잖아요. 어제 네. 오늘 지금 뭐 먼저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자기 정치 패라는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또 정 전 대표도 맞받아 쳤어요. 이게 뭐 당대표 로망 발언 그거를 이제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공방은 어떻게 보세요?
0: 아니, 정청래 의원도 말씀한 것처럼 누구나 자기 정치 하는 거죠. 근데 그 자기 정치가 전체 우리 민주당의 이익과 우리 이 이재명 정부의 이익과 일치되느냐 상호 상충되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가 5천을 돌파하고 네. 이재명 정부가 막 바로 시정연설을 바로 했고 이랬을 때 대통령의 업적과 성과를 잘 뒷받침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정당이 해야 되느냐. 아니 자기들 프로그램만 돌려야 되느냐 이런 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정치를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자기 정치가 현재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향과 일치하느냐 아느냐의 차이죠. 이제 그거에 대한 서로 공방이 있는 것은 당대표 선거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뭐 이걸 가지고 일부 언론이 막 진흙탕 싸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보여지고요. 당대표 선거 들어오면 치열하게 논쟁이 되는 거죠.
1: 그렇죠. 노선 네. 노선을 놓고도 그리고 네. 싸워야죠. 사실
0: 그렇죠.
1: 이거는.
0: 그렇죠. 네. 예.
1: 자, 이 얘기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참석 못했다. 정청래 네. 대표가 이 얘기 하셨다가 이제 사실관계는 바로 잡겠다라고 또 얘기하셨고,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취지는 그래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의원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그 말의 핵심이 뭔가요?
0: 당시 저는 이제 2009년 5월 23일 날 그 비보를 듣자마자 봉화마을로 내려갔는데 우리가 다 환영받지 못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다 우리 네.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참석 못했다는 딱 사실 속에 숨어있는 내용은 우리 모두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던 지몬미의 책임을 지고 있다.
1: 지몬미.
0: 아, 그래서 누구는 그걸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 유산을 독점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을 했던 거죠. 우리 모두가 이제 공동의 책임을 느끼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자. 여기에 주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발언에 그때 제가 23일 날 밤을 새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지 못했던 기억과 또 일부 인터넷이나 이게 나온 말들이 겹치면서 제가 안 오신 것 같다 했는데 아마 정승은의 그때 의원께서 중국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오셨다 그래서 그래서 바로 제가 인정했죠.
1: 사실관계는 바로 네. 봐야 되니까.
0: 근데 취지는 그거였다 이렇게.
1: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퀴즈 계속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
0: 그렇습니다.
1: 거죠.
0: 그렇습니다. 그때 다 안 좋았어요.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도 노사모나 이쪽에서 안 좋았고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뭐 김민석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매번 올 때마다 저도 참여하고 바로 그에 대해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운찬 총리와 김기남 그때 법무장관을 세워놓고 제가 통렬한 그 대정부 질문을 했는데 그게 2009년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1: 네. 그 친문으로 지금 평가받는 네. 고민정 의원도 네. 출마 선언 네. 네. 이렇게 했는 출마 선언에 나섰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0: 아, 뭐 출마할 수 있죠. 저는 뭐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당헌상 4명 이상이면 그 예비 선거를 하게 되기 예비선거? 때문에 아마 컷오프 선거를 하지 않겠습니까?
1: 그래도 친문계라서 더 네. 이제 좀 관심이 가는 것 같은데.
0: 그렇습니다. 네. 예.
1: 그러니까 친문계도 약간 정청래 그쪽과 좀 약간 네. 뭐 있지 네. 않느냐 갈등이 그렇습니다. 좀 네. 있었습니다. 불만이 있으니까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0: 뭐 친문만의 그게 아니라 다 우리 세대에 대한 뭔가 좀 젊은 세대로서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당연히 나올 수 있다.
0: 네. 네.
1: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또 펼치시겠다.
0: 그래야죠. 또 김봄이라고 그 전남 강진군 그 군의원을 하셨던 젊은 의원인데 네, 네, 네. 저도 아는 분인데 거기도 네. 출마 선언했더라고요.
1: 아 그래요? 네. 제가 그 뉴스는 못 봤나?
0: 아 그랬어요.
1: 아, 그럼 또 여러분이 나오시네요 그러면.
0: 근데 김용민 의원식 그 두 의원은 예상을 했습니다. 안 나오고
1: 안 나오신다. 네. 네. 안 나오신다고 이제 정리가 네, 좀 됐고. 자, 그 이 얘기는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 일각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오늘 박범계 의원인가요? 또 네.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일정 시점이 되면 네. 그래도 아마 이제 이 김민석 의원과 네. 뭔가 좀 이제 모종의 뭔가 좀. 합의가 있을 수 있다.
0: 뭐 저하고.
1: 예. 네. 그리고 또 일각에서 지금 계속 그 언론 보도는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페이스메이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내일 출마 선언을 이제 하시는 상황에서 이건 좀 약간 좀 뭐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시각 어떻게 보십니까? 페이스메이커라는 시각.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실 생각인지.
0: 완주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출마 선언하면 그렇지 네. 않습니까? 이게 아마 본선에 들어가면 기타금을 한 1억인가 내야 될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이제 투표가 진행돼서 중간에 사퇴하면 다 무효표 돼요. 이제 선호 투표가 도입됐기 때문에 오히려 끝까지 완주해야 서로 선호 투표를 통해서 통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래서 저는 출마한 사람이 당선되려고 나오지 떨어지려고 나오겠어요.
1: 페이스메이커는 없다.
0: 그렇습니다.
1: 네. 완주하신다고 합니다. 네. 예. 그 다른 얘기 좀 정치 현안 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제가 좀 몇 가지 워낙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0: 네.
1: 그리고
0: 물어보세요.
1: 늘 자주 오실 수 있는 분도 아니고 해가지고 네. 제가 좀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어제 이제 이병태 부위원장 사퇴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볼 게 아니라 이게 이 인사 자체가 그 이혜훈 의원 사례도 있지만.
0: 네.
1: 보수 확장 전략이었잖아요.
0: 네.
1: 통합 인사 이 기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게 지금 이번에 이제 이혜훈 낙마에 의해서 이병태 부위원장까지 지금 사퇴를 하면서 이거 이 보수 확장 전략 그리고 통합 인사 이걸 좀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 국민 통합은 계속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 그걸 개인
1: 그건 원료적인...
0: 개개별 사례를 일본화 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사안별로 잘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이런 사례도 불구하고 네. 보수 확장 그리고 중도 확장 요요 네. 요
0: 그렇죠.
1: 노선은
0: 그렇죠.
1: 계속 가야 된다.
0: 네.
1: 그거는 뭐 당연한 행보다.
0: 네.
1: 인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인사는 뭐 개별적으로 진보 보수를 넘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래서 인사 검증을 잘 해야죠.
1: 검증의 문제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예.
1: 왜냐하면 이게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검증을 제대로 뭐 못하게 되면 결국은 양쪽에서 다 욕을 먹을 수 있잖아요.
0: 아니 이거 검증이라는 게 어차피 1차 검증이 있는 것이고 2차 여론 검증이 있고 또 청문회 검증이 있는 거니까 전체를 검증의 과정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리고 또 이제 일부 좀 지지층에서도 이 보수 인사 기용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하고 비토하는 그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0: 사람에 따라 그렇지 않을 사람들 예를 들어서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또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기도 있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이번에 한 15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참여해서 탄핵에 동의해줬습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왜 촛불 연대 정권, 연립 정권을 만들지 못했느냐. 그때 박근혜 탄핵에 공조했던 세력 간에 좀 내각도 일부 할애해서 연립 정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1: 빅텐트
0: 그렇죠. 그걸
1: 만들지 빅텐트를 쳤어야 되는데
0: 만들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42%로 정권을 잡았는데 그래서 확산을 못 시켰잖아요.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도 일부 친문 중심의 인사를 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걸 구조적인 소수의 문제.
1: 네. 그 얘기 하셨죠. 구조적 다수. 네,
0: 구조적 다수를
1: 만들어야 된다. 네,
0: 그걸 변화시키려면 저는 그러한 이번에 12.3 내란에 반대한 세력을 가능한 포괄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1: 일단
0: 봅니다.
1: 일단 큰 텐트로 가는 거는 네. 분명한 그건 맞는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그렇죠. 가야 되고 다만 사람을 기용할 때는 인사검증은 좀 철저히 해야 된다.
0: 그래서 오늘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성공한 케이스 아닙니까? 그렇죠. 울산시장까지 당선되고 그때 사실 조경태 의원이나 김상욱 의원님 같은 분들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204표로 겨우 탄핵이 됐는데.
1: 그렇죠.
0: 그러니까 아찔합니다.
1: 그러니까 고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도 확장을 해야 된다. 그런데 또 그러다가 집토끼 놓친다. 핵심 지지층 놓친다. 이른바 요즘 얘기하는 그 코어 지지층. 이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0: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했던 코어 지지층은 DJP 연합을 동의했어요. 아니 JP하고 손잡는다.
1: 그렇죠.
0: 중앙정보부장 출신에 네. 일본
1: 자민련.
0: 네. 일본 우리 사람들 진보적인 사람들은 용납하기 어려웠죠. 그러나 코어 지지층들은 집권이 중요하니까 다 용인한 거잖아요. DJ 결단을.
1: 그게 코어 지지층이다라고 보시는
0: 그렇습니다.
1: 거예요. 흔들리면 코어 지지층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내일 이제 출마 선언 하실 때 네. 뭔가 좀 오늘 이제 몇 시간 앞서서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런 건 좀 더 얘기해 보겠다.
0: 예, 그 저는 이제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몇 개 제시하겠습니다.
1: 아, 정책적 대안? 예. 어떤 예. 쪽이에요? 어떤 쪽에?
0: 그러니까 우리 2030에 대한 정책적 대안 문제죠.
1: 오로지 2030.
0: 이제 물론 다른 이야기도 하겠지만 일단 네. 주제를 집중해서 이번 제 메시지는 2030을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1: 아, 이거는 정말 일관되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도 2030에 대한 고민은 지금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네. 국민의힘에서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네. 거를 좀 느끼게 됩니다.
0: 저는 2030 문제가 단순히 선거 전략 이런 뭐 정치인으로서의 표를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네. 이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저는 배재구 학생들이 야구 감독과 교장 선생님이 광주 일곳까지 찾아와서 눈물로 사과를 하고 거기 광주 학생운동탑과 5.18 묘지가 참배한 걸 보고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정말 배재구 교감 선생님과 학생들 야구 감독님한테도 감사드리고
1: 알겠습니다.
0: 그렇게 한다는 게 용기거든요. 예. 또 그걸 받아준 제1구 교장선생님 너무나 좋았어. 제가 페북에 하나 올려놨습니다.
1: 예.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예, 네,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안전 1번지 여기는 울산. 시민이 안전의 주인이 되어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놀면서 배우고 느끼는 체험 중심의 다양한 안전문화 콘텐츠를 통해 가족 공동체가 공감하는 2026 울산 119 안전문화 축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소방복을 입고 직접 불을 끄는 화재 진압 체험부터 지진 대피와 암벽 탈출 체험까지 심폐소생술과 소방시설 교육, 심리안전 교육 등 재난에 대비하는 유익한 안전 체험을 만나보고 소방 안전과 불조심을 주제로 한 안전 골든벨과 전국 119 소방동료대회 울산 대표 선발전도 즐겨보세요. 우리 가족 안전지수를 높이는 특별한 경험을 울산 119 안전문화축제에서 함께하세요.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5: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4: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6: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7: 뉴스하이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출근하실 때는 우산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시간당 2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면 충청과 호남에 최대 2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최대 150mm 이상, 영남에도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 텐데요. 특히 중부지방에는 순간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찜통더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중부와 영남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4도, 청주 25도로 출발하겠고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한평천지 부근 사고 처리로 혼잡합니다. 김유정입니다.
8: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자, 예고해드린 대로 한미 관계 뭐 정말 전문가시죠. 그 최광철 미주 민주 참여 포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9: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1: 그 이번에 이제 오셔가지고 예. 지금 댁은 지금 미국에 있는 거고.
9: 네, 가족들은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1: 아, 캘리포니아. 그러면 예. 이번에 오셔서 이제 방송 같은 것도 출연도 하시고 이제 네. 또 돌아가시겠네요. 그러면.
9: 예, 이제 며칠 후에 돌아가는데 한국에. 한 5~6번 정도 나오는데 올 때마다 뉴스 하이킥하고 뭐 매불쇼 이런데 정말 오래된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함께하시는 그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1: 저희가 감사하죠. 정말 이 정말 따끈따끈한 현지의 분위기 소식 네. 이걸 다 이렇게 들려주실 수 있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 일단 오늘 네. 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빨리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9: 네.
1: 이 쿠팡 문제요.
9: 네.
1: 저도 지금 이거 쿠팡 문제 보고 있으면 이게 마치 무슨 한미 관계에 엄청난 걸림돌이 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이걸 지금 자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 아주 진짜 짧게 제가 30초 안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9: 네.
1: 예. 먼저 미국 하원에서 법사위, 미국 예. 하원 법사위가 여기 이제 공화당 주도죠. 네. 공화당 주도로 해서 이 쿠팡 이게 차별적이고 표적 한 거다, 표적한 거다라고 이제 2일날 이거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가 35페이지짜리인데
9: 예.
1: 이거의 절반 이상이 쿠팡 얘기였어요. 네. 자,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뭔 소리냐, 이건 표적 아니다. 네. 너네 같으면 인구 3분의 2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어. 그러면 너네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라고 네. 바로 반박을 했죠.
9: 예.
1: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 됐는데 여기에 다시 백악관이 한국 언론에다가 네.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힙니다. 깊이 우려한다.
9: 네.
1: 쿠팡에 대한 표적 조사 깊이 우려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태가 여기까지 왔어요. 자, 제가 정리한 거 맞나요?
9: 예, 네, 정확히 보셨고요.
1: 네.
9: 일단 쿠팡 사태는 작년 말부터 나왔잖아요.
1: 네.
9: 그래서 미국의 반응은 어쨌든 지난 4월 20일 날 대럴 이사 연방 하원 의원 공화당
1: 네.
9: 의원이 54명의 공화당 의원들을 서명을 받아서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보낸 것. 그리고
1: 네.
9: 이번에 하원 법사위원 위원의 이름에 물론 법사위원의 공식 문서는 아닌데 전문위원들의 의견인데 거기에서 문서가 나왔고.
1: 법적 구속력은 없고.
9: 예, 예, 지금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백악관에서 입장이 나왔다고 하는데
1: 네.
9: 아직은 뭐 고위 공직자 어떤 그런 쪽은 아니고 백악관의 한국 기자들이 문의한 거에 대한 백악관 관계자의 답변이었고요. 그런데 하나 의미 있는 것은 프레드 프레이츠라는
1: 네.
9: 트럼프 1기 때 NSC 비서실장, NSC의 비서실장을
1: 드린
9: 네.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이
1: 네.
9: 백악관의 이름을 이렇게 모르겠는데 이름을 빌려서 나온 것이 문제인데 문제는 한국에서 미국에서는 사실 이 쿠팡 문제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미국 일반 국민들은 왜냐하면 쿠팡은 미국의 투자들을 다 받아서 운영되지만 그 모든 매출과 영업이익은 한국에서 45조 가까이 나오고
1: 그렇죠.
9: 그 부인이 대만계이기 때문에
1: 네.
9: 또 대만에서도 사업 활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일반 국민들은 여기에 대한 관심은 많이 없는데 근데 지난 이번에 폭스뉴스하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 쿠팡 문제와 더불어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테크 기업들을 탄압을 하고 또 이것이 한국 정부가 예, 그 친중 프레임을 좀 가져간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미국 국민들은 일단 쿠팡을 잘 모르죠.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일단
9: 그렇습니다.
1: 쿠팡은 영업활동을 다 거의 한국에서 하니까
9: 그렇습니다.
1: 돈은 물론 미국에서 해서
9: 예.
1: 미국 기업이지만 미국민들은 잘 모르는.
9: 그렇습니다.
1: 네. 이번에 이 보고서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 그래도 이게 어떤 통상 관련해서 좀 압박의 어떤 근거가 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9: 거꾸로 제가 미국 정부라면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그 이슈가 있겠지만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뭐 그 법사위원회 공식 문건은 아니에요. 뭐 초당적으로 나온
1: 그러니까요.
9: 건 아니고 공화당의 그 보좌관들 출신의 전문위원급의 이제 보고서인데 근데 이 부분의 내용들이 그러니까 쿠팡 미국 기업을 이렇게 억압해서 거기에 나온 빈 공간을 친중국 기업들이 이익을 취한다라는 그 이 친중 프레임을 가져가는 부분이 우려스러운 거거든요.
1: 아, 그렇군요.
9: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또 논의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주한 미 대사로 오시는 미셸 스틸박 청문회 때도 이게 이제 거론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우려가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1: 백악관 이번에 이제 물론 이제 이게 한국 언론이 질문한 거에 대한 네. 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9: 네네.
1: 예, 그 과정에서 그런데 어쨌든 이 대통령을 직접 언급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물론
9: 네.
1: 언론을 통해서
9: 예.
1: 이거는 좀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9: 이례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는
1: 네네.
9: 너무 사실 미국 정부나 의회 입장에서는 또 자국의 기업이잖아요. 뉴욕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고
1: 미국 기업이죠.
9: 예, 미국에서 많은 어쨌든 투자를 한국에다 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모든 영업과 이익을 한국에서 내는데 이러한 그 쿠팡의 태도 사실 김범석 의장이 깨끗하게 작년 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부 유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걸 인정했다면 스타벅스 본사처럼 그렇다면 굉장히 정리가 빨리 진행됐을 텐데 국민의 여론을 살펴서 정책과 이 정치를 해야 되는 한국의 어떤 국회라든가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걸 대처할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9: 그런데 어쨌든 간에 미국은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확산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1: 게다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뭐 어떤 분께서 논평하기를 받아쓰기 했다 이 정도면 예. 쿠팡의 입장을 그냥 대놓고 베껴 적었다. 네. 이게 이번 보고서가 우리 정부의 반박이나 어떤 의견은 전혀 안 들어간 건 이건 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9: 저도 그 문제를 크게 봅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한미동맹을 가장 중시하는 나라고 대미 외교를 가장 중시하는 나라에서 이건 사실은 쿠팡이 잘못된 부분도 쿠팡의 그 김범석 의장이라든가 그 매니지먼트의 잘못도 있지만 한국민을 대하는 그런 태도에서 잘못은 있지만 거꾸로 봤을 때는 그 쿠팡으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로비를 잘한 거예요. 이 정도의 로비를 할 정도의 실력이라면 아, 역지사지로 보면
1: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9: 예 이런 사실. 이런 쿠팡의 김범석 의장하고 우리 한반도 평화 운동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1: 아니 얼마나 로비를 잘했으면 예. 백악관이 이렇게 나서고 네. 이렇게 미국 의회까지 다 예.
9: 그래서 이거는 역지사지로 봤을 때 우리 외교의 네. 능력 또 대미 로비 또는 대미 관계 여러 가지 이 정책 결정되는 관계에 굉장히 의문을 갖고 반성해야 될 계기로 삼아야 된다.
1: 아 오히려 반성해야 될
9: 그렇습니다.
1: 계기로
9: 그리고 다시금 그런 이 튼튼한 기초들을 쌓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아 진짜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고 네. 오히려 우리가 한번 이번에 생각해봐야 된다. 예. 쿠팡이 저렇게 미국의 정치인들을 정말 이렇게 로비를 해가지고 네.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걸 보면서 우리도 오히려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예. 있다. 이 와중에 쿠팡 얘기 여기까지만 좀 얘기할게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보니까 쿠팡 주주였더라고요. 18번 네. 뭐 사고팔고 뭐 했다고 예. 알려져 있는데 이거 뭐 미국 내에서는 이거 이해충돌 논란 없습니까? 이 정도 되면?
9: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은 이거는 뭐 제 빙산의 일각이고요.
1: 그렇죠.
9: 수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이익이 들어서 거의 22조 달러, 우리 돈으로 뭐 3조 4천억인가요?
1: 네네.
9: 거기에 대한 암호화폐 뭐 크립토 커런시 같은 게서 왔다.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이 국무부 뭐 국방부 뭐 입찰 사업들에 참여하는 부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까지 여기에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전선을 확대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네. 생각이고요. 아마 2억 정도 한국 돈으로 투자가 된 것 같은데 본인이 직접 한 것 같지 않고 쿠팡 문제는 사실은 그 김범석 의장 쿠팡에서 로비를 잘했어요.
1: 네.
9: 전에 김민석 총리도 미국을 갔는데 그 JD 벤스가 쿠팡 문제를 물어보더라는
1: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벤스가 직접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9: 그러니까 이제 네. 백악관 관계자 특히 국무부 내에 사실 마가층의 국무부 실무자 실국장급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도 많이 이런 논리가 들어간 것 같고 이번에 공화당 쪽에도 들어갔고 심지어 팍스뉴스하고 월스트리트 저널까지도 이런 게 확산된 거는 거기에서 자란 거지 이거를 괜히 확산해서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서 감정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다라는 제 입장입니다.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참
9: 네.
1: 그 아들이 재산 신탁 관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9: 예.
1: 그리고 뭐 이해 충돌 이게 규정이 미국도 있긴 있는데 이게 대통령은 또 적용이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9: 지금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미국 상황도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탄핵 이슈가 불거져 나올 겁니다.
1: 네.
9: 예예. 예.
1: 자, 이제 다음 이슈. 아까 좀 얘기를 하셨는데 미셸 스틸.
9: 네.
1: 예, 이분이 이제 신임 주한 미국 대사로 곧 부임을 하게 됩니다. 네. 이미 이제 미국에서도 인준이 끝났고 한국도 이제 아그레망 동의 절차가 네.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부임만 하시면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분 어떤 분으로 평가됩니까?
9: 제가 그 미셸 박스테일의 지역구 살기 때문에
1: 아세요? 예,
9: 제가 이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요. 저도 네네. 우리 같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오래전에는 제가 작지만 그 후원도 한 적이 있습니다.
1: 아 그러시구나.
9: 미셸 박스테일에 대한 우려점 이겁니다. 제2의 볼턴이 되는 거 아니냐.
1: 아.
9: 또 해리스 대사 기억나죠? 해리스 대사보다 더 네오콘적인 분이다라는 건데
1: 매파
9: 그렇습니다. 근데
1: 강력한
9: 그
1: 매파
9: 매파도 이제 뭐 자기의 이념 어떠한 그 이념적 가치에 대한 신념이 있다면 괜찮은데
1: 네.
9: 이분이 이제 이번에 그 굉장히 드물게 미 상원 청문회를 끝나고 표결을 할 때 55대 39, 39의 반대표가 나왔어요.
1: 반대표가 꽤 많았더라고요.
9: 예,
1: 저도 봤어요.
9: 예.
1: 인준할 때 반대표가 왜 이렇게 많지 했는데
9: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그 이유는
1: 어떤 겁니까?
9: 앤디 김 의원은 다른 상원 의원들하고 함께 성명서까지 발표했어요.
1: 네네.
9: 자격이 없다.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미국의 이제 특명대사를 임명을 하면 거의 90% 이상 찬성을 하고 박수를 쳐면서 보내주는 입장인데 왜
1: 대통령
9: 그러냐.
1: 대통령 보유 권한이고.
9: 이분이 선거를 할 때 상대방 후보들 하나는 제이 첸 하나는 데릭 트렌이라는 분들인데 한 분은 하버드대 출신의 공군 소령 출신이고 한 번 이 데릭 트렌이라는 사람은 베트남계 보트피플 출신이에요.
1: 네.
9: 둘 다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는 공산주의가 싫어서 베트남을 떠난 그 이민자 2세인데
1: 네.
9: 거기에 이제 친중 꼬미니스트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1: 아, 친중. 그러니까
9: 민주당 내에서 여기에 대한 극도로 거부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미셸 박 스틸도 정치인일 때는 어떤 한 이념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사는 부임국 그러니까 주재국과 출신국 그러니까 양국의 국민들의 화합과 통합.
1: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9: 가교 역할과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1: 네.
9: 만약 오셔서 그런 이념적인 사고를 잣대로 한국에 또 그런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과 연계돼서 활동을 한다면 이거는 우리 한미동맹을 해칠 수 있는 잘못된 대사 활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1: 아, 그런 전력을 볼 때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어떤 혐중 프레임 이런 걸로 조금 선거운동 같은 걸 하셨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이 된다. 근데 이분이 만약에 예. 한국에 와서 한국에 또 마침 그럼 중국에 대한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결탁하게 되거나 혹은 그 사람들을 좀 동조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9: 그렇습니다.
1: 네.
9: 그리고 그럴 확률이 높다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보기 때문에
1: 그래서
9: 성명서까지 나온 거죠.
1: 아, 성명서까지 나오고 인준할 예. 때 반대표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거다. 네, 라고 보신
9: 그렇습니다.
1: 거죠.
9: 예.
1: 아, 알겠습니다. 우려는 뭐 많지만
9: 네.
1: 그래도 이분이 이제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 대사 옛날에 그 성킴 대사 네. 오바마 시절이죠. 오바마 예. 시절. 그 이후로 두 번째 이번에 이제 한국계 대사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과 소통에 좀 기대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쿠팡 사태 해결이라든가 네. 이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9: 사실 쿠팡 사태 해결은 거꾸로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청문회 거꾸로. 때 네. 쿠팡 사태가 또 나왔어요. 한국 정부가 미국의 기업을 탄압하지 못하게 했다, 못하게 하겠다고 명확하게 선언을 했고요.
1: 네.
9: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오늘 방송도 중요하고 미국 상원의 민주당 입장도 중요한 건데 미셸 스틸박 그 대사께서 부임 후에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두루두루 만나셔서 목소리를 청취하시고 한미동맹의 근간을 깨뜨리지 않도록 그 유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드리고 싶네요.
1: 네. 예. 이분이 그 가족사를 제가 잠깐 보니까 실향민 예. 아버님 어머님 실향민 출신이신 것 같아요.
9: 그렇습니다. 저도 이산가족 2세고 사실 네. 그분이 이제 55년생인데 75년 만 20대 사실 미국에 오신 분이에요.
1: 네네.
9: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박정희 향수가 좀 있으실 거고.
1: 네네. 그렇죠.
9: 항상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미국에 온 그 시점에 맞춰서 시계가 멈춰 있다. 근데 그거를 이제
1: 그런 말 있어요?
9: 예, 변화 발전의 세계 이제 뭐 강경화 대사랑 같은 나이 또래일 거예요. 55년생. 하지만 나이를 떠나서 이 변화 발전하고. 이 하는 이러한 새로운 이 세대들을 이 세계들을 볼 줄 아는 대사님이 되기를 저기 희망합니다.
1: 자, 이 얘기 좀 하나 좀 더 여쭤볼게요. 이 대표님이 마침 맡고 계시는
9: 네.
1: 미주 민주 참여 포럼 여기서 최근에 2박 3일 동안 국제 평화 행사. 근데 네. 이게 저 솔직히 죄송한데 잘 몰랐거든요. 근데 네. 알아보니까 이게 엄청난 행사였더라고요.
9: 그렇습니다.
1: 이게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도 축사를 보냈고
9: 네.
1: 그다음에 아까 이제 송영길 의원 네. 잠깐 나오셨지만 여야 국회의원 5명이 직접 행사에 참여한 이런 행사였는데 네. 그런데 강경화 주미대사 그리고 정무 담당자 여기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요?
9: 그렇습니다. 사실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행사는 어떤 정부기관이나 어떤 재벌이나 돈 있다고 치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난
1: 네네.
9: 10년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평화독립군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그분들이 400여 명이나 되는 분들이 미 전역에서 심지어 영국과 핀란드,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함께하는 평화의 목소리, 평화 공공의 교회장이에요. 미 연방위원이 10분 가까이 참여를 했고 그런데 네. 거기에 대통령까지 축사를 보냈단 말입니다.
1: 근데 그거를 송영길 의원이 대독을 하셨죠, 그냥.
9: 대독을 한 굉장히 그러니까 행정부 수반이 축사를 보냈는데 행정부 특임 대사가 오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거는 네.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거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지만 혹시 주한미 대사가 또는 현재 안보실 외교부가 미 의회 네. 한반도 평화법원을 반대하는 건가?
1: 아니, 설마 그럴 리야?
9: 아니라고 믿고요. 네. 아니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외교부로 바뀌었지만 윤석열 정부에 있던 그 실무진, 미국의 네오콘적인 인사들과 강한 그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건가?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참가자 모두뿐만이 아니라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실망을 넘어서 격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 마당에 우리 한국 외교부도 사실 크게 변화, 발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문재인 정부 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함께한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을 받아서 한직으로 물러났는데 그분들 지금 자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1: 네네네.
9: 그분들이 트럼프 1기를 경험한 전직 그 평화에 대한

0: K-PAC 최강철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비둘기에게 기억력 실험을 했습니다. 쉬운 문제를 냈을 때 비둘기는 열심히 풀었죠. 하지만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 앞에선 달랐습니다. 억지로 붙잡고 끙끙대는 대신 구석으로가 낮잠을 청했죠. 더 버티면 탈이 날 걸 알고 스스로 멈추는 본능이 발동한 겁니다. 때로는 놓아버리는 것이 나를 아끼는 방법이라는 걸 비둘기가 일깨워주네요.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8: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0: 내일은 더불어민주당 박선언 의원, 매트릭스 투자자문 곽상준 대표,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9: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0: 최근 우리 주변에 창고형 약국이 생겨나고 있죠. 다양한 의약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좋은데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일부 청소년이 환각 효과를 얻기 위해 특정 약물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거죠.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특정 감기약과 수면유도제를 과다 복용해서 감각을 자극하는데요. 매장에 약사가 머물긴 하지만 구매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진 않아서 오남용을 막기 어렵습니다. 일탈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창고형 약국, 사회가 안전망을 마련해서 부작용을 예방해야겠습니다.
9: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13: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님께서 여신 서점을 2대째 이어가고 있는 김성규라고 합니다. 저희 김충렬 아버님께서 67년 전 울산 최초로 이곳에 서점을 여셨습니다. 교통이 불편했던 그 당시 학생들은 책 한 권을 사려고 힘들게 오랜 시간을 읍내까지 걸어와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책방 문을 열기로 스스로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제 결혼식 날에도 식이 끝나면 바로 책방 문을 여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하실 때도 휠체어를 타고 서점에 나오셨습니다. 약속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저도 그 약속을 이어받아 오늘도 서점의 불을 항상 밝히고 있습니다.
1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0: 치킨의 주요 안전 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8시 뉴스입니다. 경찰이 음료 테러 자작극 학생부 허위 기재, 선거운동에 부친의 회사 동원, 부실 공천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나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위계 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의한 전 후보와 음료를 던진 헬스트레이너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일에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3일 부산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난 상황에서 신병 확보에 나선 이유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정 후보 아버지 회사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다는 의혹도 선관위 수사 의뢰 이후 넉 달째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의한 전 후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두고 검경 모두 뒤늦게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초동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형사과와 관련 경찰관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팀이 증거를 고의로 누락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검찰은 수사팀장이 핵심 물증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목록에서 누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팀원들에게 채증 영상 삭제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이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성인용품 폐기를 도왔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긴급체포된 수사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존치 여부가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안수사권 존치 주장이 고개를 들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보안수사권 폐지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보안수사가 아니었다면 진상이 영영 은폐됐을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권 독점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진보성향 변호사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 10명 가운데 7명이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전면 혹은 부분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변은 회원 변호사 403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를 공개했는데 보안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5.9%가 부분 존치, 21.1%가 전면 존치를 주장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모레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25도, 대전 23도 등 21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강다은입니다. MBC 8시 뉴스 마칩니다.
3: MBC 라디오 부채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경남 의령군에서 운영 중인 대형 버스 이름입니다. 첨단 초음파 진단기와 산전 검사 장비가 완비된 그야말로 움직이는 종합 산부인과라고 할까요? 태아의 건강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20종이나 되고 진료비는 무료입니다. 경남 의령군을 시작으로 강원 고성과 충북 단양, 전남 곡성 등 현재는 분만 취약 지역 11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조건을 착착 만들어 간다면 나을까 말까 출산을 고민하고 망설이는 일도 점점 더 줄어들겠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여러분 달력 보셨나요? 오늘은 행운의 숫자 7이 두 번 들어가 있는 7월 7일인데요. 날이 날이니만큼 오늘 하루 나에게는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가만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난히 밥이 맛있었다거나 타야 할 버스가 바로 왔다 같은 사소한 행운도 좋은 일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쁜 기억보다 좋은 기억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그 날은 꽤 괜찮았던 하루가 되는 거라고 하니까요. 나의 오늘에는 좋은 기억이 많았는지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의 오늘은 날씨처럼 우중충했다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오늘이 다 간 게 아닙니다. 대략 4시간이나 남아있는데요. 그 사이에 기분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일찍 포기하지 마시고 오당재와 함께 하시면서 긍정의 기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7월 7일 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듣고 왔습니다. 조광희님이 아 그렇네요. 7월 7일 견우와 직녀 이야기도 생각납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7월 7석은 음력이라서 올해는 8월 19일이 7월 7석 날이라고 하네요. 광희님. 1051님 제 생일이 음력 7석. 그러나 오늘은 양력 7석이네요. 그래도 오늘 하루 모든 것이 즐거웠습니다 하셨고요. 7190님도 7월 7일이 행운의 날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아주 좋아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오늘 오프닝에서는 이제 7월 7일을 맞아서 오늘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혹시 좋은 일 있으셨어요 오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유난히 밥이 맛있었다거나 타려던 버스가 바로 왔다거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신호등이 막 연달아 초록불일 때 그리고 뭔가 기다렸던 택배가 도착을 했다거나 아니면 퇴근길에 너무 하늘이 예뻐서 기분이 좋았다거나 뭐 그런 사소한 행복들 그런 기쁨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박현진님이 좋은 기억은 모르겠고요. 야구 때문에 나쁜 기억만 추가되고 있습니다. 8-1이지만 젠디 말대로 포기하지 않아 볼게요. 혹시 역전 할까요? 하셨는데 아 8-1이면은 지금 몇 회죠? 어디가 지금 8-1이지 한번 찾아볼까? 네, 야구가 진행 중이에요. 아, 롯데와 기아의 경기가 지금 8-1로 진행이 되고 있군요. 4회 말이네요. 9-1이에요. 아, 그 사이에 또 9-1이 됐어요. 근데 4회 말이기 때문에 뭐 희망을 아주 버릴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야구라는 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응원을 하면서 기다려보시고요. 구예찬님, 감사한 일이 하나 있었네요. 저는 식당에서 일하는데 저한테 매장에서 쓸 수 있는 7만 원짜리 모바일 쿠폰이 있었더라고요. 마침 미국에 사는 제 절친이 잠깐 한국에 돌아와서 미국 다시 가기 전에 밥 한번 쏴야겠다 생각 중이었는데 우리 매장에서 쏴야겠습니다. 오, 모바일 쿠폰을 또 발견하셔가지고 기분이 좋으셨군요. 오, 미국에서 또 친구도 오시고 좋네요. 예찬님, 그 미국 친구분께 그 쿠폰으로 또 맛있는 거 사주시면 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김지훈님은 남은 4시간 중에 2시간을 오당재와 함께 할 수 있다니 행복합니다 하셨는데 남은 4시간 아 그렇네 오늘 하루가 4시간 남았구나. 그래서 그 남은 4시간 중에 2시간을 오당재와 또 함께 하신다 이렇게 글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여러분 어떤 사소한 행복 작은 기쁨도 발견하셨는지 계속해서 공유해주세요. 오당재 오늘도 문자 미니 활짝 열려있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었는데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보내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0: 계신지도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화요일 3부 오늘만 남의 편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유쾌상쾌 통쾌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답답한 고민사연 간직하신 분들 오당재 홈페이지 화요일 게시판에 들러서 꼭 사연 남겨주시고요. 샵 8001번 문자로 보내주셔도 접수가 되니까 여러분 편하신 쪽으로 참여해주시고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본컴퍼니, 한국주택금융공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비드랩, 현대오피스, 롯데건설,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 데이팩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이라고 불리는 개정정보통신망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가짜인 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게 입증되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는데요. 비판, 풍자, 패러디 등은 예외로 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AI를 통해서 모든 게시글을 검열한다, 카카오톡 메시지도 감시받는다 등의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해당 여부는 민간의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 정책에 따라 판단한다면서 사적인 메시지는 당연히 법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한 건데요. 다만 표현의 자유와 불법 정보 규제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한 것인지를 두고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편 불법 정보에 대한 규제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독일은 2017년에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 의무를 강화했고요. 유럽연합도 2023년부터 플랫폼 책임을 강화한 디지털 서비스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의 확산으로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가운데 한동안 시들했던 공무원 시험 지원자 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6년 구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28.6:1로 2년 연속 상승했는데요. 공무원 시험에 다시 눈길이 쏠리는 배경에는 민간 채용 시장 불안이 있습니다. AI를 도입한 기업의 31%가 AI 도입 이후 채용 규모를 줄이면서 취업 준비생들이 직격탄을 맞은 건데요. 민간 채용 불안이 공무원 시험 경쟁률 반등과 맞물리고 있고요. 공직 처우 개선도 수험생을 공무원 시험 시장에 다시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면서 7급에서 9급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초임 봉급을 6.6% 올렸는데요.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청년들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공무원 시험 지원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중미 월드컵 32강전에서 퇴장당한 미국의 발로건 선수가 피파의 징계 유예 결정으로 16강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피파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징계 유예 결정이 내려진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찬스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국에서 열린 벨기에와 미국의 16강전에서는 벨기에가 미국을 4-1로 격파했고요. 경기 뒤에 벨기에 선수들은 발로건의 징계 유예가 승리의 동기부여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은 노르웨이는 영원한 우승 후보 브라질을 꺾고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8강에 올랐는데요. 브라질은 1990년 대회 이후 36년 만에 가장 이른 단계에서 탈락했습니다. 노르웨이의 홀란 선수는 이날 두 골을 넣고 대회 7골을 기록해서 메시, 은바페 선수와 함께 득점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또 20년 동안 포르투갈 축구를 상징했던 호날두는 스페인의 1-0으로 패하면서 마지막 월드컵을 끝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리말의 네버엔딩 스토리 김원성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김지훈님이 젠디 노르웨이 홀란드 선수 정말 잘하더라고요. 피지컬도 실력도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범진호님 노르웨이 홀란드의 노련한 플레이에 브라질이 혼란스러운 경기로 졌네요. 바이킹의 후예들 노르웨이 하고 글 남겨주셨고요. 홀란드 선수의 반응이 아주 뜨겁네요. 9701님도 우리 아들 최애 홀란드 축구에 1도 관심 없는 엄마는 사춘기 아들과 1분이라도 대화하려고 그 경기들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오 대단하신데요. 우리 9701님. 그러니까요. 지금 노르웨이 홀란드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죠. 엘링 홀란드 선수가 사상 첫 월드컵 8강으로 노르웨이를 이끌고 있는데요. 16강 브라질전에서도 혼자 두 골 터뜨리면서 2-1 승리를 이끌었고요. 그리고 지금 노르웨이가 엄청나대요. 그 응원 열기가 마치 우리 2002

2014년 월드컵 때처럼 전 국민이 정말 열광적인 응원을 펼치면서 뭐 노르웨이에서뿐만 아니라 뭐 그 지금 월드컵 열리고 있는 뭐 미국, 캐나다, 뭐 멕시코까지 해가지고 그 응원단들이 그 응원 보셨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노젓는 그 응원 그거를 정말 멋지게 하더라고요. 경기 끝나고도 선수들이랑 다 같이 하기도 하고 8강에서 노르웨이, 잉글랜드와 맞붙습니다. 너무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혼란과 케인의 대결이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 또 월드컵 관련해서 전해드렸던 소식 중에 호날두 선수 은퇴 소식, 마지막 월드컵이었어요. 좀 아쉽기도 하죠. 많은 팬분들이 계실 텐데 호날두의 마지막 월드컵이라는 게 좀 아쉬운 마음이고 또 브라질 네이마르 역시 대표팀 은퇴에 선언했고 대신에 이제 메시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메시 8강에서 이집트 아니다. 16강에서 이집트를 만나면서 8강 진출에 도전할 계획이에요. 월드컵이 너무 경기들이 재밌어서 우리 9701님도 아들과 대화하려고 챙겨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마 재밌어서 보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막 딱히 응원하는 팀이 없다고 해도 응원하는 선수가 없다고 해도 경기들이 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도용재님은 오늘 월드컵 경기에서 제가 응원하는 팀 모조리 패했네요.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 포르투갈이 패했고 그리고 미국이 또 벨기에 패했죠. 내일 또 재미있는 경기들 많이 있으니까 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뉴스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GOD의 다시.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0: 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재난, 이렇게 대처하세요. 대개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막아주어 좋은 역할을 하지만 지표면에 생성되는 오존은 대기오염 물질로 인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줍니다. 보통 0.12ppm이 넘으면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고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3ppm이 넘으면 오존경보, 0.5ppm이 넘으면 오존중대경보가 발령됩니다. 오존,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건강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윤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문자나 미니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볼 예정입니다.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9032님이요. 안녕하세요. 이사를 앞두고 땀 주룩주룩 흘리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덥기는 하지만 기분은 짱입니다. 이사 날짜가 운 좋게 잘 맞았거든요. 저는 늘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종일 MBC와 함께했습니다. 하고 문자 남겨주셨어요. 오, 새싹 문자신데요. 우리 9032님 일단 환영합니다. 또 마침 청취율 조사 기간에 늘 운이 좋은 우리 9032님이 등장해 주셔서 너무 다행이네요. 이사를 앞두고 계시는군요. 요즘 같은 날씨에 사실 청소만 해도 땀이 줄줄 날 텐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사를 앞두고 설렘이 더 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새로운 곳에서 또 시작한다는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우리 9032님 이사 잘 마치시고요. 새 집에서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566님은 오늘이 우리 사위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성함이라도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9566님의 사위분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424님 6월 22일부터 3주째 매일 야근 중입니다. 덕분에 주말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지쳐 쓰러져 쉬다가 다시 출근 야근을 반복하고 있네요. 아직 일주일 더 해야 하는데 심신이 지쳐가는 게 이제는 느껴집니다. 힘 좀 주세요. 3주째 야근을 매일 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힘드시겠다. 우리 이사이사님 잘 챙겨 드시고 뭐 야식 같은 것도 좀 드시면서 일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날씨 더워서 가만히만 있어도 힘든 날들이잖아요. 근데 또 그때 야근을 계속하고 계시다니 더구나 아직 일주일 더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페이스 조절 잘 하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575님 다른 지역으로 발령났던 동료가 다시 오늘 우리 사무실로 발령이 났습니다. 모레부터는 함께 근무할 수 있어서 너무 신나요.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오, 동료가 다시 돌아오는군요. 사무실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8575님 같은 동료분이 계셔서 그 다시 돌아오시는 동료분은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오히려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는 동료면 이렇게 벌써부터 신나고 행복해 하시는지 두 분 우정 오래오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숭던님이 아침 운동 갔다가 부산 하단 5일장에 다녀왔어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9월에는 사랑하는 손녀가 태어납니다. 감자야 보고 싶다 하면서 글 남겨주셨는데 오늘은 우리 순덕님과 전화 데이트 해볼게요.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순덕님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2: 네, 부산 사는 신순덕 아지매입니다.
0: 오, 부산에 사시는군요.
2: 네.
0: 반갑습니다. 지금 뭐 하다가 전화 받으셨어요?
2: 저녁 설거지하고 샤워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0: 오, 하루를 마무리할 준비를 다 마치셨군요.
2: 네.
0: 오늘 5일장 다녀오셨다고 글 남겨주셨는데
2: 네. 네.
0: 시장 이름이 하단 5일장이에요?
2: 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하단 5일장인데
0: 네.
2: 2일하고 7일 날 장이 있습니다.
0: 아, 2일하고 7일, 매월 2일, 7일에 열리는 거예요?
2: 2일, 7일, 12, 17, 22, 27 이렇게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2: 5일마다, 5일마다 장이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5일장이니까.
2: 네네네.
0: 5일마다. 굉장히 오래됐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됐어요? 네.
2: 제가 63년생인데 저보다도 더 오래됐습니다.
0: 와, 진짜 오래됐네요.
2: 네네네.
0: 어디 있는 건가요? 이 하단 5일장.
2: 부산 사하구에 있는데 얼숙도 아시나요?
0: 아니요. 부산 사하구에?
2: 네. 사하구에 얼숙. 동아대, 부산 동아대 밑에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2: 네.
0: 와, 진짜 전통 있는 오래된 5일장인데 네. 가서 오늘 뭐 사셨어요?
2: 남편이 좋아하는 서가도 사고 콩나물도 사고 가지도 사고 해서 오늘은 비빔밥 해 먹었습니다.
0: 와 진짜 맛있으셨겠다.
2: 네네.
0: 장 딱 봐오셔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맛있게 비빔밥 해주시고.
2: 네.
0: 뭐 넣으셨어요 비빔밥에?
2: 집에 있는 나물이 있었는데 미역나물 뭐 물채나물에다가 후라이한게해서 네. 올리고 물김치하고 해서 먹었습니다.
0: 와 너무 맛있겠다. 장은 그러면은 고추장으로 하세요? 간장으로 하세요?
2: 아 여기에 그 콩나물에 고춧가루 양념이 있어서 고추장은 너무 염도가 셀 것 같아서 기존에 있는 걸로 슴슴하게 해서 먹었습니다.
0: 슴슴하게 맛있게 네네. 드셨군요. 오일장에 그러면 우리 순덕님 자주 가는 편이세요?
2: 네, 장날마다 갑니다.
0: 아, 장날마다 가시는 거예요?
2: 네.
0: 왜요? 오일장에 막 따로 그럼 시장에는 마트 안 가시고 거기
2: 마트에는 공산품. 공산품 재래시장에 가면은 싱싱하고 값도 사고 덤도 있고 시끌벅적 우울할 때 가면 딱 좋습니다.
0: 아, 그래요. 우울할 때 가면은 오일장에 또 다른 좋은 점 어떤 것들이 있어요?
2: 오일장에 가면은 사람 사는 맛이 있죠.
0: 사람 사는 맛이 있고.
2: 네, 그리고 노점상에 어르신들 많은데 부모님 생각도 나고 이러면서 가급적이면 노점에서 계시는 분들한테 살려고 합니다.
0: 그러시구나. 덤도 네. 좀 주시고 그러시나요? 그럼 어르신들이?
2: 항상 그렇습니다. 노점에서.
0: 항상.
2: 네.
0: 그 맛에 또 거기 가시는군요.
2: 단골 네, 마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단골집도 네. 있으세요?
2: 아니요, 단골집 아니고 그때 어르신들도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하니까
0: 네.
2: 그때 가서 공고삽니다.
0: 오늘 오일장에 사람이 어떻게 좀 많았나요? 장마철이라서
2: 많았습니다.
0: 아 많았어요.
2: 부산에 비 안 왔습니다.
0: 아 부산은 비가 안 오셨구나.
2: 네, 비가 오면은 노점은 할 수가 없거든요. 가게 있는 분들만 하시는데 오늘 부산에 비가 안 나서 복적복적했습니다.
0: 그렇군요.
2: 네.
0: 범진호님이 부산 하단 쪽은 서울 홍대처럼 엄청 번화가예요. 지하철 1호선 하단역에서 내리면 휘황찬란해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그런가요?
2: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0: 어때요? 거기 가면은 진짜 사람이 엄청 많아요.
2: 여기 위에 동아대학교가 있어서 대학교가 있어서 학생들이 지하철 타러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가까이는 저 바닷가 낙동강 명지가 있어서 명지 신도시가 있어 또 그쪽에서 오고 해서 여기가 한 번화가입니다.
0: 아 그렇군요.
2: 네. 그리고 여기 사구에는 다대포 해수욕장도 있고 송도 해수욕장 있고 해수욕장도 있고 좋습니다.
0: 와, 진짜 홍보대사처럼 이렇게 홍보를 또 많이 해주셨습니다. 9월에 또 손녀분이 태어난다고 하셨는데 정말 축하드려요. 태명이 감자.
2: 감사합니다.
0: 태명이 감자입니다. 감자예요. 감자. 네. 너무 귀엽네요. 왜 감자예요?
2: 네. 아주 어렵게 얻은 손녀거든요. 시험관 8번 도전 끝에. 그래서 책방 땅에서도 감자가 잘 자라잖아요.
0: 그렇죠.
2: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라고 아이들이 감자라고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따님이 네. 아니면 며느리님이?
2: 아니요. 며느리.
0: 아 며느리가.
2: 네.
0: 너무 축하드리고 진짜 건강하게 네. 감자 잘 만나시기를 저도 바랄게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혹시 감자한테 음성 편지 한번 쓰실까요, 네네. 우리 손님?
2: 네. 네. 감자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와 놀아주고 운동 열심히 하면서 체력 키우고 있단다. 엄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다. 우리 곧 만나자.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감자야.
0: 아 감사합니다. 감자한테 정말 사랑이 넘치는 메시지 남겨주셨는데 태어나면은 감자한테 꼭 다시 듣기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정님.
2: 아, 그럴게요.
0: 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2: 네. 아이유의 좋은 날 하고 듣고 싶습니다.
0: 이 노래 좋아하세요?
2: 이 노래도 좋아하고 오늘 네. 이렇게 전화 연결된 것도 아주 좋은 날인 것 같아서.
0: 네.
2: 네.
0: 이 노래 신청해 주셨군요.
2: 네.
0: 네. 우리 순덕님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 매일이 좋은 날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유의 좋은 날 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부산 하단 오일장을 살아가시는 신순덕님의 신청곡 아이유의 좋은 날 듣고 왔습니다. 김경주님이 부산 사하구 홍보대사님 감자 튼튼하게 태어나기를 응원합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진짜 손녀분을 만나실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손녀 만나면 같이 또 열심히 놀아주려고 운동도 하고 계신다는 게 참 멋지시고요. 진짜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게 감자 만나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1104님 젠디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소서 모두 행복하소서 건강하소서 오당제 청취율 대박나소서 하면서 또 멋지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오늘이 또 절기 소서잖아요. 오 1104님 감사합니다. 4545님은 오랜만에 어머니 모시고 저녁 식사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소소한 행복이네요. 그렇죠. 행복이 진짜 뭐 거창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문자 보면 아 이런 곳에서 또 행복을 느낄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소소한 행복들이 쌓이고 쌓여서 더 큰 행복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어머님과 맛있는 저녁 식사 하셨길 바라고요. 3523님은 안녕하세요. 처음 참여합니다. 일 끝나고 절친과 합천 황매산에 올라갔다가 이른 저녁으로 주꾸미 볶음을 먹고 화요일에 배우는 난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창문을 열고 끈끈한 몸을 시원한 바람에 맡기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갑니다. 종종 뵙겠습니다. 오, 또 새싹 문자 보내주셨어요. 이 며칠 동안 보니까 새싹 문자가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들 모두 모두 환영하고요. 황매산에 다녀오셨구나. 산 좋아하시나 봐요. 우리 3523님. 그렇다면 저희가 또 추천해드릴 코너가 있는데 저희가 금요일마다 우리 월간산의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 매주 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황매산을 또 철쭉이 유명하다고 얼마 전에 소개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괜찮으시면 금요일에 놀러 오셔서 한번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주 뵐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굿뉴스 퀴즈 풀어볼게요. 더 너츠의 사랑의 바보.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서울 중랑경찰서 경찰관들이 경찰서 옥상에서 직접 키운 감자를 지역 어르신들께 나눠드렸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이 텃밭은 지난 5월 말 경찰서 옥상 빈 공간에 만들었는데요. 직원들은 씨감자를 심고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가면서 두 달 가까이 정성껏 감자를 키웠다고 해요. 이렇게 수확한 감자는 모두 18박스, 총 90kg이라고 하는데요. 직원들은 중랑구 노인회를 찾아가서 감자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에는 직원 식당에서 직접 키운 감자로 만든 수제버거 데이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수제버거와 함께 이것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직원들이 직접 키운 감자로 만든 수제버거와 함께 나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고구마튀김, 2번 감자튀김, 3번 양파튀김.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든 사이드 메뉴가 뭔지 골라주시면 되고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최희순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세월간의 아쉬움을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해서 아파트 평수로 바꿔서 제 나이를 세고 있어요. 사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웬만하면 많이 웃고 남들 좋은 점 많이 찾아서 칭찬 많이 해주고, 살다 보니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살아보니 되더라, 사라지더라. 나도 쓸만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힘을 조금만 빼보세요. 행복이 마음속으로 쏙 들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0: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9시 뉴스입니다. 한국이 인공지능 무한 경쟁 시대의 승전국 중 한 곳으로 평가받지만 경력직 선호 현상이 다른 나라보다 두드러져 청년층 일자리 감소 현상이 매우 뚜렷하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 7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세계적인 수요 덕에 엄청난 부를 획득했지만 그 이익이 기업 외부로 확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시장에 진입할 판을 마련하지 못한 청년들은 인공지능 호황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대표적 집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일자리는 21만여 개가 사라졌지만 50대 이상의 일자리는 20만 9천 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음료 테러 자작극, 학생부 허위 기재, 선거운동의 아버지 회사 동원, 부실 공천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위계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로 정의한 전 후보와 음료를 던진 헬스트레이너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일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3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나 신병 확보에 나선 이유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정 후보 아버지 회사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다는 의혹도 선관위 수사 의뢰 후 넉 달째 결론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뒤늦게 속도 경쟁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은 초동 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와 관련 경찰관들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팀이 증거를 누락하고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검찰은 경찰 수사팀장이 핵심 물증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목록에서 누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팀원들에게 체증 영상 삭제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아버지에게 수사 계획 등을 유출하고 성인용품 폐기를 도왔다는 의혹도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이 수사 관계자와 지휘라인을 업무에서 폐지했습니다. 경찰청은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의 직위 해제하고 광산경찰서장, 형사과장, 박경감 소속 팀원 4명 등 6명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장마 전선이 남하하면서 모레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5도, 대전 23도 등 전국적으로 21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3: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4: 요즘 일부 축제 현장과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볼 수 있습니다. 식기를 여러 번 다시 써서 환경을 지키려는 건데요. 다만 이때 신경 써야 할 것이 위생입니다. 세척이 부실해서 이물질이 남으면 다회용기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세척업체에 위생지침을 제공하고 추후 인증제도를 도입해서 신뢰를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과정이 깨끗해야 결과도 좋아지기 마련이죠. 철저한 위생관리로 환경과 안전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대사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 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

0: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3: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직원식당에서 직접 키운 감자로 만든 수제버거 데이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수제버거와 함께 나올 메뉴는 무엇인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 기자님이 고구마 튀김, 양파 튀김도 맛있겠지만 경찰관분들이 직접 키운 감자 튀김이 수제버거와 제일 잘 어울리고 맛있겠어요. 정답 감자 튀김입니다. 기자님 축하드립니다. 정답 맞춰주셔서 5당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어요. 듣고 싶은 노래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랑경찰서는 지난해에도 경찰서 빈 공간에서 직원들이 직접 키운 배추 350포기를 지역 어르신들께 나눠드리기도 했다고 하네요. 오늘의 굿뉴스 퀴즈였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웰템,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빙그레, 가마치 통닭, 음식물 처리기 휴렉과 함께합니다.

0: 수영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아직 신에게는 12가지의 고민 해결 방법이 남아있습니다.
6: 무엇이 중은디? 고민 해결 말고 무엇이 중은디?
7: 고민밖에 모르는 이 시대의 마지막 고민 해결사들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때론 섭섭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6: 오늘만 남의 편!
7: 는 환상의 짝꿍 박지훈 변호사님 그리고 MBC 김준상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7: 손민수님이 오늘 준상 아나님하고 지훈 변호사님 나오는 날 기대됩니다 하셨고요.
9: 감사합니다.
7: 신은희님, 어머나 김준상 아나운서님 뉴스 끝내고 빨리 오세요.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하고 글 남겨주셨네요. 네.
9: 스튜디오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7: 그러니까
9: 30초면 옵니다.
7: 오, 네. 끝내자마자 또 오셨어요. 네. 자, 두 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8: 이게 보니까 반이 지났더라고요, 한 해.
9: 맞아요.
7: 그러니까.
8: 7월이에요.
7: 네.
8: 그러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생각 들고 한 것도 없는데.
7: 아, 뭐 한 것도 없진 않으시죠.
8: 그런가.
7: 너무 바쁘게 사셨죠. 네. 우리 준상 아나운서.
9: 시간 너무 빠르고 저희 조카들이 토요일에 다시 미국으로 가거든요.
8: 아,
9: 이제
8: 어떡해.
9: 만날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아서.
7: 그렇구나.
9: 굉장히
7: 서운하겠다.
9: 벌써부터 슬픕니다.
7: 그러게요. 남은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8: 즐겁게.
9: 예.
7: 그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가 또 시작됐다고 하는데 두 분 원래도 잘해주셨. 지만 더 잘 부탁드리도록
9: 감사합니다.
7: 하고요.
9: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7: 김준상 아나운서가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도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9: 네.
7: 만약에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았다. 그럼 오당재랑 지라시 중에 어떤 프로 이야기하실 건가요?
9: 저는 둘 다.
7: 둘 다 얘기할
8: 가능합니다.
7: 아, 하나만 얘기할 수 있어요?
8: 하나만 가능해요.
7: 아, 진짜?
9: 하나만 가능해요?
7: 아, 네. 하나만 가능하구나.
8: 참고로 네. 이 공이 300번대로 올 때가 있고요.
7: 오, 네네.
8: 예. 예. 800번대로 올 때도 있고요.
9: 저 한 번도 전화 못 받아왔는데.
8: 예.
7: 와.
8: 그리고 예전에 제가 시사 방송 네. MBC도 했었는데
7: 맞아요.
8: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청취율 조사. 그래서 혹시나 공이로 오면 이때만은 꼭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 아,
8: 받으면
7: 받아야겠다.
8: 딱 오당재 오늘만 남의 편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7: 감사합니다.
8: 그 진행자 이재현입니다.
7: 아, 그거 얘기해요.
8: 해야 됩니다.
7: 그렇죠.
8: 박재현, 김재현 이러면 안 됩니다.
7: 안 돼요?
8: 예, 딱 맞죠.
7: 와, 진짜 신기하다. 예. 그래서 1순위 프로가 어디냐고 우리 혜영 작가님이 지금
9: 오늘은 라디오 시대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7: 안 되는 거죠.
9: 그러면 저는
7: 무효표 되는 거죠.
9: 저는 고민할 거 없이 오당재 얘기하겠습니다.
7: 와,
9: 정말로. 예.
7: 진짜요?
9: 아, 정말.
7: 와, 예. 여러분 들으셨죠? 자, 풀어서 풀네임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오당재라고 하는데.
9: 오늘 제대로 배우네요.
8: 오늘은 당신 편. 오늘도 당신 편.
9: 오늘도 당신 편.
8: 이재은입니다.
9: 이재은입니다. 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8: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9: 이게 기계가 받는 거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8: 아니요. 저기
7: 사람이
8: 하긴 하는데.
9: 아, 그래요?
8: 하나라도 안 되면 체크가 안 됩니다.
7: 아, 진짜 어렵다.
9: 알겠습니다.
8: 잘해야 됩니다.
7: 잘 부탁드립니다.
8: 공이입니다. 공이 꼭 받으세요.
7: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만 남의 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코너는 청취자분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지만 무조건 청취자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도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당신 편도 남의 편도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민 사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홈페이지 오늘만 남의 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의 고민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어떤 분께서 보내주셨나요?
9: 네, 충남에서 정고민 여성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7: 우리 부부는 결혼 후 30년 동안 쭉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안일도 꼭 같이 하는데요. 제가 요리, 설거지 등등 주방일을 담당하고 남편은 빨래, 청소, 분리배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서 분리배출해야 되는 쓰레기가 하나라도 나오면 바로바로 갖다 버리는 편인데요. 특히 택배 택배 상자는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싫다면서 현관 앞에서 뜯어서 상자는 바로 내다버리고 내용물만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갈등이 많았어요. 이게 뭐야? 당신이 또 내 택배 뜯어놨어?
8: 아이고, 그건 문 앞에 있길래 상자 내다버리고 안에 있는 것만 갖고 돌았지. 아니 뭔데 또 뭐 샀네 또. 아이고
7: 아,
8: 참.
7: 아 이거 바지인데 사이즈 안 맞으면 교환해야 되는데 상자를 버리면 어떡해.
8: 하하 참 누가 바지를 인터넷에서 사? 인터넷에서 사. 매장 가서 입어보고 사야지.
7: 아 언제적이라고 앉았어. 요즘엔 인터넷으로도 많이 사. 진짜 사이즈 안 맞으면 어떡해.
8: 하여튼 입어봐 빨리 입어봐. 입어보고 얘기를 해라고.
7: 이거 봐 단추가 안 잠기잖아. 얼른 다시 가서 상자 주워와.
8: 그 잘됐다. 살만 쪘더라. 이참에 살 좀 빼라.
7: 이렇게 상자가 없어서 교환하기 곤란했던 적도 있고요. 또 여보세요?
10: 어 자기야 나야 옆집.
7: 어 언니 무슨 일이에요?
10: 아 다른 게 아니고 자기 혹시 우리 집 택배 가져갔어?
7: 어, 택배요? 무슨 택배?
10: 아니 내가 화장품을 하나 시켰는데 분명히 배송 완료 문자를 받았거든. 근데 택배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혹시 자기네 집에서 들고 간 건가 하고.
7: 전 아닌데. 제가 지금 집에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집에 가서 확인해보고 전화 드릴게요.
10: 그래 자기야 부탁 좀 할게.
7: 이렇게 옆집 택배가 없어진 적도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8: 아 그 우리 집 택배 아니었어. 우리 집에 시킨 건 줄 알고 상자는 냈다 버리고 화장품만 갖고 돌았네. 아이고 아이고 얘가.
7: 우리 남편이 또 택배 상자를 다 뜯어서 버리고 화장품만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화장품은 바로 옆집에 돌려줬습니다. 다행히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서 별탈 없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11: 이게 어디 갔어?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8: 에이 그저 먼지 날리게 신발장 열어놓고 뭐 하는 거야?
11: 아빠 혹시 여기에 있던 회색 운동화 못 봤어?
8: 어 회색 운동화? 아 그 꼬질꼬질한 거 갖다 버렸지 당연히.
11: 아 그거 내 건데 왜 물어보지도 않고 버려?
8: 아이 딱 봐도 낡아 보이길래 다시는 안 신을 것 같아서 버렸는데. 아 그거 왜 뭐 잘못됐어?
11: 그 남친이 사준 거란 말이야. 아... 더 신으면 다를까봐 일부러 신발장에 넣어둔 건데. 언제 버렸어? 언제 버렸냐고?
8: 아 그거 한 일주일 된 것 같은데.
11: 안돼. 어떡해.
7: 딸 남자친구가 사준 신발을 물어보지도 않고 버려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너무 깔끔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면서 요만큼의 반성의 기미도 안 보이는데요. 이 일은 어쩌면 좋죠? 제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자, 정고민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오, 이런 경우가 있네요. 남편이 택배 상자를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 싫어해서 식구들 택배를 다 현관에서 뜯어보고 상자는 바로 내다 버리고 또 문제는 옆집 택배까지 이렇게 했다는 건데 네. 어떤가요 변호사님? 아무리 모르고 한 행동이라도 옆집 택배 손대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거잖아요.
8: 그런데 몰랐으면 이제 범죄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7: 아 몰랐으면.
8: 그렇지만 그걸 뭐 버리거나 아니면 소비를 해버리면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돼요.
7: 아,
8: 혹시나 민사소송 들어온다면 뭐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7: 네.
8: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런 사람 좀 좋은 어떤 습관이긴 해요.
9: 맞아요.
8: 빨리 자기가 정리하기 자기 일이니까.
7: 그렇죠.
8: 근데 너무 과해요. 안에 내용물까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러면 좋은데
7: 그렇죠.
8: 본인이 미리 판단해서 와 이런 사람이 참
7: 그러니까요.
8: 쉽지 신기하네요. 않네요.
7: 김주성 아나운서는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9: 아 근데 요즘 택배 같은 거 주문하면 그 얘기 진짜 많이 뉴스에서 봤거든요.
7: 네.
9: 택배 상자가 생각보다 정말 세균이 많고 많이 더럽다고.
7: 맞아요.
9: 그래서 밖에서 택배 뜯으라는 얘기를 많이 봐서
7: 네.
9: 진짜 깔끔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30년 동안 맞벌이 하신 두 분이면
7: 네.
9: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귀중한 물건들이 사라졌을까 싶기는 합니다.
7: 아니 뭐 밖에서 뜯는 거는 상관없는데 이제 뭐 내 택배면 괜찮은데 남의
9: 그러니까.
7: 택배 남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네. 아내나 딸의 것까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옆집까지.
9: 네.
7: 그건 좀 이제
8: 사실은 택배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우리 형법에
7: 네.
8: 서신을 함부로 개봉했을 때 범죄가 됩니다.
7: 진짜.
8: 근데 저는 뭐 지금은 서신 편지 같은 게 뭐 그렇게 일반화돼 있진 않기 때문에
7: 네.
8: 뭐 오긴 오지만 택배 같은 건 진짜 많이 오지 않습니까?
7: 그렇죠.
8: 그게 딱 서신에 뭐 범죄에 해당하진 않지만 가족 간에도 그런 건 지켜야 될 것 같거든요.
7: 아, 아 그럼 이런 거예요? 나한테 예. 온 편지를 다른 사람이 읽어보면
8: 예. 그게 비밀 침해죄로 처벌받을
7: 수 있는 거예요? 예. 오, 신기하다.
8: 형법상으로 거. 처벌되는 범죄인데 뭐 그거가 뭐 아주 강하게 처벌하고 그러진 않지만 범죄라는 거예요. 아, 그 행위가.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다면 택배도 남의 거를 함부로 이렇게 개봉하고 한다는 것도 되게 좀 조심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7: 그렇네요. 분리 배출을 또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딸 신발까지 물어보지 않고 내다 버리는 건 어쨌든 충분히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보이는데 혹시 두 분도 이런 경험 같은 거 있으세요?
8: 저는 이분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믿음이 매우 강한 사람 같고
7: 아, 자기 자신에 대한
8: 예, 어. 확고한 어떤 신념이나 아.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같아요.
9: 네. 뭐. 오, 저는 남편 편을 좀 들어보자면 저희 집에도 이제 저도 부모님이 가끔 제 옷을 제 물건을 얘기를 안 하고 버린다거나 혹은 뭐 빨래를 해가지고 빨래가 좀 망가졌다거나 옷이 망가졌다 이런 경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조금은 제가 정리정돈을 더 잘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네. 어쩌면 이 남편분도 본인의 깔끔함에 비해서 가족들이 너무 그걸 못 따라와주니까 지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불편하니까 치워야 되는 물건으로 여겨지는 거고 그래서 자꾸 행동으로 옮기는 거 아닐까. 그래서 본인의 물건이 버려지지 않게끔 잘 이렇게 관리하고 먼저 잘 빼놓으면 네. 이런 일도 없지
8: 맞아요.
9: 않을까?
8: 저는 그 좀 전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결단을 많이 내리잖아요. 반대 성향은 결단을 잘 못 내리고 그게 조금 과해지면 그걸 뭐 호더라고 하죠. 물건들 못 버리고 계속 적재하가 쌓아놓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제 좀 문제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 못 버리고 우유부단해서 판단하지 않고 계속 있는 경우 있거든요. 네. 아마 이 남편분은 아주 과하게 빨리 결단해서 하는 스타일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할 수 있으면. 판단력만 더 좋다면 매우 좋은 성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9: 오늘 완전한 남의 편.
7: 그러니까
9: 저희가 들고 있는데.
7: 맞아요. 저도 네. 그 남편이 어쩌면 그 아내분을 위해서 그 택배 까는 것도 일이잖아요. 미리미리 까놓고 이거 왔어 택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남의 편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신지연님이 그래도 택배는 본인이 뜯어봐야죠. 저는 너무 싫을 것 같아요.
9: 아 근데 그것도 맞다. 이 택배 뜯는 재미가 있는
8: 거예요.
9: 아시죠?
8: 네 알죠.
9: 아시죠?
7: 그러니까 혹시 그거 재밌어서? 그 재미를 빼앗기지
9: 본인이 그걸 뺏어 버리려고.
7: 그러니까.
9: 근데 본인 게 아니면 뜯는 건 별로 재미 없을 것 같아요. 아, 내 걸 뜯는 재미가 있는 거지. 남의 걸 뜯는 재미는 없을 것 같고. 아 이거 남편 얘기도 참 들어보고 싶네요.
7: 네.
9: 진짜.
7: 네. 마침 또 방수영님이 비슷한 글을 남겨주셨어요.
8: 네, 방수영님 택배 개봉의 즐거움을 빼앗으시네요. 저도 현관 안으로 못 가지고 오게 하지만 혹시 몰라서 박스는 잠깐 보관해요.
9: 맞아요. 이게 어떤 브랜드들은 그 박스 그대로 보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박스 안에 이제 환불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서류가 있거든요.
7: 네.
9: 저도 뭐 인터넷으로 종종 구매를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바로 버리면 안 됩니다.
7: 아 네. 그렇군요. 그 정고민님은 남편이 반성의 기미가 없어서 이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남편분이 미안해 내가 그 다음부터는 물어보고 뜯을게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어떻게 하면은 될지 또 남편이 이런 생각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지가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아까 변호사님도 남편이 본인 자신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다.
8: 확고해요.
7: 그런 사람 바꾸기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
8: 아, 이거는 조금 얘기를 좀 강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너무 마음에 든다. 뭐 택배 정리하고 이 부분 그렇지만 남의 것까지 개봉하고 특히 남의 물건을 그냥 가지고 오거나 남의 물건을 버리는 경우잖아요.
9: 진짜.
8: 그거는 강력하게 경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7: 선 칭찬 후 경고.
8: 예.
7: 오, 그런 느낌으로.
9: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신다 하면은 남편분의 물건을 한번 버려보는 거네.
7: 그러니까
9: 아니 당신이 지려. 하도 깔끔하길래 나도 한번 당신 물건 이거 안 쓰는 것 같아서 버렸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아니 그건 나 열심히 쓰는 거잖아. 내가 맨날 그 얘기했잖아. 나도 그거 맨날 쓰는 물건인데 당신이 버려서 너무 마음 아팠다고 이러면서
7: 잘한다.
9: 네, 그렇게 하면 좀 네,
8: 매우 효과적일 것 같아요.
9: 지려.
8: 딸도 아빠 구두 하나 버려버려. 그래.
9: 아빠 매일 신는
7: 비싼
9: 거.
7: 걸로 막 그런 걸로. 네. 네.
9: 비싼 거는 좀 아까우니까 그렇네. 적당한 걸로.
7: 적당한 걸로. 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취자 여러분도 정 고민님께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지드래곤 피처링 김유나의 Missing You.

0: 지드래곤 피처링 김유나의 미싱뉴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화요일 3부 오늘만 남의 편 함께하고 있고요. 앞서 정고민님 사연 만나봤는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도 소개해드릴게요. 하나씩.
1: 네. 이재형님. 거울 치료하다가는 나만 하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크크크. 서로.
0: 예. 서로 버리다.
1: 우리 멸망전 한번 버려보자.
2: 9447님 푸하하 아빠 거 버리면 왠지 버려져서 고맙다고 할 수도.
0: 아빠가 버려줘서 진짜. 고마워.
2: 잘 버리는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1: 우리 딸도 드디어 나를 알게 됐구나.
0: 3679님
1: 지난번 이 코너에서 소개한 뭐 못 버리고 집에 죄다 들고 오고 쌓아두고 하는 남편분 계셨잖아요. 네. 그분 부인과 만나게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아주 재미나겠어요.
0: 반대로 막 쌓아두신 분들 그런 분들 소개도 해드린 그렇죠. 적 있죠.
2: 신은희님 헉 이럴 땐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우리 남편이 더 좋은 것 같네요. 사연 들어보니 게으른 남편보다 깔끔한 남편이 더 힘들 것 같네요.
1: 어떠세요? 만약에 진디는 게으른 남편, 깔끔한 남편.
0: 저는 깔끔한 남편이 더 좋은데. 게으른 남편은 내가 치워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2: 적당한 선이 있으면 깔끔하게 좋은 것 같은데 네. 둘 다 과하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게으른 쪽이 나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저도.
0: 진짜?
1: 만약에 둘 다 너무 극단적이면 그래도 게으른 사람이면 제가 치우면 그만이니까 깔끔한 사람은 저한테도 너무 뭐라 할 것 같아요. 나름 진짜? 깔끔한 편인데 혼나고 싶지 않아.
0: 게으른 배우자 둘의 깔끔한 배우자 지금 2대1입니다. 네. 밖에 우리 작가님들 피디님 감독님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1: 청취자분들 생각도
0: 청취자분들도 궁금하고 피디님은 어때요? 게으른 배우자 깔끔한 배우자. 게으른 배우자가 좋대. 채은 작가님은 게으른 배우자. 그리고 혜영 작가님은 깔끔한 역시
2: 깔끔한 사람이 그 깔끔을 강요할까 봐서
0: 그게 두려워서 감독님도 게으른 게으른이 맞네 진짜
2: 게으른 게 편해요.
0: 그렇네.
1: 맞아요.
0: 5대2네요 게으른.
2: 게으르면 우리가 혼내도 되고 무시해도 되고
0: 그래요.
1: 그리고 또 예민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2: 그렇죠.
1: 무던하다는 거기도 하니까
2: 제가 경험상 뭐 이혼 상담을 해보면 이 얘기 좀 하면 그런데 뭐 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쵸. 깔끔하기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강요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0: 강요를 하면
2: 깔끔한 사람이 본인만 깔끔하지 않아요.
1: 맞아.
2: 무조건 강요를 해요. 것 같아요. 게으른 사람은 본인만 게을러요. 너도 게을러라 하지 않아요.
0: 그렇구나.
2: 남이 게으르든 말든 상관도 없어요.
0: 상관 안 하는.
1: 맞아.
2: 그래서 그게 좀 저는 부부 관계가 그런 거는 좀 많이 본 것 같거든요. 깔끔한 게 좀 힘들어 보였었어요.
0: 깔끔한 게 오히려 더 힘들다.
2: 일반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네. 네.
0: 범진호님이 이거 딱복 물복 시리즈인가 하셨는데
1: 그러니까.
0: 저희가 그런 얘기 요즘 많이 하거든요. 복숭아 시즌이기 때문에 딱복 좋아하세요? 물복 좋아하세요? 두 분은?
1: 저는 완전 물복.
2: 저는 딱복이 좀 나은 것 같아요.
1: 여기도 갈린다.
0: 저도 물복이거든요.
1: 재밌다.
0: 이게 많이 갈리더라고요.
1: 이거는 뭐 영원한 이 VS 싸움입니다.
2: 물복은 물 자꾸 밑으로 떨어져서
1: 물복이 훨씬 달달하고 달콤하고
0: 복숭아가 그 맛 아니에요?
1: 네, 완전
0: 물 먹는 맛?
2: 물이 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 너무 싫어요. 네.
0: 참
2: 딱딱한 게 좋아요.
0: 영원한 남자네요. 이게 네. 자 주현정님이 고맙긴 한데 택배 상자는 하루 후에 버리라고 하세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2: 그렇죠.
1: 맞아요. 예. 9356님 저도 택배 절대 집안에 안 드리고 현관 앞에서 주소 이름 확인하고 뜯어요. 바로 박스 정리하고요. 물건만 안에 들고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내 물건이 아니면 버리지 않아요. 그 부분은 다르네요. 다른 가족의 물건은 물어보고 버리고 너무 낡았는데 못 버린다 싶으면 기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은 기증합니다.
0: 기증 좋은데요.
1: 멋져요.
0: 4부에서 문자 조금 더 소개해드릴게요.

0: 한낮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실내로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합니다. 외출을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최대한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물은 약 15분 간격으로 자주 마시고 운동 후에는 스포츠 음료로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만 남의 편 함께하고 있고요. 정고민님의 사연 만나봤는데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 조금 더 소개해드릴게요.
3: 네, 1035님 택배 수령 주소를 나만의 장소로 해서 받으면 어떨까?
2: 오,
3: 회사로 받아야 회사. 되는 맞벌이니까.
2: 맞벌이니까.
4: 방법이네요.
2: 오, 좋은 방법.
4: 자, 3679님입니다. 제 생각엔 사연의 답이 있네요. 옆집 분과 미리 상의해서 그 옆집 택배를 남편이 한 번 더 먼저 뜯어보게 만든 다음에 네. 옆집에서 엄청 화를 내시게 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그래서 그때는 참았는데 이번에 못 참는다면서 법대로 할 거라며 으름장을 좀 놓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잘 버리는 성격은 못 고쳐도 조금은 더 신중해지지 않을까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2: 좋은 아이디어겠네요.
3: 세우스 센스. 네. 0106님 가짜 택배 박스에 남편이 좋아할 만한 물건과 진심 담은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을 인정하지만 내 건 내가 처리할게 제발 이런 말도 함께. 와,
2: 되게
3: 대박이다. 이것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
4: 이것도 괜찮네요.
2: 되게 착한 분이신 것 같아요. 예. 0106님 로맨틱하시네요.
3: 로맨틱해 진짜.
2: 남편이 그거 보고 어떤 반응 보일지도 궁금해지네요. 예.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 방금 나온 얘기들이 정고민님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보고요. 자,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4: 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긴 한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늘 이 남자분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2: 오,
4: 깔끔하신
2: 네.
4: 것 같아요.
2: 오.
4: 약간만 신중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2: 오호. 네,
4: 신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3: 저도 뭐 이 참 이야기가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똑같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이번 주에도 이런 소소한 고민들을 나눠보는 것도 참 재밌네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깔끔한 배우자, 네. 좀 게으른 배우자 네. 이 얘기도 재밌어서 또 이런 고민들 많이 보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2: 네, 오당재 홈페이지 화요일 게시판에 여러분도 고민 있어서 답답하시거나 속상한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사연 남겨주시고요. 문자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각자도 스타일이 있으니까요. 마이 스타일 브라운 아이드의 걸스 노래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마이 스타일 듣고 왔습니다. 3679님이 청취율 조사 요즘은 02에 2056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옵니다. 저도 전화 오면 꼭 오당제 이야기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여러분 02에 2056으로 시작되는 번호 꼭 받아서 오당제 이야기하자고요. 오, 우리 3679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또 알려주시고 02에 2056으로 시작하는군요.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받아보신 분들 있으면 이렇게 좀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당제라고 얘기하면 안 된대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부재중 전화... 모르는 번호를 안 받은 번호들이 꽤 있는데 혹시 02에 2056은 아니었겠지? 한번 봐야겠네요. 저도. 2357님 대학교 종강하고 본가 내려온 간호학과 2학년 학생입니다. 전공시험에서 해방되고 집에서 지친 몸을 달래던 중에 아빠랑 오랜만에 드라이브하면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 집에서 생활하면서 답답했는데 아빠랑 마트도 가고 처음으로 드라이브스를 이용해서 햄버거도 먹고 카페에서 산 음료수 들고 여유롭게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평범한 화요일인데 너무너무 즐겁네요.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오, 진짜 행복한 하루 보내셨겠네요. 2357님. 간호학과 2학년 학생. 대학생들은 이제 다 방학이잖아요. 그렇죠? 방학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시험 끝나고 맞이하는 그 방학. 정말 그립습니다. 너무 행복했는데. 일단 한 학기 너무 고생 많았고 특별한 막 어디 다녀온 거나 여행을 갔다 온 것도 아닌데 그냥 아빠랑 같이 드라이브하고 또 드라이브스를 가서 햄버거도 먹고 카페 가서 음료수 한 잔 마시고 이런 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잖아요. 2357님의 문자에서도 그 마음이 정말 잘 느껴지는데 평범한 화요일이지만 2357님의 화요일이 너무나 특별하고 행복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또 질문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답변해주세요. 4000번 쓰시는 우리 청취자분은 저는 오늘 아는 동생네 주말 농장에서 감자, 가지, 오이, 고추를 수확했답니다. 농사 힘드네요. 땀을 흠뻑 흘렸어요. 오... 감자에 가지, 오이에 고추까지 장 안 보셔도 되겠는데요. 이걸로 뭐 이번 주는 거뜬히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365님은 젠디 한 달 전에 우리 집 강아지가 집을 나갔다는 문자를 젠디님께 보냈었는데 오, 네. 오늘 동물보호협회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너무 반가워서 당장 가고 싶지만 반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일 찾아오기로 했어요. 이산가족 상봉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내일이 기대됩니다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너무 다행입니다. 이렇게 귀여운 아이였어요. 그때 안 그래도 사진이나 그런 거 있으면 알려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와 찾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어디 있었던 걸까요? 다행히 동물보호센터에서 잘 보호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또 연락을 받게 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진짜 축하드립니다. 내일 강아지 잘 만나고 맛있는 것도 좀 챙겨주고 내일 특식으로다가 그렇게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0365님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0570님 시어머니의 어머니인 시할머님께서 만드셨다고 앞집에서 도토리묵을 갖다 주셨어요. 고맙고 귀한 도토리묵을 한참 동안 바라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진 보내주셨는데 직접 만든 도토리묵이라는 게 딱 느껴지네요. 사진에서도 아주 맛있어 보여요. 왜 바라만 보고 계세요? 0570님 빨리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토리묵은 야식으로 먹어도 살 안 찔 것 같은데 그렇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성준님은 제과제빵 일을 하는데 바리스타로 들어온 2살 연상의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제 인생 마지막 연애 상대라고 생각하고 잘 만나고 있습니다. 와, 일하는 곳에서 만나신 거네요. 그러면 원래 이제 만나던 여자친구가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 강성준님이 일하시는 가게에 바리스타로 또 일을 하기 시작한 분이랑 이렇게 잘 된 거잖아요. 오, 너무 축하드립니다. 2살 연상. 크, 성준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내 연애인데 사내 연애 즐겁게 잘하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연애가 되시기를 좋은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좋은 결말이 있기를 응원할게요. 두 분의 사랑을 응원하겠습니다. 7607님, 안녕하세요 재은님. 처음 문자 보냅니다. 이번 주부터 울산은 갑자기 더워졌어요. 태화강이 더 아름답네요. 놀러오세요 울산으로. 울산 태화강은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 청취자분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운동하러 많이들 나가시잖아요. 오, 이 밤에 또 태화강이 아름답다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고, 울산뿐만 아니라 서울도 오늘 진짜 더웠습니다. 습한 날씨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장마철인데 비가 되게 오락가락 하잖아요. 계속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비가 오다가 그치고 나서 해가 쨍쨍 뜨고 너무 덥고 습하고 이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들 이럴 때일수록 수분 충전도 틈틈이 잘해주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이혜연님은 이제 퇴원해서 집에 왔네요. 지난번 젠디의 응원에 힘입어서 수술 잘 받고 왔어요. 오, 혜연님 수술 잘 받으셨군요. 퇴원도 하시고 너무 다행입니다. 집에 가서도 회복 충분히 하시고 다시 힘차게 또 살아내실 수 있기를 저도 응원을 보내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보겠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도깨비 장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요즘 비가 오락가락 하는데, 그래도 출근도 하고 볼일도 보고 바쁘게 해야 되잖아요. 수요일 어떻게 보내실 건지 오당지에 공유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니오의 소식, 그리고 비욘세의 베스트 띵 아이 네버 헤드.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봉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김민경님이 내일 사랑니 빼러 공포의 치과 갑니다. 힘을 주소서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아 사랑니 빼러 가시는군요. 치과는 진짜 너무 긴장되죠. 하필 또 사랑니라고 하니까 더 떨리실 것 같아요. 근데 가기 전이 제일 무섭지. 사실 막상 가서 뽑고 나면은 금방 빼고 또 생각보다 덜 아프실 거예요. 마취도 하고 그러니까 민경님 잘 다녀오시고요. 끝나고 나서 이제 무리하지 마시고 좀 죽 같은 거 드시면서 처음에 회복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잘 다녀오세요. 9834님 내일은 감자 호박 갈아서 감자 부침개 막걸리 한 잔 먹을 계획입니다. 퇴근하고 친구랑 같이요. 오, 또 내일 감자 부침개를 먹을 계획을 갖고 계신 9834님. 신은희님은 저는 내일이 비오는 수요일이라서 빨간 장미를 많이 준비해뒀습니다. 대박나기를 기대해봅니다. 그쵸. 꽃집 하시는 우리 은희님은 내일도 비오는 수요일이라서 다섯 손가락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이라는 노래에 비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이라는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빨간 장미를 많이 준비해 두셨다고 하네요. 대박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오 기자님이 골라주신 오늘의 끝곡은요. 정답 당첨자 오 기자입니다. 30년 동안 경력 단절로 지내다가 한 달 전에 재취업해서 매일매일 적응하느라 힘들지만 퇴근 후 오당제를 통해서 세상 사는 얘기도 듣고 음악도 들으며 힐링하고 있답니다. 오늘도 고생한 나를 위해서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기자님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으로 신청해 주신 옥상 달빛에 수고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Starry, starry
1: night.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어린이를 위한 천문대 박배성입니다. 점과 점이 만나 선이 되고 그 선이 모여 면을 이루며 마침내 그 면들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서로 연결되어 별자리를 만들 때 비로소 이야기가 되고 전설이 됩니다. 저는 홀로 빛나는 별을 바라볼 때보다 서로 연결된 아름다운 별자리를 만날 때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빛나는 고독한 별이 되기보다는 서로 마음을 잇고 연결된 따뜻한 별자리로 빛나는 존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밤하늘의 별자리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마음을 이어 빛난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3: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5: 뇌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여의시 뉴스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직후 외무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현수막을 거리에 내건 애국현수막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정당 내일로 미래로의 정치자금을 혐중 부정선거 의혹 조장 현수막 제작에 지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이 독립서점 운영을 마치며 손님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한강 작가는 MBC 취재진과 만나 서점 건물이 팔려 세입자들이 이번 달 안에 다 나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광주 여고생 살해 혐의를 받는 23살 장윤기를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또 강력팀 소속 팀원 4명, 광산경찰서장, 형사과장 등 6명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은 5월 5일 사건 직후 장윤기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면서 핵심 증거 케이블 타이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음료 테러 자작극, 학생부 허위 기재, 선거운동의 아버지 회사 동원, 부실 공천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위계공무 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정의한 전 후보와 음료를 던진 헬스 트레이너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일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3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후보 아버지 회사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다는 의혹도 선관위 수사 의뢰 후 넉 달째 결론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 10명 가운데 7명이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전면 혹은 부분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변이 회원 변호사 4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가 부분 존치, 21%가 전면 존치를 주장했습니다. 전면 폐지 의견은 31%에 그쳤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모레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3도 등 21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전국적으로 26도에서 34도로 예보됐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경남 의령군에서 운영 중인 대형 버스 이름입니다. 첨단 초음파 진단기와 산전 검사 장비가 완비된 그야말로 움직이는 종합산부인과라고 할까요? 태아의 건강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20종이나 되고 진료비는 무료입니다. 경남 의령군을 시작으로 강원 고성과 충북 단양, 전남 곡성 등 현재는 분만 취약 지역 11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조건을 착착 만들어 간다면 나을까 말까 출산을 고민하고 망설이는 일도 점점 더 줄어들겠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전쟁처럼 불안한 상황이 발생하면 돈은 보통 안전자산으로 몰리기 마련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상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금값은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분기에 국제 금값은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은 다른 나라에 맡겨놨던 금을 본국으로 옮기고 있는데요. 금값은 흔들리고 있지만 그 전략적 가치는 여전히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정은 일시적인 숨 고르기일까요? 아니면 자산의 흐름이 바뀌는 신호일까요? 잠시 후 조규원 스테커즈 대표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7월 7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쯤 가요. 잠시 따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4: 오늘의 플러스, 금값을 둘러싼 시장의 변수를 짚어보겠습니다. 조규원 스테커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4: 네,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5: 네.
4: 요즘 특이한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전쟁이나 지정학적 충격이 생기면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린다. 저도 학교 때 그렇게 배웠고 요즘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조정 어떻게 봐야 됩니까?
5: 일단 우리가 이전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을 때 생각해보면 전쟁이면 분명히 금으로 돈이 몰려야 되는데 그때마저도 이제 금가격이 흔들렸고,
4: 예.
5: 최근에는 또 재밌는 게 전쟁이 어느 정도 약간 완화적인 방향으로 가니까 안전자산에서 돈이 빠진다면서 금이 또 빠지는 거예요.
4: 예.
5: 전쟁이 나도 빠지고 전쟁이 완화돼도 빠지고 되게 웃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이제 금의 사이클이 끝나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볼 때 지금과 같은 역사는 되게 많이 있었어요.
4: 예.
5: 대표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때랑 제일 유사한 상황을 이제 1970년대로 볼 수가 있는데,
4: 네.
5: 그때도 오일 쇼크가 딱 터지니까 이제 4차 중동 전쟁하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엄청나게 오를 거라는 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좀 가파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로 번지면서 금가격이 무려 고점 대비해서 한 40% 정도나 하락한 뒤에,
4: 네.
5: 오히려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서 금가격이 다시 따라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4: 특이하네요.
5: 예,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바라볼 때 최근에 금가격이 떨어진 데 어떤 요인이 가장 컸는가를 생각해보면 사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0: 그런 두려움이 이제 금가격 많이 내렸었고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올해 한 번이 아니라 세 번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금가격이 조금 더 이제 가파른 하락이 있었었던 겁니다.
1: 네.
0: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냥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이제 충분히 완화가 됐고 그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금가격도 한 4,000불이 깨졌다가 이제 다시 회복돼서 4,200불 정도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1: 네. 원래 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산이라고 해서 금리가 오르면 이자 주는 자산들이 더 매력도가 높아지니까 금 가격이 떨어진다. 이걸 원리처럼 원칙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닌가 봐요.
0: 사실은 원래부터 그렇진 않았는데 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금이 이자나 배당을 주지 않는 것도 맞고
1: 네.
0: 금이라는 자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가 이제 실질금리라는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값이니까 금리가 올라갈수록 인플레이션은 내려갈수록 금가격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은 금이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1970년대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우려 때문에 떨어졌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과거에 한 지난 100년 동안의 기준금리 데이터와 이제 금가격 데이터를 겹쳐서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1: 예.
0: 사실 대부분의 금의 호황기는 금리 인상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배운 것과 실제 현상은 왜 다른지를 생각해보면
1: 네.
0: 금리 인상을 하는 그 주체가 누군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1: 예.
0: 거죠. 중앙은행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은행 딱 들어가면 물가 안정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물가가 불안하기 때문에 올린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돼서
1: 예.
0: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는 금가격이 떨어지지만
1: 네.
0: 실제로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나면 사람들이 아 이거 인플레이션 고질적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금가격이 이제 좀 호황장을 맞이했던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것 들을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달러와 금의 가격은 어떤 관계입니까?
0: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지표와 이제 금가격 지표를 겹쳐서 보면 서로 반대로 가는 영향을 주거든요.
1: 네.
0: 근데 이건 과거에 5000년 전부터 우리가 화폐를 사용했었고 화폐의 양이 많아지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똑같은 금을 사는데 이전에는 뭐 하나만 1달러만 주면 되던 게 뭐 1.5달러, 2달러 이렇게 올라가면서 화폐의 강세와 그다음에 금가격 강세는 서로 반대로 가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실은 금이라는 그 달러 강세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많이 나타났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달러가 약세화로 가고 있다라는 흐름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1: 예.
0: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금을 본국으로 회수한다던가 아니면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산다던가 아니면 뭐 실제로 외환보유국에서 차지하는 달러 비중이 70%대였던 게 이제 50%대까지 내려왔다던가
1: 예.
0: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보면서 단기적인 흐름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면서 금에 투자한다면 좀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맥락에서 중앙은행들이 최근 금을 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는 우리나라도 금이 외국에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가능하면 다시 돌려주세요 해서 다시 돌려받아서 자국에서 보관하고 뭐 이런 움직임이 많다고 하는데 뭐 그만큼 뭔가 불안감을 느끼는 겁니까?
0: 우리가 일단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1: 예.
0: 우리가 살고 있는 화폐 시스템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면
1: 네.
0: 하나는 페트로 달러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고
1: 예.
0: 하나는 이제 또 다른 기둥이 신용화폐 시스템이라는 기둥이 있잖아요.
1: 네.
0: 신용화폐 시스템 우리가 살고 있는 화폐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은 신용입니다.
1: 네.
0: 그 신용이 흔들리는 순간 이제 화폐 시스템이 이제 크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다시피 과거의 인류 5000년 역사를 돌이켜 보면 애초에 지금처럼 불안화폐 시스템이었던 시기 중에 화폐가 이제 다시 퇴화화폐로 돌아가지 않았던 역사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왜 지금 뭐 주요국 으로만 따져보죠. 로마의 데나리우스라던가 뭐 송나라의 교자라던가 원나라의 교초라던가 명나라의 대명보초라던가 아니면 뭐 그 프랑스 혁명기 때 아시냐라던가 미국의 컨티넨탈 달러 뭐 그레이백 그린백 사실 모든 불안화폐가 결국엔 다시 퇴화화폐로 바뀌었거든요. 그걸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1: 네.
0: 지금의 달러도 결국에는 퇴화화폐가 돼야 되는데
1: 네.
0: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신뢰가 흔들리는 부분이 생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금을 본국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1: 예.
0: 금을 사는 것도 이제 달러가 불안하니까 금을 사는 건데
1: 예.
0: 그 금조차도 미국이나 영국에 보관하고 있는 건 불안하다라는
1: 네.
0: 그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금을 본국으로 가져갔던 1965년에 이제 프랑스가 먼저 본국으로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다른 국가들이 이제 뭐 독일, 네덜란드, 영국 이런 국가들도 이제 본국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금가격이 26배가 뛰었었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1931년에 이제 또 프랑스 프랑스를 필두로 해서 금

0: 본국으로 가져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시 그 뒤에 이제 금융 슈퍼 사이클이 왔었거든요.
1: 네.
0: 지금도 사실은 프랑스가 이미 본국으로 이제 전부 다 이제 금을 회수했다는 뉴스가 이제 최근에 나왔었는데 네. 이거는 되게 일부분인 게 그 전에도 독일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도 가져갔고요. 헝가리, 터키, 폴란드 뭐 정말 다양한 국가들이 이미 본국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이런 흐름.
1: 예.
0: 사실 과거의 역사와 똑같다. 금의 슈퍼사이클이 왔을 때랑 똑같다. 이게 결국엔 신용이 흔들린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지금 많은 국가들이 자기가 원래 보유하고 있던 금을 본국으로 돌려받고 있는 것은 신용이 그만큼 흔들리는 측면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그걸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예를 들어 뭐 그들 국가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겁니까? 미국한테 저희가 맡겼던 금 주세요라고 했는데 미국이 없어 못 줘 이런 상황도 우려한다는 거예요?
0: 아 정확하십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미국과 그 다음에 달러는 독립적일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앙은행과 이제 정부가 서로 이제 간섭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1: 네.
0: 근데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자신의 화폐를 정말 무자비하게 뿌리는 것들을 우리가 두 눈 받고
1: 네.
0: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겠다라는 그게 이제 깨진 거죠.
1: 네.
0: 경제가 박살나는 한이 있어도 중앙은행은 화폐의 가치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걸 첫 번째 봤고요. 두 번째 사실 더 심했던 거는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달러 그 시스템 스위프트망에서 이제 배제를 시킨다던가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자산을 동결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내가 달러를 들고 있는 것도 리스크네. 그러면 내가 미국에 맡겨놨던 금은 이거 미국이랑 사이 틀어주면 못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뭐 베네수엘라의 이전에 이제 뭐 차베스라든가 마두로 대통령 때 이제 금을 본국으로 이제 회수하려고 했었는데 차베스 때는 줬어요. 근데 이제 마두로 대통령 때는 안 줬거든요. 예, 뭐 마두로는 뭐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1: 예.
0: 뭐 이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의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그 금을 가지고 있는 게 런던이고 그 금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포트녹스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는 미국과의 사이가 틀어지면 금을 못 줄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준비자산의 형태도 그런 과정에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이 과정에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금을 돌려받는 움직임뿐만 아니라 금을 아예 더 사겠다 이런 움직임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0: 일단 중앙은행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리스크잖아요.
1: 네.
0: 앞으로 달러가 더 많이 뿌려져서 달러의 가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미국과 사이가 틀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가 된다던가 내가 갖고 있는 달러 자산이 이제 동결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달러라는 게 이전에는 안전자산이었잖아요.
1: 네.
0: 달러와 금. 근데 이제는 달러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 분명한 리스크가 있는 자산이 된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 어마어마한 돈들이 사실은 달러 시장은 되게 크고 금 시장은 되게 작거든요.
1: 네.
0: 그 어마어마한 돈들이 금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 중앙은행이 2010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금을 사기 시작했고 2022년부터는 1950년 이래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고치 수준의 금 매입을 매년 이제 이어나가고 있다. 올해도 1분기에 보면은 244톤 정도를 샀고 최근에 이제 올해 1월부터 금가격이 좀 조정을 겪으면서 ETF에서는 그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이상하게도 원래 이러면 실물 수요도 많이 줄거든요. 근데 실물 수요는 작년보다 올해 한 4% 이상 더 늘었습니다.
1: 네.
0: 예,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좀 큰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걸 알 수 있죠.
1: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중앙은행들이 금을 더 산다라는 지적이 있지만 자세히 이걸 통계적으로 뜯어보면 사실 반미 성향이 높은 국가인 중국을 비롯해서 특정 국가들이 더 사는 거라서 이게 기존의 흐름과 크게 달라진 거 아닙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달러에서 벗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 미국과 사이가 틀어졌을 경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러면 당연히 미국과 애초에 사이가 안 좋은 국가일수록 더 가파르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꼭 그런 국가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폴란드 같은 국가도 정말 예. 열심히 사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국가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금을 사고 있는 건 아니지만 미국 국채를 한 477억 달러 정도를 이제 던졌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달러에서 이제 탈달러로 가고 있는 흐름 꼭 우리가 금을 보지 않더라도 탈달러로 가고 있는 흐름, 그 이제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에서 차지하는 준비 자산으로서도 그렇고요. 아니면 결제 시스템도 사실은 원래 스위프트망만 이용하다가 최근에는 엔브릿지라던가 아니면 이제 CIPS라던가 이쪽이 정말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군요. 사실 중앙은행들도 이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 당연히 개인 자산가들도 뭔가 비슷한 경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불안감을 느낄 것 같은데 요즘 개인들의 금 선호도는 어떤 상황입니까?
0: 최근에는 이제 투자에 대한 선호도만 두고 봤을 때는 많이 줄은 건 사실이에요. 거의 작년 가장 핫했을 때를 대비하면 4분의 1 정도로 수요가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1: 예.
0: 실제로 거래량도 그거에 이제 맞게 많이 줄었고요. 결국에는 사실 개인들은 오르는 자산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오르는 자산일수록 그만큼 미디어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공급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거의 돈당 만 원 정도의 이득을 보면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그렇군요. 사실 이런 관점에서 개인들 입장에서 우려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지금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고 있고 더 많이 돌려받으려고 하고 있고 이런 추세 속에서 신용 시스템이 불안전해지면 국민들한테 금 내놔.
0: 네,
1: 이런 일들 또 일어나는 건 아닐까요? 걱정이 됩니다.
0: 저는 가능성은 우리가 배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과거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금값이 폭등했다라는 건 폭등한 역사들이 그냥 셀 수도 없이 많거든요.
1: 네.
0: 근데 그 역사들을 되짚어보면 결국엔 화폐가 흔들리기 때문에 금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막 금의 특별한 막 좋은 이슈 네. 막 이런 게 터져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사실 사람들이 다 화폐를 버리고 금으로 이동하는 건 그만큼 외화가 정말 빠르게 빠져나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금을 통제하거나 그러니까 거래를 못하게 막 막거나
1: 네.
0: 아니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몰수하는 일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그런 리스크조차 가장 해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실물을 사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런데 지난달에는 좀 특이한 그 뉴스가 들렸습니다. 인도 정부가 대량의 금을 비밀리에 매각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일단 이게 사실인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다면 인도 정부는 왜 시류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인 건지 이것도 해설 좀 해주세요.
0: 일단 그 이야기가 나온 게 이제 블룸버그의 그 원자재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그 인도의 그 외환 보유액이 조금 이상하게 변한 거를 감지하면서 아 이거 인도가 금을 판 거 아니냐. 사실은 왜 그런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1: 예.
0: 이전에 그 인도의 모디 총리가 국민들한테 제발 딱 1년만 금 좀 사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왜냐면 이제 그 이란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원유 가격이 폭등하니까
1: 예.
0: 인도는 원유를 다 거의 다 이제 수입을 하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외환이 안 그래도 많이 쓰여서 외환 보유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 인도 하면은 또 금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좋아하는
1: 예.
0: 그런 국가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게 안 그래도 외환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이제 금까지 그렇게 사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많이 외환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1: 예.
0: 그런 이제 외환 보유액이 이제 변화하는 구조를 보니까 이거 금을 판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1: 네.
0: 실제로 터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금을 좀 팔았었던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맞냐 아니냐를 따지면 일단 인도 정부나 인도 중앙은행은 바로 이제 반박을 했어요. 아니다. 우리 880톤인가 이제 인도가 갖고 있는데 그거 다 가지고 있다. 이제
1: 네.
0: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사실 금을 팔았냐 안 팔았냐 보다 더 중요한 건 금을 팔았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이슈 하나가 왜 이렇게 크게 점화되느냐예요.
1: 예.
0: 이제는 시장에서 예전에는 금을 누가 뭐 산다 그래도 관심도 안 주고 판다 그래도 관심도 안 줬다라고 한다면 10년 15년 전에는 이제는 금을 팔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의혹 하나만으로도 이 정도로 뜨거워질 정도로 금이 이제 시장의 중심에 와 있다라는 이런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것도 좀 특이합니다. 인도 정부가 만약에 진짜 일부라도 금을 팔았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국민들이 워낙 금에 대한 수요가 높으니까 금 가격도 좀 잠재우고 또 금 살려고 외화 쓰는 걸 잠재우기 위해서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일부 팔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0: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원래는 이 중앙은행들 입장에서는 그 금을 파는 하는 건 정말 최후의 보루다 보니까 그 전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국민들의 금을 그 빼앗는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제 국가에 맡기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RX 시장이 있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금거래소가 있고 뭐 아니면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금을 가지고 오면 그러니까 왜냐면 걔네들 이렇게 맨날 치렁치렁 하거나 아니면 집에 놔두니까 네. 가지고 와라. 우리가 이자 주겠다 그랬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잘 안 가져가요. 그리고 뭐 사실은 이제 금융 상품으로 ETF나 뭐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이 굳이 실물 금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이제 중앙은행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인도는 그게 안 먹히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루피화가 엄청나게 급락했던 역사들

0: 많고 사실 통제 역사도 되게 예.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물 금만큼 안전한 게 없다라는 인식이 그런 문화가 오랫동안 쌓여 있어서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옛날에 유구한 역사상 어떻게 보면 금으로 뭐 귀금속하고 이런 문화도 일부는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자국의 화폐 불안전성 그리고 통제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인도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게 된 가장 큰 이유군요.
0: 네.
1: 자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쭉 말씀 들어보니까 이 금에 대한 여러 가지 신규 수요들은 뭔가 결제 시스템에 대한 불안전성 아니면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결제 시스템과 관련된 이슈들 이것도 덧대어져서 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바로 브릭스 국가들 어떻게 보면 꼭 반미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대척점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이 많이 모여있는 결속체인데 여기에서 달러 말고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근저에 근거가 금으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맞습니까?
0: 일단은 완전히 확정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 사실 그렇게 움직이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이 브릭스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엠브릿지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브릭스 페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여기에서도 문제가 신용이거든요.
1: 네.
0: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뭐 만약에 뭐 처음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서로 자국 화폐끼리 거래를 하자. 근데 뭐 예를 들면 그 브릭스 국가 중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많은 회원국 중에서 막 예를 들면 터키랑 막 이렇게 거래를 한다라고 할 때 리라화를 정말 믿을 수 있냐를 하면 사실 달러도 못 믿겠는데 뭐 위안화를 믿고 뭐 리라화를 믿겠어요. 심지어
1: 그렇죠.
0: 뭐 터키 리라화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이제 변동이 심하니까.
1: 네.
0: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안전한 어떤 통제로부터도 안전하고 오랜 시간 동안 가치를 유지해온 그런 자산 이 필요할 텐데 그냥 인류 역사 전반을 지난 5천 년 동안 쭉 깔아서 보면 결국엔 금이나 은으로 이제 이동을 하거나 정말 특수한 경우에는 토지나 이런 걸로 이동했던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이런 화폐 시스템이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이제 금과 같은 그런 이제 그 담보가 확실하고 오래된 그런 역사가 있는 자산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1: 네.
0: 근데 결국엔 금 하나만 가지고도 되게 어려운 이유가
1: 예.
0: 첫 번째는 금이라는 자산 자체가 너무 나도 희소하다 보니까 예전에도 금본이자 할 때마다 디플레이션이 되게 많았거든요.
1: 예.
0: 이제 그런 이제 그 유통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
1: 네.
0: 그리고 또 그 금을 예를 들면 각자의 자기 나라가 갖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이제 국제기구 같은 걸 하나 설립해서 그래서 사실은 신개발은행이라는 걸 얘네들이 설립하긴 했는데 여기다 금을 모은다고 해도 그럼 미국이 IMF의 대주주인 것처럼 사실 신개발은행에서도 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너네 금 안 줘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신뢰의 문제가 되게 좀 화두가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요즘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방코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1: 그 뭐예요?
0: 1944년에 이제 브레튼우즈 체제 때 그 회의 때
1: 예.
0: 영국 쪽에는 이제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케인즈가 있지 않았습니까?
1: 예.
0: 그 사람이 이제 그 화폐 시스템을 뭐로 할까 할 때 미국은 금본위제로 가자.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금의 70%를 미국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방코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1: 예.
0: 방코르는 금 뭐 40%, 뭐 원유 10%, 뭐 이게 농산물 뭐 15%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1: 가치 있는 대상도 섞는 거군요.
0: 맞습니다. 섞어서 유통량도 많이 늘릴 수 있고 그다음에 특정 자산에 대한 리스크도 많이 줄일 수 있는 이런 식의 화폐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했던 게 그때는 이제 미국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묵살됐지만
1: 네.
0: 지금 다시 떠오르고 있다.
1: 아.
0: 예, 이런 것까지 이제 같이 살펴보면은 지금 세계 정세가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1: 네. 사실 오늘 금의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게 금뿐만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시사하는 점이 큰 것 같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

0: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오늘은 조규원 스테커스 대표 모시고 최근 금값 하락의 배경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금값을 움직이는 요인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경제 내적인 요인도 있지만 경제 바깥에 여러 지정학적인 또 이런 맥락들도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식은 우리가 실적이나 성장성 보고 채권은 금리를 보지 않습니까? 금값을 결정하는 요소들 가장 중요한 것들 뭐뭐 살펴봐야 됩니까?
2: 아까 1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실질금리입니다. 네. 그래서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의 뺀값인데 앞으로 금리와 그다음 인플레이션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 실질금리가 사실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금가격에 되게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건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정말 중요한 건 공급적인 특성입니다. 예. 사실 금뿐만 아니라 원자재가 다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공급이 사이클의 영향을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우리가 금 가격을 한 100년치 정도의 이제 가격 데이터를 쭉 깔아놓고 그냥 차트를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오를 때는 내내 오르고 네. 또 떨어질 때는 막 20년 내내 떨어지는 이런 길고 분명한 추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예. 사실 그게 바로 공급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1: 예.
2: 우리가 금을 캘 때 사람들은 그냥 이제 곡괭이 들고 가서 이제 캐는 모습만 보다 보니까 예. 그렇게 캐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 금을 캐는 데는 정말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좀 설명을 드리면 금을 오늘부터 제가 캐겠다. 아, 네. 요즘에 뭐 금값 많이 올랐으니까 금을 캐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일단 금이 어디 있는지 탐사를 먼저 해야겠죠. 예. 근데 탐사를 해서 아, 여기가 되게 좋은 금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1: 네.
2: 그러면 이제 국가의 인허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지도 매입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프라들도 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금이라는 걸 캐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뭐 인부들이 묵을 숙소라든가 금이 나올 철로라든가 그런 다양한 인프라들을 먼저 깔아야 되거든요.
1: 예.
2: 그리고 나서야 사실 금을 채굴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채굴한다고 해서 금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면 한 1톤쯤 이제 흙을 퍼서 이렇게 쫙 나르면 그러면 이제 금이 섞인 다양한 원석들이 나옵니다.
1: 그렇겠죠.
2: 예, 그 뭐 구리나 아연이나 뭐 납이나 다양한 게 섞이는데 여기서 이제 금을 추출해내는 정제 작업까지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금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노란 돌덩이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1: 네.
2: 이 과정이 무려 10년의 시차가 걸려요.
1: 10년이나 걸려요.
2: 네.
1: 와.
2: 정말 길 때는 한 15년 정도 걸리는데 왜냐면 인허가라는 그게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변수다 보니까
1: 예.
2: 이게 좀 빨리 가도 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1: 네.
2: 자, 그런 상황에 예를 들면 금 가격이 한 두 배쯤 올랐다. 그럼 사실 수익성이 많이 개선된 금광들이 보이거든요.
1: 예.
2: 그런데 이때도 이제 뭐 모든 금광기업들이 다 자본 투자해가지고 금을 캘 수 없는 이유는 10년 뒤에 사실 금가격이 어디 가 있을지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금의 생산량 지표를 보면은 대략 한 360년치 정도를 뽑아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오를 땐 내내 오르고
1: 네.
2: 생산량이 또 줄어들 땐 계속 줄어드는 이런
1: 네.
2: 길고 분명한 추세성을 갖는다.
1: 네.
2: 그래서 사실 금가격도 추세성을 갖는 거다라고
1: 아.
2: 이해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금가격이 언제부터 얼마 동안 올랐느냐를 보면 결국에 공급이 내내 줄어드는 그 시기 때 금의 슈퍼사이클이 항상 왔었다라는
1: 예.
2: 걸 알 수 있거든요. 2019년에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2002년, 그다음에 1970년, 1933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부터 공급이 줄었고 그때부터 이제 금의 슈퍼사이클이 왔었다. 지금도 역시 이제 공급이 전혀 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 네.
2: 보통 이제 공급이 한 2, 3년 연속 좀 가파르게 오르면 그때가 이제 상승 사이클의 마지막 부분인데 지금은 애초에 공급을 하기 전에 자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자본 투자조차도 거의 3, 4년 동안 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공급의 사이클을 보면서 금 사이클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요즘 또 이제 또 한 가지. 요즘은 이제 금뿐만 아니라 희소금속 또는 희토류 등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광구 개발이 다시 뭐랄까요? 진짜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다른 금속 캐려고 들여다봤다가 거기 금이 좀 나오면 이거 버릴 사람 없단 말이에요.
2: 버릴 사람 없죠. 네.
1: 그러니까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는 앞으로 뭔가 금의 공급이 조금씩이라도 더 늘어날 요소가 저는 많아 보인다는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건 금의 여러 시세 변화에 하락 압박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평가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0: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금의 생산량을 좀 기하급수적으로 올려준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금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정말 큰 요인이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애초에 지구상에 남아있는 금의 양이 이제 얼마 없습니다. 대략 한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땐 17년 뒤면 이제 금이 완전히 고갈되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1년에 지금 금을 캐는 양이 대략 한 3,000톤에서 3,500톤 정도를 캐는데 남아있는 금의 양이 58,000톤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계산을 하면 대략 한 17년 정도면 완전히 고갈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시피 그 정도로 이미 채산성 있는 금광은 다 캐고 거의 없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구리광산이나 아연광산이나 이런 거를 캐면서 이제 부산물로라도 금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애초에 구리광산도 별로 캘 수 있는 그런 생산량이 늘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왜냐하면 구리광산이든 뭐든 결국엔 이 금속류들은 캐는데 시차가 10년 걸리다 보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에 이미 자본 투자가 이루어졌어야 10년 뒤에 이제 금이나 이제 뭐 그 다양한 이제 원자재들이 나오는데 그게 못 나온다. 그래서 지금 사실 자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리 같은 분야에서도 보면 얘가 실제로 세상에 많이 이제 공급되는 데는 적어도 한 7, 8년 정도는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1: 네. 지금 금값을 움직이는 요인들 중에서 실질 금리 설명해 주셨고 또 공급 사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시사점도 주셨는데 또 우리가 챙겨야 될 요소가 있을까요?
0: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이제 1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금리가 오르면 안 좋고 떨어지면 좋고 이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투자를 하면은 망합니다. 진짜 제가 이제 백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뭐 금리가 오를 때 안 사고 금리가 내릴 때만 산다 그러면 망하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금리가 오를 때 이제 대부분 금의 호황장이라는 이유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이제 금리 인상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이어질 거라고 이제 시장은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금리 인상이 언제 나오는가를 보고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금리 인상이 시작된 후부터 이제 금이 회복하기 시작하다가 상승 사이클로 이제 바뀌게 될 거다. 이제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같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인류가 계속 금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귀금속 에 대한 수요가 또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요즘 이쪽 분야의 수요 변화 어떤 상황입니까?
0: 사실은 그 우리가 주얼리 같은 측면에서의 금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수요가 많이 줄은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비싸거든요.
1: 비싸져서.
0: 그래서 종로도 보면 종로에 이제 금은방 자체는 이전보다 훨씬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세부 업종을 따져보면 주얼리가 정말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래도 최근에는 금가격이 조금 조정을 주니까 이제 장사가 좀 되는 모습인데 한창 금값 비쌌을 때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옛날에는 요 이제 팔찌 하나 샀는데 막 40만 원, 50만 원 했는데 이제는 뭐 거의 150만 원 달라고 하니까 누가 이걸 살 수 있겠어요.
1: 그렇죠.
0: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에 대한 이제 주얼리에서 수요는 많이 줄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금 가격을 올리는데 중요한 요소는 이제 투자 수요. 투자 수요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이제 작년보다 실물 수요가 더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사실 장신구는요. 이게 평생 살려고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신구 쪽으로 흘러들어간 금은 뭔가 시장에 다시 유통으로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만약에 금값이 이제 가치연수도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청정부지로 오르면 집에 있던 돌반지부터 찾아가 가지고 뭐 반지부터 찾아서 야 이거 요즘 갖다 팔면 얼마 준대 이렇게 되면 다시 또 금이 다양한 이런 귀금속에 있었던 잠재되어 있던 금이 공급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은 없을까요?
0: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이 과거에도 1970년대에 금이 한 26배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1975년쯤에 이제 금 가격이 이제 충분히 이제 많이 상승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팔러 오는 그런 현상. 그래서
1: 있었구나.
0: 금이 막 엄청나게 녹여지는 현상을 이제 그레이트 멜트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현상이 사실 우리가 요번에 상승장에도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은 별로 안 나시겠지만 2020년이랑 그다음에 2023년쯤에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과거의 금의 고점이 한 2,000불 정도가 됐었는데 그 2,000불에 도달하니까 사람들 생각에 이제 뉴스가 나오는 거죠. 금값 뭐 사상 최고치 돌파 막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이제 야 나 안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10년 전에 받았던 돌반지 있었는데 그때 다 팔러 왔습니다.
1: 그래요.
0: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금값이 되게 많이 올랐을 때 막 4,000불 넘고 5,000불 이렇게 돌파했을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하면 야 그 정도로 비싸지면 돌 돌반지 같은 게 더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는 금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예, 심지어는 저희 같은 이제 금거래소들은 손님들한테 옛날에 팔았던 손님들한테 막 전화해서
1: 더 있냐고?
0: 예, 금 팔 생각 없냐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이제는 그 옛날에 이미 금이 대부분 다 시장에 나왔고 예. 더 이상 공급될 만한 요소가 별로 없어서 만약에 여기서 다시 이제 금의 상승 랠리가 펼쳐진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금의 공급이 더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약간 지나간 얘기긴 합니다만 작년에 정말 저도 금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거 처음 봤거든요. 작년에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까?
0: 작년에는 이제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금리 인하 기조로 가고 있다 보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높아질수록 금리는 낮아질수록 금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 보통은 이렇게 정반대로 가기는 어렵고 예.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데 사실 그것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많이 올라가면서 실제 금리가 아래로 꼬꾸치는 현상이 더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작년에는 거의 최상이었죠. 금리는 내려가는데 인플레이션은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생기니까 금에 있어서는 뭐 어떠한 시기보다 가장 좋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네. 금가격이 많이 올랐다. 거기다가 이제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 같은 것도 같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금가격이 더 뜨거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금값이 다시 탄력을 받는 뭐 사이클이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그런 사이클에는 어느 국면까지 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세요?
0: 보통 이제 금이 한번 오를 때 얼마가 오르는가를 보면은 대략 10년 정도를 올라요. 그럼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급의 사이클 측면에서 볼 수 있고 공급으로 충분히 이제 금이 어느 정도 사이클까지 갈 수 있는지를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과거에 1970년도, 1930년도, 2002년의 상승장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이제 그런 공급의 역량이 사이클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어쨌든 이제 그걸 계산을 해보면 지금 금강 기업들의 이제 사업 보고서를 쭉 이제 나열한 다음에 이제 개발 타임라인을 짜면 가장 빠른 때가 2029년 정도로 떠요. 근데 사실 이때도 금 제가 생각할 때는 공급이 늘긴 어려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때 늘었다 치면 그러면은 제가 2, 3년 정도 공급이 느는 그 시점이 바로 고점 부근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전에도 이제 2008년에 저점을 찍고 2009년, 10년, 11년 이렇게 3년 연속 공급이 늘어나니까 최고점이었고 1970년대도 마찬가지로 78년에 저점 찍고 79년, 80년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니까 고점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1930년대도 마찬가지로 1945년에 저점 찍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이 46년, 47년 늘으니까 47년에 고점을 찍었거든요. 금 가격이. 그것처럼 지금도 만약에 2029년이 실제로 공급이 늘어난다라고 친다면 네. 그러면 2029년, 2030년 그러니까 적어도 2030년은 돼야 이제 고점일 수 있는 확률이 생긴다라는 거라서 우리는 적어도 그럼 2019년부터 2030년의 그 10년 사이클 중에 한 절반을 조금 지난 그 정도 네. 시점이다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최근 들어서 우리 항상 그 금도 채굴하는 기술이 워낙 발달했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다른 분야도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또 그 과정에서 또 우리가 필요한 저 자원들에 대한 가치 연순 또 줄어들고 그래서 새로 대두되기 시작한 게 도시 광산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주변 기자재들에 붙어 있는 금속 다시 쓰자. 그러면 그동안 우리 인류가 얼마나 많은 금을 캐냈고 사실 금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그 금들이 다 어디 있는 어느 정도 다 알잖아요.
0: 네, 그렇죠.
1: 이것도 되게 특이해요. 그렇게 많은 금을 캐어냈는데 유실된 거 별로 없이 다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어떤 형태로 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 리사이클이라고 해야 될지 업사이클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형태로 재사용하는 게 본물 터지듯이 터지면 이건 또 다른 변수 아닐까요?
0: 일단 그렇기는 한데 이제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은 가격이 오를 때 우리가 이제 금의 상승 사이클 기간 동안 그렇게 이제 공급이 터질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터진다고 예. 하면.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가격이 오를 때 사람들이 금을 사기만 하지 잘 안 내놔요. 예,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자산들도 본다고 하더라도 뭐 부동산 같은 것도 보면은 가격이 오를 때는 매물이 잘 없고
1: 맞아요. 그럴 때 많죠.
0: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막 매물은 많은데 사는 사람이 없고 네.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금 시장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오를 때는 애초에 팔려는 사람이 잘 없다라는 게 첫 네.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중앙은행들이 산 금은 사실은 시장에서 사라졌다라고 봐야 돼요. 네. 중앙은행이 잘 안 내놓으니까. 근데 지금 중앙은행들이 금을 그 가지고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애초에 금본위제 시대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있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이제 금의 비중이 미국 국채를 뛰어넘을 정도로 지금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1: 예.
0: 이제 금화만큼이 이제 시장에서 사라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사이클이 오고 AI가 더욱 더 이렇게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 산업 수요로 사실 금이 들어가거든요.
1: 네.
0: 근데 이 금은 이제 우리가 뭐 재활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다시 폐가전제품으로 나오는 거지. 금값 올랐대.

0: 아 그냥 컴퓨터 좀 팔아볼까? 컴퓨터 뜯어서 이제 회로기판 좀 이렇게 할까? 이렇게 나오질 않다 보니까
1: 그렇죠.
0: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금의 공급이 이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되게 한정적이다.
1: 네.
0: 근데 그 한정적인 부분조차도 사실은 금이 오르는 사이클에선 사람들이 잘 안 내놓는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해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실물 자산은 진짜 확실히 그런 면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다이아몬드만 하더라도요. 저희는 뭐 남아공이나 일부 지역만 다이아몬드가 잔뜩 매장되어 있는 줄만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미얀마에 엄청난 다이아몬드 광구가 발견되고 또 러시아에서도 발견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금도 우리 전 지구를 스캔하다시피 우리가 다 확인한 건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금 가격이 오르고 또 이제 산업재로도 많이 쓰이니까 어디 봤더니 엄청난 금광이 있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요?
0: 자, 우리가 이제 너무 우리 시대에만 국한돼서 생각을 해서 그렇지 예. 인간이 5000년 동안 금을 찾아 떠났거든요.
1: 아.
0: 그리고 사실 지금은 그래도 뭐 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옛날에는 금이 돈이니까
1: 네.
0: 그러니까 마치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멩이가 돈이라고 치죠.
1: 예.
0: 그럼 사람들은 일을 해서 돌멩이를 버는 게 아니라 길바닥에 이제 돌멩이를 구하러 다닐 거예요.
1: 그렇겠죠.
0: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는 이제 옛날에는 금이라는 걸 캐면 내가 일해서 돈 버는 것보다 돈이 생기는 거니까
1: 아.
0: 그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은 지구상에 캘 수 있는 금은 거의 다 확인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스캔되어 있는 그런 금 자체가 거의 다 봤어요.
1: 네.
0: 이제 더 이상 볼 만한 곳들이 많지 않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자라고 한다면 금은 이제 원소 기호 자체가 되게 숫자가 높은 이유가 이제 그 밀도가 되게 높기 때문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서로 붙어 있으려는 성질이 되게 강해요. 점성도
1: 아.
0: 크고. 그렇다 보니까 애초에 처음에 금이라는 거는 지구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우주에서 만들어져서 지구로 온 거거든요. 금이라는 그런 원소 자체가. 근데 얘가 무겁고 또 뭉쳐 있으려는 성질이 강하다 보니까 금광도 우리가 살펴보면 그냥 우리가 땅 파면 다 어떤 데서 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금이 있는 데는 왕창 있고 없는 데는 아예 없거든요.
1: 네.
0: 그래서 탐사를 해서 어디에 금이 얼마가 있는지는 대략 안다. 근데 안 캐는 이유는 사실은 이것만 캐도 많은데 안 캐는 이유는 채산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이 10개가 있으면 맛있는 것부터 먹지
1: 그렇죠.
0: 않겠어요. 네, 그처럼 네. 이제 예전부터 채산성이 좋은 금광부터 다 이렇게 채굴 하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그나마 가능성을 따지면 우리가 지구를 4해까지 뚫고 들어가면 금을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아직 인류가 지각조차 뚫어본 적이 없어요.
1: 예.
0: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적어도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번에 금 사이클이 고작 한 4~5년 정도 남았는데
1: 예.
0: 그 안에 이제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자 이제 좀 투자 방법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금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요인들 또 떨어질 수 있는 요인들 또 어떤 요인으로 금의 시세를 확인하면 좋을지 쭉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뭐 진짜 추가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부분들도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좋을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제 정작 관심 있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봤더니 금 바를 사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요즘 뭐 KRX 금거래시장 뭐 이런 데서 뭐 인덱스 같은 걸 투자하는 것도 있고 뭐 금도 ETF가 있더라고요.
0: 그렇죠.
1: 쭉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0: 일단 금은 주식과 다르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다. 요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가면 좋을 것 같고
1: 네.
0: 그냥 그중에서 아무거나 하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1: 네.
0: 아무거나 하게 되면은 정말 그 매수를 하자마자 너무나도 큰 손실을 보고 시작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의 성향과 나의 상황과 이런 거를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이제 실물을 사는 거, 뭐 골드바 같은 걸 사는
1: 네.
0: 경우를 보면 얘는 이제 사는 사람들이 일단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로 뽑아요.
1: 예.
0: ETF나 금통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1: 예.
0: 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골드바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100배가 오르든 1000배가 오르든 이제 아무런 차익이 없거든요.
1: 그러니까 예.
0: 세금이 없거든요.
1: 그 이유는 사실 물건을 산 거니까 추적이
0: 네.
1: 안 돼서 그런 거죠?
0: 그런 부분도 있고 그냥 이제 왜냐하면 처음에 살 때 사실 부가세를 냈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가세를 또 내고 나중에 팔 때 뭐 양도소득세나 뭐 그런 거를 낼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1: 예. 이중과세,
0: 예. 이중과세 이슈,
1: 이슈
0: 예. 때문에 이제 금은 이제 처음에 살 때 부가세 10%를 내지만
1: 예.
0: 나중에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은 역사적으로 한번 오를 때 좀 많이 오릅니다.
1: 예.
0: 1970년대 20배 넘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뭐 100만 배 아니면 1조 배까지 상승을 하기도 해요.
1: 야.
0: 예. 근데 이거는 뭐 사실 화폐 가치가 네. 그렇게 떨어진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처럼 금이 오르는

0: 시기는 그 되게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사이클 안에 되게 많이 오른다. 예. 그래서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라는 게 큰 이득으로 장점이네요. 장점이라고 예.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1부 때 이야기한 것처럼 금이 올랐던 시기에 통제의 역사가 좀 많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인도나 중국처럼 특히 통제에 이렇게 그런 이슈가 많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그 국민들이 다 실물 금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네.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만약에 정말 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하면은 뭐 국가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그런 리스크를 누군가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실물 금이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저도 사실 실물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볼 때마다 예쁘거든요.
1: 아, 보는 재미도 있는 거군요.
0: 네, 그런 것도 있어서 그래서 꼭 실물에 막 골드바뿐만 아니라 약간 팔찌나 장신구 아. 같은 거는 내가 5년 10년 착용한다고 감가가 되는 요인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1: 금통장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 네. 금통장은 그럼 뭐예요? 통장을 개설하면 금을 사는 겁니까?
0: 네, 그 통장을 통해서 이제 금을 사는 건데 이제 이 많은 분들이 금은 실물 금은 이제 좀 보관에 보관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겠죠. 모르겠고 뭐 도둑이 들면 어떠나 이렇게 맞아요. 좀 불안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금통장 같은 거를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금통장은 은행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통장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우리가 원금 보전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혀 아니다. 그냥 금가가 오르고 떨어지는 것만큼 수익이 나기도 하고 손실이 나기도 한다. 일단 요걸 먼저 이해하면 좋을 예. 것 같고요. 금통장의 경우에는 0.01g 단위로 금을 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원래 막 골드바 살려 그러면 한 돈만 해도 막 80만 원 이러니까 되게 부담이 됐지만 네. 금통장은 0.01g이니까 뭐 거의 8천 원 정도 수준으로도 투자할 수 있어서 되게 저렴하게 투자하기 좋다라고 볼 수 8천 원이 아니고 2천 원 정도 되겠네요. 네, 아무튼 그렇게 되게 그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보유하지 않아도 되고 투자도 되게 간편하고 근데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라는 그런 배당소득세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수료는 살 때 팔 때 1%씩 한 2% 정도의 수수료가 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실물을 투자하는 건 약간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금통장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1: 소액으로 가능한 거니까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럼 금 ETF는 그냥 금 궤를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까? 이 ETF는 뭘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0: ETF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냐 이제 해외 상장된 ETF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사실 예. 이것도 구체적으로 가면 선물이냐 현물이냐에 따라 다른데 그냥 러프하게 보면 우리가 이제 뭐 뉴스에서 보면은 금 뭐 1온스에 4,000달러다 뭐 5,000달러다 얘기하는 그 국제 시세를 그대로 쫓아가도록 설계된 ETF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냥 금 가격이 20% 올랐다라고 뉴스가 나오면 내 ETF 수익률도 보통은 그냥 그 정도 이제 수익이 나는 그냥 금 가격 그냥 금을 투자하면서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투자 상품인데 예. ETF니까 펀드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는 수익의 15.4%의 배당 소득세, 미국에 상장된 ETF는 수익의 22%인 양도 소득세. 물론 250만 원 정도 이제 그 공제가 되는 거니까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이 하시면 좋냐. 네. 일단 나는 증권 어플이 더 친숙하다. 그냥 핸드폰으로 이제 딸깍딸깍 클릭해서 금을 사고 파는 게 더 편하고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ETF 투자를 꼭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실물 금 가격이 어떨 때는 해외보다 한참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해외보다 좀 싼 가격에 거래가 되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해외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가 돼요.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게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된다라는 건 나중에 이제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 그만큼 나는 프리미엄을 주고 산 거니까 손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ETF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서 흔히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그런 리스크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예. 이제 투자를 이제 그런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되게 높은 시기에 는 ETF 투자라는 게 되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KRX 금 인덱스 이건 또 뭐예요?
0: KRX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2014년쯤에 금거래를 좀 양성화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금시장인데요. 예. 우리가 이제 금은 실물 금처럼 우리나라의 이제 금가격이 연동된 가격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예. 근데 실물을 사는 건 불안해 예.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가장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 KRX는 일단 거래 구조를 보면은 뭐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금을 사면 그 금이 한국 예탁원의 실제 실물 금으로 예치가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ETF 같은 그런 금융상품 상품들은 만약에 어떤 특정한 이슈가 터질 때 괴리율이 발생할 수도 있다던가 아니면 나중에 실물 인출을 못 받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캐렉스는 실물 금을 한국예탁원에 보관을 하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로부터 또 자유롭고 또 하나는 실물 금을 이제 캐렉스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금을 사서 이제 넣어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 가격을 따라가요.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아까 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예. 투자자 입장에선 잘 이용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 대략 그 해외 국제 시세보다 우리나라 금 가격이 한 0.

0: 점을 잘 확인하면서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최적의 대안이 되고, 또 하나의 이점은 이제 살 때 팔 때 ETF나 금통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의 15.4%의 세금이 내지만 네. 그 KRX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전혀 없다. 아. 실물 인출 받을 때 부가세 내는 거 말고는 난 실물 인출 안 받고 그냥 사고 팔겠다 하면은 세금이 없어서 되게 효율적인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금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금 자체적인 내성부터 그다음에 투자 방법까지 아주 상세한 설명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조규원 스테커스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생하셨습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조강기.

0: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토론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경찰청은 광주 여고생 살해 혐의로 23살 장윤기를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을 직위해제했습니다. 강력팀 소속 4명, 광주 광산경찰서장, 형사과장 등 6명은 대기발령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강력팀장은 5월 5일 사건 직후 장윤기 차에 있던 핵심 증거 케이블 타이를 인멸한 혐의를 받습니다.

0: 뉴 테러 자작극, 학생부 허위 기재, 선거운동의 아버지 회사 동원, 부실 공천 등 의혹이 불거진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경찰이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정의한 전 후보와 음료를 던진 헬스 트레이너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일 신청했고 검찰은 3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후보 아버지 회사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다는 의혹도 선관위 수사 의뢰 후 넉 달째 결론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중국군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화를 보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글로벌타임스는 2차 핵 공격 능력이 강해질수록 핵 억지 역할도 더 커진다며 특정 국가들의 핵 협박에 대응하는 근본적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중부 서북부에서 폭우,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최소 20명이 숨지고 21명이 실종됐습니다. 간수성 룽난시에서 오늘 오전 산사태로 작업자 33명이 매몰됐습니다. 후베이성에서는 폭우와 토네이도까지 겹치며 1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시리아 방문 중 머물던 호텔 인근에서 연쇄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폭발은 현지 시간 7일 다마스쿠스 포시즌스 호텔 인근에서 발생했고 경찰관 4명을 포함 18명이 다쳤습니다. 첫 폭발은 마크롱 대통령 차량 행렬이 시리아 대통령궁으로 떠난 직후 두 번째 폭발은 인파가 몰린 구급차 옆에서 발생했습니다. 돌봄 노동자 2,500명이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15일 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춰 돌봄 하루 멈춤의 날 투쟁을 진행하고 돌봄 노동자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모레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남, 전남 많은 곳 200mm 이상, 충북 강원산지, 경기 남부 150mm 이상, 그 밖의 지역 최대 10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3도 등 21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적으로 26도에서 34도로 예보됐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벽에 걸린 액자가 삐뚤은 것 같다는 말, 모자를 삐뚤게 썼다는 말 모두 바르지 않은데요. 삐뚤다는 삐뚤은 삐뚤게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맞게 쓰려면 액자가 삐뚠 것 같다, 모자를 삐뚤게 썼다로 표현하는데요. 비슷한 말인 빗뚤다와 배뚤다도 마찬가지로 활용됩니다. 잊지 마세요. 삐뚤은 것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삐뚠 것을 바로잡는 겁니다.
2: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미국의 듀오 홀앤오츠의 노래는 뮤지션들이 좋아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꽤 많은 노래들이 다른 가수의 곡에 샘플링되거나 리메이크되곤 했죠. 하지만 홀앤오츠의 멤버 데릴 홀은

본인들의 노래를 커버한 곡 중에서 가장 최고로 꼽는 음악은 바로 이 노래라고 했는데요. 영국의 뮤지션 폴 영이 1985년에 발표한 이 노래. 데릴 홀은 본인들의 노래를 이렇게까지 세련되게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면서 폴 영이 이 노래를 불렀을 때에야 비로소 자신이 쓴 노래를 다른 가수가 불러도 좋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7월 7일 화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폴 영입니다. Every time you go away.

0: 7월 7일 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볼령 Every Time You Go Away 이었어요. 김내영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 노래 그 비행기 소리가 빠진 싱글 버전도 있는데 항상 이 곡은 이 앞뒤에 비행기 이륙하고 착륙하는 것만 같은 그 소리가 들어간 이 풀 버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셔서 제가 항상 이 버전으로 전해드리곤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듣고 있으니까 약간 아 이제 여름 휴가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 여행 계획 없으신지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저는 아직 휴가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여름에는 이것저것 좀 해야 할 일들도 많고 그래가지고요. 네, 여름휴가는 아마 안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골든디스크하고 이 여름에도 계속 함께 할 예정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휴가 다녀오시는 그런 이야기 저 듣는 거 좋아하니까요. 계획 있으신 분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이미 다녀오신 분들 그리고 저처럼 휴가 계획이 없으신 분들 다 좋습니다. 우리 올여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1번이에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골든디스크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의 그런 살아가는 이야기와 함께 듣고 싶은 음악도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신청곡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로도 남기실 수 있어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토익은 해커스.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신대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8409님, 밤풍경 감상과 동시에 따끈따끈한 커피를 세 잔째 마시는 중입니다. 신청곡 나나무스쿠리의 Over and Over입니다 하셨는데요.

커피 세 잔. 이 밤에 괜찮으신 거죠? 네,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나나 무스코리 Over and Over. 이 곡이 밤 풍경을 감상하면서 듣기 좋은 곡으로 이렇게 골라주셨다면 그 앞에는 아침 풍경이 그려지는 음악이었죠. 2412님이 신청해 주신 클리프 리차드의 Early in the Morning이었습니다. 아침 그리고 밤이었어요. 정소연님, The Romantics의 Talking in Your Sleep.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 처음 들었던 노래인데 골든디스크에서도 듣고 싶어서 신청해보네요 하셨는데요. 음악 캠프하고 골든디스크는 주파수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음악 캠프에 10년 넘게 출연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둘 다 팝 프로그램이라는 것, 뭐 그런저런 이유로 약간 남매 프로? 부녀 프로? 이런 느낌이 좀 있죠. 전재근님, 멜리사 맨체스터의 You Should Hear How She Talks About You. 오랜만에 듣고 싶어요. 야근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요. 이왕이면 야근을 안 하시면 더 좋겠지만 할 수밖에 없는 야근이라면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The Romantics, Talking in Your Sleep. 그리고 멜리사 맨체스터예요. You Should Hear How She Talks About You.

0: MBC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은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2022년에 세상을 떠난 가수죠. 올리비아 뉴튼 존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올리비아 뉴튼 존, 만 18살이 되던 해인 1966년에 Till You Say You'll Be Mine 이라는 노래를 발표하면서 정식으로 데뷔합니다. 이 노래는요, 올리비아 뉴튼 존이 1965년에 호주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우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불렀었던 노래였는데 그 영향으로 이제 이 곡을 영국으로 건너와서 정식으로 녹음을 했고요. 그렇게 가수 데뷔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싱글로 이제 발표가 됐었던 거였고요. 첫 데뷔 앨범은 1971년에 발표해요. 여기에서 Banks of Ohio가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었죠. 그러면서 컨트리 가수로 활동을 하다가 영화 그리스에도 출연을 하고 제너드 OST도 굉장히 유명해졌고 80년대에는 피지컬로 완벽하게 전 세계 팝 시장을 호령을 하면서 본인의 음악적 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갑니다. 그런 올리비아 뉴튼 존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녹음한 노래는요. 돌리 파튼하고 같이 부른 졸린이에요. 사실 이 노래 돌리 파튼 노래로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올리비아 뉴튼 존도 1976년에 솔로로 녹음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2022년에 듀엣 앨범을 올리비아 뉴튼 존이 냅니다. 이때 이제 과거에 했었던 듀엣 음악이 그냥 앨범에 실린 경우도 있었는데 이 졸린 같은 경우에는 돌리 파튼하고 같이 그때 2022년에 다시 녹음을 했고요. 그리고 이 노래는 올리비아 뉴튼 존의 마지막 싱글로 남게 됐죠. 자, 긴 세월을 음악과 함께 건너온 가수입니다. 1966년 데뷔곡 Till You Say You'll Be Mine 그리고 2022년 마지막 노래 졸린, 돌리 파튼과 함께한 이곡 이어서 들어보시죠.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올리비아 뉴튼 존의 처음 데뷔곡이었던 Till You Say You'll Be Mine이었고요. 그리고 올리비아 뉴튼 존의 마지막 돌리 파튼과 함께한 졸린이었습니다. 이정아님, 기말고사라고 스터디 카페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한 딸 데리러 와서 주차장에서 대기 중에 듣고 있어요. 얼른 졸업했으면 좋겠네요 하셨는데요. 네, 이게 정아님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따님도 같은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네, 매번 이렇게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결과로 마음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저는 사실 학교 졸업하고 그거 안에서 정말 좋긴 좋더라고요. 아니, 물론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답이 없는 더 큰 시험을 치러야 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걸 꼭 비교하자는 건 아니고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사회인은 사회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도 따님이 이렇게 데리러 온 정아님을 보면 무엇보다 마음이 좀 푹 놓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7516님, 라디오 주파수를 이리저리 돌리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목소리다 싶어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배신의 한수 맞으시지요? 기념으로 참 좋아하는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Cigarettes After Sex의 Young and Dumb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호를 배신의 한수로 지을까 봐요. 안녕하세요. 배신의 한수 신혜림입니다. 이렇게. 네, 저 맞고요. 잘 오셨습니다. 아까 안 그래도 앞서서 뭐 백햄과 골든디스크는 뭐 남매 방송, 부녀 방송 이런 얘기 잠깐 했는데 덕분에 이렇게 7516님을 제가 또 골든디스크에서 만났으니까 저의 백햄 출연은 아주 의미가 있었다. 신청해 주신 노래예요. Cigarettes After Sex입니다. Young and Dumb.

0: Cigarettes After Sex의 Young and Dumb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 박상범님이 신청해 주신 비지스의 Don't Forget to Remember 그리고 김동민님이 듣고 싶다고 하신 Tears for Fears의 Head Over Heels였습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운전엔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다운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에 다운 다운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 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뉴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예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재사는 현대 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 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 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2: 7월 7일 화요일을 마무리하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함께 하셨습니다. 성누리님, 미국 드라마 글리를 이제서야 보게 됐어요. 더피의 멀시를 다시 들으면서 처음에 이 노래 들을 때 신선하고 특이한 느낌이었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더피의 멀시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2000년대 후반쯤에 네, 인기 굉장히 많았었던 미국의 뮤지컬 드라마죠. 글리. 저도 그때 네, 막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2008년도에 발표됐었던 이 노래를 다시 들으셨군요. 더피 멀시. 성누리님 신청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1: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에세이.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0: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넌 누구보다 귀여우면서 자꾸만 투명하고 말고 싶으니
1: 난 항상 너를 느꼈고 또 나를 보는 너의 눈빛 보았지. 내가 갈 수 있게 조금 용기를 줘.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1: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0: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1: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0: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에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는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목동의 윤수리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말을 타고 달림 또는 그 말을 뜻하는 우리말 주마에 등잔 등을 붙인 게 주마등인데요. 촛불로 데워진 공기의 힘으로 종이바퀴에 달린 4개의 종이말이 등 안에서 돌게 되어 있는 주마등은 주마등처럼 스친다, 저런 비유적으로 쓰이죠. 무엇이 언뜻언뜻 빨리 지나감을 뜻하는데요. 주마등이 스친다고 하지 않고 주마등처럼 스친다고 표현해야 어색하지 않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0: 정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에 89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미국 엔비디아와 애플 등 빅테크를 넘어 글로벌 민간 기업 중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도 코스피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급락했습니다.
2: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청은 긴급 체포된 수사팀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사건 관계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법원은 수사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오늘 진행합니다.
1: 오락가락하던 장맛비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본격적으로 쏟아질 전망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 아침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과 전북에는 최대 200mm의 물폭탄이 예보됐습니다.
2: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들을 잇따라 공격하면서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조선 피격을 문제 삼아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면제를 전격 철회했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7월 8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1: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2: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원으로 석 달 동안 매일 1조 원 가까이 벌어들이며 엔비디아를 제치고 글로벌 빅테크 업계에서 유례 없는 숫자를 선보였는데요. 지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액은 171조 원, 영업이익은 89조 4천억 원. 석 달 동안 매일 1조 원 가까이 벌었습니다. 2023년부터 작년까지 3년 번 것보다 더 많은 돈을 4월, 5월, 6월 단 석 달간 벌었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최대 실적 경신. 반도체 시장이 불황이던 1년 전에 비해 매출액은 2배 이상, 영업이익은 무려 19배 뛰었습니다. 지난 노사협상 때 결정된 반도체 부문 성과급은 뺀 금액입니다. 나중에 성과급을 주려고 약 20조 원을 영업이익에서 빼놨는데 이걸 합치면 실제로는 100조 원 넘게 번 겁니다. 글로벌 테크 업계에서도 사상 유례없는 숫자.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는 물론이고 엔비디아의 최대 분기 영업이익 82조 원, 애플의 78조 원을 단번에 뛰어넘습니다. 최대 배경은 역시 반도체 슈퍼 사이클입니다. AI 개발을 위해 너도 나도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귀해진 겁니다. 특히 AI의 필수인 HBM 위주로 생산 라인을 돌리려고 범용 DRAM 생산을 줄이자 부족해진 범용 DRAM 값까지 급등했습니다. HBM 시장은 SK하이닉스가 1위, 삼성전자가 2위, DRAM은 삼성이 1위, 하이닉스가 2위. 두 기업이 돈을 쓸어담게 된 겁니다.
4: HBM이 또 고부가가치 제품이기 때문에 수익을 만들어내고 범용 DRAM에서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거기서도 수익을 만들어내서 이중 효과가 있는 거죠.
3: 반도체 공장을 뚝딱 지을 수 없다 보니 우리 반도체 투톱의 견제 없는 질주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하반기 마무리되는 경쟁 기업들의 생산 설비 확대와 급변하는 AI 산업 여건이 이 질주의 변수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1: 이처럼 역대급 실적이 발표됐지만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주는 급락했고 코스피도 5% 가까이 빠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5: 역대 최고의 성적표를 받은 날 삼성전자는 7%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SK하이닉스도 6%대 동반 하락했습니다. 대장주가 휘청이자 코스피는 한때 8% 넘게 빠졌습니다. 오전엔 매도 사이드카, 오후엔 역대 12번째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직후 전 세계 반도체주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일본 시총 1위였던 키옥시아는 11% 폭락하며 시총 3위로 내려앉았고 미국 마이크론은 시간외 거래에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2: 시장은 이미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을 내놓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연초 대비 160% 넘게 오른 주가에 더 오를 수 있을까 불안해하던 투자자들은 이번 실적 발표 이후 대규모로 이탈했습니다.
6: 처음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는 눈높이와 실제적인 실적이 비슷한 정도로 나온 상황이니까 실적 서프라이즈에 익숙했던 투자자들은 이제 약간 실망 매물을 좀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5: 실적 증가폭이 줄어들 거란 고점 우려도 경계심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반도체 성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분석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높은 가격에 장기 계약이 계속되고 있어 최소한 2028년까지는

0: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는 100조 원이 넘습니다.
1: 워낙 주가가 많이 오른 게 문제예요. 약간의 이제 모멘텀 둔화만 가지고도 차익 실현하는 그런 시장 참여들이 많다 보니까 금리같이 급락하지 않았나.
0: 다만 반도체 실적과 상관없이 투자 심리가 훼손된 건 분명합니다.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닷새 연속 급감하며 석 달 전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2: 여고생을 살해한 장영규의 차에는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케이블 타이가 있었고 이는 MBC가 촬영한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찍은 영상에 이를 모른 척하라는 수사팀장의 육성이 담겼고 실제 경찰은 케이블 타이를 증거로 확보하지 않은 채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차를 통째로 넘겼습니다. 해당 팀장은 체포돼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최다함 기자입니다.
3: 여고생 살해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에 검찰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청이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수사팀장을 체포한 지 하루 만인데 검찰도 이와 별개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4: 의심할 만한 게 나왔나요?
3: 수사에 속도가 붙은 건 수사팀이 장윤기의 SUV 차량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케이블 타이를 발견했을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여 분 분량의 영상에는 당시 수사팀장이 팀원들에게 이를 모른 척하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도 해당 영상을 확보해 이를 근거로 긴급 체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사라진 케이블 타이가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살인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수사팀장과 장윤기 아버지가 압수수색과 영장 집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장이 앞서 직장 동료에 대한 장윤기의 성범죄 등 다른 수사 내용까지 장윤기 아버지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미 수사팀원 5명을 입건했는데 증거인멸 방조,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5: 의혹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사를 차차 해나갈 계획입니다.
3: 보안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에 곤혹스러운 경찰도 수사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에 대한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친족 특례로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더라도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다함입니다.
2: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고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팀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또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소속 팀원 4명은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경찰청은 각종 의혹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건 수사 관계자와 경찰서 지휘관 역시 같은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가 아주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병찬 기자, 이제 곧 출근 시간인데 비가 얼마나 내리고 있습니까?
6: 네, 제가 약 2시간 전부터 이곳에 나와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이미 비가 내리고 있었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차게 내리던 빗줄기가 지금은 다소 잦아들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우산을 쓴 채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 곳에 따라 많게는 25mm가 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충남과 강원 북부 내륙까지 비슷한 양의 비가 오고 있고요. 새벽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인천 옹진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 밖에 연평도와 우도, 경기 11개 시군과 인천, 충남, 강원 일부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2: 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네요. 네, 이런 비가 언제까지 얼마나 더 오는 겁니까?
6: 네, 기상청은 오늘 서쪽에서 유입된 정체전선이 저녁엔 찬 공기에 남쪽으로 밀려났다가 내일 오전부터 다시 북상하면서 중부지방과 전라, 경북권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차고 건조한 북서풍과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강하게 충돌하며 좁고 긴 띠 모양의 비구름을 형성해 집중호우가 쏟아질 걸로 보이는데요.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50에서 100mm, 곳에 따라 최대 15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겠고 충청권과 전북에는 80에서 150mm, 곳에 따라 많게는 2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0: 산비탈과 급경사지, 하천변이나 배수로 지하차도를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북상 중인 9호 태풍 바비는 이번 주말 대만을 지나 중국 본토에 상륙할 전망으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며 주후반에는 전국적으로 폭염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이어서 단신 뉴스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진 유조선 피격을 문제 삼아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면제를 중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간 7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 당국자는 이란산 원유 판매를 위해 승인했던 일반 면허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2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 이후 후속 협상 기간 이란산 원유의 생산과 판매를 허용하는 60일짜리 임시 면허를 발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둘러싼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7일 하이파 해군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해군과 이스라엘의 목표는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항로와 해상무역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전날 밤부터 이날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중립국 카타르 선적 LNG 운반선이 피격당해 폭발 위험에 처하는 등 선박 세척이 잇따라 공격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나토 간 방위산업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7일 오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방산포럼 네 번째 세션에서 대한민국과 나토의 방위산업 연대를 주제로 초청국 정상으로는 유일하게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을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가 억제력의 본질이 됐다며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와 무기를 생산하는 산업 현장이 곧 국가안보의 최전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6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5m, 남해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0: 고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3: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장마철, 습도도 높고 꿉꿉해서 기분도 가라앉고 무기력해지곤 하는데요. 이런 날에는 햇빛의 감소에서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이 부족해 우울감도 느껴지고 몸도 찌뿌둥한 거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환경만 조금만 바꿔주면 기분 전환에 큰 도움이 되는데 햇빛이 부족한 날에는 낮에 실내 조명을 밝게 유지만 하더라도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킬 수가 있고요. 가벼운 운동도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엔돌핀을 분비하도록 합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많은 장맛비가 내리는데요. 지혜로운 방법들로 컨디션 관리 잘 하면서 하루 기분 좋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7월 8일 수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24도, 부산 24도, 대구 26도고요. 대전 26도, 광주 26도, 강릉 23도, 제주 30도입니다. 현재 중부와 호남 등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충남과 전북에는 2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충북에도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계속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 쓰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7월 8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개항 25년 만에 누적 이용객 수 10억 명을 달성했습니다. 인천공항은 개항 일인 2001년 3월 29일부터 어제까지 누적 이용객 수 10억 명을 달성했고 이는 하루 평균 10만 8천 명이 이용한 셈인데요. 항공수요 증가세에 힘입어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이용객이 증가했습니다. 개항 초기 33개국 109개 도시에서 올해 기준 53개국 183개 도시로 취항 실적이 늘었는데요. 공항공사는 독일 뮌헨, 싱가포르 창이, 일본 나리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 경쟁 공항과 비교해 인천공항이 가장 빠르게 누적 여객 10억 명을 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첫 농림위성 차세대 중형위성 4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차세대 중형위성 4호가 어제 미국에서 발사됐고 대전 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했는데요. 차종 4호는 2027년부터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농림 산림 관측과 산불 등 재해 대응 분야의 데이터를 제공하게 됩니다. 차종 4호는 120km의 관측폭과 5m의 해상도를 갖춰 전국을 3일 주기로 촬영하고 영상 정보를 생성할 수 있으며 농림 관측과 산림 정보 모니터링에 최적화된 위성인데요. 특히 위성 제작의 전 과정을 민간 주도로 개발해 국내 위성 개발 산업의 역량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초등학생에게 사기꾼 등의 발언을 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지난 2019년 6월 A씨는 체육수업 평가 도중 학생으로부터 평가에 대한 항의를 받았으나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이 이어진 수업에서도 계속 큰 소리로 항의하며 대들자 A씨는 너 왜 거짓말해? 사기꾼, 쟤처럼 되지 마라 라고 말했는데요. 1심과 2심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A씨의 행위가 담임교사 재량권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동생이 맡긴 어린 조카를 수년간 수행하고 수면제까지 먹인 큰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 지법은 어제 성폭력 범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친동생이 이혼한 후 자신에게 맡긴 조카 B양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8년 여름부터 강제로 입을 맞추는가 하면 중학생이 된 2011년에는 수면제를 라면에 몰래 넣어 먹여서 의식을 잃게 만든 뒤 추행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10세에 불과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0: 이 시각 글로벌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에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튀르키예를 방문했는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죠.
1: 네, 이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리터 나토 사무총장이 7일 튀르키예에서 면담한 것을 계기로 한국과 나토 사이의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공식화했다고 밝혔습니다.
0: 네.
1: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확보했다고 평가했고요.
0: 네.
1: 협정 체결 시에는 연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아, 방산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되겠군요.
1: 맞습니다. 그리고 미래 첨단 산업 분야 협력 성과도 소개를 했는데요. 위 실장은 우주 관련 사업에도 참여를 하게 되면서 나토가 보유한 우주 산업 인프라를 활용하고 우리의 우주 발사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0: 네.
1: 이 대통령은 이틀째인 8일에는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루마니아 등과 양자회 회담을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반도체, 원전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리셉션에서 정상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었는데
0: 네.
1: 현재로서는 리셉션 개최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K-방산의 경쟁력이 워낙 높은데 유럽 시장에서 또 확실하게 효과를 발휘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요.
1: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유럽 동맹국들이 이제 네. 만나는 자리가 곧 이어질 거거든요.
0: 네.
1: 근데 현재 상황에서 좀 유럽이 많이 좀 긴장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0: 네.
1: 왜냐하면 유럽 동맹국들은 국방비 증액이나 이런 대규모 무기 구매 계획을 이용해서 지금 유럽에 굉장히 좀 불만이 많은 트럼프 대통령을 최대한 좀 달래려고 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돌발적인 성격이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알 수가 없어서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동안 나토와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 지원에 무임승차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죠.
0: 네.
1: 그래서 이걸 이유로 유럽의 국방비 지출 확대를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0: 네.
1: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진 상황에서 이 유럽 입장에서는 아직은 미국의 안보가 필요하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또 국방비 증액 성과를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어필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유럽 회원국과 캐나다는 지난해 국방비를 총 212억 원 2조 원 정도를 이제 추가 증액한 상태인데
0: 예.
1: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동맹국들에 대한 굉장히 좀 차별적인 접근을 계속해가고 있거든요.
0: 네.
1: 예컨대 폴란드 대통령한테는 러시아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어떤 미군의 병력을 늘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0: 네.
1: 반대로 자신의 이란 전쟁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던 독일 총리한테는 역시 또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걸로 갚아주는 그런 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네. 미국이 좀 이렇게 나오니까 유럽의 어떤 뭐랄까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1: 네.
0: 뭐 국방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약하구나 하는 게 좀 드러나는 것도 있었습니다.
1: 네.
0: 이 트럼프 대통령 돌발 발언에 대해서는 뭐 유럽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좀 조마조마하게 지켜볼 것 같은데
1: 그렇죠.
0: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이 다뤄질까요?
1: 일단 유럽

0: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자체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조직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는 게 유럽 각국의 목표고 또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나토 회원국들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700억 달러 규모의 이 군사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미국은 이 협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어요. 네. 미국이 협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실제로 러시아 대응을 위한 새로운 장기적인 이 전략 논의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1: 러시아하고 요새 또 좀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에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유럽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백악관이 러시아를 직접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이나 정책을 자제하도록 요구했다라는 말이 돌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유럽의 방위 책임에 대한 대화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서 이미 미군을 감축한 상태고 네. 프랑스에서도 미군 감축이 이뤄질 경우에 대비한 어떤 사전 조율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 목적이 좀 따로 있다고요?
0: 네. 하나는 앞서 언급했던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증대고 네. 두 번째는 그렇게 유럽들이 증액한 방위비를 미국산 무기를 사는 데 쓰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무기 세일즈에 나선 거죠. 네. 그래서 나토도 실제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돈을 쓰겠다는 약속을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네. 나토는 자체적으로 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 수백조 원을 투입해서 이 오래된 무기를 새 걸로 바꾸려는 그런 시스템들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유럽 입장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미국한테 의존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네. 이번에 증액하는 국방비를 통해서 독자적으로 장거리 미사일도 개발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유럽이 바로 탈미국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예. 전문가들은 유럽산 장거리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나토가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국방을 확립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1: 네. 그럴 것 같은데 미국한테 언제까지 의존할 수 없으니까 미국산 네. 무기를 사는
0: 맞습니다.
1: 그런 상황이 되는 거군요.
0: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1: 그러네요. 자, 그리고 일본 소식인데요. 다카이치 총리가 핵반입 금지 원칙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0: 네, 다카이치 산의 일본 총리가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 문서 내용 가운데 가장 주목이 쏠리는 비핵 3원칙에 대해서 모든 과제를 논의하겠다면서 핵반입 금지 조항 등의 재검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걸 시사했습니다. 네. 이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의 안보 원칙인데 네. 지금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에 기대고 있긴 하지만 이 비핵 3원칙 때문에 나토처럼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일본 내에 두는 방식을 굉장히 좀 금기시해왔거든요. 네. 이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비핵 3원칙 개정에 대해서 모든 과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게 원론적인 입장인 건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다카이치 총리의 이런 입장이 자민당, 그러니까 자민당을 대표하는 다카이치 총리 이런 입장이 열린여당의 의견하고는 또 다르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자민당의 열린여당인 일본 유신에는 지난달 정부에 비핵 3원칙 중에 핵을 들여오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다카이치 총리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면서 내부에서는 여전히 좀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번 사안은 연말까지 재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 네, 이거는 그럼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겠네요. 네. 자, 그리고 일본 소식을 하나 더 보겠는데요. 뭐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 사이에서도 포켓몬이 다시 좀 인기를 끄는 모습인데 일본에 세계 최초로 포켓몬 공항이 생긴다고요?
0: 네, 일본 이시카와현의 노토 공항이 7일 노토 사토야마 포켓몬 위드유 공항으로 새해 단장을 해서 개항을 했습니다. 네. 노토 지역은 기억하시겠지만 2024년에 대지진이 있었고 호우 피해도 굉장히 심했던 지역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 지역의 관광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시카와현과 포켓몬 재단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네. 어제 열린 개항식을 봤는데 피카츄가 등장해서 테이프 커팅을 하기도 했고요. 네. 또 이 세계 최초로 포켓몬의 이름을 붙인 공항에 가면 곳곳에 포토 스팟도 당연히 있고 포켓몬 캐릭터 관련된 미술 작품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공항 내 레스토랑에서는 포켓몬 특제 메뉴를 판매하기도 하고요. 기념품에서는 여기서만 살 수 있는 이 굿즈도 판매를 한다고 해서 네. 전 세계 포켓몬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1: 네, 관광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네. 프로젝트였다라는 거네요. 자,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우디가 원유 가격을 대폭 내렸다는 소식이에요.
0: 네, 이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가 8월 인도분 기준으로 아람 라이트 공식 판매 가격을 배럴당 $1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만이나 아랍에미리트 쪽 가격보다 $1.5 정도 저렴하게 판매를 하게 되는 건데요. 아람코가 이렇게 아랍라이트 원유 할인을 발표한 건 중동이 미국 셰일가스를 겨냥해서 시작한 2015년 유가전쟁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 이렇게 두 번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배럴당 $11까지 내린 것도 2000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가격 인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 왜 이렇게 싸게 파는 건가요?
0: 이번 가격 인하는 미국과 이란이 이제 잠정적으로 종전을 합의한 이후에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 수송량을 굉장히 좀 빠르게 늘리고 있다라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네. 또 사우디의 이런 정책이 결국 다른 산유국들한테도 가격 인하를 강요하는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가 되면서 원유 공급량이 확실히 늘었고 또 가격 조정 압력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의미죠.
1: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우리도 기름을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0: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석유 수출국 기구 OPEC과 또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가 8월에도 원유 생산량을 하루 18만 8천 배럴까지 늘리기로 합의는 했는데 네. 국제유가 계속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왜냐하면 확대 규모는 예상범위 안에 있었고요. 증산을 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또 공급 증가로 이어지긴 당연히 어렵겠죠. 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운항이 재개가 되면서 에너지 공급 정상화가 시작은 됐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불안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OPEC 플러스의 증산 결정 영향력 자체가 과거보다는 약해졌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우리 전쟁 기간 동안에 아랍에미리트가 OPEC을 탈퇴하는 일이 있었죠. 네. 그리고 주요 산유국들도 전쟁 이후에 이 공급을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분간은 생산 할당량의 어떤 의미가 크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우디는 원유 가격을 내렸고 다른 산유국들도 가격 인하 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오PEC 플러스도 증산을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뭐 글로벌 시장이 공급 과잉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전망은 있습니다.
1: 아니, 공급 과잉 국면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직 네. 기름을 싸게 살 수 없다는
0: 맞습니다.
1: 점이.
0: 맞습니다. 그리고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석유 네. 정제 시설들이 이제 중동의 정제 시설들이 아직 다 회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네. 바로 생산 확대로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1: 그렇군요.
0: 그리고 국제 유가 하락이나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면 이란은 아마도 협상력이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겠.
1: 그렇겠네요.
0: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아마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어떤 종전협의가 또 가능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이란에서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도중에 미사일이 발사했다고요?
0: 네.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쏜 미사일이고요. 오늘 새벽 기준으로 상선 세척이 혁명수비대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혁명수비대가 이란 내에서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한 행동으로 확인이 됩니다.
1: 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아침엔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0: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1: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2: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3: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2: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네,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한 김민석 전 총리가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서 자기 정치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정청래 전 대표 측이 김 전 총리를 향해서 맞받아쳤네요.
4: 네, 정 전 대표가 SNS에 김민석 전 총리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네. 현직 국무총리가 TPO에 맞지 않게 당대표 로망 발언을 함으로써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이 대표적인 자기 정치 사례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2: 네.
4: 김 전 총리가 총리 시절 이제 유튜브 인터뷰에서 당대표가 로망이었다라고 말했던 걸 겨냥한 건데요. 정 전 대표는 본인은 당대표 취임 뒤에 당직 인선에서 탕평책을 썼고 이 재임 기간 동안 지면과 단독 인터뷰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지방선거 때도 자기 사람을 꽂지 않았다라면서 본인은 자기 정치를 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2: 예.
4: 또 1인 1표제 도입은 권력 내려놓기이자 자기 정치 버리기라고 강조를 했고요.
2: 네.
4: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서도 합당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반대해서 무산시킨 것이 오히려 자기 정치 아니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2: 네, 지금 뭐 서로 자기 정치한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김민석 전 총리는 어떤 게 진짜 자기 정치의 폐해인지 토론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4: 네, 김 전 총리가 어제 국회에서 다른 토론회 뒤에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당대표 로망에 대한 비판을 두고
2: 예.
4: 저는 합당 문제, 검찰개혁 문제, 공천 문제, 선거 지위 문제와 관련한 토론과 숙의 부족, 당정 조율 부족, 당내 토론 부족을 자기 정치라고 지적을 했다라면서 정 전 대표는 제가 딱 한 번 말한 당대표가 로망이었다는 것을 자기 정치로 말했는데 과연 어떤 게 극복해야 할 자기 정치냐. 전당대회의 주요한 주제 중 하나가 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 네.
4: 당원들이 평가할 시간이다 라고 한 건데요.
2: 예.
4: 특히나 혁신당과의 통합 전당대회 앞으로 합당 관련된 부분을 자신이 무산시켰다라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0.0001이라도 사실이라면 후보로 등록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2: 네. 그리고 또 다른 당권 주자 송영길 의원이 오늘 민주당 당사에서 공식 출마를 선언합니다.
4: 네. 오늘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 당원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17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 네.
4: 이 당원존이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만들었던 공간으로 당원들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입니다.
2: 네.
4: 송 의원은 이번 출마 선언에서 당원 주권 정당, 국정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집권 여당 그리고 청년과 함께하는 정당을 강조할 거다라고 하는데요.
2: 네.
4: 또 이어서 내일은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일정도 검토 중이다라고 합니다.
2: 네. 그럼 송영길 의원이 핵심 공약을 뭘 들고 나올지도 관심사인데 뭐 얘기 좀 나온 게 있을까요?
4: 한국경제가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전당대회 핵심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 네.
4: 현행 국회법상 이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20석입니다.
2: 네.
4: 이 교섭단체가 되고 안 되고가 정말 국회에서 큰 차이를 났거든요.
2: 그렇죠.
4: 혁신당이 지금 12석이기 때문에 이 교섭단체를 완화해달라는 게 숙원 중에 하나입니다.
2: 네.
4: 보도에 따르면 송영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내걸었던 다당제 연합정치 공약의 연장선으로 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당시에도 언급이 있었었죠.
2: 네.
4: 정 전 대표가 추진했던 혁신당과의 합당론과는 좀 다르고 그렇다고 야합이나 합당까지 가지는 않지만
2: 네.
4: 그래도 연대하는 차원에서 다당제 정치

0: 개혁을 해보겠다 이런 포석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그걸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거라네요.
0: 네, 오늘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세대 교체를 내걸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연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현충원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도 참배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고민정 의원이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예전에
1: 예.
0: 민주당이 모두의 정당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서 좀 불만이 많다. 우리는 친국민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친청, 뭐 친모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1: 네.
0: 1979년생입니다. 고민정 의원이. 그래서 예. 만약 실제로 출마하고 후보 등록까지 한다면은 현재 나오는 당권 주자 중에서는 유일한 40대이자 유일한 여성 후보가 될 전망입니다.
1: 네, 그래서 세대 교체를 내걸었다라는 거네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월요일에 전체 회의를 했는데 정족수를 못 채워서 안건 의결을 하지 못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네요.
0: 네, 1호신문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지난 6일 월요일이었죠.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윤리위원 다수가 불출석을 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결국 이 때문에 징계 개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1: 예.
0: 이 기사를 보면 그때 징계 대상으로 언급됐던 게 지방선거 과정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지원했던 친한계 의원들과
1: 예, 첫 번째였고요.
0: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효장파 의원들, 대한과 미래 소속 의원들이 거론이 됐다라고 하는데
1: 네.
0: 이를 안건으로 채택해서 의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1: 네.
0: 윤리위는 오는 21일에 다시 전체 회의를 열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1: 네, 근데 당에서는 뭐 이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0: 네. 해당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언론 공지를 어제 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지난번 회의는 징계 개시를 위한 회의가 아니었고 지방선거 기간 동안 접수된 다수의 안건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회의였다라는 겁니다. 즉 실제로 회의가 뭐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하는 그 자체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런데 월요일에 사실은 많은 기자들이 좀 기다렸던 게
1: 네.
0: 보통 윤리위 회의하고 나면은 별도로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하거나
1: 네.
0: 아니면 보도자료를 내거나 할 텐데 둘 다 없었기 때문에 이상한데 싶긴 했었거든요.
1: 네.
0: 그리고 징계 대상과 수위를 둘러싼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당내 혼선은 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1: 예, 지금 이런 가운데 징계 대상자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죠. 조경태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맞제 소호하겠다고 했더라고요.
0: 네, SBS 라디오에서 정작 심각한 해당 행위자는 국민과 당원에게 거짓말을 한 장동혁 대표 당사자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물러나겠다고 했던 약속을 당사자가 지켜야 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1: 예.
0: 조 의원은 장 대표의 윤리위 재가동을 자신의 당대표 수명을 연장시키려는 꼼수 정치라고 규정을 했고요.
1: 예.
0: 그래서 한겨레는 오늘 조 의원이 장 대표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고 관련 기자회견도 열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1: 네, 근데 윤리위도 윤리위인데 패배인지 아니면 뭐 승리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해석 차이일까요?
0: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래 장동혁 대표가 내걸었던 주요 전장은
1: 예.
0: 서울과 부산이었거든요.
1: 예.
0: 서울과 부산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인데 서울은 국민의힘이 지켰지만 부산은 지키지 못했죠.
1: 네.
0: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좀 있다 보니까 패배로 규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장 대표는 패배가 아니다. 그래서 소장파인 대안과 미래나 친한계는 패배가 맞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박덕흠 국회 부의장이 조경태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지금 조경태 의원이 왜 윤리위에 징계 제소가 들어갔느냐고 보게 되면은
1: 네.
0: 국회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내 최다선인 본인이 아니라
1: 네.
0: 박덕흠 의원이 당내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이후 실제 선출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부의장을 찍지 말아야 된다. 낙선시켜야 된다. 이런 식의 전화를 돌렸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1: 네.
0: 이 때문에 박덕흠 부의장은 조경태 의원을 향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1: 네.
0: 본인과 탄핵반대 당원 의원들을 향해서 내란 옹호 세력, 정당적인 정당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1: 네.
0: 경선 결과에 불복해 당을 분열시키고 여당의 표를 기웃거린 행위야말로 반정당적인 행태다 이렇게도 비판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이 장동혁 대표의 이런 징계 정치를 놓고 대안과 미래 그리고 친한동원계 의원들이 어제 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0: 네, 윤리위가 다시 가동이 되자 더 굉장히 좀 비판 수위가 올라갔는데요. 네.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건 의원 어제 조찬 모임 끝나고 장 대표가 주도한 징계 이 뺄셈 정치는 이미 지방선거 전에 사법부 판결로 그 효력을 잃었다라면서 관련했던 가처분 인용 등을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0: 지방선거 참패 이후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통합과 포용의 덧셈 정치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라고 했고요. 결국 정적 제거,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친한계인 박정은 의원 어제 CBS 라디오에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당을 어렵게 만든 사람이 누구고 지방선거에서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 아니냐 이렇게 콕 집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뭐 근데 이제 정정식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당 중진들 반응도 썩 장 대표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뭐 친윤이라든가 당권파에 가까운 중진 의원들도 장동혁 대표 편을 그렇게 들지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1: 네.
0: 어제 정정식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징계 절차의 개시 여부, 대상자, 범위, 징계 수위 등이 많은 당원과 의원들,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지금 장 대표가 이야기한 이 강경한 징계 드라이브와는 좀 거리를 둔 모양새였고요.
1: 네.
0: 성일종 의원 어제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하는데 그 심각한 게 상당히 추상적이다라며 기준이 모호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0: 정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다라면서 강경 징계에 좀 반대를 했고요. 나경원 의원도 당내 문제를 징계로만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신중론을 밝혔습니다.
1: 네, 하지만 또 장 대표를 엄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조강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장 대표를 엄호를 하면서 또 어떤 비유를 들었습니다.
0: 네, 사실 조강한 최고위원이 거의 유일하게 굉장히 열심히 지금 장 대표를 옹호해주고 있는데요.
1: 네.
0: 지명직 최고위원입니다. 장 대표가
1: 네.
0: 지명을 했던. 어제 소통관에서는 대안도 미래도 없는 세력이 또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지도부 흔들기에 나섰다라고 했습니다. 당원 단계에 따른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이를 공포 정치로 왜곡하고 있는데 중대하고 명백한 해당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게 잘못이냐. 공당이 당의 기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공포 정치라면 이를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무책임한 일이다라면서 정당이 기강과 질서 책임을 세우지 못하면 공당이 아니라 친목단체에 불과하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1: 네. 조강한 최고위원은 엄호했다. 네. 자, 그리고 광주 여고생 살해범이죠. 장윤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현재 경찰인데 경찰이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0: 네. 경찰청은 이 장윤기의 아버지 장경감이 형법상 친족특례 규정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1: 네.
0: 감찰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공무원법과 경찰 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징계는 뭐 분명히 가능한 거고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수사팀으로부터 아들의 자취방 주소를 알아내서 핵심 증거로 지목된 리얼도를 훼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착 의혹을 받고 있고요.
1: 네.
0: 경찰청은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고 경찰관 친족 관련 사건 처리에 투명성을 높일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1: 네, 지금 경찰은 사건을 담당하던 광주 광산서 수사팀장인 A 경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0: 네, 경찰청 특수팀은 A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1: 네.
0: 지난 5월 5일 사건 직후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아서 증거인멸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 케이블 타이는 애초에 이 목적이 강간살인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단서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0: 경찰은 일단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을 배제하고 특수팀을 꾸리고 경찰청 수사관들도 추가 투입을 했고요. 여기에 검찰도 장윤기 아버지와 수사팀 간 유착 의혹을 들여다보는 강제수사에 착수를 한 상황입니다.
1: 네.
0: 광주지검에서도 관련 경찰관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했고 당시 수사팀이 증거를 고의로 누락을 하고 수사기밀 유출했다. 이런 의혹도 확인을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1: 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문제점이 크다면서 민주당에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 네, 사실은 관련된 목소리들이 뭐 정치권도 그렇고 시민사회에서도 일부 좀 나오고 있는데요.
1: 네.
0: 정용식 원내대표 어제 이거 단순히 경찰의 부실 수사가 아니라
1: 네.
0: 비뚤어진 내부 유착 때문에 더해진 고의적 범죄 은폐 사건이고 검찰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영영 은폐됐을지 모른다라 강조했습니다. 장동현 대표도 마찬가지로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그대로 끝났을 것이다 라면서 보완 수사권 박탈 시도를 중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오늘 이윤희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IRP.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 공지사항입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01로 시작하는 번호로 여러분께 전화가 가면 받아주셔서 MBC 라디오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즐겨 듣는다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 알아볼게요. 곽지원 리포터 전해주세요.
3: 네, 오늘과 내일 사이 전국에 많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충청 전북 지역으로는 내일까지 최대 200mm 이상, 중북부와 경북 지방으로도 최대 15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돼서 내일 밤에는 대부분이 그치겠는데요. 수도권과 영서 지방은 모레 오전까지 조금 더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제주의 기온이 29.9도로 제주도와 남부지방 곳곳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낮에는 대구가 32도, 서울 27도로 비가 적게 내리는 영남 지방은 오늘도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 이보환 님이 신청하신 노래 정태춘 박은옥의 92년 장마 종로에서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비가 강하게 내리는 지역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호우 피해 없게 대비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가끔 어두운 도로에서 이른바 스텔스 차량을 볼 수 있습니다.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주행하는 차를 말하는데요. 다른 운전자가 상대방을 인식하지 못해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줄이기 위해 올 가을부터는 관련 규정이 강화될 예정이죠. 주변이 어두울 때 전조등과 후미등이 스스로 켜지도록 자동 점등 기능을 장착해야 하는 건데요. 9월 1일부터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스텔스 차량, 법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서 안전 문화를 고쳐가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최희자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사한 지 한 40년 됐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장사하러 나온다는 게 항상 쉽지는 않지만 귀찮아도 내 일을 사랑하며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힘들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장에서 세상의 하루를 엽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의 시간에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묵묵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인생 같아요.
3: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깊이를 아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점프나 다이빙은 적어도 수심이 4m 이상인 곳에서만 즐겨야 합니다. 물놀이 중 체온 저하로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부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오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도 물놀이를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음식물을 물고 수영을 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 등의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7시 뉴스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0: 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1년의 강력한 공습을 개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의 공격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휴전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같은 이유로 이란산 원유 판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철회했습니다. 정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시간 7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튀르키예 앙카라의 프레스센터에서 이 소식을 알리며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인도적인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경로로 우크라이나를 꾸준히 지원해왔다며 그 연장선에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난적 이집트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북중미 월드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이집트와의 16강전에서 이집트에게 먼저 두 골을 내주고 끌려갔지만 후반 34분에 터진 로메로의 만회골을 시작으로 메시의 동점골과 페르난데스의 역전골이 연달아 터지며 3-2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9경기 연속 골을 넣은 메시는 이번 대회에서만 8골을 기록하며 득점 단독 선두에 올라섰으며 통산 21골로 월드컵 최다 득점 기록도 경신했습니다.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고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팀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또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소속팀원 4명은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경찰청은 각종 의혹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사건 수사 관계자와 경찰서 지휘관 역시 같은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까지 전국 곳곳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충청권은 80에서 150mm, 일부 지역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져 낮 기온은 26도에서 33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3도입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가인 박출, 박상철입니다. 가인은 가수도 하기 시인이라는 뜻이고 박출은 제 필명입니다. 나올 출, 시인으로 세상에 다시 나왔다, 뭐 그런 뜻이죠. 가수 박상철로 오래 살아왔지만 요즘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은 명함이 바로 가인 박출입니다. 이 새로운 이름 하나로 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 같거든요. 오늘 마음속으로 새 명함 하나 만들어보세요. 단, 직함은 내려놓으시고요. 자연인을 닮은 이름일수록 더 멋질 겁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필요하십니까?
2: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 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1: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3: 한낮의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탈당한 지방의원들 이야기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지방의회 구조가 도대체 어떻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조재규 전 화천군 의원 2부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하위 조작정보 근절법 시행과 동시에 여야 공방이 다시 격화되고 있는데요. 여야 입장 3부에서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하고 이어서 김현 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경남 사천시와 인천 연수구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가 탈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4: 김나입니다.
3: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4: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1: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JJ님이 우산을 펼 수 없을 만큼 비바람이 몰아쳐요. 우리 화단 모카꽃이 다 쓰러졌습니다. 아까워라 귀한 모카라고 올려주셨는데 서울에도 새벽부터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서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오늘 내일 비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주변도 한번 좀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4: 네, 네, 제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규모 징계를 예고하는 가운데 되치기 시도가 진행 중입니다. 주인공은 조경태 의원인데요.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오늘 장동혁 대표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무슨 해당 행위를 했다는 걸까? 이게 궁금한데 조경태 의원이 어제 SBS 라디오에 나가서 했던 이야기 들어보시죠.
5: 정작 그 심각한 해당 행위자는 국민과 당원에게 거짓말을 한 장동혁 대표 당사자이지요. 본인이 6.3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은 물러나겠다라고 한 약속을 지켜내야 되지요. 예. 자신의 당대표의 수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꼼수 정치. 예. 과연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4: 네. 갈수록 어지러워지는 것 같은데요.
1: 이런 양상을 두고 하는 말이 이전 투구입니다. 진흙밭에서의 혈투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전 투구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배웠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까마귀와 백로가 구분되지를 않습니다. 왜? 둘 다 진흙을 그냥 온통 온몸에 묻혀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까마귀이고 누가

0: 백로인지를 알 수가 없다. 구별이 사라져버린다는 첫 번째 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온몸에 진흙을 바르고 혈투를 벌이다 보면 심판을 볼 여지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피가 나도 멍이 들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진흙에 묻혀가지고. 따라서 심판이 있을 수도 없지만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경기를 중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가 쓰러져야 끝나는 게임이 되어버린다. 이전 투구는. 그래서 이전 투구가 빚게 되는 결과는 항상 무엇일 수밖에 없느냐? 양패 구상이 될 수밖에 없다. 어느 한쪽이 이기고 어느 한쪽이 지는 게 아니라 둘 다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끝나는 이런 양상을 빚게 되는 게 바로 이전 투구다. 지금 국민의힘의 형세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진단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 네, 이사님이 민생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맨날 징계 내용이나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에서는 또 연일 핵폭탄급 발표만 쏟아져 나오니 도대체 국회는 누구를 위한 국회입니까? 라고 물어주셨는데 민주당도 좀 가봐야겠죠?
0: 여기 당대표 이제 경선 국면 들어가면서 여기서도 그런 양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벌어졌던 일을 한번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지난 1년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죠. 자기 정치를 했다고 비판을 했는데 그러자 정청래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이 반박글에서 눈에 띄는 두 개의 대목이 있었는데 이걸 뽑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정청래는 자기 정치를 했는가? 정치인 모두가 100% 남의 정치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100% 자기 정치만 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대의를 벗어났는가의 여부일 것입니다. 정치의 영역에서 사적 이익이 공적 이익의 범주를 벗어났는가의 여부가 비판의 지점일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떠올렸던 게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ABC론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 중에 ABC론을 가장 깔끔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라는 말씀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그런가요?
0: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대의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대의를 가치라고 하는 개념으로 치환시켜놓고 한번 봅시다. 자, 이익을 추구한다. 정치인은 누구나. 다만 대의를 벗어나서 이익을 추구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정청래 전 대표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ABC론에서 핵심은 대의냐 이익이냐를 이분법이 아니라 가치와 이익이 어떻게 조화되느냐 병행되느냐라는 관계의 문제라고 저도 보는데 그걸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그럼 두 번째는요?
0: 이것도 역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대표 재임 기간 동안 지면 단독 인터뷰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흔한 취임 인터뷰도 퇴임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 사상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자기 정치를 하려면 수많은 언론 인터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정청래 전 대표는 왜 단독 인터뷰를 이야기하면서 앞에 지면 단독 인터뷰라고 한정을 했을까? 뭐 다 하는 얘기니까 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면 인터뷰 안 했죠. 유튜브 인터뷰는 하셨잖아요. 겸공과 매불쇼는 나가지 않았습니까? 다른 방송은 또 안 나가고. 그럼 그건 왜 했습니까? 오히려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그냥 지면 단독 인터뷰는 안 했기 때문에 자기 홍보 안 했고 자기 정치 안 했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김민석 전 총리가 한 얘기도 있죠.
0: 정청래 전 대표 측 이성윤 최고위원의 12.3 계엄 해제 표결 불참 비판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어제 KBS 라디오에서 표결이 진행되던 그 시점에 이미 국회 안에 있었고 표결 직후 본회의장에 바로 착석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는데요. 들어보시죠.
2: 저는 국민의힘에서 누가 얘기하나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꼭 대장동 때를 보는 것 같다.
0: 네. 이 발언에서 밑줄 쳐야 되는 단어는 대장동입니다. 프레임 씌우기가 아니라 이거는 자발적 프레임 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왜 김민석 전 총리는 굳이 대장동과 연결지어서 자기의 사례를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첫째, 대장동 건은 처음 제기됐던 배경이 다른 정패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 증가, 계파에 의해서 제기됐다라고 하는 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1: 경선에서였죠.
0: 그렇습니다. 이 점. 두 번째. 의혹을 그 받았던 이재명 대통령은 억울하다는 뜻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금 자신을 향한 의혹 공세를 이거 대장동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가둬놓음으로써 어떻게 돼버리는 겁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이고 동시에 뒤통수 치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부각을 시키려고 한다. 그렇게 보면 이거는 아주 자발적인 의도적인 프레임 짜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1: 자발적인 프레임 짜기다.
0: 누가 프레임을 씌우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프레임을 짜는 것이죠.
1: 네, 상무광명님이 제발 네거티브는 하지 맙시다. 너무 심하면 국민들이 네거티브할 것 같아요라는 우려 보내주셨고요.
0: 네.
1: 우티스님이 세상은 항상 우리와 그들로 나뉘죠. 라는 좀 심어있는 얘기 보내주셨는데
0: 정치의 속성이 그렇다고들 하지요.
1: 네. 옥황상제님이 JB한테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JB가 좀 전에 그 김민석 총리의 대의 사적 이익 요런 말에 관련해가지고
0: 정청래 전 대표.
1: 네. 예. 그래서 유시민 작가의 ABC론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0: 네.
1: 거기에 대해서 옥황상제님이 JB 이건 칭찬입니까? 삐딱선입니까? 라고 물어주셨네요.
0: 그거는 듣는 촌철님들의 해석의 영역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미지의 세계로 남겨두기로 하고요. 전대 룰도 어제 나왔죠?
0: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청년 최고위원제를 부활하기로 했고요. 결선 투표가 아닌 선호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선호 투표가 좀 약간 낯설지 않습니까?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자 당원들이 후보 한 명에게만 기표하는 게 아니라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나눠서 기표를 하는 겁니다. 1순위는 아무개, 2순위는 누구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자 1순위만 가지고 개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당선 확정이고 근데 과반 득표자가 안 나오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 다시 결선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최하위 후보, 꼴찌한 후보를 일단 탈락을 시켜요. 그래서 이 꼴찌한 후보에게 1순위 기표를 한 표 있잖아요.
1: 네.
0: 요거만 뽑은 다음에 각 투표자가 2순위로 표시한 후보의 득표수를 합산해서 당선자를 정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뭐 그 원리상 작동 메커니즘상 결선 투표하는 거고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전준이는
1: 사실상
0: 전준이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결선 투표가 아니라 선호 투표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자 이제. 각 후보, 아직 뭐 후보라고 부를 수는 없죠. 경선 주자들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좀 다른 데 주목을 했는데요.
1: 어떤 건데요?
0: 이하경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멸칭 사용 등 당의 단합을 해치는 과도한 비방에 대해서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그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발언 취지에 100%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경선 후보 내지 그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 입에서 먼저 멸칭이 나올까요? 아니면 당원이 당원들 사이에서 SNS 공간에서 익명으로 멸칭이 먼저 나올까요? 전 이게 궁금한데 오히려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차원에서 내지 관리에 들어갔을 때 관리위 차원에서 이것을 식별을 해서 찾아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을까요? 별로 그 가능성이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으면 아마 이 문제 제기를 좀 하는 겁니다.
1: 네, 근데 촌철님들은 선호 투표제 관련해가지고 조금 관심들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적토마님은 아 복잡한데요라고 해주셨고 데이지님은 1인 1표제보다 나은 건가요라고 물어주셨는데 1인 1표제는 기본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0: 네.
1: 가는 건데 뽑을 때 1순위, 2순위, 3순위 이걸 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해가 잘 안 가신다. 이세일님도 JB 이해가 안 가는데요라고 올려주셨고
0: 우리가 여론 조사를 하다 보면 자. 누가 좋습니까 하는데 한 사람만 그 찍으세요 하는 경우가 있고 복수응답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투표를.
1: 네. 그러니까 내가 김종배가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 1번 김종배 쓰고
0: 그건 괜찮은데요. 1번 김종배.
1: 나머지 후보들 중에서는 그래, 더마까가 괜찮지. 2번 더마까, 3번 하정민 PD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0: 네.
1: 네. 네. 그렇게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0: 반면에 누구한테 그러면 유리한 거냐라는 거를 따져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부산할매님은 이러면 누구한테 유리한 겁니까?
1: 그러니까 꼴찌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꼴찌가 누가 될 거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여기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0: 네. 아무튼 뭐 엄청 많더라고요. 어제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각종 블로그와 인터넷에 누구한테 유리한지 표까지 그려가지고 뭐 나오는 게 있던데 아무튼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송영길 의원 그리고 고민정 의원이 각각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1: 네.
0: G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2: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정 전 후보에 대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유세 도중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에 맞아 쓰러졌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음료를 던진 남성은 정 전 후보의 지인이었으며 사건 전 서로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1: 자,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왜 도대체 저런 짓을 저지르느냐가 사실은 좀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0: 모두가 궁금하죠.
1: 그렇죠. 저런다고 표가 되느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끌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될지 말할지 좀 고민 좀 했는데 한번 예를 이건 그냥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게 안 밝혀질 거라고 기대하고 저런 짓을 꾸몄다고 칩시다. 안 밝혀졌다고 쳐요. 그런다고 그러면 표가 확 올라갔을까가 저는 궁금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선거 유세 도중에 테러를 당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박근혜 전 새누리당 대표였었습니다. 커터칼 비습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선거 막판이었고 선거 판세를 뒤집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느냐. 단순한 테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테러를 당한 다음에 박근혜 당시 대표의 한마디가 오히려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분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대전은요? 라고 물어봤다는 그 한마디. 이것이 결국은 대전판을 바꿔버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테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가가 중요한 건데 이건 기본인데 이것도 모르면서 그냥 테러 만약에 자작극을 벌였다라고 하면 그 표의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 겁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따라하기도 기본도 안 돼 있는 그런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 이런 짓 하지 말라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0: 네, 내일이도 비카프리오님이 참 가지가지하네요라고 올려주셨고 나홀로 해정님은 가짜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구만이라고 올려주셨는데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걸까요?
1: 서울 고등법원이 지난 3일에 배달 라이더가 2021년 계약 해지를 통보한 모바일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판결인데 이 배달라이더가 앱에 접속해서 일하는 동안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이상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지금까지 법률적으로는 배달라이더는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0: 그랬죠.
1: 개인사업자로 그냥 봤던 것이죠. 그러면 노동자로 인정받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는 노동자가 되어버리면 최저임금, 퇴직금, 휴가 이런 거 보장받고요. 해고, 노동시간 등에서도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근무 환경과 처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로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가 배달라이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는 건데 지금 노동자로 봐야 된다라는 법원 판결에 나왔다는 것이 지금 주목이 되는 거고요. 고용노동부 실태 조사를 보면은 배달 운전 플랫폼 노동자가 약 48만 명에 다르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법 체계가 이렇죠. 한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럼 나머지 48만 명 모두에게 노동자로 노동자임을 인정받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0: 아니겠죠.
1: 아니죠. 이건 그냥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이런 게 우리나라 법 체계이기 때문에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중요한 물꼬는 텄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0: 네, 금강야차님이 어우 간만에 좋은 뉴스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다음 뉴스는 어떤 걸까요?
1: 모스탄 이야기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자, 경찰 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0: 네.
1: 자, 출국 정지는 연장이 됐다는 소식은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0: 이달 말까지.
1: 근데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0: 지금까지 알려진 게 없었는데 어제 JTBC가 보도한 게 있던데요. 지난달 25일에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 모스탄이 어떻게 했느냐. 일체 진술을 거부한 채 변호인 의견서로 답을 대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소년범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형사 미성년자로 수사기록이 작성되지 않았을 수가 있으니까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기본도 안 돼 있는 입장인 게 뭐냐면요. 자, 허위사실 공표에 따라서 명예훼손을 한 혐의의 경우에는 자신이 제기한 그 의혹이 허위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거잖아요. 수사기록이 작성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까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거는 입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허위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모스탄이 제기한 의혹이 허위라고 하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사례를 이미 충분히 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스탄, 피해갈 길이 별로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려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소식만 더 전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경남 고성 초등학교 5학년 김민재 군의 사연인데 얼마 전에 돌을 하나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김 군은 이게 석기시대 유물이라고 확신을 하고 박물관에 기증하고 싶다는 뜻을 피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돌을 들고 고성박물관에 찾아와서 아이의 뜻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돌은 석기시대의 유물이 아니고 그냥 돌이었습니다.
1: 아하.
0: 그러면 박물관 측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돌을 제1전시실 기증실에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1: 그냥 돌인데.
0: 네. 고성초 5학년 김민재. 2025년 5월 17일 상리면 척번정 수습.
1: 오, 뭔가 있어 보이는 돌이네요.
0: 라는 설명글까지 게시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성박물관은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공간인 동시에 기증자들의 소중한 뜻이 모이는 곳이다. 어린이부터 어르신, 마을 공동체의 단체, 재외 동포까지 고성을 위해 유물을 기증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기리고자 기증 공간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라는 건데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유물을 전시하는 게 그 유물, 그 시대의 사람들의 숨결을 느끼게 하는 건데 지금 시대의 숨결도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냥 돌을 전시를 했다라는 건데요. 아름다운 사연이다.
1: 네. 네, 순수함을 지켜준 박물관 칭찬합니다라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0: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1588 9376.
1: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5: 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당선증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공천해준 정당을 탈당한 이 지방의원들 이야기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과거에는 의장이 되기 위해서 출생연도를 2년 앞당겨서 변경한 사람까지 있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좀 자세히 진단하기 위해서 이 지방의회 실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던 분입니다. 조재규 전 화천군 의원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6: 예, 안녕하세요. 네. 조재규 전 화천군 의원입니다.
5: 의원님은 언제 군 의원을 하셨던 걸까요?
6: 아, 저는 22년도 6월부터 불과 한 달 전까지 이제 지방의원을 했습니다.
5: 그럼 이번에는 출마 안 하셨어요?
6: 아, 이번에는 그 광역의원, 강원도의원으로 출마를 했는데 네. 아쉽게 낙선했습니다.
5: 아이고, 그러셨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지방의회 운영 실태에 대해서 이제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한번 좀 도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연결을 했는데요.
6: 예, 예.
5: 자, 일단 이거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죠. 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사례는 어떤 의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수가 동수가 나왔던 경우들이거든요.
6: 네.
5: 근데 이런 비슷한 사례를 그 의원님도 경험하신 바가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어떤 사연일까요?
6: 아, 일단 뭐 지방선거 이후에 의장 투표 진행에 앞서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특별히 이제 저희 화천에서도 이번에 국민의힘이 의석수를 한 자리 차이로 이제 다수를 차지했는데
5: 네.
6: 그중에 의장을 하고 싶은 의원께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제 접촉을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듣기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제 의장 자리를 줄 테니까 저쪽이랑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교통 정리를 해서 이제 무산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5: 탈당을 막았다라는 겁니까?
6: 예, 그러니까? 탈당을 막았습니다. 예. 사실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의장 투표 직전에 이런 일은 굉장히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아마 2년 후 후반기 의장 선출할 때 혹은 또 이제 상임위원장 선출할 때 탈당하려고 하는 지방의원들이 또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 예. 아, 그래요? 비일비재하다는 표현을 지금 반복해서 쓰셨는데 그 정도로 사례가 많다고요?
6: 예, 이게 언론에 공개되고 실제로 탈당에 이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지만요.
5: 네.
6: 그 전에 이제 의장 선거 전에 이 암투라고 해야 될까요?
5: 네.
6: 예, 왔다 갔다 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나 의장 안 시키면 저쪽으로 가겠다라고 협박성에 가까운 이제 의사를 표출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5: 오, 예. 아니 물론 그 평의원보다 그 의장이 좋기는 하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예. 목을 걸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의장이 되면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6: 아, 의장이 되면은 이제 첫째로 의전이 좀 달라지잖아요.
5: 의전. 예.
6: 예. 이건 뭐 의원들의 성향을 떠나서 이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5: 예.
6: 예를 들어 이제 행사에 나가서도 일반 평의원들한테는 마이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5: 네.
6: 근데 의장은 단체장 다음에 한 장 항상 이제 마이크로 이제 축사를 할 수 있게 되고.
5: 네.
6: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 마이크 잡는 거예요. 정치인들한테는.
5: 네.
6: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시장 군수가 그 관용차를 타면은 의장도 당연히 관용차를 타고 이제 수행원이 두 명, 세 명, 네 명 나오면은 그 의장도 두 명, 세 명, 네 명 나옵니다.
5: 쉽게 하면 단체장하고 거의 동급이다 이 말씀이시죠?
6: 동급입니다. 예, 의전 동급이기 때문에
5: 예.
6: 그런 거에 좀 의원들이 매력을 느끼고 또 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가지는 분들이 많고요.
5: 네.
6: 무엇보다도 이제 항상 문제로 대두되는 그 업무 추진비 수천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의장단 전국의 기초의원 의장 뭐 광역의원 의장들이 모여서 1년에 한번 이제 해외로 일정을 가는 일들도 있어요.
5: 예.
6: 예. 이런 식으로 좀 특혜성에 가까운 일들로 비춰줄 수 있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기초의원 혹은 광역의원의 이제 지방의원을 시작하는 분들은 목표가 이제 의장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도전의식이 당연히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 근데 이런 어떤 처우 대우 문제 말고 권한도 세졌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6: 예. 어떤 말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5: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좀 개정이 되면서
6: 예.
5: 2022년인가요? 이게 권한이 확대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6: 아, 그 집행부와 그 의회가 인사가 독립이 되면서
5: 네.
6: 인사권까지 생겼습니다.
5: 의장에게?
6: 예, 의장에게.
5: 그럼 의장이 행사하는 인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인사입니까? 의회?
6: 아, 일단 예, 기본적으로 의회를 대상인데,
5: 예.
6: 뭐, 예를 들어, 의원 한 명당, 그, 의회 직원분들을 한 3명, 4명 정도로 잡아요. 그래서, 화천군처럼 이제 굉장히 작은 기초자치단체 의회 같은 경우는 직원이 20명이 안 되는데, 뭐, 춘천시는 한 50명 정도 될 거고,
5: 예.
6: 서울시는 제가 알기로 의원이 그 많으니까 한 400명 이상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5: 의원이 예. 100명이 넘죠 서울시는. 예.
6: 예, 그러니까 직원이 한 400명 정도 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5: 예,
6: 예 이분들한테 이제 의사권을 행사를 하면서,
5: 예,
6: 이제 또 조직 안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그래요?
6: 예.
5: 인사권까지 행사를 한다.
6: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뭐 본인을 도와줘야 되는데 비의원을 도와줬다. 그러면 이제 집행부와 MOU를 맺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보내버리고 그리고 자기한테 잘 보였던 이제 공무원을 받아들여서 이제 조직 내 기강을 잡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5: 여기서 집행부라고 하는 게 이제 군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6: 예, 군청, 시청. 예.
5: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의회 소속 공무원은 군청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 이렇게 되는 겁니까?
6: 만약에 집행부에서 받으면 파견 공무원이 됩니다.
5: 그래요? 그런데
6: 예, 예.
5: 지금 의장은 어떤 그 전반기 의장이 있고 하반기 의장이 있잖아요.
6: 예예. 예.
5: 그러면 그 의장 2년 임기 끝나고 그러니까 후반기에 이제 다른 의장이 선출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의회 예. 사무국장도 그냥 또 교체해버립니까 그러면?
6: 예,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5: 아, 그래요?
6: 예.
5: 그다음에 이 지방의원 특히 이제 그 뭐 의장급이나 상임위원장급 같은 경우는 그냥 지방의원에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체장 나가서 국회의원의 꿈을 꾸기 때문에 이 명찰을 중시한다라는 해석도 있던데 맞습니까?
6: 예 맞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제 평의원 하는 것보다
5: 네.
6: 그 정치력을 이용해서 상임위원장 혹은 의장 부의장이 되는 게.
5: 네.
6: 언론 노출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지역 내 해결해야 되는 그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5: 네네네.
6: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5: 예.
6: 정치적인 그 꿈 그리고 이제 다른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은 무조건 이제 의장 자리,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으려고 좀 노력을 하죠.
5: 근데 그 지방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사업을 예. 하다가 이제 의원이 된 사람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6: 예, 예.
5: 그러면 자기 사업과 연관지어서 이 한 자리에 대한 어떤 그 욕망이 더 커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까?
6: 아, 그게 제가 뭐 단언할 수는 없는데
5: 네.
6: 자기 그 직분을 그러니까 직책을 사용해서 그 과거에 조금 안 좋은 일을 해서 이제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화천의 화천 의원이면 화천 지역에 대한 그 개발 계획,
0: 네.
6: 그리고 이제 집권 여당이 되면은 뭐 그거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뭐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0: 네네네. 네, 네.
6: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경기도 뭐 어떤 지역의 의원과 개발 계획을 바꿔서 이제 땅을 사전에 사거나,
0: 네.
6: 아니면 뭐 그러한 식으로 그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그 금전적 이득을 착취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0: 이른바 사업 정보를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6: 예, 그렇죠. 예.
0: 그런 경우라고 봐요. 근데 이게 상임위원장도 그렇게 파워풀합니까, 그 지역에서?
6: 아, 상임위원장도 동일하게 그 악용하는 사례가 당연히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0: 그래요?
6: 그 이유가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강원도를 예를 들면은 강원도 권역 전체의 이제 건설 정보나
0: 예.
6: 그리고 이제 뭐 교육 개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0: 네네네. 그래서
6: 직접적인 개입이 오히려 더 가능하고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장 그리고 부의장 하는 것보다 상임위원장이 낫다.
0: 그래요?
6: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 사업에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들도
0: 예, 예.
6: 다른 의원이 얘기하는 것보다 상임위 의원 그리고 예. 특히 장이 얘기하는 거를 더 귀로 들을 수밖에 없고 해결해줄 수밖에 없고 하니까
0: 의원 정수에 따라서 상임위 두는 의회가 있고 안 두는 의회가 있고 그렇죠?
6: 예, 예, 그렇습니다.
0: 그래요.
6: 예, 일단 그 화천 같은 경우는 그 특별위원회라고 해서.
0: 예.
6: 예산이 한 6천억 정도 되는데 의원이 한 7명 정도 됩니다.
0: 예.
6: 그러니까 총원 7명이 상임위 없이 특별위원회로 모든 이제 사업을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0: 근데 그래요.
6: 인구 한 4만 이하인 지자체는 보통 상임위를 구성하지 않고 특별

0: 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상임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노른자 상임위원회가 그럼 주로 뭐예요, 그러면?
0: 이제 예산 결산, 건설, 뭐 이런 쪽이 아무래도 그 굵직굵직하고 지역에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1: 근데 좀 근본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자기한테 공천장을 준 정당이 있는 거잖아요.
0: 예예.
1: 하루 아침에 이렇게 등을 돌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지방의원들에게 정당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0: 아, 저도 이제 정치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1: 예.
0: 그 지역의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그 정당에 대한 이해나 그 정당성이 강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0: 뭐 사실, 그래야만 또 정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1: 네.
0: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당의 공천이 없었으면 당선이 될 수 없는 분들이 대다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그런데 그 정당의 옷을 입고 당선이 되자마자 뭐 3일 만에 탈당을 하고 반대쪽에 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게 참자 입장에서 보게 되니까 대부분의 이제 지역 정치, 지방 정치를 하는 분들은 그 정당을 그저 좀 비유를 하자면 축구팀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축구팀이요?
0: 예,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맨체스터에 있다가 그 뭐 미넨으로 간다.
1: 아, 이적.
0: 예, 이런 식으로
1: 이적.
0: 예. 내가 그냥 소속한 팀이지. 이 정당이라는 게 그저 단순한 팀이지. 이제 뭐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1: 네네.
0: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몸담았다라고는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1: 그러면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0: 예.
1: 아, 자, 그럼 이 사람이 우리 당과 어느 정도 그동안 인연을 맺어왔는가, 그다음에 우리 당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거 아니 점검,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안 합니까? 그렇죠. 공천 과정에서?
0: 아, 그게 사실 공천 과정에서 좀 걸러지면 좋은데
1: 예.
0: 사실 그 공천 과정에서 거르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왜요?
0: 가뜩인 일단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하는 부분은
1: 예.
0: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지역구를 예를 들면은
1: 네.
0: 그 저희 지역구는 인구가 적은데 인구는 적지만 땅덩어리는 되게 큽니다.
1: 네네네.
0: 철원, 화천, 양구 그리고 춘천의 반을 나누는데 이 광활한 인구에서 그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의 그 검증 이거를 그 지역위원회 혹은 도당에서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 지역이 워낙 크다 보니까
1: 예,
0: 그런 것도 있고
1: 예.
0: 또 하나는 이제 원래부터 국민의힘 소속 사람이었지만 성향 사람이었지만 국민의힘에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전환을 해서 노력을 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검증하기가 쉽지 않죠.
1: 아, 그래요. 구조적인 문제가 좀 분명히 있는 거군요. 그럼 여러 가지 점에서.
0: 예, 그렇습니다.
1: 근데 아무튼 근데 이제 이 의회에 대한 감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0: 예, 그죠. 그래서 의회에 대한 감시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1: 네.
0: 의회를 감시를 하려면 그 보통 이제 화천군 의회 제가 속했던 이제 화천군 의회는
1: 네.
0: 감시하는 기구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제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의회 사무과들이요.
1: 네, 예.
0: 보통 이제 화천뿐만 아니라 그 지방의회 전체가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에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회를 감시하는 건 굉장히 좀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네, 네. 그러니까
0: 예산 심의도 봐야 되고 뭐 조례 통과도 해야 되는데 의회를 감시한다? 이거는 사실상
1: 오히려 의회가 집행부로 감시해야 되는 거죠.
0: 그죠. 예, 어려운 거고.
1: 그래서
0: 좀 제도적으로 기반이 좀 미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 근데 아무튼 좀 결론적으로 이 공천의 취지라고 하는 것들을 휴지 조각으로 맡는 이런 행태, 이거는 좀 근절이 돼야 되는 건데.
0: 예.
1: 근절하기 위해서 뭔 제도적인 개선책 이런 것들이 좀 강구될 수 있을까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0: 아, 이제 들어오자마자 탈당하고
1: 그렇죠, 그렇죠.
0: 도망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요.
1: 예.
0: 이게 좀 제도적인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1: 네, 물론이죠. 예.
0: 예. 이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지만 그 공천 과정에 있어서 네. 좀 보다 투명함이 드러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전략 공천 이런 거는 최소화돼야 되는 것 같고.
1: 예예. 예.
0: 그리고 이제 지역민

0: 국민들에게 그리고 지역 당원들한테 이제 기초의원 선택권, 그러니까 기초의원 경선 선택권이 더 강하게 부여가 된다면 아, 지역에서 검증을 해야지 이제 상위 직급에서 검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좀 나는 것 같아서요.
1: 네네.
0: 조금 치밀하고 촘촘하게 자신들을 위해 일한 일꾼을 유권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뭐 법으로 예를 들어서 뭐 공천받아 당선된 경우는 언제까지 탈당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법에 뭐 이 명문 규정을 둘 수도 없는 게 이건 정치활동의 그렇죠. 자유에 반하는 것이니까.
0: 예 맞습니다. 예.
1: 법으로 이게 지금 그러니까 금지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감시의 눈이 얼마나 이제 그 활성화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게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뭔가 하고 싶어도 언론에 보도 날까봐 국민들한테 욕 먹을까봐 그래서 못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감시의 눈초리 이게 중요한데 이제 지방의회 같은 이제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0: 예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도 이제 기초의원을 하면서 지역 언론에 이제 지방의회의 개선과 투명함을 제고하고자 이제 수많은 이제 보도자료를 내고 이제 목소리를 냈는데 이제 개혁의 의지가 담긴 목소리는 지방의원일지라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나가면 불편하고 서로 어렵고 하니까
1: 지역 언론에도 보도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0: 예.
1: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조재규 전 강원 화천군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경찰청이 이륜차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내용이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에 3만 원에서 9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1: 이륜차라는 게 오토바이 얘기하는
4: 오토바이
1: 거죠?
4: 네.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현장에서 이륜차의 운전자를 적발을 해야 과태료를 이제 부과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자 없이 번호판 확인만 하고 즉시 이제 범칙금을 물릴 수 있게 됩니다.
1: 이것도 이제 차량처럼 스티커 붙이는 겁니까?
4: 그렇게 되는 거죠. 감시해야 되는 거고. 또 지금까지는 이륜차를 불법 주정차 할 시에 이제 과태료 액수가 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었는데 그 기준을 좀 분명히 하겠다라는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달 말 29일까지 의견을 수렴을 해보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내년 초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반면 배달 노동자들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된 법을 준수를 하면서 지금처럼 배달 업무를 할 수 있을지를부터 이제 물어봤는데요. 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배달 노동자이자 라이더 유니언 서울지회장의 전설 성배 씨 이야기입니다.
5: 불가능합니다. 모든 곳이 사실 픽업지이자 배달지이기도 하거든요. 진짜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법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단순히 그냥 배달라이더 입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불가능해요. 제가 보통 50건씩 배달을 하는데 50건이 다 현재 기준으로 불법 주정차라고요.
1: 지금 이분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셨는데
4: 네, 그렇죠.
1: 주차 현실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단정을 하시는 겁니까?
4: 왜냐하면 이게 뭐 통계가 근거가 되는데요. 배달을 한 번 할 때 픽업을 하고 배달을 해야 되니까 두 번씩 주정차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50건을 배달을 한다라고 하면 총 100건의 주정차가 발생을 하는 건데 이걸 다 합법적인 곳에 세우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서울시만 봐도 등록이 되어 있는 오토바이 이륜차가 42만 927대가 되는데요. 이륜차 전용 주차장이 693면 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을 좀 해보면 주차면 하나당 607대가 함께 써야 한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1: 공영 주차장 이런 거는?
4: 공영 주차장의 이륜차가 실질적으로 좀 주차가 불가하다라는 건 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특히 그 운영 주체인 지자체에서부터 좀 이륜차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번호판이 뒤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인식 차단기가 인식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소음 민원이 자주 들어온다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일반 차량의 주차 공간도 부족하다라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세우려고 해도 사실상 거부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는 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 뭐 때문에 안 되냐고 물어봤을 때 지침이다, 주차장의 규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곳이 대부분이었고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2륜차든 4륜차든 한 번 주차를 해야 되거든요. 니들은 현장 단속이 아니면 과태료를 안 물지 않냐. 밖에 갖다 대라. 주차 자리도 지금 모자라 죽겠는데 왜 굳이 2륜차가 주차칸을 한 칸 차지하느냐라는 논리인 거죠.
4: 또 단적으로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어제 경찰청 앞에서 배달 노동자들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그러니까 반대 의견서를 제출을 하려고 이제 진입을 하려고 했다가 경찰한테 막혀서 대치가 좀 벌어졌는데 2륜차 주차 공간이 안에 없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경찰이 이제 갓길에 세우라라고 안내를 했는데 노동자들이 이걸 보고 단속 대상인 갓길에 세우라고 하는 건 모순 아니냐 하면서 항의하는 소동도 벌어졌었죠.
1: 네. 아니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음식 배달 많이 시켜 먹잖아요.
4: 네.
1: 이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4: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 음식 배달을 갔을 때 잠깐 정차를 하는 건 현장에서 또 암묵적으로 용인이 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1: 네.
4: 그래서 아까 뭐 인터뷰에서 노동자가 사실상 모든 곳이 픽업지이고 배달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온라인 음식 배달 거래액이 연간 26조 정도에 달하거든요.
1: 예.
4: 그러니까 뭐 학교에도 가고 회사에도 가고 관공서, 아파트, 주상복합, 심지어 바닷가 뭐 낚시터에서도 짜장면을 시켜 먹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우리나라가.
1: 아니 우리나라를 보고 배달 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4: 네.
1: 배달 공영화국이라고 하는 데는 언제 어디서나
4: 먹을 수 있다.
1: 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이잖아요.
4: 그렇죠. 근데 반면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음식점 중에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곳도 상당히 적고 2륜차 출입이나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아파트 단지가 훨씬 많고 또 승강기가 붐비는 식사 시간대에 각 층까지 이제 배달을 해달라라고 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좀 현장의 애로사항부터 파악을 하고 주차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진 다음에 과태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배달 노동자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5: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2륜차만 뭐 특별히 봐줘야 되고 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제대로 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싶어요. 그냥 길거리에 두지 않고 나도 내 돈을 정당하게 내면서 안전하게 2륜차도 보호받으면서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싶어요. 저도 불안하거든요. 누가 내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가는 건 아닌가. 항상 마음 한 구석이 그런 불안함이 있거든요.
1: 그렇죠. 예, 예.
4: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주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건 좀 현실과 동떨어진 기이한 정책 구조가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배달 노동자에게는 또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요.
1: 예.
4: 그 여파는 요식업 자영업자와 소비자한테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해야 되고 그렇게 차근차근 좀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1: 이제 이럴 때마다 이제 나오는 지적이 그거잖아요. 현실은 무시하고 규제만 늘린다. 딱 이거 아니겠습니까?
4: 네.
1: 요 케이스도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되는 거죠.
4: 그렇습니다.
1: 근데 문제는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 현실이라는 거잖아요.
4: 너무나 모순.
1: 배달 노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또 불법 계속 양산할 겁니까? 그러면 계속 그렇게 그러면 딱지 떼 가지고 그거 국고 수입 늘리는 게 중요합니까? 네? 마무리할게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4: 고맙습니다.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영냉풍으로 쿨하게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야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품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김 사장, 요즘 무슨 고민 있나?
4: 어휴, 머리가 아파 죽겠네. 본사에서 반품 재고를 떠넘기고 대금을 주지 않으려고 연락을 피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아.
3: 자네, 그런 문제가 있을 땐 공정거래 전문 조정기관에 본쟁 조정을 신청해야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신속하게 본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 상담과 공정위 신고, 소송 지원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고.
4: 그래? 지금 당장 문의해봐야겠군. 알려줘서 고맙네.
5: 공정거래 관련 분쟁 조정 신청 및 종합 지원 서비스 문의는 1588-1490. 이 캠페인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합니다.
6: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재현 리포터.
7: 네, 현재 수도권 강원 북부 내륙 충남 전북 지역 중심으로 벼락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전 중에 전국으로 확대돼서 내일 밤에 대부분이 그치겠는데요. 그 사이 충청 전북 지역으로는 최대 200mm 이상,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폭우가 내릴 수 있습니다.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셔야겠고요. 또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방과 경북 지방으로도 내일까지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충청 이남으로는 곳곳으로 열대야도 나타났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구가 32도, 서울 27도로 푹푹 찌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6: 네,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8: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9: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저는 27년째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최종수입니다. 저는 수많은 손님들의 인상을 살핍니다. 다양한 얼굴에 어울리는 머리 모양도 워낙 다양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전혀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웃음 가득한 얼굴이죠. 거울 앞에 앉아서 스스로에게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손님의 얼굴만큼 아름다운 모습도 없습니다. 이런 분은 어떤 머리 모양도 다 어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마다 거울 속에 나와 미소를 주고받아 보세요. 세상이 나에게 하루 종일 긍정의 에너지를 선물할 겁니다. 미소 연습이 필요한 아침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웃는 하루 시작하세요.
9: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1: 요즘 그렇죠 뭐.
0: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1: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0: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2: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3: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2: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3: 삼산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4: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5: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6: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허위 조작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여야가 또다시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0: 먼저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최형도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사실 이 주제로 의원님과 여러 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네네.

0: 불가들이지만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1: 그래요.
0: 예, 근데, 예, 근데 이런 거죠. 뭐 스티븐 데비츠키랍니까? 저 아, 민주주의는 무너졌는가? 네. 또는 뭐 넥서스는 유발 하라리가 지난해 우리 기자 이야기했지만 이 선출된 권력이 독재로 가는 데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그건 첫 번째는 언론의 자유를 가로막고 두 번째는 사법의 독립을 무너뜨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공통 특징인데 이제 언론의 자유, 특히 이제 언론사 그리고 또 이제 좀 영향이 있는 국민 이런 사람의 말이 허위 왜곡이냐 이런 걸로 해서 차단하겠다는 건데 이게 사법부 판단 가기 전까지 그 엄청난 소송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자유로운 언론과 차단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걱정이 많은 것이죠.
1: 그런데 그러면 이 질문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이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집권 여당이 되기 전 야당 때부터 이거 추진을 해왔거든요.
0: 네네.
1: 다시 말해서 거기에는 최근에 나타난 가짜뉴스가 너무 심각하다는 문제 의식에 따라서 이걸 추진한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래서 아마 우리 저 김종배 앵커랑 제가 토론을 오래 한 게 5년 전부터 이 토론을 했습니다. 5년 전에는 가짜뉴스 방지법이라고 언론중재법을 개정하면서 그 한번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당시는 이제 또 저는 문체위 소속이 되어서 이 법안에 당시도 소수정당으로서 당시 소수야당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였고 많은 적이 있었는데 세상에 가짜뉴스를 방지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90%까지 그 찬사를 나왔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여당 대표가 다수당 대표가 내가 막 문체위에서 반대를 하니까 아니 최 의원은 이렇게 세상 여론도 모르요 이렇게 물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은 대표님, 제가 대표님이랑 그 고위당 공당직자에게 질문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짜뉴스 방지법 어떻게 된가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40%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허위 조작 뉴스를 막고 처벌한다는 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로 이것들이 이제 권력자 또 재력가들한테 전략적 봉쇄 소송 그 유명한 말입니다. 예, 뭐 이런 걸 이용되는데 사실은 이런 제도를 힘없고 약한 서민들의 이용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이걸 만들면 이런 독소를 가지고서 언론의 비판적 보도, 심층 보도를 막는 통로가 될 것이다. 이것은 지금은 권력을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지만 다음에 권력이 넘어갈 때는 그게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지 않느냐. 그런 걸 지금 진보 언론조차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뭐 재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저기 논의 과정에서도 이제 권력자나 재력가는 좀 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 이야기가 좀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게 되질 않았는데 그러면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장동혁 대표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에 TV조선의 부동산 특혜 의혹 보도 이걸 문제 삼으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0: 그래서 우리 당 내에서도 이 언론 한번 이 언론이라든가 쪽에서 당해 보면은 이 굉장히 붕괴를 합니다. 그걸 빨리 달려고 저도 뭐 사실은 아이고 강띠 놀랐어요. 뭐 근데 저에 대한 색깔론을 제기하는 걸 보고서 그것도 언론이 근데 반론도 안 해줘요 거기에 예 그냥 딱 주장을 하고 근데 우리 언론이나 이 저 보통 사람이 잘 모르는 것이 그냥 누구의 말을 인용해서 말하면 자기는 면피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근거 없는 사실을 그 확정도 없이 또는 확인 과정도 없이 막 전파하는 것도 똑같이. 근데 이거는요 지금 현재 법이 없더라도 이 뭡니까 이 법이 정보통신망법 개혁안 이거 아니더라도 충분히 법원에서 그 판례로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아까 그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시민은 사람들이 그나마 야당도 야당이지만 국회의원 권력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1: 그러면 이게 나중에 권력자와 재력가를 포함시킨 결과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0: 제가 실제로 실증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5년 전인가요? 4년 전에 언론중재 사건 때 언론중재위원회 들어온 모든 언론중재 사건을 다 봤습니다. 다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은 반론 보도, 정정 보도나 뭐 이렇게 거기서 언론 중재 과정에서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인도 이 보도가 문제가 있으면 언론 중재 신청을 하고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저 법원으로 갈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법원으로 갈 수 있는데 또는 바로 법원을 바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으로 가서 뭐 무거운 뭐 배상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보면은 대부분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그런 정도의 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0: 정치인 공직자
1: 예.
0: 예, 또는 그 기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들이 제기되는 것이죠.
1: 그러면
0: 물론 그 기업이나 공직자도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맞출 수 있는 건 지금 이미 있는 그 정상적 통로 언론 중재 과정이라든가 또 관련 소송이라든가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다섯 배 징벌적 손배소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기자나 한 언론인이나 또는 뭐 한 국민 좀 영향이 큰 유튜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거의 가산을 다 탕진할 수 가산이 다 집이 다 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금액을 부과하겠다는 것이고
1: 그러니까 여기는 예. 이제 이 논리 이제 뭐 다섯 배 그 징벌적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물리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그렇게 주장할 때 이제 나왔던 반론이 근데 대만 미국은 명예훼손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다.
0: 그렇습니다. 예, 형사처벌 하지 않죠.
1: 민사만 접근하기 때문에 예. 징벌적 손배제가 도입이 된 거다. 이제 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던 건데.
0: 예, 민사가 도입됐다는 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법으로 그걸 규제를 하지 않고
1: 예.
0: 민사 사건으로 다 따로따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 민사로 가서 징벌적 손배로 가는 경우가 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았던 그 유명한 뭐 어떻게 사건이나 또는 펜타곤 리포트라고
1: 예.
0: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타임즈가
1: 뉴욕타임즈
0: 미국의 베트남 전쟁
1: 예 그렇죠
0: 예, 예. 베트남 전쟁 둘러싼 펜타곤의 판단이 더 이상 전쟁에 개입하지 말면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회의적이었는데 뭐 그걸 무시했다는 게 펜타곤 리포트가 그게 보도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거의 미국 정부나 권력자들이 당신 회사 망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리고 또 누가 나왔던 그 담배 회사에 관한 소송 있지 않습니까?
1: 예, 예, 예,
0: 담배
1: 예.
0: 그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는 거기에 보듯이
1: 그러면
0: 그런 징벌적 선배 아주 예외적이죠.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그 법으로 특히나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
1: 그러면 중간 정리 차원에서 권력자나 재력가는 빼고
0: 예.
1: 그다음에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만 국한한다고 한다면 징벌적 손배제는 가도 된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0: 그런데 민사의 경우는 민사가 뭡니까? 재판을 통해서 결정한다는 것이거든요.
1: 그렇죠. 재판이죠.
0: 예.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난번 가짜뉴스 방지 이른바 언론중재법 때도 그때도 부단히 제기됐던 이야기인데 미국에서는 판례로서 결정하지 미국의 나라 중에서는 미국에서는 이렇게 연방이 법으로 해서 이런 걸 규제하지 않습니다.
1: 그런데 허위 조작 정보도 궁극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법에도?
0: 그렇죠. 예, 예. 그런 거 마지막. 아니, 근데 그건 이제 저 우리도 그렇지만 팩트체크를 하는 언론사도 팩트체크를 두고 있고
1: 네네네.
0: 시민사회에서 자유롭게 이 정부라는 것이 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는 것이 그 시장에서 그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서
1: 네.
0: 언론이 언론가 막히지 않은 곳에서 그 누구의 생각에 우울함이라든가 누구의 생각에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자유로운 토론 시장에서 결정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 그런 논리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1: 손해 배상 말고 과징금 있잖아요.
0: 네네.
1: 과징금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불법 정보나 네. 허위 저작 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했을 때 부과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문제라고 보세요?
0: 지금 사실 제가 우리 당 우리 국회에서 최근에 이른바 뭡니까 굉장히 그 좀 심각한 사이버레카라 그럽니까
1: 네.
0: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법을 안 내놓은 게 있는데
1: 네.
0: 예 이건 약간 좀 그런 좀 지금 질문은 좀 맥락이 좀 다른 겁니다
1: 네.
0: 정말 악의적으로
1: 네.
0: 그래서 사실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자살을 선택했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1: 네네네. 네. 네.
0: 그런데 지금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현행법에서는 법원이 그렇게 결정한다면은. 그걸 징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이제 손방망이 같아서 뭐 이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법원이 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1: 네네네.
0: 그것은 면밀한 개별 사건을 통해서 진실 여부를 밝히기 때문인데요.
1: 아니요. 근데
0: 이처럼 예.
1: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 보도 당사자가 자신은 이게 진실이라고 믿으니까 보도를 하겠죠. 결과적으로는 오버라 하더라도 근데 그러면 이제 네. 고의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0: 네.
1: 법원에 의해서 이건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라고 규정 내려진 부분 예를 들어서 뭐 5.18 때 뭐 북한군 침투설 같은 경우 그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예, 예.
1: 법원에 의해서 그건 사실 아니라고 이미 판결까지 나왔는데
0: 그렇습니다. 예.
1: 이거를 계속 인용하고 이런 것은 누가 보다도 고의적인 거잖아요. 그거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그 별도로 봐야 그건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1: 그러니까
0: 제가 쭉 말씀드린 요지는 그 법원의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가 전략적 봉쇄 소송 이걸 저는 이제 언론은 재갈을 물리는
1: 네네네.
0: 그 사실은 사전에 그 전략적 봉쇄 소송의 목적은 재판에서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우리 권력에 대한 또는 우리 그 기업에 대한 이 악의적 그 악의적이라 규정을 하죠. 보도가 놓으면은 엄청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징벌적 손해를 하겠다는 그 일종의 협박이죠. 그렇게 되면은 네. 구속보도를 차단하는 데가 목적이기 때문에.
1: 그렇죠. 입틀막이죠. 예, 입틀막.
0: 예, 예, 입틀막. 그게 입틀막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렇게 법으로 규정한 이런 어떤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법을 규정해서 결과적으로는 현재 권력과 재력 있는 사람들이 악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1: 네.
0: 이런 판례가 다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지금 작동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1: 네.
0: 그 부분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고 이건 우리 정당, 우리 당만 하는 게 이상하게 이건 사실 어떻게 보자면 민주당이 주장해야 될 내용인데 항상 이 대목에서는 민주당은 이렇게 가고 우리는 오히려 진보 언론단체나 또는 국제적인 언론단체 IPI 같은 곳 또 유엔이라든가 이런 곳이랑
1: 마지막으로
0: 내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우리 당 말씀하시니까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끝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비판에 대해서 이런 지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윤석열 정부 때 언론 입틀막 많았는데 그럼 그때 국민의힘은 뭐하고 있었느냐. 이런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0: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지금 똑같이 이야기를 해야죠.
1: 그래요?
0: 저 김종배 앵커도 그러시고. 그리고 당시 MMS 사건을 이게 모든 걸 사건을 봐야 됩니다. 사건을 봐야 되고요. 예. 예. 그리고 이게 지금 IPI라든가 이 지금 기자협회까지도
1: 네네.
0: 또 오늘 뭐 답은 한겨레신문뿐 아니라 모든 신문에서 보면 뭘 걱정하는지를 근데 왜 무엇을 믿고 정말 더불어민주당과 이 이재명 정부는 이 문제에서 이렇게
1: 알겠습니다.
0: 눈과 귀를 닦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 민주당 얘기를 네.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0: 네.
1: 네, 최형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2: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집중.
1: 네, 이번에는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현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최형도 의원 인터뷰 혹시 들으셨습니까?
3: 예, 일 좀 하시지. 그
1: 왜요?
3: 기쁨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금 앞서 얘기했지만 가짜뉴스 방지법을 2020년부터 고민했고 그렇다면 이 논의 과정에 법안을 발의해서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 정보를 어떻게 근절시켜낼 거냐 그리고 가짜뉴스를 어떻게 방지할 거냐라는 논의에 함께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당 의원들은 법안 개정안을 한 분도 내지 않았어요.
1: 아,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3: 발의한 적이 없어요. 이번 저희 22대 국회 들어와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가방이 이소위에서 이 논의가 있었는데요. 논의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본인도 허위조작 정보를 근절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것을 입틀막법이라고 얘기하면서 퍼포먼스를 통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만 야당과 일각에서 이런 주장 때문에 허위조작 정보가 7월 7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됐다. 긍정적으로 네. 봅니다.
1: 근데 조금 전에 최형도 의원 같은 경우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사실 이게 이제 법률 개정 과정, 논의 과정에서 그 얘기가 집중 제기됐는데 권력자하고 재력가는 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포함이 됐거든요.
3: 네네.
1: 조금 전에 이제 인터뷰에서 그 점을 집중 제기를 하던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3: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권력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윤석열처럼 예를 들어서 입틀막을 했던 실제로 입틀막을 했던 카이스트 학생 그 경호관이 끌고 나갔던 경우나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거나 특히 MBC에 대해서 바이든 날리면 얘기해서 네. 국세청 세무조사 그다음에 비행기 태우지 않았던 것 해당 기자에 대한 탄압 이게 입틀막인 거죠. 저희가 얘기하는 이 대통령 또는 정치인 사업가들이 그동안 온갖 이 유튜브 그 소위 말하는 플랫폼에서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보호받아 마땅하다. 다만 이것이 무리한 소송으로 갈 경우에 전략적 봉쇄를
1: 그렇죠. 그렇죠.
3: 이제 할 수 있도록 그 제재 수단을 법제화 시켰기 때문에 함부로 남발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이 이 본인이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제동장치를 걸어놨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적 봉쇄 소송을 못하도록.
1: 전략적 네. 봉쇄 소송을 못할 장치가 마련됐다?
3: 네. 마련됐습니다.
1: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3: 지금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잠깐만요.
1: 네네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예예. 어차피 이제 뭐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은 동원할 예, 수단이 예. 많으니까.
3: 많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이게 내가 허위임을 알고 그렇죠. 허위임을 알고 고의적으로 경

0: 경제적인 손해를 끼칠 요량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건 진행이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중단이 됩니다. 법원에서.
1: 아, 그렇습니까?
0: 예, 법원이 됐고 그다음에 그리고 그 소송 비용을 당사자가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력자가 그렇죠. 소송을 제기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 그러니까 가해자로 지목됐지만 실제로 가해자가 아닌 경우는 네네. 이 소송 비용을 소송을 제기한 권력자나 아. 사업가가 하도록
1: 쉽게 말하면 이제 방어하기에서 변호사 선임을
0: 예.
1: 하고
0: 예,
1: 변호사 비를 낼 텐데 그것도 그러면 예. 이쪽에서 부담하는
0: 걸로 그러니까 단순한 사건의 경우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내지는 뭐 10억 억 이하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이미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1: 예.
0: 즉 예를 들어서 5.18은 북한군의 소행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미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이 5.18 소행이다라고 일간지를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1: 네.
0: 뉴미디어 시장에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중국군에 의한 그 뭐 선관위 침탈 내지는 이번에 내란의 주요 목적이 그 선관위에 의한 부정선거다. 그리고 중국군이 개입돼 있다라는 얘기가 2023년도 4년도에 한 일간지를 통해서 보도가 됐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재생산이 됐지 않습니까?
1: 많이 전파가 됐죠.
0: 그런 경우에 예, 해당이 되는 거고 사실은 그 내용을 실제로 믿는 국민들이 상당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우리 사회의 갈등의 요소로 작동되기 때문에
1: 네.
0: 이번에 저희가 그 정보통신망법으로 개정한 것은 28번째입니다.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이 27개가 있었고 이번에 28번째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서 이런 그 악의적인 그 행태가 반복되지 않는 그런 기준을 법제화를 했다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 그런데 사실 이건 좀 너무 미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이 법률 개정 과정에서도 제가 여러 번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손해액의 5배까지
0: 네.
1: 배상 책임을 물린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손해라고 하는 게 보통 이런 허위 조작 정보의 손해라고 하면서 무형적 손해가 많은데 손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또 사실 실무적인 문제도 좀 있지 않습니까?
0: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언론중재법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 지금은 언론중재법을 통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 여부가 지금 이제 법안이 개정 아니 올라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면 손해라는 거는 무형이지만 유형이 있죠.
1: 그래서 법원에서 통상 그래서 네. 명예훼손에 따른 이제 그 청구 소송에 따면 보통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네.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경향이 좀 있었잖아요.
0: 네, 그래서 그게 5배가 돼봐야
1: 그러니까.
0: 솔직히 말하면 2,500만
1: 그러니까.
0: 원이 되는 거지 뭐 5,000만 원 내지는 법에 있는 것처럼 10억 이렇게까지는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김치만두를 예, 그런 경우고 찌안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일부 유튜버에서 그 연예인들에 대한 과도한 그 허위 조작 정보를 배포 반포 생성해서 결국은 죽음으로까지 몰아놓은 사건들이 실제 했던 거 아닙니까?
1: 김수현 씨 같은 경우 예. 뭐 수백억 손해봤다고
0: 그다음에 하니까. 이성균 배우의 경우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문제를 접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그 소위 말하는 이 망법으로 정보통신망으로 생성되는 그런 그 콘텐츠에 대한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언론 중재에는 언론사에 대한
1: 그렇죠.
0: 반론권과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거고 방송에 대한 거나 통신에 대한 것은 방미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데 실은 정보통신으로 나가는 이것은 제어 장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정보통신망법으로밖에 못하기 때문에 안 그런 보통의 경우는 이제 소송으로 가는데 소송으로 가는 것도 부지하세요. 그 안에 벌어지는
1: 그렇죠.
0: 사회적 갈등 그다음에 경제적 손실, 그다음에 국론 분열 이런 것들을 막을 최초의 수단을 마련했다. 즉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을 도입해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배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건다라는 취지이고 지금 야당에서 또는 일각의 언론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문제는 아니다. 다만 이제 공정성 심의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 부분까지도

0: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언론계의 지적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 원구성이 되면 야당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논의를 이미 논의가 끝난 부분도 있고요. 필벗 때문에 저희가 제때 못 처리한 법도 있고요. 그래서 야당이 빨리 국회에 들어와서 일 좀 해서 이 문제를
1: 이 점은 어떻게 보아야 네. 될까요? 그 이제 그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제 플랫폼에 네. 이제 그 어떤 그 의무라고 할까 이건 이제 규정을 했는데 그럼 플랫폼 입장에서 괜히 휘말리고 이런 거 싫어가지고 그냥 웬만한 거 그냥 착착착 삭제해버려서 과도하게 나올 가능성도 제기를 하던데
0: 그게 그렇게 못합니다 사실은
1: 왜요?
0: 그렇게 못해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 언중위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그 플랫폼사는 그대로 인터넷상으로 SNS상으로 그대로 놔두고요. 다만 판결이 났을 때 이제 움직이는 거잖습니까? 예. 그러면 적어도 이제 지금 이제 장치는 6개월 동안 투명성 보고를 보고서를 작성토록 이제 하는데 누가 봐도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거지. 그냥 의혹 제기 내지는 뭐 언론 보도된 것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있는 것을 마냥 하면 그것 또한
1: 큰일 나죠.
0: 예,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중, 3중의 확인 과정 우리 사회에서.
1: 그런데 예. 또 하나 국내 플랫폼 업체 말고 외국 예를 들어서 구글
0: 네.
1: 지금 최대 플랫폼 유튜브 아닙니까? 협조를 하겠느냐는 또 문제도 있던데.
0: 협조를 이끌어내야죠. 왜냐하면 그래, 예. 미국 내에서 그 구글이 자국의 그런 소위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유통의 경우 굉장한 피해 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런데
1: 예, 예, 예.
0: 유독히 타국의 다른 나라에 대해서만 적용을 좀 관대하게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구글 자체 유튜브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제가 이제 국민소통위원장 하면서 민주파출소에 제보되는 각종의 그런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제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을 통해서 적어도 제어 장치를 한다면
1: 그렇죠, 그렇죠.
0: 대한민국의 이런 불법적인 유통이 많이 정돈이 될 것 같아서
1: 알겠습니다.
0: 저는 실험 시행 단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잘 모니터링을 하는데 저는 자정 기능이 생겼다라고 봅니다.
1: 하나만 더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그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 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이건 어떤 기능을 하는 센터입니까?
0: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팩트체크 기능을
1: 네.
0: 그러니까 저희 이제 20대 때 만들었는데 만들고 21대 운영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원을 끊고 문을 닫은 게 있습니다. 팩트체크 기능.
1: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0: 예, 있었습니다.
1: 예.
0: 그게 이제 방통위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주고 그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운영을 협업을 했는 거고 그거는 이제 방송 기자 협회 그다음 기자 협회랑 같이 했던 겁니다.
1: 다시 부활시킨다.
0: 부활시키는 개념인데 조금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1: 알겠습니다.
0: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겁니다.
1: 네,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여기까지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김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다. 복날에도 가마치 통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4: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2: 잘 모셨어.
1: 어디로?
2: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1: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2: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1: 가까운 곳이 곧 영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3: 재난, 이렇게 대처하세요. 대개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막아주어 좋은 역할을 하지만 지표면에 생성되는 오존은 대기오염 물질로 인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줍니다. 보통 0.12ppm이 넘으면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고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3ppm이 넘으면 오존경보, 0.5ppm이 넘으면 오존중대경보가 발령됩니다. 오존,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건강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4: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5: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6: 잠깐만!
4: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6: 답답해.
5: 안 돼!
4: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5: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4: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5: 여기 재밌겠는데?
4: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6: 토끼야, 추워?
4: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7: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조금 전에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해서 주식시장 변동성이 연일 커지고 있고요.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은행권에서 예금 유치 경쟁들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가는 자금을 붙잡기 위해서 인터넷은행, 저축은행들을 중심으로 예금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를 측정하기 위한 대표 종목들이 5년 만에 개편됩니다. 인공지능 서비스 비용, 마라탕 가격 등이 새롭게 편입됩니다.

0: 시작된다고 하네요.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0: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이코노미스트의 라예진 기자,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아침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2: 네네.
0: 휴전, 종전 협의가 깨지는 겁니까?
2: 아직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언론을 통해서 꽤 강력한 공습이었다 이렇게들 전해지고 있는데 진짜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아직 명확치는 않습니다. 이게 일단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측의 공격으로 생각되는 유조선 LNG선 세척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요. 미국은 이게 휴전 협정의 명백한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란의 네. 방공 시스템, 해안 감시 시스템, 지대공 미사일, 대함 순항 미사일과 드론 발사 기지를 목표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예.
2: 이란 국영 TV 쪽에서도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이 경고를 무시하고 공격을 받았다라는 보도는 했고요. 하지만 자신들이 공격을 했는지 뭐 어디가 했는지에 대한 공격 주체는 밝히지 않았는데 지금 지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은 영향력을 좀 키워놓고 이걸 유지하고 싶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0: 예.
2: 통행료에 준하는 뭐 수수료를 받겠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들 통제에 따르지 않는 선박 이번에는 오만 쪽으로 가는 카타르 LNG선을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휴전이 깨질 거냐 이건 이제 이란이 대규모 공습을 받고 어느 정도로 대응하느냐 수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서 판단을 하기는 좀 이른데
0: 유가는 얼마나 올랐어요?
2: 그러니까요. 문제는 이제 이런 잡음으로 시장이 불안해한다는 거죠.
0: 예.
2: 오늘 국제 유가가 3%가량 뛰어서 WTI도 73달러 수준 브렌트유는 74달러 수준까지 좀 올라 있고요. 이 영향이 또 다른 금융시장으로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0: 3-4% 오른 거예요?
2: 네네.
0: 유가는
2: 아주 뭐 급격하게 올랐다라고 보긴 그렇지만 그래도 예. 최근에 유가는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0: 그러니까요. 네. 이게 유가가 자꾸 올라서 미국 물가가 오르면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고 이제 그게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에 타격이 클 것 같다라고 해서 이 동네에서 무슨 일 벌어지면 자꾸 걱정하는 거죠.
2: 맞습니다.
0: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뭐 최근에 꽤 내리고 있는데. 관련주들 보면
2: 네.
0: 고점 대비 한 3분의 1 정도가 다 날아갔더군요.
2: 그렇습니다.
0: 대체로. 그런데 시장에서는 두 배짜리 레버리지 단일 종목 ETF,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 삼성전자 주가 두 배 따라가고
2: 네.
0: 하이닉스 주가 두 배 따라가고 거꾸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상장시킨 게 이게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문제를 일으킨 것 같다는 분석과 이거 대책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가 봐요.
2: 이게 이제 변동성을 키운 거에 대한 문제를 ETF로 지목을 하는 거지 주가가 최근에 내린 것 자체가 ETF 때문은 아니거든요. ETF는 주가가 내리면 같이 움직이는 상품인데
0: 예.
2: 내리거나 오르는 거에 폭을 좀 넓힌 영향을 주는 거고요. 지금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는 거 어제 이제 삼성전자 실적 엄청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리는 거는 물론 앞으로도 잘 나간다는 전망들이 있지만 좀 너무 빨리 달려서 오버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와 관련돼서 이제는 좀 피크를 찍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같이 나오면서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지금 시장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온 것 같고요.
0: 더 좋아질 수는 없지 않겠냐.
2: 네. 근데 이걸 극복하면서 가는 게 또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작년 7월 1일 날 삼성전자 주가가 6만 6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3분의 1 토막 났다고 하셔도 어제 종가로 29만 1000원이거든요.
0: 예.
2: 그러면 5배가 아직도 올라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른 만큼 어느 정도는 좀 빠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과 함께 최근에 AI 버블론도 같이 나오는 게 좀 영향인 것 같고.
0: 어제는 그 뭡니까? 제가 가끔씩
2: 네.
0: 가을 남자라고 부르는 모건 스탠리의 그 애널리스트 맨날 네. Winter is coming.
2: 네. 메모리의 겨울론 얘기했던.
0: 하시는 분이 이번에도 좀 뭔가 심각한데 걱정 좀 해봐야 되겠는데.
2: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 의견 낸 것 같은데요.
0: 목표가 나왔다고 해서 네. 또 마침 또 이때 또 이런 것도 나오니까 영향을 조금 줬겠죠.
2: 거기에다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5월 말에 출시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삼성자산하고 SK 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이 그 거래되는 양이나 뭐 선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쪽으로 거래대금이 워낙 많이 쏠리니까 시장의 진폭을 훨씬 키웠고 내릴 때도 좀 크게 내리는 이런 현상.

0: 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1: 근데 오를 때 또 크게 올랐을 텐데 그러면. 그런데 네. 레버리지 그 상품을 만들었더니 레버리지 네. 상품에 들어간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그 투자에 관해서는 다혈질인 분들 아니겠어요.
0: 그렇죠. 그
1: 성향이
0: 빠른 시기에 수익을 빨리 내고 싶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투자하죠.
1: 그러니까 오르는 네. 날은 더 살 가능성이 높고 내리는 날은 더 공포심을 느껴서 더 팔 가능성이 높고.
0: 네네.
1: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중심이 되는 레버리지 ETF가 크게 오르고 크게 내리니까
0: 네.
1: 그게 본주에도 영향을 주고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아무튼 그렇다 그런 것 같다는 거죠.
0: 쏠림 현상이 좀 강하다는 게 일단은 가장 큰 문제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서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돼 있다 보니까
1: 예.
0: 이거 상장됐을 때 사람들이 늦었으면 지각비 내야지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해서 빨리 내 회복하거나 얼른 수익을 내겠어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자금이 좀 굉장히 많이 쏠린 상황이죠. 근데 때마침 지금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너무 오버런 했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는 조금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투자 성향상 말씀하시는 대로 매수 매도가 몰리는 상황에 변동은 커졌고 또 이게 구조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배를 쫓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뒤에서 운용하는 단에서 매수와 매도 또는 그리고 일일마다 이 추적하는 주식하고의 값어치를 맞추는 마지막 그 장을 마치기 30분 전에 어쨌든 간에 이 괴리율을 맞춰놔야 되거든요.
1: 그러니까 내린 그런 날은 더 사야 돼, 더 예. 팔아야 되고 오른 날은 더 사야 되고.
0: 더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을
1: 구조적으로.
0: 예, 뒤에서 구조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무조건 괴리율을 당일날 맞춰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장 마감 30분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 마감 30분 전에 또 극심한 변동성을 일으키는 뭐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1: 오르는 날은 이것 때문에 더 오르고.
0: 네.
1: 그래서 아무튼 아유 이거 생각보다 부작용이 크네. 그러다 보니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더 많이 내리니까
0: 네네.
1: 뭐 오를 때 많이 올랐으니 내릴 때 더 많이 내리고 하면 쌤쌤 아닙니까 하기에는 이게 막 감정적으로 힘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걱정인가 네. 보네요.
0: 그렇습니다.
1: 뭐 그래서 대책을 그렇다고 그럼 상장시킨 걸 다시 상장 폐지시킬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0: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거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허들을 좀 높이자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좌에 일정액 이상 넣는 거 금액을 크게 늘려서 아무래도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좀 줄이자 또는 지금도 교육받지 않습니까? 이 교육을 좀 더 뭐 많이 받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불편하게 만들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근본 대책은 아니죠. 그리고 아까 돈 많은 사람만 투자하게 만드는 거는 또 다른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요.
1: 예.
0: 그래서 업계에서는 아까 이제 쏠림 현상 우리나라 전체 시총에서 1, 2위인 이 두 회사가 시총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얘들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해주니까 다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1: 네.
0: 그러니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다른 종목들도 그냥 단일 종목 레버리지 기초자산으로 열어줘버리면
1: 예.
0: 뭐 투자할 때가 다양해지니 이게 좀 분산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1: 근데 그게 코스피 100 레버리지고 이미 있잖아요. 그게 말씀하신 그게 삼성전자 네. 단일이 아니라 골고루 담은 시가총액 높은 것끼리.
0: 이건 200종목이고 그러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이 두 종목만 있으니까 아예 빨리 내가 회복하려는 수요가 여기로 더 가니.
1: 몰리니까 네. 예를 들면 이걸 시가총액 3등짜리도 네. 단일 종목 현대차 단일 종목 두 배
0: 그렇죠.
1: 레버리지 이것도 만들고.
0: 네. 그러니까 여러 종목 하지 말고 뭐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제가 이제 그 30분 전에 리밸런싱 장 마감 전에 하도록 돼 있다 그랬잖아요.
1: 예.
0: 요거를 뭐 그 사이드카나 서핏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진짜 극심한 변동성이 있는 날은 조금 유연하게 다음 날까지도 이 괴리율을 맞추도록 시간을 조금 연장해 주는 약간 이런 방안도 지금 얘기가 좀 되고 있고요. 그러면 그날의 이 변동성을 그날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다음날 거래하면서 또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적 오차를 하루 이틀 사이에 하루 사이에 무조건 맞추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조금 논의의 대상인 것 같고요.
1: 그 얘기는 누가 하시는지 모르지만 구조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그거는 하루 전날 장사하기 전에 재고를 맞춰놔야 되는 그런 구조라서
0: 네.
1: 당일날 맞춰야지 다음날 맞추면 운용하는 분들이 손해볼 수도 있어요.
0: 그렇죠.
1: 예.
0: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일종의 갭을 씌우자.
1: 예.
0: 그러니까 거래가 너무 몰리는 날은 지금도 뭐 우리가 시장 열기를 식히는 이렇게 거래를 잠깐 중단시키는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래서 삼성전자 일평균 거래 대금 대비 레버리지 ETF의 그러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총 자산의 규모가 일정 비율 이상을 넘어서면 거래를 좀 중지시켜서 시장의 변동성을 좀 줄이자.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은 강한 규제여서 이것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감독 당국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진짜 다양한 얘기 하나 오나 보군요, 정말. 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금감원장이 네, 이럴 줄 알았으면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을 걸 이런 얘기를 말들은 많은데 그 말 때문에라도.
0: 근데 막았으면
1: 이해는 되네요. 네.
0: 해외 지금 그 SK 하이닉스 ADR이 10일 날 상장되지 않습니까? 미국에. 예. 미국에 이거 ADR 상장되자마자 이 ADR을 가지고 기초 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ETF가 미국에 한 3일 뒤에 또 상장되거든요.
1: 그렇겠죠?
0: 예, 네,
1: 예. 네. 두 배짜리.
0: 예, 네, 예. 네. 그러면 미국에, 결국 지금 서학개미들 엄청 미국에서 투자하는데 이런 수요를 원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미국이나 홍콩에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 그래서 어차피 안 해, 우리나라가 상장 안 해도 미국 홍콩 가서 하시니.
0: 네, 그러니까 열어준 상황이긴 그렇죠. 하죠.
1: 그러니까 괜히 달러 빠져나가게 하지 네. 말고 우리나라에서 하게 하자고 해서 시킨 건데, 해놓은 건데.
0: 네.
1: 미국 시장에서야 삼성전자 레버리지가 있든 없든 그게 큰 시장에 영향 주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코스피 지수가 막 10%씩 움직이고 막 그러니까
0: 네.
1: 그 걱정이 되는 거군요. 특별한 대안은 없고 걱정만 있네요 일단은.
0: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실제로 나오면 좀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라이징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요즘 은행들이 예금 금리들을 올리고 있고 특히 이제 손님을 많이 좀 받아야 되는 평소에는 손님들 잘 안 가시는 저축은행, 인터넷은행 이런 쪽에서 특히 예금 금리를 많이 높이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2: 네, 각 종류의 은행들이 운영하는 예금 금리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은행연합회 비교 공시를 보면 5대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최고 5대 기준으로 중앙값이 연 2.9%대로 예. 2%대에 머물렀는데 카카오나 K 그리고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의 예금 금리는 최고 5대가 아니더라도 평균 금리가 3.25% 포인트로 시중은행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인 경우는 그 차이가 더 큰데요.
1: 예.
2: 저축은행은 어제 기준으로 1년 만기 예금 기본금리가 2에서 4.63%인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중 금리가 4% 이상인 상품이 전체 상품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또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금리 5%대 특판 상품까지 내놓으면서 완판 행렬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 이 말은 어떤 은행에 가느냐에 따라서 요즘
2: 네.
1: 예금 금리가 2%예요 손님 하고 손님 쳐다보지도 않은 은행도 있고 손님 반갑습니다 5% 드릴게요 하는 은행도 있고
2: 네.
1: 은행마다 분위기가 양극화되고 있다는 뜻이군요.
2: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그 저축은행 예금 금리가 시중은행 우대 금리 평균보다 약 1.5% 정도 더 높은 상황이고요.
1: 예.
2: 이처럼 이렇게 은행의 그런 예금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를 좀 살펴보니 가장 큰 이유로는 최근 주식시장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일명 머니무브를 막기 위함일 텐데요. 코스피 화랑으로 기존 예금을 해지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1: 네.
2: 은행들이 예금 자금을 붙잡을 수 있는 대안책으로 금리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시중은행 예금은 급여이체나 공과금 자동이체 그리고 대출, 카드값 거래와 같은 주거래 은행 역할을 하고 있지만요.
1: 예.
2: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과 저축은행 예금은 이자를 위한 여유자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여유자금 톡 빼서 이제 주식 사러 가면 그 예금 다 빠져나가고 안 돌아오는 거죠.
2: 네. 그래서 그러네. 투자의 흐름에 따라 자금 이동이 더 빠른 것이 특징인 거죠. 그만큼 더 빠르게 예금액이 주식시장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인터넷 은행과 저축은행은 예금 금리를 경쟁적으로 높이면서 자사 재원을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1: 네. 이게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가서 주식을 사면
2: 네.
1: 그 주식 판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2: 네.
1: 그 주식 판 사람 계좌에는 돈이 생길 거고 그 돈은 증권금융에 일단 예치가 되고 증권금융은 본인들도 그 돈 뭐 그냥 갖고 있을 수 없으니 시중은행에 예금할 텐데
2: 네.
1: 증권금융이 시중 모든 은행한테 골고루 예금을 해주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특정 은행 거래하든가 할 거 아니겠어요.
2: 네.
1: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가는 은행으로는 은행에서는 예금 들어올 확률이 없으니 그렇겠네요. 갑자기 예금이 쑥 줄어들고 돌아오지는 않고
2: 네.
1: 금리 올려줘야 되고
2: 네. 또 오는 16일에 있을 금통의 기준금리 발표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금통위는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결국에는 이제 예금금리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도 전체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저축은행과 인터넷은행은 더 시중은행보다 먼저 금리를 올려서 선제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펼치고 있습니다.
1: 금리 올리려고 하니까 지금 예금 금리 높여줘도 조금 기다렸다가 한 두어 달 후에 예금하면 이자 더 높을 텐데 뭐 라고 네. 해서 안 움직인다 고객들이.
2: 네.
1: 그러니 그거 감안해서 더 높여줘야 된다.
2: 더 빨리 움직이자. 네.
1: 야 치열하네요. 이러면 이제 예대 마진 먹는 은행들이니까 대출 금리도

0: 또 오를 거고 이른바 네. 이미 대출 받은 분들은 코픽스라고 합니까? 이제 은행들의 조달 원가가 올라가게 될 테니까 요즘처럼 분위기가 잡히면
1: 네.
0: 그럼 또 그 금리도 올라갈겠고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소비자 물가를 우리가 매달 이제 조사도 하고 발표도 하고 하는데 소비자 물가 조사하는 품목이 이번에 바뀌었네요. 5년 만에.
1: 네.
0: 원래 5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국민들이 실제로 얼마나 물가를 체감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사람들의 최근 소비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조사 목록도 바뀐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5년마다 조사 품목을 전면 개편하는데요.
0: 예.
1: 현재까지는 2020년 기준으로 정해진 품목을 중심으로 조사가 됐다면 이제는 2025년 기준으로 품목이 다시 마련이 되는 겁니다.
0: 생활상이 그동안 5년 사이에 바뀌었으니까.
1: 네. 네. 그래서 이번 개편안에서 눈길을 끄는 품목으로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이용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전기차 충전료와 스마트워치, 밀키트, 영유아 강습료도 대표 품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외식 분야에서는 마라탕이 새롭게 포함이 됐는데요. 지금까지는 외식 물가의 대표 품목이었던 짜장면을 기준으로 짜장면이 예. 7천원 이내, 8천원 이내 하면서 물가 변화를 말했는데 이제는 마라탕이 얼마냐라는 걸로 외식 물가 지수를 체감하게 될 수 있습니다.
0: 조사할 때.
1: 네. 예. 반대로는 소비가 크게 줄어든 부탄가스와 도라지, 땅콩 등은 제외가 됐습니다.
0: 아, 그게 빠졌어요?
1: 네.
0: 그러고 보니 부탄가스 쓴 지 오래된 것 같네요.
1: 네. 그리고 땅콩, 도라지도 많이 이제 사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무상 교육이 확대된 유치원 납부금 그리고 보육 시설 이용료, 학교 보충 교육비도 대표 품목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0: 예.
1: 그래서 국가 데이터는 데이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개편안을 올 겨울인 11월 달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0: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거가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를 알려줘야 소비자 물가가 체감률과 비슷한데
1: 네.
0: 이제 그게 수시로 바뀌니까 5년마다 한 번씩 바꾼다는 거군요.
1: 네.
0: 5년 전에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때는 밥상 이제 이런 거 안 합니다. 세숫대야 이런 거 이제 우리 아. 안 듣습니다. 누가 요즘 세숫대야 돼 세수해요. 그러니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러네. 우리도 안 쓴 지 되게 오래됐네.
1: 네. 세숫대야는 정말.
0: 그러니까 밥상 들고 와서 밥 먹는 것도 되게 오래됐네. 이제 이런 생각이.
1: 옛날 모습이죠. 에이.
0: 들더군요. 부탄가스 말씀하시니까 오늘 또 그 생각이 들겠네요.
1: 네.
0: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0: 수면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4: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3: 잠시 후 9시 5분
4: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5: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6: 네, 오늘은 청취자 이현지 씨가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오른다고 그 돈이 회사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식 보유자들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주가가 오르면 기업이 좋아진다고 합니까? 그리고 왜 회사는 주가가 오른다고 돈이 회사 돈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닌데 회사 돈을 굳이 주주들에게 배당까지 하고 그러나요? 이런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사실은 주주들만 기분이 좋죠. 주가가 오른다고 회사로 돈 들어가는 건 한 푼도 없습니다. 마치 아파트값이 오르면 그 아파트 소유자가 돈을 벌지 그 아파트 지은 건설회사한테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길게 생각하면 아파트값이 오르는 게 아파트 지었던 그 건설회사 입장에서도 아주 좋은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값이 오르면 나도 아파트 하나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면 건설회사가 새로 아파트 지어서 분양할 때 완판이 되고 건설회사가 돈을 벌 가능성이 높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당장은 그 주식 가진 투자자들만 돈을 벌지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아무 이익이 없지만 주가가 오르면 아 나도 저 주식 갖고 싶네 하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주식을 새로 분양할 때 더 비싼 값에 분양할 수 있거든요. 며칠 후에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ADR 발행하잖아요. 새로 주식 찍어서 미국인들한테 파는 건데 SK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올라서 미국인들도 갖고 싶어하고 그래서 아주 비싸게 팔렸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는 건 하이닉스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만 기분이 좋은 게 맞지만 길게 보면 그 주식 인기가 오르게 되고 그러면 회사가 돈 필요할 때 이번처럼 주식을 새로 찍어서 분양하고 싶을 때 비싸게 분양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주주들도 좋지만 회사도 기분이 결국은 좋은 거고요. 그리고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해 보면 회사라는 게 주주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고 회사는 주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서 주가가 오르면 주주만 좋지 회사는 뭐가 좋습니까? 하는 질문은 약간은 좀 이상한 질문인 겁니다. 주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회사고 회사를 만든 게 주주들이니까 주주가 좋으면 그 자체로 회사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회사는 뭐가 좋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주가가 오르면 주주들에게 좋은 거니까 그 자체로 회사에게도 좋은 거다. 뭐 주주 따로 회사 따로 그렇게 이해관계가 다른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예,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이현지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옥이란 이야기 한 토막인데요. 염라대왕이랑 먼저 지옥에 가봤더니 이게 웬일. 각자 멋진 집에서 폼나게 살고 있었습니다.
1: 아니 저게 왜 지옥이죠?
0: 염라대왕 말. 저걸 자랑할 사람이 없잖아. 띠용. 이번엔 천당에 갔는데 마음씨 좋은 사람은 많은데 화려한 부귀영화 같은 건 없었습니다.
1: 여기가 왜 천당이죠?
0: 염라대왕이 말해줍니다. 이봐, 천당 속에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 속에 천당이 있는 거야. 좋은 사람이 가득한 곳, 거기가 천당이랍니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울산 바다에서 플로깅을 하는 류호정입니다.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가 폭풍우에 떠밀려 해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불가사리들은 해변에서 결국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해변을 산책하던 소녀가 불가사리 하나를 집어 바다에 던집니다. 어떤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얘야, 이렇게 많은 불가사리 중에 네가 몇 마리를 구한다고 차이가 있겠니? 소녀가 또 한 마리의 불가사리를 바다로 던지며 대답했죠. 목숨을 건진 쟤들한테는 큰 차이가 있죠, 라고 말이죠. 저 한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다고 세상이 한 번에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관보다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고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4: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they say.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0: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미군이 현지 시간으로 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한 데 대한 대응으로 이란에 강력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상선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한 데 대해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일련의 강력한 공습을 개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의 공격은 위험할 뿐 아니라 휴전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즉각 국익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하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지난 5월 경상수지가 60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통해 올해 5월 경상수지가 386억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8조 4천억 원가량 흑자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